0: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되 앞으로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대응 여력을 고려해 현행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해 2월부터 84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인 문재인 정부 시절의 85주에 육박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9월 둘째 주 아파트 값 동향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6% 상승했습니다. 서울 중랑구가 0.51%, 도봉과 서대문구가 0.47% 급등하는 등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유지되지만 강남 3구의 내림세가 계속되며 서울 전체의 상승폭은 0.04%포인트 줄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은 수원시 영통구가 0.61%, 용인시 기흥구 0.42%, 화성시 동탄구가 0.31%를 기록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주관 비공개 회의에 앞서 금융업계를 불러 사전회의를 연 자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6일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 등 업계 5곳 실무진이 참석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시 금융투자협회가 작성한 회의 문건을 보면 해외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선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등 ETF 상품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전쟁과 관련해 공격을 재개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중대한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란 정권을 공격해 전멸시킬지 말 것인지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미국과 직접 접촉하기를 원하고 있고 여전히 미국과 합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세에 고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만 정부를 통해 2주간의 휴전을 제안했다고 레바논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는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가 예멘 내 인도주의적 현안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후티 반군에 2주간의 휴전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매체의 예멘 지국장은 사우디가 후티 반군에 대항하는 동맹 구축에 실패한 이후 결국 휴전으로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일부 완화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천장보다 0.95% 내린 배럴당 104.8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0.51% 내린 배럴당 101.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유가 하락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낮 1시 30분 기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3% 상승한 51,786.55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1.06% 오른 7,631.8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56% 상승한 26,384.26을 가리켰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4주 연속 상승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국책주택담보대출업체인 프레디맥이 집계한 이번 주 30년 만기 고정형 모기지 평균금리는 6.95%로 전주보다 0.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4주 연속 상승으로 주간 상승폭으로는 16개월 만에 가장 컸는데 7%선에 바짝 다가선 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무역 상대국의 과잉 생산을 문제 삼아 추진해온 추가 관세 관련 무역 보고서 발표를 오는 2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미룰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12.5%의 관세가 부과됐는데 여기에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한미 간 앞서 합의한 15%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한국 정부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속도 조절론이 대두된 상황에서 엔비디아, 메타, 스페이스X 등 거대 기술 기업 수장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관련 규제 기구 설립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AI 업계에선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과학자의 제안으로 민간 주도의 AI 규제 기구 설립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규제 기구가 세워지면 오픈 AI와 엔트로픽, 구글 등 3대 AI 선두 기업으로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네팔에 파견돼 실종자 수색과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인 정부 긴급구호대 이진이 일주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2차 정부 구호대는 현지 시간 17일 밤 네팔 카트만두를 떠났으며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제주 일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부터 낮 사이에 제주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5도, 습도는 53%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동주입니다. 예, 오늘은 조금 특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개인 투자자거든요. 오늘 아침 주식창 벌써 열어보셨겠죠? 지금 보니까 장 초반 코스피가 2.17%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도 6주 만에 코스피가 좀 오르긴 했지만요. 6천선에서 두 달째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 그냥 반려주식으로 키워야 하나? 물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무럭무럭 자라서 내 계좌에 빨간 열매가 열리겠지? 하지만 파란색으로 찍혀있는 수익률 볼 때마다 괜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조금만 더 물을 타야 하나?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쉽게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마냥 사랑할 수도 없는 우리의 반려주식. 이젠 애증의 주식 계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조금 더 솔직하게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식 때문에 웃었던 이야기, 300만 원 가자! 주식 때문에 울었던 이야기, 나 빼고 다 벌었어! 몇 년째 묵혀두고 있는 종목 이야기까지. 오늘 문자와 유튜브 댓글창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작은 치유의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오늘 저와 함께 물린 자들을 위한 멘탈 케어 특집을 함께 하시려고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 원장님,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두 분.
1: 안녕하십니까?
0: 예, 아마 두 분 좀 들어서 아시고 계시죠. 네. 제가 또 SK 하이닉스에 좀 물려 있는 바람에
1: 좀 물려 있는 거 맞나요?
0: 아, 예, 많이 물려 있는데 사실 연구원님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그때도 네. 물 타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네. 그 뒤로도 물을 타고 또 탔어요.
1: 저희 약속했지 않나요?
0: 맞아요.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는데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단을 열심히 낮췄는데 아직도 네. 조금 마이너스가 큰 편이라 예, 그래서 이제 두 분을 모시게 네. 됐습니다.
1: 네.
0: 예, 특별히 저희 박종석 원장님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목이 빠지게 만나고 싶었는데요. 말이 별로 없으시네요, 원장님.
2: 아닙니다. 네.
0: 예, 그때 생생경제 나오셔가지고 친구가 하이닉스로 2억을 벌면 전치 4주 통증이 온다 이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네. 기사가 막 도배가 됐었거든요.
2: 사실. 제가 저도 굉장히 그 논문을 보고 진지하게 한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좀 반응을 어그로성으로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놀랐는데 사실 포모 증후군에 대한 어떤 충격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데 좀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예. 사실 저도 포모 증후군으로 주식을 시작했다 크게 돈을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뒤로 방송에서 포모 증후군과 뭐 그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염려 그리고 예. 주의해야 될 점들을 많이 얘기해 드린 것 같아요.
0: 아, 그게 연구 결과에 따른 내용이었군요. 네. 지어내신 게 아니고.
2: 아닙니다. 아닙니다.
0: 그랬군요. 네. 아, 그랬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저같이 물려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약간 회복 주사 한 대 맞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2: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 예. 그런 마음도 포모 증후군의 어떤 반동, 즉 역포모일 뿐이라서 사실 남이 망하는 걸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사실 그것도 되게 단기적이고 사실 아직 미성숙한 감정이죠.
0: 그렇군요. 저는 늘 저는 누가 저보다 물려있다 그러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2: 단기적으로는 도파민이 나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미성숙한 저를 한 번 더 반성하면서 그럼 원장님 뭐 예전에 아픈 과거도 있으셨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주식 투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2: 요새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그 연구원님들 레포트를 열심히 읽고 지수만 투자하고 예전과 제일 달라진 점은 비투를 하지 않아요.
0: 아, 비투까지 하셨었군요.
2: 예. 뭐 영끌 비투 뭐 무리한 어떤 뭐 레버리지나 신용 미술을 절대 하지 않고요. 오로지 지수 투자만 정립식으로 하다가
0: 네.
2: 제가 그러다가 올해 3월에 딱 두 종목만 들어갔습니다.
0: 아, 그거는 밝힐 수 없는 종목이죠?
2: 아니요, 삼전익스 들어갔죠.
0: 아, 그래요? 네. 아, 비슷한, 아, 근데 올해 초였으니까.
2: 3월이라서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요.
0: 너무 뭐, 좋으시겠어요.
2: 아, 저도 물타기를 좀 했어요. 네.
1: 다들 비슷하시네요.
0: 다 같이 하고 있네요.
2: 아니, 물타기는 본능이에요.
0: 아, 네. 동지의 느낌이 딱 납니다. 네. 예. 사실 요즘에 또 보면은 그 FOMC 연구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어제 뭐 금리 인상 발표가 났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나쁘지 않단 말이죠.
1: 그렇죠.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요즘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우리가 주식하기 전에는 FOMC를 하든 한은에서 금리 결정을
0: 보지도
1: 하든
0: 않았습니다.
1: 궁금하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있으신 분들만 조금 금리 오늘 만족해하는데
0: 그렇죠.
1: 요즘에 워낙 이 주식이 활발하게 되니까 요즘엔 FOMC도 관심들이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주식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냐면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0: 네.
1: 첫 번째는 너무 많이 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예. 주식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0: 너무 보죠.
1: 그래서 이제 주식 전문가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이 출연하는지를 보면 보통 금리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한 달 내내 매크로 관련된 금리 관련된 환경들이 좀 지배적이었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0: 아, 선반영이 되었다.
1: 그쵸? 자주 말하는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0: 선반영이 너무 싫더라고요.
1: 그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때 같이 코멘트도 달게 되는데 우리가 금리 인상을 왜 했다라는 거에 대한 코멘트를 달게 되는데
0: 네.
1: 거기에서 어떤 코멘트를 달았냐면
0: 네.
1: 경제가 너무 견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요인은 공급발 충격이 있어요. 특히 전쟁발. 그게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서 사회 전반에 어떤 그런 물가가 오르는 그런 충격이 있을 거고
0: 네.
1: 혹은 수요가 견조한 것도 있어요.
0: 오.
1: 돈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벌게 되면 당연히 구매력이 올라가고 그렇죠. 경제가 좋아질수록 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발 충격보다는 경제가 너무 견조하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상향시키게 됐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금리 인상이 그렇게 좀 부정적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간밤에 조금 나오면서 지금 우리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세 번째는
0: 네.
1: 이제는 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0: 드디어요?
1: 네, 그러니까 FOMC 끝났으니까
0: 예.
1: 한 달 내내 우리가 이제 금리다 뭐다 이거 얘기 끝났는데
0: 맞습니다.
1: 이제는 이제 금리보다는 진짜 기업들의 실적을 바라볼 시간이 아니냐. 왜냐면 이제 좀 있으면 9월이 끝나니까.
0: 드디어 펀더멘탈 봐도 되는 건가요?
1: 펀더멘탈 장세로 이제
0: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아,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사실 연구원님, 저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물타기 한 사람 주변에도 많지 않으세요? 뭐 저 말고도.
1: 엄청 많으시고 저는 네. 이제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셨어요. 특히 7000대에서 지난 7000대에 돌입했을 때 거의 개인 매수가 거의 개인이 49조 순매수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 매수 장벽이 쌓여 있는 구간이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으신 상황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원장님 하나 여쭙고 싶은데 앞에 이제 그 물타기는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심리적으로 뭐 본능이긴 하지만 중독 현상이라고도 봐도 되는 걸까요?
2: 일종의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사실 그 도파민 중독이 굉장히 과할 때 폭등장에서 그 무리하게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도파민이 지나고 남으면 우리한테 남는 건 불안뿐이거든요. 그 이 불안과 네. 손실 회피, 내가 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내가 한 실수를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삭제하기 위해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르몬의 연결에 의해서 생긴 자연스러운 필수 현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0: 근데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뭔가 물타기 하시고 나서 막 현타도 오시고 막 이러시나요?
2: 저도 못 이깁니다. 네. 근데 이런 물타기는 기본적으로 포모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0: 예.
2: 네. 나는 뭐 하이닉스 평단이 200인데 누구는 더 낮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보면 더 화나고 그게 계속 비교하다 보면은 이 불안이라는 호르몬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요.
0: 네.
2: 결국 이 물타기라는 거는 뭐 어떤 계획이나 나의 어떤 처음부터 준비된 어떤 행동이 아니라 마치 성인 ADHD 같은 그런 불안에 기인한 네. 충동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0: 아, 그렇고 아니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뭐 이게 중독이나 뭐 성인 ADHD 저는 저 스스로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고요.
2: 네.
0: 뭔가 탈출을 하기 위한 절실함 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2: 아니요. 그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네. 사실 내가 어떻게 이 어떤 위기를 극복해보기 위한 하나의 방어기전이고 나의 어떤 전략이에요. 그런데
0: 네.
2: 어떤 분들은 내 일상이 무너지고 내 어떤 계획이 다 무너지고 무리한 물타기를 하면서 뭐 아주 중요한 물건을 판다거나 전세 뭐 대출 아니면 전세 자금 아니면
0: 그렇죠.
2: 뭐 퇴직금 중도 전산을 받아서 산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런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0: 예.
2: 뭐 아파트 계약을 남겨놓고 잔금을 빼가지고 잔금은 좀 갭이 있잖아요. 한 두 달
0: 남짓. 네. 그렇죠.
2: 그 사이에 물타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는 변호사님과 달리 뭐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점에서 약간 성인 ADHD나 어떤 중독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런 분들도 계시군요.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게 그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이제 148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연구원님.
1: 네, 네.
0: 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1: 그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0: 네.
1: 투자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0: 예.
1: 주식이 싼 것과 주가가 오르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네. 싸다라고 해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통
0: 아.
1: 우리가 싼 주식은 오르기 마련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다시 말하면 싼 주식이라고 해서 주가가 안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0: 왜냐면 싼 줄 알고 들어갔는데 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1: 그렇죠. 싸다라고 평가받더라도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고 파는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파는 사람이 더 많으면 이게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 외에 그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저희가 오늘 방송 내내 좀 물타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타기가 맹목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주식이 싼 구간에 돌입했고 모종의 이유로 더 싸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더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보통 네. 물을 타신 분들은 이유가 없어요.
2: 네.
1: 그러니까 이유가 없고 전략이 없어요.
2: 네.
1: 그러니까
2: 네.
0: 전략이 나름의 없다. 이유와 네. 나름의 전략은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거를 전략이 있으면 예.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면 투자는
0: 예.
1: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2: 네.
0: 그렇죠.
1: 빠지면 어떡해요? 가 아니라 이미 들어가기 전에 빠지면 네.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어야 됐어요.
0: 아.
1: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거를 보통 그러면 읽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배우는 게 있고 아 다음번에 내가 이런 걸 놓쳤구나 이런 네. 부분들을 내가 조금 더 다음번에 좀 더 체크해야지 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것도 승률 게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야구를 비유하자면 3할만 쳐도 잘 치는 거잖아요. 근데 2할과 3할 차이는 1할 차이지만 어쨌든 그게 굉장히 큰 승패를 가르는 것처럼
0: 그럼요.
1: 우리도 이 투자에 있어서 승률을 계속해서 높이기 위해서는 51%의 승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번 투자에서도 배우는 게 있어야 되고 네. 다음 투자에서도 배우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0: 예?
1: 목표 주가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증권가에서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정적으로 네. 좀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디에서 그런 시각 차이가 나올까? 그러니까 안 좋게 보시는 비관론적을 가진 분들은 어떤 부분을 우려하냐면 첫 번째는 금리였어요. 그러니까 시장 환경이 너무 금리가 오르게 되면 네. 결국 어디에 부담이 생기냐면 투자에 부담이 생겨요. 기업들이 AI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돈을 써야 되는데
0: 그렇죠.
1: 돈을 쓰다 보면 돈이 마르게 되죠. 그럼요. 돈이 마르게 되면 돈을 빌려와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금리 영향이 부정적으로 미칠 것이다라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요즘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 AI 투자가 꺾이는 거 아니야?
2: 아. 속도 조절론.
1: 네. 속도 네. 조절론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로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 좋게 보시는 분들은 무슨 속도 조절이야? 우리가 마라톤 달리는데 다 같이 천천히 달리자고 해서 그게 되겠냐?
0: 그렇죠.
1: 지금은 이미 속도를 조절할 수 없는 단계다.
2: 네.
1: 그리고 금리와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니까 괜히 왜 AI 업계에서 그렇게 갈라진 또 의견을 내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좀 모여서 의견을 좀 맞춘 다음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은 제가 원래 여쭤보려던 게 다음 질문이 그러면 140만 원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지금 답을 해주셨어요.
1: 아,
0: 그 질문 자체가 약간 틀린 네. 질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네. 140만 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참 오를 때는 얼마까지 좀 떨어져주면 내가 뒤도 안 보고 살 텐데 뭐 기회를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약간 이렇게 되고
0: 그렇죠 제발요
1: 근데 떨어질 때는 네. 뭐 얼마 달성하면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빠지겠습니다
0: 그렇죠
1: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0: 예.
1: 이게 좀 가정이 좀 무의미한 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왜 떨어졌는지를 봐야 돼요 14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슈가 나와서 떨어졌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0: 아, 네.
1: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닉스가 그냥 모종의 이유로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모종의 이유로 만약에 140만 원가 빠졌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할인됐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0: 아, 그때
1: 그러면
0: 들어가도
1: 당연히 그때는
0: 된다.
1: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0: 네.
1: 물타기를 할 때도 본인의 자산을 생각을 해야 돼요.
2: 네.
1: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산 비중이 커지면
0: 네.
1: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했던 거에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치게 돼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네. 나의 전체 자산이 얼마인지 예를 들면 부동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동산 부동산 다 포함을 해서 얼마가 있고 이 중에서 내가 주식 투자는 얼마를 할 건데
0: 네.
1: 지금 이 중에서 내가 현금 여력이 이 정도 있으니까 만약 이 정도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생각해서 펀더멘털 영향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물타기 해도 되는 거죠. 그냥 그런 방식으로 저는 140만 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왜 빠졌는지를 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게 AI 투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부수적인 문제다라고 네. 했을 때는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아, 지금 밖에서 PD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 지금 개인적인 한익 평단이 얼마냐고. 네, 저는 239층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내려왔죠.
1: 물을 타셔서 239층.
0: 그럼요. 그때 물 안 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연구원님. 연구원님이랑 약속한 거 그 지켰으면은 저 지금 180층, 280층에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1: 아, 제가 혼나야 되나요?
0: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한 30% 이상인 것 같은데 오늘은. 하여튼 뭐 마이너스 50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지금 네. 여기 진행을 하러 나왔습니다. 50을 겪고 나니까 웬만하면은 슬프지 않더라고요. 예. 예, 원고님 근데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
1: 네.
0: 코스피 7000 툴키가 진짜 어려운데 네. 거기에 약간 매물 벽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몰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1: 개인 투자자분들이 7000대에서 엄청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개인 순매수가 7000, 8000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그중에서도 7000대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순매수가 당시에 이제 한 49조 원 정도
0: 네.
1: 이제 들어왔는데 개인이 매물이 다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좀 차이점을 보면
0: 네.
1: 기관 투자자들은 대응이 좀 빨라요.
0: 그렇죠. 아무래도.
1: 네. 그리고 아무래도 손실을 좀 적게 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게 좀 대응이 좀 늦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 매물대에 도달하게 되면 파시는 분들도 나오는 그런 성향이
0: 그렇죠.
1: 있다 보니 지금 소위 말하는 박스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0: 네.
1: 올랐다가 올랐으니까 좀 좀 손 입절을 해야겠다 혹은 본절을 쳐야겠다 약간 이렇게 네. 하면서 다시 내리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돼 있는 것도 매물벽이 상당히 높게 쌓여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언젠간 뚫리겠죠.

0: 언제 그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 언젠가 이것도. 언젠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언제 이거를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될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1: 아,
0: 그러면
1: 네.
0: 우리가 지금 남은 타임라인,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의사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병원을 갔는데 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뭐 어떤 약을 먹어라 이랬는데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1: 먹어야죠.
0: 네. 근데 투자 전문가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돼요. 그냥 아 참고는 하되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투자자분들이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네. 의사 선생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투자 전문가 말은 찰떡같이 또 들으세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너무 장기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있고요.
1: 네.
0: 혹은 단기에 내가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1: 하하.
0: AI 투자와 관련된 거는 지금 우리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거고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하루하루 뉴스에 따라서 대응을 기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어렵다.
0: 우리가 언젠가는 이 아니라 내가 지금 AI 관련된 뉴스가 뭐가 나왔지 이거를 같이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예. 그런 거죠.
1: 아니 지금 연구원님이 저를 흉내내셨는데 약간 바보 표정을 지으셔서 언젠가는 약간 이런 약간의 조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겠죠?
0: 아, 오해십니다.
1: 오해겠죠?
0: 네, 오해십니다.
1: 예. 예, 지금 방금 언젠간 뚫리겠죠라는 저의 발언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연구원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보면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2: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 초보 투자자들의 마음이 저럴 거고요. 저도 사실 약간 비슷하게 부끄럽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1: 예.
2: 근데 왜냐하면 본업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우리가 주식창에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저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본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게 나쁜 그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나의 마음을 좀 다스리기 위한 정도의 네. 긍정적인 생각은
2: 어쩔
1: 괜찮다.
2: 수 없이.
1: 어쩔 수 없이.
2: 애초에 그러려면 예. 내가 무리한 볼륨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9대 1 정도로 본업에 집중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1: 예.
2: 그리고 뭐 빅그린 뭐 영투나 뭐 B2 뭐 영끌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돈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면 이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1: 근데 그렇죠.
2: 주객 정도가 되죠.
1: 네.
2: 물타기를 하더라도 약간 구간별로 내가 얼마를 해놓을지 계획을 다 짜놓고 구간별 매수 전략을 다 짜놔야 되는데
1: 네.
2: 뭐 하이닉스 280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250만 놔도 뭐 영끌 해가지고 그때 다 산단 말이에요. 그 220까지 떨어지면 살 돈이 없는 거죠.
1: 그 정확히 저의 모습이네요.
2: 네. 근데 저도 예전에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겪었기 네. 때문에 아까 또 기관과 또 우리 초보 개미들의 어떤 정보 비대칭성도 있지만
1: 예.
2: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하느냐 감정으로 매매를 하느냐 우리는 충격을 받고 그 감정을 추스리는데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리잖아요.
1: 그럼요.
2: 그다음에 또 액션을 하니까 많이 늦는 거죠.
1: 안타깝습니다.
0: 저 그 네. 1326님이
1: 예,
0: 문자 하나 주셨는데
1: 네.
0: 대체 저의 카카오는 언제 10년째 가지고 있어요.
1: 아 언제 오를까요?
0: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오르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왜 빠졌는지를 봐야 돼요.
1: 아까와 비슷한
0: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언제 오를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무책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게 오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카카오가 빠진 원인이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카카오가 좋았을 때 시절을 보면
1: 네.
0: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럼 코로나 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가 네. 많이 됐죠.
1: 그러니까 네.
0: 침투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코로나가 끝난 현재 시점에서는 문제가 뭐냐. 온라인 침투율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쿠팡 다 쓰시죠. 그러니까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1: 근데 이미 우리가 다 쓸 사람은 쓰고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카카오톡을 다 쓸 사람은 이미 쓰고 있어요.
1: 네.
0: 여기에서 카카오가 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갑자기 출산율이 엄청나게 늘어서 카카오톡 이용자가 많아지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건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2: 어렵죠.
0: 근데 우리가 카카오와 네이버 뭐 예를 들면 이런 기업들한테는 어떤 이름을 붙이냐. 성장주라는 타이틀을 붙여요.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말은 지금의 이익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1: 네.
0: 너의 매출액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높은 가치를 평가해 줄게 라고 해서 성장주를 붙인 건데
1: 네.
0: 문제는 성장성이 조금 요즘에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기업, 아 죄송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가장 큰 화두는 AI 서비스예요.
1: 네.
0: 구글도 그렇고 뭐 오픈 AI도 그렇고
1: 그렇죠.
0: 요즘에는 AI로 어떻게 경쟁력을 내가 갖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1: 네.
0: 국내 기업들은 AI 서비스에서 좀 지쳐진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아닌 곳에서 성장성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좀 지적받는 사항이고 다시 얘기하면 그
1: 네.
0: 사업적인 성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라고 하면 다시 반등할 수 있겠으나 그 계기가 어떤 게 될지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

0: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그러면 그 원장님께도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본전만 찾으면 그냥 팔아버리는 현상, 이것도 좀 정신적으로 봤을 때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2: 그 너무 소진돼서 그래요.
1: 아,
2: 아까
1: 너무
2: 제가
1: 힘들어서.
2: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파민이 지나간 자리엔 불안만 남는다고. 예, 그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건데 거기에 너무 시달리다 보면은 벗어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나 뭐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놔버리는 거죠. 손절을 해버리고 다시는 주식 안 봐. 이런 감전적으로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뭐다뭐뭐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행동이 점프를
1: 그러게요.
2: 해버려요.
1: 아, 그러면 극단적이진 않고 약간 본전 딱 왔을 때 고민을 하면서 다시 오르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서 조금만 더 벌고 나올까? 요런 그 옛날을 잊고 또 어느새 기다리고 있는 나의 모습, 요런 것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2: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호르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자기의 생각이 매일 달라져요. 예. 그리고 그게 약간 정도의 어떤 그 범위의 오차라면은 어떻게 보면 뭐 수용할 수 있는 범위지만 그게 내가 맨날 세웠던 계획이 뭐 1년 내내 혹은 뭐 정말 이 부분이 오면 바로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여러 번 손바닥 뒤집히듯 바뀐다면 이거는 정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성인 ADHD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 부분이죠.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2: 네.
1: 일단은 잠깐 쉬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저는 특별 진행을 맡은 서동주고요.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님 그리고 박종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상식도 쌓고 선물도 받고 쉼표 같은 시간, 1부를 마무리하는 삼행시 시간입니다. 개인 투자자로서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건 이거거든요. 물타기. 그래서 우리 삼행시 키워드 오늘 물타기로 준비해봤습니다. 정희은 연구원님, 혹시 삼행시 잘하세요?
4: 저는 삼행시 나름 자부심 있습니다.
3: 어허, 그러면 제가 한번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4: 네.
3: 한번 해보시겠어요?
4: 네.
3: 물.
4: 물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3: 벌써 위로가 되는데. 타.
4: 타인의 말보다는 본인의 판단력을
3: 기르셔야
4: 됩니다.
5: 좋습니다.
3: 약간 뼈를 때리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또 할 줄 아시는가요? 이거 삼행시 잘 하시나요?
5: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3: 그렇다면 대본이 또 있으니까 네. 한번 읽어주시죠.
5: 예. 해보겠습니다.
3: 해보시죠. 네. 예, 물.
5: 물타기보다 중요한 건
3: 타.
5: 타인의 수익률을 비교하지 않고
3: 기.
5: 기도하는 거죠.
4: 기도 메타로 하는 게.
3: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저는 스킵할게요.
4: 아니, 진행자님도 한번.
3: 저도 하나만 해볼까요?
4: 네, 하나, 둘,
3: 해주세요.
4: 셋. 물.
3: 물만 타면 평단이 내려간다길래.
4: 타.
3: 타고 또 타고 타고 또 타고 아, 타고 또 타고.
4: 눈물 나와서 못 타고.
5: 기.
3: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타봅니다.
4: 결국 또 기도 메타네요.
5: 좋습니다.
3: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빨리 펀드멘털 봐야 되는데, 그죠? 예, 해보니까 진짜 두 분은 정말 삼행시 전문가들 같으신데 너무 좋고요. 물타기 삼행시에 여러분의 사연 담아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에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준비해놓은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앱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건강식품 CLB7업, 물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청취자분들을 위해 준비해놓은 선물이니까요. 이 삼행시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고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YTN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경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특별 진행을 맡은 서동주고요. 주식 중독 전문 박종석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0: 다시 한번 2부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예, 원장님, 이렇게 주식이 안 오르고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하잖아요. 이럴 땐 주식 관련해서 어떤 고민들이 좀 줄을 이루는지 궁금하거든요.
1: 지금처럼 변동성이 또 심하고 예. 내가 바라는 만큼 물타기를 했는데도 오르지 않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내 노력과는 관계없이 지금 약간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우울증이나 강박증, 공황장애 되게 많이 오시죠.
0: 우울증까지 네. 오고. 네. 와, 그렇군요. 아니 예전에 진짜 한창 코스피 떨어질 때 난 안 사서 다행이다 하는 조모 현상이 있었대요. 그게 이제 조이 오브 미싱 아웃인 거예요. 다행이다 나 안 들어갔는데 이제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사실 가장 부러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이미 89천대 팔고 그 돈에 대출 조금 더 얹어가지고 집산 사람들. 예, 그게 또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네. 하는데 이것도 포모 현상이겠죠.
1: 그렇죠.
0: 예.
1: 근데 네. 그렇게 완벽한 타이밍을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0: 근데 꽤나 많더라고요.
1: 네, 근데 사실 그게 예. 약간 확대 재생산 대명이 있습니다.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그렇게 해서 이번에 뭐 상급지로 갔대, 뭐 반포에 집 샀대 이런 예. 카더라 얘기가 그 SNS에서 계속 회자되다 보니까 사실 실제 그렇게 수익을 낸 사람보다 더 많이 포모를 좀 일으키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뭐 그렇다면은 조금의 위로가 되긴 하는데요. 막 우리만 빠진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연구원님, 네. 좀 정신적으로 힘든 거 많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도 애널리스트 1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루 종일 뉴스 봐야 되고 네. 또 틀리면 안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상담을 좀 받으시면 어떨까 싶은데.
2: 아, 오늘 여기 자리에서요?
0: 네네.
2: 아, 저도 근데 그런 고민도 있는 게 예. 직업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뭔가를 맞춰야 되는 직업인데 이게 장이 좋을 때는 못 네. 맞춰도 많은 분들이 너그러운
0: 넘기죠.
2: 마음으로
0: 아이고, 정의훈 틀렸네. 아유, 괜찮아요.
2: 일하다 이러죠. 근데 요즘에는 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네. 말씀들이 좀 거칠어지시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네, 어떤 네. 댓글이나 이런 거를 봐도 저는 많은 좋은 말씀, 99개의 칭찬 댓글 중에 그 하나의 악플이 좀
0: 꽂히죠,
2: 꽂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또 안 봐야, 그러니까 당연히 신경을 안 써야 정상인데 그게 또 계속 머리에 남고 좀 스트레스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이럴 때 좀 멘탈 케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고민들은 좀 있습니다.
0: 이럴 때 어떻게 멘탈 케어하면 되나요?
1: 저녁에 있는 삶, 일과 나의 온오프를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 투자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 잘 될 땐 내 탓이고요. 안 될 땐 위원님 탓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굉장히 뭐 이렇게 감정을 분출하고 이런 사람들도 네. 사실 일시적인 호르몬의 반작용일 뿐이기 때문에 조건반사로 댓글을 쓰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게 관심을 가지 마세요.
2: 저 문자 하나 와서.
0: 예. 아니 문자를 개인적으로 받고 계시나 어떻게 그 문자를 계속.
2: 6002 예. 님이 예. 10년 전에 남편이 원금 8,800을 날리고 네. 2,500이 남았다고 해요. 근데 예. 이게 만약에 본전을 찾게 되면 그 이상의 수익은 다 와이프 몫으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남편분이 이제 계좌도 안 보여주고 가만히 있었으면 다 이제 수익을 먹고 나왔을 텐데 지금 다시

0: 힘들었다라고 해서 지금 남편을 이런 남편을 보는 제 정신 건강 좀 챙겨달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안 보여주는 거는 근데 그건 버셨을 수 있는 거잖아요.
0: 근데
1: 눈으로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죠.
0: 남편분이 계좌를 아예 안 보여주신대요.
1: 봐야죠, 이제 그건
0: 이게
1: 어떻게든.
0: 그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그거 했던 게 부부간의 관계에도 이런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아직 미혼이긴 한데 이게 주식 이 금액이 늘어나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오르면 엠 거봐 약간 했는데 떨어지면 너 탓이야 하면서
2: 맞아요.
0: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부간의 관계에
2: 팔고
0: 있어서도
2: 집 사자 그랬지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써요. 지금 진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부부 치료 오신 분들이 내가 지금 하이닉스 280 갈때 이거 팔고 집 사자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진짜
1: 아이고.
2: 정말 많이 싸우세요.
1: 저도 남편한테 팔란디어 추천했다가 내린 다음에 팔았거든요. 남편이 하면서 동주가 추천해서 샀다고 그거를 몇 개월을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2: 근데 이
1: 길게
2: 결과에
1: 봐야 될 텐데.
2: 대해서 서로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부부는 한 팀이니까요. 네, 그리고 기다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아직 결혼은 안 하셨지만 연구원님도 이제 나중에 결혼하시면은 어떻게 계좌 공개하실 거예요?
0: 아, 저는
1: 아내분에게 뭐 얼마 어떻게 투자하고 있다 이런 거.
0: 아, 저는 가계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아.
0: 저는 좀 투명하게 모든 거를 저희가 그 기업도 분기마다 공시를 하잖아요. 저는 뭐 하루 단위로 공시할 자신 있습니다.
1: 오, 그러시군요.
0: 네.
1: 준비된 사람 기대가 됩니다. 네, 하나 원장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젊은 사람들도 주거 불안이나 박탈감이 되게 심한데 사실은 주식하려고 퇴직연금이나 적금을 깬 60대 이상 노인분들이 그렇게
2: 있어요.
1: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2: 네.
1: 뭐 정말 생각만 해도 막 눈앞이 깜깜해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 내 노후 자금 레버리지도 70대들 금액이 제일 큰 걸로 나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 멘탈 케어를 하셔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분들한테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생존 불안이거든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시기나 기회가 또 젊은 청년층에 비해서 얼마 더안 남은 거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은 뒤늦게 들어가서 큰 돈을 한꺼번에 투자했다 물려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럴 때는 뭐 어떤 주변의 가족분들의 지인들 도움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걸 회복하는 어떤 경제적 방어벽이나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또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은행에서 처음 혹은 뭐 증권사에서 보통 이 창구에서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럴 때 투자 성향 검사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어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돈을 얼마나 뭐 빚을 지고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혹은 손실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금은 한 5가지 혹은 10가지로만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개인에 따라서 내 성향과 투자에 대해서 내가 회복 탄력성 그리고 면역력 그리고 견딜 수 있는 인내심 같은 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보가 좀 부족한 분들을 보호하는 어떤 예방적인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이 성격 테스트를 무조건 해서 성향을 완전히 파악하고 나한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은 연구원님 우리 추석 때 장 쉬어가긴 하죠? 예.
0: 그렇죠. 연휴에는 장이 안 열립니다.
1: 너무 다행입니다.
0: 아, 그렇죠.
1: 거기 붙어있을 뻔했는데.
0: 그래서 추석 때 장이 안 열리니까 조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명절 음식 드시면서 조금 더 차분하게 우리가 추석 다음에 장세를 좀 예측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쉬어가는 타이밍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현 시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지금 4.36% 올라서 182만 원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25만 원, 26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인데 나쁘지 않게 또 오늘 괜찮습니다.
0: 네.
1: 뭐 미장이 또 좋고 하기 때문에 잘
0: 네.
1: 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자꾸 보면은 또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 추석 연휴에는 못 보잖아요.
2: 네.
1: 불안해서 저희 어떡합니까? 또 이 멈춰 있으니까 이게 봐도 불안하고 안 봐도 불안하고 이런데 명절 동안 내 주식을 좀 잊고 현생에 좀 뭐 좀 집중해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2: 우선 첫 번째는 주식을 조금 팔고 약간은 현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약간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추천이고요.
1: 아, 좀 팔고
2: 약간은 그리고 두 번째는 핸드폰을 가둬놔야 됩니다. 그 수험생들 그 휴대폰 박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몇 시간 아예 못 보게 하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번 명절에는 제발 그 아마 이번에는 다들 미리 조심을 할 텐데 그 친척들끼리 가족끼리 모였을 때 주식 얘기하지 않는 걸로 대부분이 몰려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뭐 이번에는 자랑하는 친척도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알아서 조심하시겠지만 네. 혹시나 내가 또 주식에서 또 그 친척들한테 즐거운 명절에서 그 송편 먹다가 포모증후군이나 열등감 느끼지 않도록 이번에는 제발 가족들끼리 알아서 주식 얘기는 안 해주시는 걸로 약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명절에 빠질 네. 수 없는 얘기가 이제 취업 결혼 얘기 네. 그리고 정치 얘기
1: 맞아요.
0: 그리고 이거 주식 얘기인 네.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것 한번 맞아요. 잘 새겨들어야겠네요.
1: 아니 송편 먹다가 목에 걸리겠어요. 큰일 납니다. 이거.
2: 소화불량 옵니다. 그 주식하면은 네.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 올라가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돼요.
1: 아 그래요? 네. 네.
2: 실제로 이게 진짜 있는 얘기예요. 예. 스트레스 호르몬인 그 코티솔과 카테코라민이 올라오면은 소화가 잘 소화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멜라토닌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뭐 변비 설사하고 소화 불량하고 가슴 답답하고 잠이 잘 안 와요.
1: 그래서 이게, 잠을 못 자는구나.
2: 예, 이게 그 뇌과학적인 얘기예요.
1: 네. 아니 어제도 잠이 그렇게 안 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네.
0: 오늘은 좀 잠이 오신.
1: 오늘은 오겠죠.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생리 현상으로 이제 잠이 올 것 같은데.
2: 또 오늘 오르기도 했고. 네. 네. 또 금요일이니까.
1: 괜찮으니까. 네. 아 오늘 금요일이구나. 아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연구원님 저희 명절 이후에는 코스피 흐름이 좀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요. 상황이 좀 풀릴지 코스피 7천 넘길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0: 결국 그 중심에 있는 거는 반도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반도체 주식이 추석 이후엔 좀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오.
0: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 중에 실적 우려 중에 좀 큰 부분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환율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그만큼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우려는 타당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고서 쓰시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실적 추정치에 이걸 많이 반영을 하고 계세요.
1: 네.
0: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우려가 있냐면 AI 사이클이 꺾이면 이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요가 좋은 건 알겠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이거든요.
1: 네.
0: 거기에 이제 불을 지폈던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AI 투자 속도 조절론 이런 건데 그 우리도 왜 자동차를 브레이크를 바른다고 해서 시속 100km에서 0km까지 바로 되진 않잖아요.
1: 네. 그러니까
0: 제로백이라는 게 있는데 속도 조절을 심지어 한다라고 해도 실적에 지금 단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제한적이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지금 현장에서는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런 네. 좀 긍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크로 환경보다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아, 조금 여기 지금 작가님이 적어주셨는데 삼행시 물타기 또 되신 분들 있는데요. 7919님께서 아마 그 물 해주세요.
0: 하나 둘 셋.
2: 물.
1: 물을 타보자.
2: 타.
1: 타닥 타닥. 이게 무슨 소리지?
2: 기.
1: 기름이었네. 내 돈이 헐헐 타네. 다 없어졌네. 허상이었네. 아, 뒤에는 좀 제가 지원했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너무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0: 이거 깽값을 받아야겠다.
1: 삼행시 물타기 네. 7949님, 212님, 8345님 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원장님, 그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이 증권사 말을 어느 정도 의지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약간
0: 증권사 직원 앞에서
1: 이런 분들의 말을 저희가 얼만큼 의지하면 될까요? 예.
2: 자기한테 달렸다고 생각해요.
1: 아, 그래요? 네,
2: 과외 선생님 말을 얼마나 내가 들을 것인가. 이거는 자기의 공부 습관이나 내 환경 그리고 내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2: 물론 절대적으로 맹신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네. 일타강사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정보나 어떤 조언을 선별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그 정보나 이런 거를 내가 취사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1: 네.
2: 레벨이 오를 때까지 농사를 짓듯이 기다려야죠. 그 처음부터 어느 선생님 강의가 제일 좋은가 이걸 남이 떠먹이는 주는 정보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 어떤 요건에 맞게 내 어떤 그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어떤 요강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주식으로 어떻게 얼마까지 돈을 벌고 싶은가 아니면 어느 속도로 돈을 벌고 싶은가에 따라서 내 과외 선생님이 해주는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흡수할지는 결국 자기 자신한테 달렸다고 봅니다.
1: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도 뭔가 아는 게 있어야
2: 네.
1: 이게 좋은 강의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판단력부터 길드는 방법이 좀 중요하겠네요.
2: 네.
1: 근데 그래도 좀 어쨌든 걱정이 되는 게 코스피 7천 넘길 때까지 마음을 다스리면서 기다리긴 해야 되는데 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면 좋을지.

0: 올릴 때까지는 본업과 내 일상, 뭐 운동, 체력, 뭐 언어 배우기 아니면 다른 어떤 취미 활동이나 뭐 웹툰, 넷플릭스 같은 것도 좋고요. 추석이고 또
1: 네.
0: 하니까. 그러니까
1: 네네.
0: 주식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번 뭐 연휴를 통해서
1: 네.
0: 약간 소외됐던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1: 산책도 좀 하고,
0: 네,
1: 그쵸?
0: 그렇죠.
1: 예.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질문을 드리려니까 좀 죄송스럽긴 한데,
0: 네.
1: 예, 정희은 연구원님.
0: 네.
1: 그래도 지금 적자를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는 요 종목 같은 거 약간 추천 가능하실까요?
0: 제가
1: 제발
0: 네.
1: 부탁드립니다.
0: 이게
1: 예.
0: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종목 추천. 아, 왜냐면 제가 아까
1: 예.
0: 그 증권사마를 얼마 정도 밀어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1: 네.
0: 일단 100% 맞춘 사람은 없어요.
2: 네.
0: 만약에 제가 100% 맞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제가 애널리스트를 왜 하겠습니까?
2: 네.
0: 당장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주식 몰빵을 해서 부자가
1: 그렇죠.
0: 됐을 수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분들 어차피 증권사도 틀리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만약에 종목을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디로 이어질 수 있냐면 언제 파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매번 옆에서 가이드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식 종목 추천을 받을 때는 언제 파는지까지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1: 네.
0: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 장세로 들어가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좀 파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긴 했는데 두 분께서 우리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 위해서 약간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예, 원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0: 특히 지금 많은 청년분들이 그 변동성 잔재에서 자책 많이 하고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으실 텐데요.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거나 되새김질하지 마시고 그 최고의 우량주는 나 자신이니까 자신의 성장과 내 본업에 조금 더 신경 쓰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3: 저는 좀 욕을 먹더라도
1: 예.
3: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것 또한 주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르는 게 주식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 네.
3: 빠지는 것도 있는 게 주식이고 우리가 이번 주식 장세에서 나는 끝났어 이게 아니라 이러한 장세에는 한 번씩 옵니다. 기회는 매번 와요. 그래서
1: 네.
3: 이번 빠지는 장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쳤을 때 얻어가는 게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번 기회가 왔을 때 이번 배움을 통해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두분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고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알찬 시간이었고요. 우리 이 조합이 굉장히 힐링된다. 굉장히 좋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또 좋은 기회에 만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기서 생생경제 2부 마무리하고요. 박종석 정신과 전문의, 정희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특별 진행을 맡은 서동주입니다.
4: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2: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1: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2: Bad boy, I gotta be a
11: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0: 생생경제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2: 고향 등일시.
3: YTN New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와 경남 동해안 지역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엔 반포대교 진안 지점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후로도 성수대교 부근 일대로도 고장차가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도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도 외곽 구리 쪽으로는 현재 종암분기점에서 신내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6: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0: 이게 직접적인 타격은 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비바람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나고야 아이치현은 비구름과 거리가 있어 구름만 많거나 비교적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태풍과 거리가 가까운 도쿄 인근 지역과 해상은 비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파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1: 25호 태풍 두지안은 경로상 열도에 직접적으로 상륙해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접해 지나가기 때문에 분산 경기가 치러지는 도쿄 인근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비바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10: 우리나라는 태풍에 직접 영향은 없지만 추석 연휴 전인 다음 주 초반까지 제주도와 동해안에 비가 내리고 남해와 동해를 중심으로 파도가 높게 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12: 20일 후반부터 21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북쪽으로부터 떨어지는
9: YTN 재난자문위원회
12: 영향을 받게 되면서 지역에 따라 해안가와 이 관련 해상을 중심으로는 높은 물결 그리고 강풍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10: 추석 연휴 기간에는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고온 건조한 가운데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성묘길 불씨 관리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네, 관련 내용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자, 대통령 기자회견 원래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당일에 시간 변경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3: 그렇죠. 청와대 기자들이 이제 왜 바꿨느냐. 예. 난리가 났죠. 이유가 뭐냐? 예. 그리고 뭐 사실 방송 스케줄을 잡았는데도 좀 그 프로그램 편성에
4: 서용주 맥정치사회 연구소장입니다.
3: 네, 사실 30분이라 하더라도 그게 짧은 것 같지만 이 국민들한테 어떤 답변을 준비하는 메시지를 준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 또 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위기 국면에서. 오늘 있을 국민과의 기자회견은 굉장히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추측건데 아마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제 소문만 무성하고 불가능한 문제지만 대통령 연임 문제 이건

0: 이제 털고 가느냐. 두 번째는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인데 이게 대통령의 공소시효를 위한 거 아니냐, 이 얘기. 근데 이제 아마 공소시효권을 원칙을 견제하면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답변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저라고 해도. 공소시효 안 합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 검찰이 본인들 멋대로 마음대로 조작기소한 거를 그대로 대통령만 예외라고 나머지 사람들만 공소시효를 해준다. 또 이것도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국민들한테 잘 얘기하려면 메시지가 그만큼 잘 전달되도록 좀 다듬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뭐 앞서도 이제 현안에서 허름주 파병 문제 있는데, 저 문제도 그냥 아직 논의 중입니다라고만 끝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국민 뭐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이 정치권에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허름주 파병 문제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오늘의 메시지가 어떻게 작용할지 이 문제도 굉장히 첨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저 미국에 계신 트럼프 대통령께서 다 보고 있거든요. 파병하라고 그랬더니 또 이것도 노땡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첨예한 문제들이 현안으로 잡혀 있어서 대통령께서 고신고신 한다. 한 30분을 30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 자, 예정된 시간은 90분 정도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전달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좀더 길게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떤 이슈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을까요?
2: 많은 말을 한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더라도 국민이 듣고 싶은 말,
3: 정광재
2: 그리고 핵심을 짚는 말,
3: 동현정치연구소장입니다.
2: 이거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인의 소통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간 잘 지키면서 정해진 시간에 핵심 메시지만 전달하면 된다고 봐요. 저는 오늘도 90분 예정했으면 90분이면 끝나면 되는데, 주저주저리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오히려 핵심 메시지만 더 가려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 달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6개월째입니다. 우리나라 단임제 5년 대통령제에서는 60개월이 본인의 임기입니다. 그러면 벌써 4분의 1이 지났어요. 지난 4분의 1의 전반기에는 전 정부와의 비교,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주식시장의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임기 중반기로 가는 과정에서 대단히 큰 변곡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해 있고, 그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사와 관련한 부분일 겁니다. 국민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잘못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 그 저변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변과 관련한 문제,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지금의 추락하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부동산 문제라든가 호르 문제, 파병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의 지지층을 굉장히 분열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자회견이 돼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번 기자회견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반등의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추락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4: 최근 이제 국정 지지율이 지금 하락 국면에 있다 보니까 그 와중에 열리는 기자회견이라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 엄중함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이를 해석하는 목소리는 조금 다르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5: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령을
3: 김민석 민주당
5: 단단하게 임기
3: 대표입니다.
5: 1년에서 2년 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러저러한 일시적인 지지율의 굴곡에서 또 내우 외환에서 단단하게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각오로 대선 때 뛰었던 100배 이상의 각오로 해야 한다.
6: 저는 현재 지지율 이반 현상이 좀
3: 윤건영
6: 심각하다라고
3: 민주당
6: 봤어요.
3: 의원입니다.
6: 신뢰가 무너진 건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7: 그러면 그 의구심의 핵심이 결국은 그 공소시효와 연인계약 이 문제다.
6: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 과연 그럴까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 윤건영 의원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문계다 보니까 신뢰 철회 단계라고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 신뢰 철회 단계라는 것들은 이제 그 신호등으로 따지면 적색등 전에 이제 황색등이 켜졌다고 보는 거죠. 경고등은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뭐, 와, 넌 예전에 윤석열 정부처럼 나는 정황판을 보지 않아. 그런 정부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 같고. 사실 이제 신뢰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할까? 라는 신뢰는 아닌 것 같아요. 일은 잘해요. 예. 그 다음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으로서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행정부 수반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다만 신뢰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 정치적인 사안에서의 대표적인 두 가지 사안입니다. 첫 번째는 연임, 두 번째는 공소취소.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연임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직접 얘기를 하세요, 안 한다고. 참 억울하지 않겠어요?
4: 예.
0: 헌법상에도 안 돼 있지. 이게 절차상으로도 불가능하지. 그런데 자꾸 연임하지 말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정말 너무하시네 하면서도 이 부분이 신뢰가 하락하는 요인이라면 이건 얘기해야겠다 라고 오늘 이제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공소취소도 이게 특검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현재 사법개혁을 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것까지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해서 한다라는 이런 풍성한 이런 잘못된 소문들, 루머들이 있단 말이에요.
4: 예.
0: 이 부분도 신뢰를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당 내에서도. 그러면 원칙을 지키면서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해법,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심이 되겠죠. 그래서 네. 오늘 이 부분, 두 가지 부분을 털고 가야만 이 신뢰가 무너지는 직전에 있어서의 신호를 멈출 수 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본인이 열심히 해놓은 민생이라든지 부동산, 주식, 그 다음에 지방분권 등등 이런 조세정책에 대한 그 국익, 실용, 외교까지 다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문을 여는 것은 신뢰가 말하자면 저 확립이 됐을 때 감정의 문이 열리는 거라서 지금 일을 아무리 잘해도 속된 말로 꽃을 아무리 잘 많이 꽂아서 꽃꽂이해서 보여주더라도 국민들 마음속에 불신의 가시가 박혀 있다면 그것 또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네. 저는 둘 다 맞아요. 김민식 대표 말도 맞고 윤건영 의원 말도 맞고 저 말이 오늘 기자회견에 잘 녹여내려져서 오늘 이제 추락하는 좀 이 국정 지지도를 반등시키는 오늘의 기자회견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잔뜩 기대하는 바입니다.
1: 네. 서 소장님이 짚어주신 부분,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진정성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기자회견이 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공소취소나 연임개헌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이 나온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2: 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네. 대해서 명확하게 대통령께서 네. 뭐 공소취소 없다, 연임도 네. 안 하겠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채택됐다고는 하지만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임명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를 충족한다면 대통령이 바뀌고 있구나. 이 국정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그 세 개 모두 명확한 메시지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순간 그 메시지는 본인이 아무리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이 곧 본인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고 평가할 거예요.
1: 네.
2: 김승원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이 부적격 사유들이 있습니다. 8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 가운데 전과자가 장관이 되게 된 셈이고요. 그리고 불법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본인들은 설명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의혹에 대해서 다 정말 그런 공익 목적의 청탁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론은 벌써 반전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적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민주당 내에서 공소취소 모임을 대표했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라고 봅니다.
4: 네, 저희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슈들이 다뤄질지 주요 키워드별로 한번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일단 인선 배경, 검증 과정의 의혹이 풀릴까가 가장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정 소장님께서도 앞서 예고편으로 짚어주셨습니다만 김승원 후보자 인선 아직까지는 뭐 임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0: 네.
1: 어떤 배경 설명이 나올까요?
0: 일단 그 청문회 과정에서의 김성훈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평가를 청와대가 내리겠죠.
1: 예.
0: 물론 국민의 여론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사실 그게 저는 이제 그 야당, 특히 한동훈 의원의 김성훈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대중들의 인식을 현혹한 수준이었지, 본질적으로는 김성훈 후보자가 오빠 독양 로비 주가 조작에서 오빠 외에는 그 독양 로비의 주가 조작에는 관여된 게 없어요. 주어를 넣어보면. 그냥 그 양모 씨랑 오빠 동생 하면서 친한 사이, 친분, 거기에서 출발된 민원이 아닌 청탁성에 대한 부적절성과 부주의인데, 나머지는 다 허위에 대한 인식에 대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책적인 자질을 검증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 고쳤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봤을 땐 이거를 인사철회를 한다? 이 부분은 조금 과한 야당의 주장인 것 같고요. 용의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화를 자초했죠. 겸직 논란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욕을 부렸고, 결국에는 불공정 이슈를 통해서 여론이 결국에는 낙마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인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그 정부에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내려놔라. 그러면 야당이 그냥 집권을 하시지 그러세요. 야당이 시킨 대로만 이 나라가 잘 돌아간다면, 그럼 야당이 본인들이 국민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집권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하는 건 좋으나 과도한 요구들은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야박하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연임 안 하겠다, 공수처 부분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데, 그러면 그두 가지 했는데 김승훈 후보자까지 취하를 해야 다 만족하겠다? 그런, 그거는 거의 놀부 홍보전에 나오는 놀부 심포죠.
2: 네. 말씀드리는 도중에 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결과입니다. 긍정평가가 또 내려갔습니다. 38%에서 37%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제 곧 기자회견이 열릴 텐데 대통령실도 이 갤럽 조사 뭐 받지 않았겠습니까?
3: 네.
2: 더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3: 이번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긍정평가보다 더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것은 부정평가일 겁니다. 긍정평가는 일정 정도 지지율의 그 하락이 이루어지면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38에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 폭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정평가 어떻습니까? 단한주 만에 51%에서 56%로 5%포인트가 올랐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 관련해서 유보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했던 사람들이 대거 이재명 대통령 지금처럼 국정 운영하면 안 되는데 지금 국민의 눈높이는 인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청와대에서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조로 가다 보니까 부정평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그 지지율을 생각할 때도 없음, 그러니까 중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조금이라도 반등의 계기가 나왔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평가로 돌아선 사람들의 인식을 다시 긍정평가로 바꾸기에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나온 평가는 긍정평가 37%보다 부정평가가 왜 지난 한 주간 5%포인트가 올랐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겁니다.
1: 부정평가의 그 요인 중에 1위가 부동산이고 2위가 인사라고 합니다. 부동산이야 지금까지 부정평가의 주 요인이었었고, 특히나 지금 이 여론조사는 인사청문 전국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인사와 관련된 부정 여론이 좀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0: 네.
1: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중수청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고, 또 용해인 성평대 가족부 장관 물론 사퇴했지만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설명이 있을까요?
0: 그러게, 인사 문제가 아마 부정 요인의 주그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이게 장기간의 숙제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떠안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사 문제인데, 왜 부정평가가 5%포인트 저렇게 급등했느냐? 저는 인사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안팎으로 인사 문제가 제기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사실 여론전에는 성공을 거뒀어요.
1: 예.
0: 이 대중들은요, 감정이 사실을 압도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일단은 이 표피상으로 직관적으로 보는 거에 반응해요. 예를 들면 뭐 룸사롱, 오빠, 뭐 독약, 로비, 부축가 조작 300억, 그다음에 뭐 임상 사람에게 투여를 했다. 사실과 다르거든요.
1: 예.
0: 근데 대중들이 인식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거 천일공원할 일이네. 큰일 났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인식이 쭉 퍼지면 여론조사의 부정평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인사 이번에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 현 정부가 안아야 될 부담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의 또 인사의 내분입니다. 말하자면 중수청에 대한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했는데, 이게 또 추미애 지사뿐만 아니라 당내 강경파들이 이 사람 말이야 안 된다. 심지어는 뭐 나치의 그 부역했던 예. 사람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우리 지지층 내에서도 또 갈등으로 작용한다. 결국에 이게 이재명 정부가 참 지금 힘든 게 안팎으로 이 인사 문제라든지 내분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저는 우리 진영 내에 당부를 하고 싶어요. 레드팀 좋아요. 그거는 좀 잘 될 때 레드팀이지. 어려울 때는 레드팀 멈추고 똘똘 뭉쳐야 되거든요.
1: 예.
0: 근데 아주 지금 그 국정 지지율이 떨어져서 대통령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레드팀을 자처하면서 정말 거의 저주에 가까운 비판들이나 또 다른 웨이브의 힘듦에도 지쳐 죽겠는데 안에서까지 그렇게 짐을 주니까 당연히 이제 부정평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긍정 부분의 1%포인트 하락 부분을 다시 낚아챌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5% 부정적인 요인은 인사청문회 부분들이 끝나고 좀 식어가면 다시 이제 그건 제자리 찾아올 것 같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야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공소취소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인데요. 네, 자, 이게 지금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주어 나는 연임 개헌하지 않겠다, 육성으로 나는 공소취소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네. 이야기를 하라고 분명하게 밝혀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3: 네.
2: 근데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선긋기 정도의 어떤 발언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이 공소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층이 또 검찰개혁을 지금 너무 완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겠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3: 연임 개헌 문제는 지난번에 프랑스 방문했을 때 네. 교민들과 만나서도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공소취소 문제보다 개헌을 통해서 본인의 임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국민적으로 용인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조금 더 명확한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공소취소는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대행에게 공소취소, 검찰 잘못한 거 있으면 공소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6.3 지방선거에서 애초에 뭐 15-1의 성과를 승리를 자신하다가 12-4의 승리로 머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지금 공소취소 문제가 본인의 신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공소취소는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인데, 다른 재판과는 별도로 북한의 대북 송금 과정에서 본인이 경기지사로서 이화영 지사가 보내는 과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2: 네.
3: 그거 알아서 지시했다라면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의 실형을 받았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자꾸만 이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취소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에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거 정말 국민학교 학생들도, 아니 초등학교 학생들도 제일 법을 배우면서
2: 예.
3: 그 학습하는 내용인데,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을 갖고 있고 특히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행정 권력의 수반인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한다. 그거 시도하는 순간 정말로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탄핵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한동훈 의원이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공소취소에 관여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감옥이라고 했는데 이 공소취소는 정말로 국민의 영리를 거스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명심하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실제로 1주년 그러니까 지난 기자회견 때에도 이 조작 기소, 그러니까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간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요구들은 여당 내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0: 그래서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제 시작이 될 때 공소취소 부분을 법안으로 넣었잖아요. 그게 이제 전체를 가리는 어떤 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는데 대한민국은 공소취소 특검법이 없어요.
1: 예.
0: 그 정치적인 용어일 뿐인데 이제 국민들은 그래 공소취소 특검법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명확하게 프레임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민주당에서 공소취소 모임을 한번 했죠. 이건 원래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검사의 책임을 묻는 모임이에요.
1: 예.
0: 그걸 왜 공침으로 했을까? 제가 그 이름 바꾸라고 했거든요.
1: 예.
0: 공소취소 쓰지 말아라. 이게 나중에 빌미가 된다는데 지금 가장 국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공소취소 이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연임이라든지 공소취소 문제는 억울한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중의 인식을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대중들은요 소문이 있다는 사실 이런 소문이 있다라고 처음에는 접하죠. 아 뭐 대통령이 연임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자기 걸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해서 소문의 내용이 사실이야라고 바뀝니다. 이게 이제 인식의 변환이에요. 그냥 그런 소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소문의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확정적으로 그런 대로 갑니다. 지금 그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네. 국정의 부담으로 연임과 공소취소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잘 비유를 드는 게 서동요라는 게 있어요. 읽어보셨겠지만
2: 예.
0: 백제무왕이 신라의 선화공주를 이렇게 얻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동요를 들려주죠. 그게 선화공주가 뭐 밤마다 뭐 어떤 서동을 만난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애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그걸 방치해요. 아, 애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뭐 그냥 장난이겠지. 근데 이게 일파만파로 계속해서 부르다 보니까 조치를 안 치르니까 선화공주가 진짜 그 소문의 내용의 주인공이 돼버려서 결국엔 쫓겨납니다. 물론 이제 백제무왕은 그 나름대로 본인의 목적을 달성했으나 네. 지금 그 시점이에요. 그 소문이 돌 때 선화공주가 방치해서 결국엔 본인이 소문에 억울하게 사실로 당해서 그렇게 됐으나 지금 연임과 공소취소는 정말 뜬구름 잡는 소문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시기가 됐다.
1: 예.
0: 그게 오늘일 것이고 저는 이 공소취소 문제도 명확하게 내가 아닙니다. 이 조작기소로 피해당한 국민들을 위한 검사의 만행들을 밝혀서 앞으로는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고 대통령께서도 본인은 이 공소취소에 대해서 최대한 제한적인 대상자가 될 거다. 정도를 밝혀주면 일단은 좀 끊기지 않겠습니까?
2: 네. 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현안들만 봐도 대통령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설상가상 지금 파병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주시죠. 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쉽지 않은 현안이기는 합니다. 어떤 입장 오늘 내야 된다고 보세요?
3: 오늘 명시적으로 파병한다 안 한다 이야기하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파병 문제는 이미 2003년에 우리 사회가 아주 극심한 분열을 경험했던 문제입니다. 특히 진보 진영 내에서는 파병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불리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은 한미동맹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비전투병 위주로 파병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뭐 절반의 대략 절반의 국민은 그런 부분에 동감할 겁니다. 국제 정치라는 게 상당히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관계 또 중동에서의 불안 우리가 중동을 통해서 수입하는 원유 비중이 아주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보 진영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노이로제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그토록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호평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를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진보 진영에서 극렬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익의 관점에서 옳다면 파병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국민 설득하고 해서 이라크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집권 당시에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뭐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했었던 일들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단기적으로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해갖고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뭐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되겠죠.
1: 예, 앞서 서 소장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보고 있을 것이다 네. 하셨는데 제일 궁금한 사안일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0: 지금 트럼프 대통령 급해요. 예.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 부담을 줘서 11월 예. 중간선거에서 그래도 그나마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싶어하는 건데
2: 예.
0: 사실 저는 대통령께서는 이거는 찬반의 문제로 갈 수는 없어요. 절충지점을 오늘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헌법상 가치에는 파병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침략정쟁이고 예? 헌법적 가치에는 반하기 때문에 보내는 건 안 맞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측면이나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안 보낼 수는 없다. 그러면 최소한 그 절충안이 뭘까? 전투병이 아니 그러면 그냥 지원병이나 어떤 파견병 형식으로 보낼 네. 것인가 라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주제는 깊숙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민감한 문제라서 기자들 질문에는 어느 정도의 현상만 설명을 하는 것이고 결정은 신중하게 국민적 여론과 국회 그리고 청와대에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다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곧 현장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면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 또 주제 중에 하나가 그 부동산 정책 기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부동산 정책 지금 부정평가의 1위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게 부동산 민심인데 굉장히 싸늘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어떤 부동산 정책 유지하겠다 이런 기조 낸다면 네, 그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3: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이념화된 정책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 뭐
1: 예, 잠시만요.
3: 입장하고 계시니까 네. 제가 발언을 줄이겠습니다.
1: 네. 말씀하시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해서요.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좀 잠시 현장 모습 보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취임 이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1: 지금 취재진 150여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시 이재명 대통령의 배웅했고요. 마중했고요. 이제 또 현장 사회에 맞춰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바로 또 주재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네,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들어보시죠.
4: 기자회견 함께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재외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뜻을 더 듣고 국민의 마음을 더 살피며 국민에게 더 다가서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먼저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은 총 두 개 분야로 정치 외교 분야, 정책 경제 분야 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국민들의 실시간 댓글과 의견을 소개드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은 사회자가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분들께 고루 기회를 드리기 위해 질문은 하나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 공복으로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로 옮겨온 그 순간부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생각하며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취임하는 순간부터

전부터 우리 앞에 펼쳐진 경제, 사회, 외교, 안보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되살리는 데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기회와 힘을 달라고 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입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기에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국정의 최고 목표는 민생, 즉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비장한 각오로 국회에 달려갔을 때의 다짐, 이름도 명예도 없이 목숨 걸고 국회에 모여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에 맞섰던 그날 밤의 국민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 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과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것은 어느 하나 경시할 수 없는 주요 과제입니다.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이 더 시급했다, 민생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변명을 하기보다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그런 분들이 겪는 아픔에 더 공감하고 더 소통하며 함께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좀 더 과감하고 통쾌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는 데 더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을 이겨내고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단지 정권의 색깔 하나 바꾸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특권과 반칙, 불평등과 불합리를 해소하고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 성장 발전의 기회와 가시를 함께 누리는 나라,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에게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도, 당대표 이재명에게도,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에게도 우리 국민께서 바랐던 마음과 기대는 한결같을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구약의 공정한 나라, 서로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희망의 대동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정치를 하는 동안 일터는 달라졌으나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큼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성남시청 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정치를 결심했을 때나 거함 대한민국의 키를 맡아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나 저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저는 옳다고 믿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냉엄한 현실 속에서 국민이 부여하신 권한으로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더 합리적이고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처럼 강합니다. 하지만 변화로 인해 삶이 나아질 이들의 응원은 분산된 모래알 같을 때가 많습니다. 선출된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반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모래알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저항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인 저의 역량과 책임입니다. 다만 제가 고민했던 것은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다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의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심지어 실패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처럼 소리는 요란하여 정부의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 성과는 없이 사회 혼란이라는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각오를 결코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의 성공이란 임기 마지막 날에 국민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 말이나 거친 방식으로 개혁의 과정에서 주목받기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국민께 진정으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란 원칙도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익숙한 길은 아니었기에 쉽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개혁의 방식, 속도, 그리고 통합의 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정부가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 대개혁을 위한 빛의 연대 정신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라는 역사적 명령도 여전히 유효한 개혁 대통령 이재명의 나침반입니다.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겠습니다. 역사적인 어려움을 함께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분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아픔과 상실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하게 더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끼리도 어느 길이 빠른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했던 그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들이 있겠지만 제1민주당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작은 차이가 서로를 밀어낼 이유가 아니라 더 좋은 해답을 찾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습니다. 고강도 경찰 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가치와 지향, 공약이 다른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이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되긴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상 그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가치와 신념, 정책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도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인성과 정책이 도리어 갈등과 균열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이 숙고하고 더 많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겠습니다. 서로 다르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됩니다. 개혁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통합은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유효하고 더 많은 개혁을 지속하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그 수많은 영역에서 무수한 개혁과제를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많은 약속과 또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실행하여 더 큰 신뢰를 쌓고 국민의 더 나은 삶,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성장의 기회와 가시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 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0: 처음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희망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 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되어 왔습니다. 내각 책임자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인사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차제의 인사 시스템도 재점검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언제나 국민이 옳습니다. 변방의 비주류였던 저를 지금의 이 자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 책임자로 불러주신 것도 국민들이셨습니다. 국민의 집단 지성을 등불 삼아 국민만을 믿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궈낸 민생 대통령, 민주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보와 경제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대전환의 중심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함께 앞으로 나아갈 힘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결된 국민의 저력, 국민의 의지와 지혜야말로 국력의 원천이자 국익의 토대임을 믿고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품었던 마음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흔들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지친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초심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바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믿겠습니다. 국민께서 주셨던 신뢰와 기대, 제가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떠올리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정치 외교 분야 관련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언론인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CBS 이준규 기자님.
2: 대통령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CBS 이준규입니다. 인사말로 조금 더 인사를 드리고 싶은

0: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당초 연임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연임 불가 선언을 하셔서 그렇다면 향후에 이 개헌을 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임기 내 개헌을 목표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뭐 총선과의 동시 투표 방식이 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저도 많이 고심했지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고 특정한 계기에 특정한 현안들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겠죠.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하고 저의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의 아픔 반발에도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반발하나라고 하면서 애써 외면하려 했던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쪽 끝에 MBN 송지영 기자님.
3: 네, MBN 송지영 기자입니다. 저는 인사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기와 2기 개각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이 논란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용혜인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고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도 논란에 좀 휩싸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수청장 후보자는 재검증까지 이어졌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를 개별 후보자의 문제로 보시는지 아니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신다면 인사검증 라인이나 참모진의 개편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1: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면 좋겠습니다. 또 그 업무에 적합한 또 유능한 인물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의 시스템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추천 인사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이 없이 칭찬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과욕이겠죠. 그러나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또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가 판단한 것과 또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역시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부족함일 겁니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마 완벽하게 앞으로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네.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쪽에 한겨레 서영지 기자님.
4: 안녕하세요. 한겨레 서영지입니다. 그 조작 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대통령님께서 자신의 사건과 관련돼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 또는 임기 뒤에 재판을 받겠다라고 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많은 오해들이 발생되고

0: 있습니다. 논란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들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 또는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다시 필요하겠죠.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여러분의 동료들 중에 언론 기자들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들도 수없이 많고 또 정치인들도 있고 관계없는 민간인들도 있죠.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에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또 수사소추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서 뭐 공소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네, 현재 정치 외교 분야 관련한 질문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동아일보 박훈상 기자님.
2: 예, 동아일보 박구상입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대통령 사건의 공소시효 모임 대표 이력 그리고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진보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뭐 판단을 내리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사의 기준, 판단의 근거들도 다 다르죠. 나름의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또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와 외교 분야 질문 받고 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님.
3: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저는 그 외교 사안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 항행의 자유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 있는 반면에 국민 안전 그리고 이제 참전 명분이 좀 부족하다 그런 이유로 파병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 기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신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0: 이게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의 객관적인 한계들이 서로 달라서 오해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단 객관적인 상황을 좀 보면 호르무즈 인근에 예를 들면 각국이 군사 자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당 지역이 어디냐가 또 다르겠죠. 호르무즈 내냐 아니면 밖에 인근이냐 또 목적도 다르겠죠.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참여하기 위한 것이냐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참전하기 위한 것이냐 또 그 목표가 각계 국가들의 선박 또 선원 자기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타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또 활동 시기에 대해서도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말하는 허용적 상황이라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 영어 단어를 잘 몰라서 뭐 대체적으로 해석으로는 전쟁이 종결되고 사후 수습 단계 즉 전쟁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또는 관여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국의 선박 또 수송로 국민의 안전 이것을 보호가 필요한 시점 이런 때 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역 또 자산의 군 자산의 형태 예를 들면 병력을 보낼 것이냐 또 병력을 보낸다면 전투 병력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비전투 병력을 보낼 것이냐 또 자산 중에 예를 들면 무기 장비들을 보낼 것이냐 또는 인력을 보낼 것이냐 이번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뭉뚱그려서 우리는 그냥 파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여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많은 국가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군자산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국가는 전쟁 상황이 되게 종료되면 종결되면 즉시 사후 수습 단계에 참여하겠다. 또는 현재 상태에서도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청해 부대의 활동 영역도 지금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상선들, 특히 원유 수송선들이 이 전쟁 초기에 홍해 진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쟁 초기에 원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위험 지역에는 무조건 또는 원칙적으로 선박 진입을 하지 않게 한다는 일종의 지침이 있어서 그걸 일괄적으로 막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받는 고통 이게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 초보적인 또 낮은 단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원유 수송을 포기해버리면 대한민국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있으니 상황을 계속 파악해 가면서 홍해 진입을 검토해라. 그거 제가 지시했습니다.

0: 그건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죠. 만약에 가능성은 낮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저 가지 말았어야 될 때 가라고 그래가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제가 엄청 비난을 받겠죠. 그러나 그 비난은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외로 다른 나라보다 그래도 원유 수급이 안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그쪽에 진출입하는 것도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원유 수송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가 최근에 예멘 반군 활동이 강화되면서 좀 어려움이 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제가 판단해야 될 또는 결단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집니다. 군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라는 점도 분명하죠. 다만 그게 혹이라도 경계선이 불명확해서 뒤섞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청해 부대가 파견돼서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또 사실이죠. 근데 이게 마치 전쟁의 개입 관여 또는 지원하는 파병이 아니냐, 혹시 전투병력을 보내는 거 아니냐,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습니다.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입니다.
1: 네, 이번에는 해외 언론인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앞에 계신 분 AFP 조슈아 엘빈 기자님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순차 통역 필요하시면 진행하겠습니다.
2: Good morning, Mr. Lee.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ask a question. Do you consider it likely that there will be a meeting between Kim Jong-un and President Trump this year? And if you do consider it likely, what preparations has South Korea undertaken for this possible meeting? Thank you.
3: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AFP의 조슈아 벨빈 기자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올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만약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정부는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관계의 안정도 중요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다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단절되고 적대하면

0: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북측은 명백하게도 대한민국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북과 소통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북미 대화를 하는 것은 지금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안정에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일단 어떤 합의를 할 것이냐는 다음의 문제이고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금 단절되어 있는데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는 것보다는 훨씬 쉽고 또 그것이 남북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저로서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권하고 있고 또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질문 주신 김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소위 패싱, 남측 패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또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저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나 또는 우리 측의 일부 이익을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전체적인 장기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는 현재의 민주당 정부가 일종의 성과를 선점 또는 독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말들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한 게 안타까운 정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같을 겁니다. 국민과 국가의 장기적이고도 전체적인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생색을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과격한 행동으로 주목을 끌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비록 생색이 안 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 개선의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1: 네, 오늘 기자회견은 9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재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민들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검찰개혁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다 모래알입니다. 두 번째 의견입니다. 행정 잘할 거라는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다만 모든 걸 품으려는 이상은 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뚝심 있게 가십시오. 검찰개혁하고 집값 정상화되면 지지율 다시 오를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변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만 쓰면 안 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국민 의견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을 줄이고 귀를 키우시

0: 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번에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댓글로 들어온 질문에 대통령께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 이른바 코어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리실지 궁금합니다. 선정적인 혐오의 말도 못하게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전통적 지지, 코어, 그게 역시 개념들이 혼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층은 다양하죠. 그러나 그 지지층을 이렇게 저렇게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뉘앙스로 보면 좀 더 과감한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있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런 논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민주당의 제1당원 입장에서 알지만 또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검찰개혁은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는 이랬습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죠.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합니다.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건 확정된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이겠죠.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죠. 지금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경찰이 독재에 복무했습니다. 이승만 시절이죠. 두 번째는 총을 든 군인들이 독재에 복무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사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독재에 복무했습니다. 힘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악용됐고 정치적 수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위험에 빠졌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친위 쿠데타 내란이 지금 이 현실에도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들이 또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죠.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운영하는 측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권력도 입법, 사법, 행정, 기타 이렇게 나눠서 견제를 하게 하죠. 권력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몰면 위험합니다. 저로서는 검찰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이 검찰이 또는 수사기관이 그 기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검찰개혁은 국민들이 직접 겪은 험악한 현실의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기관이 원래 가진 목적, 기능, 즉 국민의 인권 보호,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고 하는 이 핵심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개혁 과정에서도 이 마지막 최종 목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검찰의 수사권 박탈, 그 다음에 수사와 소추 기능의 분리, 견제, 이건 철저하게 해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이 절박한 요구, 그 다음에 불신, 어쩌면 혐오, 이런 것들 이해하지만 이걸 혹여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화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수사 소추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부실해지거나 범죄 피해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가는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하면 그건 또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바대로 또는 원했던 바대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철저히 분리하고 또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 권한들이 악용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개혁도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공격들도 있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좀 잘 가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갖 얘기들이 있지만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검찰의 폐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0: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대통령님 선정적인 혐오의 말 못하게 해주세요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0: 그리고 이게 이제 전 국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드리는 말씀이라 그 얘기를 하기가 조금 저하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가치와 지향 정책을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입장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여러 후보 중에서 이러한 지향과 가치 정책을 가진 저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신념과 가치 지향 정책들을 우리는 반드시 실현해야 됩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분들의 소망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요새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픕니다. 저도 당사자처럼 취급되기도 하니까요. 예, 부탁드리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그 상대와의 거리만큼 멀지는 않다. 좀 부족하고 조금 화나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향과 가치를 향해서 조금은 눈 감아주고 조금은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긴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끼리 안에서 힘을 빼는 걸 넘어서서 훼손하고 오히려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거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로 인해서 생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1: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 뜻, 국민의 삶을 더 살피기 위해 대통령께서 그리고 저희 참모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분야, 정책 경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시면 네, 머니투데이 김성훈 기자님.
2: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 머니투데이의 김성은 기자입니다. 그 경제 분야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큰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에서 그 강남 3구 등의 집값은 최근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강북 지역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입는 타격이 크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그 원인을 무엇이라 진단하고 계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0: 이 원인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죠. 사람들은 전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몰려옵니다. 모든 경제력이, 모든 기반시설이, 모든 정주 여건들이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 곳에 지하철이 3개, 4개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취직할 때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교육 여건도 좋지 않아요. 아이들 키우려고 해도 영화 한번 보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놀 친구들도 점점 사라진다고 하더군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 서울로,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온 거죠. 그런데 집과 땅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원인의 답이 있죠.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을 설득하고 재정을 지방에 더 분산하고 지방에 특혜를 부여하고 서울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중앙기관들을 옮기고 또 공기업들을 최대한 서울에 있어도 지방에 있어도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국가 공공기관들을 최대한 지방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또 하나의 이유는 부동산 불패 신화입니다. 부동산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뭐 사라지지는 않겠죠.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부동산을 통해 엄청난 수십억, 수백억 뭐 이렇게 축적을 했다는데 나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 또 불안감, 이러다가 집 못 사고 평생 새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 월세 내면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 아닐까? 일단 집을 잡고 보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걸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추겼죠.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한다든지 또는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에 우리 국민들의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빚으로 뭘 했느냐? 다 부동산을 샀죠. 자산, 가진 자산이 가장 많은 게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적인 문제, 또 부동산 불패 신화도 큰 원인이죠.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즉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죠.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뭐 이유는 다양하던데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분도 계시긴 하더군요. 하여튼 그때부터 22년, 23년, 24년 그리고 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겁니다. 이게 단기적인 원인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가지고 또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죠. 그리고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 구조는 소위 불패 신화를 창조한 강남 그 인근이 끌어갑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그래서 거기가 집값이 한 채 아파트 집 사는 집이 100억이 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상상이 잘 안 돼요. 무슨 내가 사는 집이 100억? 그거는 옛날에 무슨 엄청난 대재벌이나 몇몇 소수가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뭐 100억, 80억, 90억 뭐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선도를 하고 나머지 지역들이 거기 쭉 따라가게 된 거죠. 이게 공급 부족, 그다음에 대출 확대, 뭐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됐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도 한 원인이겠죠. 갑자기

0: 경제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아마도 올해 명목 성장률이 얼마쯤 된다고 했어요?
1: 예, 2분기에 20%가 넘었습니다.
0: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회복이 되면서 2분기만 성장이 명목 성장률이,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아는 성장률, 이게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만?
1: 이게 1979년 뭐 이때
0: 1970년대 그 고도 성장할 때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가 턴을 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서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수직적이었죠. 강남은 뭐 꼭대기 다른 데 이렇게 낮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내리고 여기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난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입니다. 어렵습니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겁니다.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상을 확인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자료 발표를 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 분야에 대한 금융 확대도 하고 있죠. 어떤 부분인들이 부동산 집값 잡는다면서 왜 금융을 늘리냐 이렇게 비난하던데 그거는 핀셋 정책이죠.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촉진시키는 이쪽은 기존에 대출 정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방 공기업 지방 이전이나 아니면 관련 국가기관들의 세종 이전을 신속하게 해서 역시 좀 여유가 생겨나겠죠. 그리고 앞으로 금리 상황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고 우리하고 격차가 큰데 계속 줄여나가는 중인데 또 벌어졌어요. 또 줄이겠죠. 연간 대한민국 성장률이 거의 18%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내년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되게 하는 게 우리 목표죠. 어쨌든 총력을 다할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결국은 금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겠죠.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 경매 물건도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또 대출 연체율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보고 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공급, 세제 등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피해자,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부적인 정책들을 나름은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네, 기자님들의 질문 소화하기에 시간이 좀 충분치는 않습니다. 정책 경제 분야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헤럴드경제 서영상 기자님.
3: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럴드경제 서영상 기자입니다. 좀 전에 마지막에 답변 중에 그 전월세 시장 얘기하셨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전월세인데 과거 대통령님은 전세 제도와 관련해서 한국에 있는 특이한 사금융 제도다.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전세값이 크게 오르고 있고 또 전세의 월세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네,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2: 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금 뒤쪽으로 가서 네. 제가 뒤에 눈이 잘 안 보여서 채널A 이동훈 기자님.
4: 네, 채널A 이동훈 기자입니다. 저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그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그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이 된 걸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했던 그 정부의 결정이 잘못된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정책실장 혹시 인선 언제 하실지와 기준도 궁금합니다.
0: 레버리지 ETF의 특정 종목 ETF죠. 그게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요지는 이미 홍콩 등등 해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개설되어 있다. 이미 외국에 다. 근데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에는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서 해외로 계속 나간다. 당시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환율이 문제가 될 때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계속 상승할 때도. 그래서 그 당국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보고된 바로는 어차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 가서 삼성, 하이닉스 등등의 레버리지 ETF를 사고 있으니 그거를 국내에서 사게 해주는 게 이점이 많다. 첫째로는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달러 해외로 가면 달러를 사서 사야 되니까요. 국내에서 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외환시장 안정에, 즉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이게 왜 해외에 가서 하게 하느냐.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지. 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죠. 그리고 지금도 해외에는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가 많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주가 상승기에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아요.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 알면은 모두가 부자가 됐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도입이 되면서 이게 대량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상승에도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하향세로 전환이 되니까 손실이 이제 두 배가 된 거죠. 이익이 두 배가 되다가 하락이 되니까 손실이 두 배가 되고 그게 매수 시점보다 더 떨어지니까 손실이 뭐 두 배로 확대되면서 커진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5: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생중계를 YTN 라디오로 듣고 계십니다.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경제 분야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생중계는 잠시 후 12시부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6: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성장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5: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2: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생중계는 잠시 후 12시부터 다시 이어집니다. YTN 뉴스 FM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4: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0: 자연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릉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7: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9: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서울 하늘은 맑은 날씨 속에 완연한 가을을 즐기기에 좋은데요. 하지만 현재 경남 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제주와 동해안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다소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8도, 광주도 28도까지 오르겠는데 반면에 비가 내리는 부산은 25도, 강릉은 24도 선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한남대교 목관지점 3차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여의하류 나드목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 동호대교 쪽으로 쭉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가는 길도 원효대교 목관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요. 서강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에도 고장차 소식입니다. 구리 쪽으로 구리시계 부근 2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 종암분기점 부근부터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 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북대구 부근 3, 4차로 추돌 사고로 정체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매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하,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3: 제가 지금 청와대 참모진한테도 이렇게 지시해놓은 상태입니다. 각 부처의 일상 사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여 또는 보고받거나 하는 것을 자제하고 우리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사안들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자. 그리고 우리는 행정부처는 정해진 일을 안정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선출된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접점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국민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 또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각 부처로 넘겨주는 일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만기 칠남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만기 칠남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기본적인 원칙이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입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성남시정도 경기도정도 성공했죠. 인사는 철저하게 역량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하고 권한을 주고 책임은 내가 지는데 그 결과도 그들이 책임진다. 그걸 국정에도 나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맡겨야 될 일과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일의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부처의 통상사무들은 당연히 각 부처가 하면 되죠. 또 부처가 결단해야 될 일도 부처가 하면 되는데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낙태를 어느 단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프진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여기는 반대하고 여기는 찬성하고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버리죠.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까지는 다른 개혁과제들이 소위 민생개혁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 관계된 그런 개혁과제들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가면서 이런 난제들, 결정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우리의 책임 하에 결정해 가려고 해요. 이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결정을 하면서 생기는 우군도 있지만 생기는 반대자들도 있죠. 보통 우군보다는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모두에게 필요한, 다수에게 필요한, 그러나 소수가 저항 반발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르죠. 제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는 일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원망의 대상이 돼가는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의 개혁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때마다 반대자들, 반발자들이 쌓여가죠. 이래서 개혁의 힘이 점점점 약화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죠. 반발이 없는 일, 그냥 하면 되는 일. 그러면서 결국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면 되는 일을 무지 잘한 것처럼 포장을 잘 해야죠.

0: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해야 될 일. 저는 대통령이 된 게 권위를 누리거나 명예를 누리거나 자리가 좋아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했죠. 제가 원하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 그걸 만들기 위한 것이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냉정한 실망과 비판을 무시하겠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께 이 진정성을 제대로 잘 설명해야 되겠죠. 반발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 압니다. 부동산 반발 많지요. 부동산 전수조사 했더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제가 저한테 욕하는 거 압니다. 옛날에는 안 건드렸는데 네가 왜 건드냐. 갑자기 왜 이러냐. 수십 년 동안 괜찮았는데. 이렇게 지적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그거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농사 짓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허가받아 사놓고 실제 농사 안 짓고 딴 데 쓰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농지 상황을 다 확인을 해서 여기는 왜 휴경되고 있는지,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 편을 늘리기 위해서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하는 거죠. 이 반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냥 자기만 반대야 이러는 게 아니고 당신도 매각 대상이야, 당신 아버지 농사 못 짓지, 농사를 못 지면 당신 논 뺏겨, 이재명이가 뺏으려고 그래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오해하죠. 그걸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농지 조사를 가지고 반발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자들, 개혁에 대한 반대자들의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그냥 좋은 일이야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결되지 않은 모래알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조직된 콘크리트 같습니다. 막 주변에 선동도 하고 자기 걸 지켜야 되니까요.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저한테 권한을 준 이유가 그 일을 해내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소명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종국에 가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구나, 내 삶도 더 나아졌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 체감하게 되면 평가도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무슨 마무리 말하라고 돼 있던데 이걸로 그냥 마무리 말씀을 대신하고, 하여튼 국민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또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인 걸 이제 많이 아프게 깨닫게 됐습니다.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고, 그러나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위해서, 반칙과 특권 없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 외교 분야에서 정책 경제 분야까지, 그리고 실시간 국민 댓글까지 언론인 여러분들과

0: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1: 네,
0: 대통령께서 먼저 이석하십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1: 일곱 번째 기자회견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이석을 하고 있는 모습 보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오늘 기자회견은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서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3: 돼 있었는데요. 아침에 이제 청와대가 30분 연기를 공지하면서 10시 반에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이제 12시 한 10분 정도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1: 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주요 내용 잠시 뒤에 정리해드리고요. 지금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4: 고맙습니다. 수고도 하셨습니다.
5: 질의응답은
4: 질의에는 뭐 제가
6: 대표님이요 진짜
5: 또저 아직 확정 안 됐죠?
4: 오랫동안 지켜보셨는데 기자회견 제가 쭉 지켜보고 난
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는 동안에 대통령님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습니다.
5: 이 정도 하시고
4: 예. 고맙습니다. 수고도 하셨습니다.
5: 질의응답은
1: 제가 네 오늘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주요 내용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김상일 정책평론가 그리고 김기용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네.
1: 김상일 평론가님. 네. 10시 반에 시작해서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100분 가까이 좀 한 것 같은데
7: 그렇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컨셉을 갖고 나온 것 같으세요?
8: 민심을 최대한 살피겠다.
1: 네.
8: 그리고 본인이 부족했다. 자기 반성 위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고요. 민생, 개혁,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생은 최대한 민심을 수용하는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그 정책을 최대한 펴가지고 체감 민생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개혁과 관련해서는 방향은 견지하되 그것이 속도라든가 방식에 있어서는 그 피해자가 없고 그다음에 지지자들도 다양하게 소통하면서 설득해 가면서
1: 예.
8: 세심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가겠다. 그러나 방향성은 굳건하게 견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속에서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폭을 높여서 통합의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동안 이슈가 됐던 뭐 김승원 후보자 문제라든가 공소 취소 문제라든가 연임 개헌의 문제라든가 호르무즈 파병 문제라든가 지지율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겸허하게 입장을 밝히고
1: 네.
8: 민심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네. 평가합니다.
1: 김기용 대변인도 말씀해 주시죠.
7: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 예전에 비해서는 좀 힘이 없어 보인다. 기가 꺾였다. 한편으로 봤을 때는 뭔가 겸손한 태도일 수 있지만 그게 본인이 원해서기보다는 상황적으로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본인의 어떤 캐릭터가 불쑥불쑥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동산 관련해서 전세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전세 실종을 지적하는 어떤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금융 관련해서 나는 전세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고 하면서 면박을 주는 모습이나
1: 예.
7: 부동산 관련해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정부와

0: 어떻게 본다면 박원순 시장의 정책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한테 남탓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는 그렇습니다.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냐. 검찰 개혁이란 것도 보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대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요. 이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또 다주택자 악마를 통해서 전세가 시가 마른 경향이
1: 네.
0: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조금 일관되면서 한편으로는 본인의 어떤 의사가 단편적으로 X나 국무회의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진중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방향은 맞다 이렇게
1: 네.
0: 설정을 하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1: 네.
0: 무서움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오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핵심 키워드 중에 이제 연임, 공소 취소 여부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기자회견 초반에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2: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네, 연임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앞서서 연임 관련해 대통령이 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냐 이런 목소리들이 좀 있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선을 확실히 그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 그렇죠. 그동안은 나는 할 마음이 없는데 그것을 한다라고 의구심을 제기해서 대답하게 하는 게좀 약간
1: 예.
4: 나를 몰고 가고 나를 꺾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1: 도둑질 안 한다고 말해야
4: 그렇죠.
1: 되냐
4: 예,
1: 이렇게 표현하시죠? 예.
4: 그런 뭐랄까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이렇게 뭐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 하면은 그럼에도 국민의 의구심이 있다면
1: 예.
4: 공인으로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준 것 같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논란은 국민의힘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1: 예.
4: 그리고 헌법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낡은 옷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생산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연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당에서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 지지율을 깎아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게 오히려 국민의힘에는 좋을 거니까 국민만 생각하고 논의에 임해라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 연임 문제를 가지고 핑계를 대면서 안 했거든요. 이제는 그 핑계도 없어졌으니까
1: 예.
4: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그 개헌의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이슈로 논의에 임한다면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안 좋은 영향을 줄 굉장히 휘발성이 있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1: 어쨌든 연임 논란은 이번에 확실하게
4: 정리가
1: 털었다
4: 된
1: 이렇게
4: 것으로
1: 보시는
4: 봅니다.
1: 건데
4: 예.
1: 공소 취소는 어떻습니까? 가능성을 닫은 건가요?
4: 공소 취소도 특검의 그 조항을 넣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1: 예.
4: 예. 이게 특검의 그 조항을 넣느냐 안느냐가 핵심 논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어떤 제도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만약에 문제가 돼가지고 바로잡힐 수 있는 것이라면 바로잡힐 수 있는 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 속에서 당에서 과도하게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한다라는 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논란이 엄청나게 확장된 거거든요. 예. 원래 공소 취소의 권한은요. 1심의 공소를 아니 저기 기소를 한 검사한테만 있는 것입니다. 취소할 권한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2심으로 올라간 사건들 같은 경우는 아예 공소 취소가 뭐 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뭐 1심의 경우에는 이제 검사에게 그게 달려 있는 건데 어쨌든 특검을 통해서 그 권한을 줘가지고 하진 않겠다. 이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네.
0: 이게 공소 취소 관련해가지고 저희 국민의힘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105명이 공소취소 모임을 갖고 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법무부 지명자 같은 경우는 거기 공동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경우입니다. 결국 전국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재판 안 받기 위한 하나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한두 개입니다. 그렇다면 연임 관련해서 이제까지 대통령이 오늘에서야 여론에 떠밀린 거죠. 어떻습니까? 연임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연임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였던 국회의장이 갑자기 국민의 선택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대장동 변호인이었던 법제처장이 이것 또한 국민의 결단이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뭐라고 했습니까? 5년 짧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 이재명 예. 대통령 주변에서 연임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공소취소 또한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들에 있던 갈등의 중심에 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라는 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수세적으로 이런 입장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형국에 예.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러면
4: 저는 정치를 예. 좀 약간 제3자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네네. 사람인데 뭐 인정을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대통령이 민심을 수용하면 다 떠밀렸다, 꺾였다 이렇게 하면은 예. 앞으로 불통으로 가라라는 요구입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전에 대통령들의 모습이 민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고 불통과 뭐 독주 이게 훨씬 문제 아니었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고 뭐 요구하고자 한다면 이런 거는 좀 잘했다. 잘한 건 예. 잘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견제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오늘은 뭐 국민의힘에서 연임하고 공소취소 관련 네. 답변은 잘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0: 중요한 게 말보다 이제 행동인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조금 드린다면 예.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내가 검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분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임된 권한을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식에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란 거는 위임을 받은 사람일 뿐이지 네. 어떤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그 기준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예. 봅니다.
1: 뭐 국민의 의사를 수용했다고 표현하든 뭐 떠밀렸다고 표현하든 어쨌든 뭐 연임 공소 취소 없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선을 그었고요. 오늘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사의 기준, 판단의 근거들도 다 다르죠. 나름의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또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진 못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금 해석을 하자면 이제 김승은 후보자 관련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로 이제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4: 지금 어쨌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예. 국민의 과반 이상이 김승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입니다. 뭐 한 뭐 40% 초반이나 이렇게만 돼도 고민이 적겠죠. 근데 과반 이상이 부정적이라는 거는 민주

0: 민주주의에서는 중도가 넘어갔다는 거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확신과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지 않으면
1: 예.
0: 돌파하는 거가 굉장히 민심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 수치입니다.
1: 어제 뭐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됐습니다.
0: 그건 이제 우리 당에, 우리 그 현역 불패라는 게 있어요,
1: 예.
0: 국회에는.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감싸고, 야당도 사실상은 뭐 싸우는 것 같지만, 펀치는 약하게, 품은 화려하게. 예?
1: 조금
0: 그런.
1: 봐준 겁니까?
0: 그러니까 뭐 화려한 언변을 동원하지만 결정적인 것들은 제대로 파고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김성훈 후보자 논란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언론에 보도된 것들도 채채 다 다루질 않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저런 거지? 그래서 취재 기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김성훈 후보자가 되는 걸 원한다. 그래야 지지율이 더 꺾일 것이기
1: 그것이
0: 때문에.
1: 국민의힘
0: 예,
1: 속내다.
0: 속내다. 이렇게까지 취재 기자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취재 기자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국민의 눈높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대통령께 좀 말씀을 한 말씀 드리자면 공소 취소를 특검 조항에 넣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김성원 후보자를 임명할 필요성은 조금 줄어든 거 아닌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왜냐하면 국민들이 오해가 그거잖아요. 김성원 후보자를 임명하는 이유는 공소 취소 이것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다. 이런 오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말끔하게 오해를 해소하는 것도 좋겠다. 국민 눈높이를 또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 내려놨는데 김승헌 후보자마저 포기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그러면 뭐가 남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하락하는 종목에 미련을 가지면은요, 상장 폐지되잖아요. 빨리 손절하고 뛰는 종목으로 가는 것이 맞다. 대통령이 분명한 강점과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책을 20년 가까이 했지만 분명히 정책적으로 성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그걸 굉장히 많이 가려왔고, 김민석 당대표를 가리지 말라고 임명해 놨는데 또 정치적인 이슈들을 앞에 놓고서 지금 그걸 굉장히 많이 가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여권 패널이신데 손절하라고 하니까 제가 야권 패널에게 무슨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하면 성난 민심이 대통령을 덮칠 것이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2: 이게 보면, 우리가 보면 대통령 뒤에 백드랍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국민의 뜻, 국민의 삶더 살펴보겠다, 살피겠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민심에 준엄한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용해인 후보자도 민심에 의해서 정리가 됐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다른 그 장관도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전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익 민원이라고 했지만 이 모든 게다너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빠라고 엉아라고 불리고 있는 그 여동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청탁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다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론도 안 좋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이 공소취소 관련해서 특검, 이 관련해서 공소취소 조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넣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 관련해서 이 문제에서 총대를 메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명 철회를 하는 게 맞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직 결정된 게 없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 얘기하셨거든요. 관망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좀 비겁한 거고 무엇보다도 저는 김민석 대표가 지금 아주 짧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과 같은 생각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서 보냈습니다. 이게 같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뜻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 근데 오늘 뭐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갤럽 조사가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뭐
1: 저희 얘기가
0: 청와대나
1: 나온 길에 그래픽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갤럽 대통령 지지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
0: 그러니까요.
1: 취임 후또 최저치를 기록했잖아요.
0: 그리고 저게 이제 17일까지 조사한 것으로 지금 그거 보시면 나와 있는데
1: 긍정이 37%입니다.
0: 37%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청문회를 거쳐서 개선

0: 표현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추세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1: 네.
0: 그러면 어떻게든 저 추세를 꺾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17일까지 조사해서 저 결과가 제가 볼 때는 어제 저녁쯤에 정치권에는 다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청문보고서 강행한 거는 이제 저 결과를 보기 전이기 때문에 저것을 본다면 지금의 한두 번의 여론조사 정도를 뭐 더 보는 시간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개선되지 않는다면 강행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2: 언급하신 어떤 우려와 좀 유사할 것 같은데요. 계속 하락 추세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의 고심이 상당히 좀 깊어 보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3: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저도 많이 고심했지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고 특정한 계기에 특정한 현안들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 네, 뭐 처음엔 조금...
4: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100여 분여간 진행됐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10: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11: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3: 실사 출력 가능한 LPM올. 판촉물 주문 간편한 LPM올.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LPM올.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LPM올.
1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15: Best sleep.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르티는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여

0: 됐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지난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 교육에 참여해 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 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 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1: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0: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인신세계로의 임영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무척 엄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셨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를 닮아 과묵한 편이라 부자 간에 살갑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에는 아버지와 더 서먹해졌고 명절이나 고향에 내려갈 일 있을 때 잠깐씩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한 이후 한동안 혼자 지내다가 8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 생활로 바빴고 명절에 집에 내려가면 새어머니와 형식적인 안부 정도만 나눴습니다. 새어머니에게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당시 대학생이었던 그 딸은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불렀고 가족처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황망한 상태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새어머니의 딸이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아파트와 예금이 있으니 이제 셋이서 잘 나누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새어머니의 딸이니 당연히 아버지의 가족이고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면서 부모님이 8년이나 결혼 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가족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아버지에게는 시가 약 6억 원의 아파트와 예금 1억 원 정도가 있었고 은행 대출도 약 2억 원가량 남아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자신이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간병했으니 아파트는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도 새어머니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와 살가운 부자지간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두고 갈등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걸까요? 새어머니의 딸에게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새어머니가 받은 사망보험금은 아버지의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무리 살가운 부자지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상속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게 됐다라고 하면 심정이 너무 복잡할 것 같습니다.
2: 네, 특히나 상속 문제는 부고로 인해 마음도 착잡한데 곧바로 닥쳐오는 현실적인 문제라서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2: 상속 문제로 오시는 분들은 특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내가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겪을 줄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1: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재혼한 지 한 8년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가족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새어머니의 딸도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걸까요?
2: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부모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자녀와 법률상 부모 자녀 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1: 네.
2: 즉 새어머니의 딸이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고 가족처럼 지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그 딸을 적법하게 입양하여 법률상 자녀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2: 사연에서는 새어머니의 딸이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불렀고 별도의 입양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유언이나 증여가 없는 한 새어머니의 딸이 단순히 재혼 배우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상속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1: 네.
2: 다만 실제 입양 여부는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재혼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전혼 자녀는 이제 상속권이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2: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은 새어머니의 딸한테 상속권이 없다면 결국 상속인은 친자녀인 사연자분과 새어머니 이렇게 두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새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끝까지 간병했으니까 아파트 내 몫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사연자분과 새어머니 법적인 상속 지분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2: 네, 민법상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이고
1: 네.
2: 법률상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 네.
2: 그리고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자녀 한 사람의 상속분보다 50%가 가산됩니다.
1: 네.
2: 따라서 이 사건에서 아버지의 법률상 자녀가 사연자분 한 명뿐이고 새어머니의 딸은 입양되지 않았다면 상속 비율은 사연자분을 1, 새어머니를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1: 네.
2: 그래서 이를 전체 비율로 환산하면 새어머니가 5분의 3, 사연자분이 5분의 2가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새어머니가 5분의 3, 사연자분이 5분의 2를 받는다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새어머니가 법률상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전체를 자동적으로 단독 상속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제 친자식이라고 해서 사연자분이 전부를 상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1: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속은 재산만 받는 게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는다라고 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새아버지한테 이제 2억 원의 은행 대출이 있다라고 할 때 새어머니랑 사연자분이 그 빚도 은행 대출도 함께 상속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거 이외에도 가족들이 몰랐던 빚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2: 네, 상속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파트나 예금처럼 좋은 재산만 생각하시지만
1: 네.
2: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역시 함께 상속됩니다.
1: 네.
2: 따라서 사연에서 아버지에게 아파트와 예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2억 원의 대출 채무도 함께 남아있다면 이 채무도 상속관계에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 네.
2: 특히 부모가 사업을 했거나 보증을 선 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알지 못하던 채무가 나중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1: 그렇죠.
2: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단순 승인,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섣불리 상속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재산과 채무를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2: 사연에서는 현재 확인된 재산만 보면 적극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 보이지만 혹시 다른 채무나 대출이 존재하는지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사연에서 또 하나가 나왔어요. 이제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받아갔다라고 하거든요. 이 아파트나 예금처럼 사망 보험금도 상속 재산으로 넣고 이것도 분할이 가능한 걸까요?
2: 예, 이 부분도 실제 상속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1: 네.
2: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특정하여 새어머니로 지정해 주었다면 일반적으로 그 보험금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에 따라 새어머니가 자신의 권리로 취득하는 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1: 그렇죠.
2: 예, 따라서 아파트나 예금처럼 당연히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2: 예, 만약 보험 수익자의 지정 내용이나 보험 계약의 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 증권과 계약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재혼 가정의 상속에서는 단순히 가족이 몇 명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혼인관계와 친재관계가 존재하는지, 입양이 이루어졌는지, 유언이 있는지, 보험 수익자는 누구인지, 채무는 얼마나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재혼했다고 해서 배우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법적인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별도의 입양이 없었다면 새어머니

0: 할머니의 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 법정 상속인은 사연자님과 새어머니 두 사람뿐이고요. 새어머니가 5분의 3, 사연자분이 5분의 2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 결국 그렇게 나눠 가지시게 되는데요. 아파트나 예금뿐만 아니라 채무도 같이 상속된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풍성한 한가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족들 먹일 음식, 고마운 분들께 드릴 선물 준비로 바쁘시죠? 그런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평범한 농산물을 유명 지역의 특산물인 것처럼 파는 원산지 둔갑도 이맘때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원산지를 속여서 팔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단순히 과태료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를 아예 적어두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은 DNA 검사까지 동원해서 이력 번호를 속였는지 철저히 가려내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도 장을 보실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은데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겉모습 식별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장 보기 전에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장을 보실 때에는 포장지에 적힌 원산지도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아이유의 밤편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의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호수예술축제. 고향
2: 특례시.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3: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4: 답 나왔네.
5: 가자.
3: 어딜요?
5: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6: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7: 평택시.
8: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얼마나 걸릴까요?
8: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5: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8: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9: 세계 반도체 수도,
5: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0: 바로 평택시.
1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3: 가계월세의 재료비까지.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참 많죠. 이제 걱정 마세요.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급할 때 언제든 꺼내 쓰는 서울시 안심통장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라 쓴 만큼만 이자를 내니까 사장님 부담은 줄고 마음은 더 든든하게.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사장님 비상금 서울시 안심통장.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1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남과 경남권 그리고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제주가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은 최고 20mm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 대구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9도로 무더위, 늦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경동고속도로 따라 인천으로 들어가는 길 현재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까지 차량 속도 떨어져 있고요. 강릉 쪽으로는 부곡 부근 3차로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갈분기점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차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기흥 동탄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가 많고요. 외곽으로는 서울 요금소 부근에 버스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고 오산에서 남사, 그리고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두유기소까지 충청권 정체가 살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는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하고 있고요. 목포 쪽으로는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접어드는 데 속도 내려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부터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을 들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진보 진영의 통합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같은 진영 내 내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2: 예, 부탁드리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그 상대와의 거리만큼 멀지는 않다.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긴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끼리 안에서 힘을 빼는 걸 넘어서서 훼손하고 오히려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1: 네, 가야 될 길이 얼마나 긴데 우리끼리 멸칭 같은 거 쓰면서 싸우지 말자. 이른바 뭐 정청래 전 대표, 조국 전 대표, 뭐 추미애 지사도 포함될 것 같고 유시민 작가도 포함될 것 같고 그런 메시지겠죠?
3: 예. 예. 저도 좀 똑같은 심정이에요. 같은 진영이면 내부 시스템이 소진될 때까지는 노력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건의, 그다음에 청원 뭐 이런 거를 정무 조정의 단계와 통로라는 게 내부에는 존재해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뭐 유튜브 뭐 이런 데 나가서 자기가 한 줄 더 나오기 위해서 너무 쉽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세태가 지금 굉장히 만연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도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익표 정무수석이
4: 김상일 평론가입니다.
3: 김민석과 추미애 사실은 얼마나 누나 동생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4: 그렇습니까?
3: 근데 그렇죠. 아니 김민석 당대표가 정치권에 재진입을 사실상 누가 시킨 겁니까?
4: 추미애 지사가 시켰죠.
3: 그렇죠. 민주당 간판을 가져온다라는 명분하에 완전히 그 사실상 뭐랄까요? 안착을 시켜준 거 아니에요.
4: 근데 지금 왜 관계가 그런 거예요?
3: 이게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예. 뭐 그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서 지금 어떤 식으로의 방향을 우리가 지원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견과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오해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홍익표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당에서는 김민석 당대표 주변에 뭐 중간 다리가 될 만한 사람들을 보내서 정무적 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요 권한이 큰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4: 예.
3: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하고 김민석 대표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를 밀지 않은 이유는 관계는요 김민석 후보와의 관계보다 제가 정청래 후보와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요. 밀접하고 특수관계고 그런데도 저는 대통령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의 어젠다를 오히려 당이 가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김민석 후보를 저는 지원한 거거든요.
4: 예.
3: 근데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김민석 후보도 지금 내부의 정쟁 이런 걸 드러내고 하잖아요. 그럼 충분히 내부에서 정무조정 역할을 하는 거를 최선을 다했느냐, 소진이 될 때까지 했느냐라는 거에서 저는 큰 의구심이 있고요.
4: 예.
3: 그래서 이제 또 김부겸 우리 그 전 총리가 또 통합위원장으로 지금 내정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김부겸, 홍익표 이 두 분을 좀 활용해서
4: 예.
3: 이런 역할을 그 여권 내부에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정부 조정의 소진. 이거를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5: 네. 근데 흔히 이제 반명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어떤 논리가
6: 네.
5: 뭐 몸에 좋은 약은 이제 몸에 그 입에 쓴데 이런 것들을 왜 말 못하게 하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6: 저는 뭐 양비론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접수해서 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4: 김계현

0: 국민의힘
1: 프레임입니다.
0: 미디어
1: 그걸 통해서
0: 대변인입니다.
1: 본인은 피해자 서사를 구축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되다보는데 검찰을 해체하고 보안수사권이든 수사 권한을 1도 주면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어떤 기조 아니었습니까?
2: 네네.
1: 근데 그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른바 공소취소와 함께 이른바 거래설까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그런 어떤 개혁의 지지자들, 개딸들로 불리는 그런 분들의 어떤 눈높이, 목소리,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 그걸 감안했을 때
3: 예.
1: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본인의 어떤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3: 예.
1: 보니까 이제 추미애 경기도지사 그리고 또 최근 어제죠. 저는 김용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7대 반동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어떤 행위의 주체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비롯되는 행위를 반동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쓴소리를
3: 예.
1: 넘어선 형국이라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그런 김민석 대표는 그거를 어떻게 따뜻한 시선으로 보느냐 그게 아니라 카르텔 업체 이 관련해서 컨설팅 업체를 카르텔로 규정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뭐 국세청 조사나 중수청 수사 대상 1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일종의 압박을 하거든 형국까지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3: 네.
1: 드립니다.
2: 제가 오해가 있는 예. 부분이 있어서 좀 바로 잡으면요. 아까 뭐 검찰 개혁의 입장이 당의 단일한 입장처럼 말씀하셨는데 오늘 대통령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당의 입장은 원래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다. 그게 당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은 김용민 의원이나 좀 약간 강성 정치인들의 입장은 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지지자들에게 선명성을 내보임으로써 지지를 더 얻으려고 하는 자기 정치인 거죠.
3: 예. 어쨌든 오늘 뭐 검찰개혁은 완수할 것이고 고강도 경찰개혁으로 우려도 불식할 것이다.
2: 네.
3: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고 민주당 뭐 내부 분열이라고 하면 뭐 친명, 친청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친청의 그 대표 주자 정청래 전 대표는 입원을 했다고 또 SNS에
2: 네.
3: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극심한 오한 발열이 있어서 응급실로 직행해서 지금 3일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SNS에 저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금식 중이고 링거 덕분에 살고 있다. 뭐 이런 네. 글까지 올렸는데 조금 전에 정무수석 좀 다녀야겠는데
2: 네,
3: 여기
2: 명문화부터
3: 좀 가야 되겠네요.
2: 네네네. 저는 네. 김민석 대표도 좀 이렇게 측근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3: 예.
2: 원래 이게
3: 저 사진 올렸다는 건 병문안을 와야 된다 뭐 이런 애니까
2: 뭐 그거라고 뭐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3: 예.
2: 보는데 어쨌든 좋은 기회니까 우리가 뭐 그 상가 정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3: 예.
2: 그게 좋은 화해나 조정의 모멘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멘텀을 잘 살려서 좀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거를 저렇게 위문을 병문안을 가서
3: 예.
2: 가가지고 그런 얘기도 좀 하고
3: 예.
2: 좀 이렇게 오해가 있으면 오해도 풀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앞으로 함께 할 것들을 좀 구상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3: 얼굴이 많이 안 좋아
2: 보이네요. 예, 되게 안 좋아 보이네요.
3: 예.
2: 왜냐하면 요새 환절기고요.
3: 예.
2: 저도 그렇지만 저희 나이쯤 되면 이게 감염이 뭐 감염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감염이 또 쉽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 자, 그 저희 어쨌든 뭐 그
1: 네.
4: 이런 SNS에 사진을 올렸다는 게 어쨌든 알리기 위해서 어떤 이런 걸 올렸다고 저희는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1: 그러니까
4: 어떻게 보세요?
1: 오늘 대통령이 국민을 보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좀 더 이제 포인트를 강조한 지점은 내부 결속입니다.
3: 그런데 네.
1: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 중에서 참 아쉬운 대목이 뭐냐면 우리의 작은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내야 할 상대에 비하면 작은 차이 아니냐.
3: 네.
1: 그러면 우리가 이겨내야 될 상대는 국민의힘입니까? 그래서 저는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3: 예.
1: 좀 더 큰 워딩을 썼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피력합니다.
3: 끝으로 김기영 대변인께 요거 여쭤보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1: 네.
3: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입장 나왔고 국민의힘도 이제 오후에 입장 낸다고
1: 네.
3: 하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1: 그건 사실
3: 예.
1: 말은 현란하게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말이란 건 무게가 있어야 되고요. 국민들을 편안히 해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이 이제까지 SNS X를 통해서나 아니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본인이 말씀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이 제도와 시스템을 예.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는 만큼 대통령이 좀 말수를 좀 줄이고 예. 장관들의 말이 좀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3: 네, 저희가 기자회견 내용은 두 분과 잠시 뒤에 다시 또 구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자, 지금 이제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제 취재기자 연결해서 저희가 자세한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0: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4: 네, 1시간 40분가량 이제 회견이 진행됐는데 무거운 주제가 많이 다뤄졌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부터 개헌 문제가 언급이 됐죠?
0: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꺼냈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란 겁니다. 다만 연임은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며 내각 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가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인식해 말을 아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3: 네, 최근에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답변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당내 통합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죠?
0: 네, 이 대통령은 먼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지만 지방선거 이후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당황하기도 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라며 자신의 부족함을 책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조용히 실질적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왔다며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남시장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치를 하는 동안 일터는 달라졌지만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은 한순간도 변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끼리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단 이유로 진심까지 의심하지 말아달라며 개혁에 대한 후퇴 의심은 거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공소 취소 논란과 인사 문제에 대한 입장도 정리해 주시죠.
0: 네, 이 대통령은 먼저 자신에 대한 지난 정부에서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작기소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특정 표현으로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이 돼 본질을 호도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특검의 권한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를 향해 요청했습니다. 이어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각 인사 논란에 대해선 모든 추천 인사들에 대해 아무 지적 없이 칭찬받기만을 바라는 건 과욕일지라면서도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나 청와대의 판단과 온도차가 있는 여론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고 반성하면서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인사 시스템을 점검하더라도 완벽하게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네,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오늘 나왔죠?
0: 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실질적 기여를 위해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의에 전쟁 파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이나 자산 등 어떠한 형태의 파병이든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다른 국가들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또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를 묻는 질문에는 북미 대화는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안정에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면서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는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색을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과격한 행동으로 주목을 끌기보다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성과와 개선이

0: 나타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1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청와대는 과거 기자단과의 거리를 1m 더 당겨 1.5m로 바꿨고, 대통령이 서서 진행한 건 국민의 뜻을 더 겸허히 경청하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솔직한 말과 태도로 여러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2: 반면에 국민의힘은 반성은 없고 남탓만 남았다고 혹평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2: 네, 우선 민주당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3: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공개 지도부 회의도 미루고 당대표실에 모여 함께 기자회견을 시청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한발 비켜 회견의 촉각을 곤두세웠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김민석 당대표가 직접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김 대표 우선 짧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기자회견을 보는 동안 자신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면서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자회견 대목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요. 지도부 내부에선 대통령이 여러 논란을 잘 정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임 생각은 없다는 선언과 조작 기소 특검은 필요하다면서도 공소시효 권한을 삭제해달라 요청한 것에 대해 호평이 많았습니다. 이를 두고 박지원 의원은 오늘 대통령이 솔직한 말씀과 태도로 논란을 잘 일단락지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스스로 논란의 소지 자체를 없앤 만큼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 한다는 근거 없는 의혹과 정치 공세를 그만두라고 꼬집었습니다.
1: 네, 예상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내놨죠.
3: 그렇습니다.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과 남탓만 남았다. 회견 직후 국민의힘이 내놓은 공식 논평 첫 줄입니다. 국민이 모두 옳다면서도 뭐 하나 뚜렷하게 책임을 인정한 게 없다고 혹평한 건데요. 대표적인 게 공소시효 논란인데,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공소시효 권한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공소시효 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김승원 후보자부터 법무부 장관에 앉히지 않겠다 선언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 역시 나는 생각이 없다는 말로 얼버무리면서 빠져나갈 뒷구멍을 파놨다고 비판했고, 국민을 부동산 지옥에 빠뜨려놓고도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허황된 말만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별 의원 차원의 반응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기류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한마디로 말 뒤집기 한 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입장 표명도 예고된 상태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오후 4시 반쯤 기자회견을 열 계획인데 소식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2: 정치권 시선이 온통 대통령 회견에 쏠렸지만 국회에서는 오늘도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3: 그렇습니다. 이번 주초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에 이어 오늘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렸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로 지난 2016년 9월 이후 공석이었습니다. 후보자가 민주당 추천으로 지명된 만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을 제대로 감찰할 수 있을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거쳐 후보자가 최종 임명된다면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10년 만에 공석이 채워집니다. 오후에는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 8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기념식도 열립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각 정당 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김 대표와는 취임 직후인 지난달 평산마을 예방 이후 두 번째 만남인데요. 김 대표는 최근 이른바 4명의 전현직 대통령 지지자들을 뭉치는 사통 통합을 강조하며 범진보 연대 추진에 나섰지만 조국 혁신당과의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문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반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1: 네,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김상일 평론가, 김기흥 대변인과 좀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이 나의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갤럽 지지율이 발표가 되는 날이었죠. 조금 전에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부정이 지난주보다 5%포인트가 올라서 56, 그리고 긍정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내려가면서 37%를 기록했습니다. 네. 국정 지지율, 긍정과 부정, 세대별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40대, 50대, 40, 50이 전통적인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정이 상당히 좀 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0: 김장애 평론가님. 네. 방송에 김어준 씨가 네. 코어 지지층 빠진 거다라는 분석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1: 코어 지지층한테 빠지는 걸 보여줘라라고 메시지를 계속 본인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요. 이거 뭐 제 분석입니다. 김어준, 유시민 그쪽의 성향의 조직이 한 40% 차지한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 중심의 조직은 3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조직 면에서는 비주류입니다. 그럼 나머지 중간지대에 좀 합리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는 당원층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뭐 사실상 약간 참전을 해가지고 그 상당수를 뭐 한 25% 정도를 대통령 쪽으로 저는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뭐랄까요? 걸림돌일 수도 있고 뭐 잘 하면은 이제 뭐 큰 뭐 동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좀 뭐 본때를 보여줘라 아니면 뭐 시그널을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빠지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사실이다. 그런 것들이 40대, 50대에서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분석으로.
0: 오늘 메시지가 좀 진보 통합 면에서는 긍정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 저는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입장을, 기본 입장을 정했으니까 그 위에 실질적인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김민석 대표가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홍익표 수석이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겠지만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체감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그동안 처음에 대통령한테 박수 쳤던 게 뭡니까? 실용주의, 효능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 실용주의와 체감, 효능감을 막은 게 누굽니까? 사실은 정당의 주요 정치인들이에요. 사실상의 차기 경쟁에 나서고 자기 정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성과가 보여지는 것을 막고 이 성과가 안 보여지니까 어떻게 됐냐? 만기칠남이라는 이미지로 이게 바뀌어버리는 상황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잘 전달할까, 잘 구현할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파병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을 수 있어도 개입하지 않는 파병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제가 볼 땐 솔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외교적인 상황이 있어서 국민들한테 하는 메시지하고 이를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서 중의적 표현을 쓸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네. 다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보면은 전쟁 중이냐 아니면 전쟁이 끝난 다음이냐 그리고 또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 아니냐 바뀌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못 맞는 형국이다. 이란이 우리에 대해서 적반하장격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 상선이 이란에 의해서 두 발 미사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통수권자 원수로서 이런 얘기를 단호한 대처를 해야 돼요.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란에 대해서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데나 쐈는데 맞은 것 같다. 그리고 살짝 등이 터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제가 파병을 해서 무조건 싸우자는 게 아니라 이 파병이란 거는 국민적인 설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 관세나 통상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인 만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원칙적인 대응을 했어야지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힘을 있게 봤는데 대통령이 그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벼이 대응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국민의힘은 입장이 그래도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과 진보 세력 내에서 본인들의 여러 가지 어떤 입장 때문에 자기 정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을 지향한다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라크 파병이나 제주 해군기지, 한미 FTA 때 보여줬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김상희 평론가님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진보 진영 통합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이슈들이 지금 파병 문제도 그렇고 김지용 중수청장 문제 후보자 문제도 그렇고

0: 상당히 진보 진영을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1: 네.
0: 이건 어떻게 좀 해결돼야 될까요?
1: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예? 친한 사이에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정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충분한 정보를 주고 비공식적으로라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게 있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수위를 조정하면 그 수위에 따라서 국합, 배드캅이 될 수도 있고 갈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국합, 배드캅이 되면은 레버리지가 올라갑니다. 협상 레버리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뒤에서 정무적으로 잘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야당에도 필수적인 사람들한테는 사람을 보내서 그때그때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궁금한 것도 좀 풀어주고, 궁금한 거지만 대답을 못 해줄 거는 좀 이해해달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해가면서 상황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지만 제가 좀 아까 우리 김기흥 대변인님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파병을 하는 게요,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란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 대한 이란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겠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침략 전쟁에 우리가 군을 보내서 그거와 함께 할 수는 없다. 이런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잘 해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0: 네, 마무리하는 질문으로요. 김기흥 대변인께 앞서 이제 뭐 지지율도 같이 보셨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이제 어쨌든 대통령은 반등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어떤 부분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2: 이게 모든 문제는 물론 대통령이 이제 표면적으로 나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진짜 본인 때문이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지난 지방선거 관련해서 진패인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잘못해서 진게 아닙니다. 공소 취소와 부동산 때문에 서울시장도 진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지 말아야 될 선거를 졌다 하면서 사실상 다음 전당대회 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명픽하기 위해서 이렇게 깊숙이 개입을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추미애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 어떤 아쉬움이 있느냐 봤을 때 경기도지사 경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준호 의원을 어떻게 보면 명픽해서 하려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면이 있는 거죠. 결국 대통령이 모든 걸다 개입했을 때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단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3: 네. 일곱 번째 대통령 기자회견 저희 자세하게 두 분과 살펴봤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기웅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0: 잘
3: 고맙습니다.
0: 들었습니다.
4: 고맙습니다.
5: 이어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회견을 보는 내내 대통령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생각을 밝힌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민생과 개혁, 국민 통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민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민생 현안 해결과 안정적인 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사태와 관련해 야권이 한 목소리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지난 1월 금융당국 실무회의부터 청와대 비공개 회의까지 짜인 각본대로 해당 상품이 도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개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해당 상품이 위험성 분석이나 회의록 하나 없이 대통령 업무 보고 과제 이름으로 단 140여일 만에 졸속 도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투자 피해를 낳은 결정에 대한 내부 검토 문건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호주 대사 도피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특검이 항소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가 필요한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 입장을 내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인사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하거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을 향해 수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증거와 법리가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고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지난 14일 재상고했습니다. 다만 이후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고 최 회장 측이 인지돼 8억 5천여만 원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석맞이 특별생계비 12억 원을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기부금은 지역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마녀 세대에 10만 원씩 지원되고 쪽방 주민 명절 나기를 위해 쪽방 3당소 두 곳에 3,500만 원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든든한 힘이 돼 모두가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팔에 파견돼 실종자 수색과 의료지원 활동을 벌인 정부 긴급구호대 이진이 일주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2차 정부 구호대는 현지 시간 17일 밤 네팔 카트만두를 떠났으며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4: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6: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5: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6: Bad boy, I gotta be a
5: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시민필.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에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2: 고향 특례시
3: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4: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3: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5: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6: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3: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네. 이제 진짜 결정해야 할 타이밍이다. 뭐야, 왜 안 돼? 결제만 하면 되는데?
14: 아직 못했어? 이제 10분도 안 남았어.
13: 에런 왔나 봐. 안 넘어가는데?
14: 아, 새록집 계속 해봐.
13: 해봤지. 계속 안 된다니까. 나 이러다 원서 못 내는 거 아니야?
15: 대학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마감 시간은 1시간 연장됐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 마감 1시간 연장됐대. 빨리 해봐.
13: 오케이. 어디 보자. 잠깐만. 여기 최종 경쟁률 떴는데?
14: 어디? 잠깐만. 헐, 진짜네? 나 아무것도 모르고 넣었는데.
13: 헐, 나 여기 넣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0: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공정이 된다면 어떨까요? 법이 말하는 공정한 해결은 뭘까요?
1: 그런데 앞으로 다른 시험 볼 때도 이런 일 생기면 뭐 어떻게 해야 돼?
2: 그니까 전산장애 때문에 결제 기록이니 이런 거 하나도 안 남아버리면 구제도 못 받는 거잖아.
0: 이런 일이 비단 이번 한 번으로 끝날이란 법도 없습니다. 어학시험, 자격시험, 공채 준비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비슷한 전산사고가 생길 수 있죠. 시스템 오류로 사라진 한 번의 기회, 법은 과연 어디까지 되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본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0: 자,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발생한 시스템 장애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건지 간단히 정리부터 해주시죠.
3: 네, 보도에 따르면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직전이었던 2026년 9월 11일 오후 5시 50분 쯤부터 UA 어플라이 등 주요 대행 사이트에 갑자기 접속자가 몰리면서 결제 및 원서 접수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을 불과 10여 분 앞두고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하다 보니 결제 단계에서 화면이 멈추거나 원서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들의 항의와 문의가 폭주했는데요. 이에 교육부와 대행업체 측은 급히 마감 시각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해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0: 네, 교육부가 구제 절차를 밟는 중인데 문제는 그 기준 같아요. 물론 피해자를 구제하려면 어딘가에서 선을 그어야 하긴 할 겁니다. 그 기준 자체가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지 어떻습니까?
3: 네, 교육부는 3일간 수험생을 대상으로 구제 신청을 받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장애 발생 시간대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명 정도로 추산했으나 9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구제 대상 기준에 대해 오후 5시 50분 장애 발생 당시 로그 기록이 있는 이용자 중 원서 작성, 저장, 제출, 결제 등을 한 기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록이 없다면 구제가 어렵다는 취지로도 보이는데요. 네. 또한 교육부는 원서 접수 기록이 복수로 존재를 한다면 마지막으로 작성 또는 수정한 건에 한정해서 구제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교육부의 구제 기준은 공정성 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일각에서는 당시 서버 장애가 극심하여 원서를 작성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기록조차 시스템에 남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마지막으로 접수하려고 애쓰다가 피해를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명할 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서버 장애 당시 마지막으로 입력돼서 있던 대학을 기준으로 구제를 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수험생이 마감 직전 몇 분을 남겨두고 다른 대학으로 바꿔서 지원을 하려다가 시스템의 그렇죠.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일률적인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라면 수험생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심의한 행정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정한 구제 기준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수험생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이 혹시 있을까요?
3: 네, 현재까지 교육부가 공개한 구제 기준이나 방안은 개별 수험생에 대한 어떤 법률상의 처분이라기보다는 대학들의 후속 조치에 참고가 될 만한 방침 정도의 성격에 짙어 보이고 그렇게 곧바로 해당 기준에 대해서 법률적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국공립대학교에서 해당 구제 기준을 원용하면서 특정 수험생의 응시 원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일견 행정소송을 통해 그런 처분의 취소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사립대학교의 경우라면 우리 법원은 사립학교와 학생 간의 법률관계를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본다는 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의 종류가 앞선 것과 약간 다른데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입학 허가 청구 또는 적어도 응시자로서의 지위는 보전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본안 청구 또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명확히 동일한 사례는 아니었긴 한데 과거 대학 편입학 지원자가 인터넷 원서 접수하고 나서 관련 서류를 대학이 우편 발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학이 영어 성적표의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수험생에게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불합격 처리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응시생이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대학 측이 배려할 신입 측상의 의무를 인정해서 사후적으로 산출한 성적이 합격 커트라인 넘겼었던 해당 응시생이 합격자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특히 해당 판결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응시생의 과실이라기보다는 서버 장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교육부의 지침만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사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대학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0: 그런데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접수를 못한 학생들만은 아닙니다. 원래 마감 시간 전에 정상적으로 원서를 낸 학생들은 아, 나는 규칙을 지켰는데 왜 경쟁 조건이 달라지냐. 관련 서명운동도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 학생들도 경쟁 조건이 침해됐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겠습니까?
3: 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수시 원서 접수 연장에 대한 구제 철회 및 공정성 보장이라는 이름의 서명운동에 사흘 동안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인연이 참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구제 절차로 인해서 경쟁자가 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이 방면에 학생들 역시 구제 방안 자체에 대한 대응보다는 개별 대학이 구제 대상자를 실제 전형에 어떻게 포함을 시켰고 정상 접수한 본인은 뭐 불합격했지만 구제 대상자가 합격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뭐 이런 경우라면 별도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등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0: 네, 어쨌든 이 그 본인에 대한 그런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서명운동 자체가 나중에 소송이나 가처분 같은 법적 절차에 돌입했을 때 실질적으로 갖는 어떤 의미라는 게 있을까요?
3: 온라인 서명 그 자체가 뭐 어떠한 법률적인 효력이나 의미가 있다거나 뭐 증거로 기능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추후 법원에 뭐 제기된 가처분 사건이나 본안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 공공의 이익 정도, 수험생의 대학 입시 절차에 대한 뭐 집단적 신뢰 정도 등의 그런 요소들을 가늠하는 것에는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0: 더 큰 문제는 마감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원래 마감 시각인 6시 이후 최종 경쟁률을 공개를 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부 학생들은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에서 원서를 낼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당국은 별도로 조사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단순히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겁니까?
3: 네, 단순히 마감 연장 시간대에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준다거나 원서를 일괄적으로 무효화하는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국이 공식적으로 1시간 시간을 연장을 해서 이에 따른 것일 뿐인데 뭐 대학 측 과실로 경쟁률이 노출된 책임을 그러한 수험생에게 전가하는 양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0: 그런데 학생이 최종 경쟁률 보고 지원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 진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이런 부분까지 또 나오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원서를 뭐 취소한다 또 다른 법적 다툼의 여지가 생기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3: 그렇습니다. 수험생이 공개된 일부 대학들의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다음 그걸 기초로 지원을 한 것인지 단순히 서버 장애로 접수가 늦어진 건지 뭐 소위 눈치싸움이라고 불리는 전략을 하다가 늦게 접수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현저히 낮아 보이는데요. 뭐 로그 기록이나 서버 접속 시간대, 결제 시도 등 객관적인 정보를 종합해도 당시 해당 수험생이 갖고 있던 내심의 의사가 어떠했는지까지 추론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원서 접수가 취소된 학생이 발생을 한다면 가처분이나 접수 취소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송 등을 제기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뭐 결국 바꿔 말하면 어떻게 사건이 흘러가든지 간에 대규모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0: 그런데 입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소송으로 넘어가서 학생 측이 이긴다고 해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미 중요한 시기가 지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소송이 뭐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씩 걸리고도 하니까. 그렇다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서를 받아달라든지 뭐 기회를 보장해달라라는 긴급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없겠습니까?
3: 이런 입시 사건에서 말씀하신 긴급한 조치 같은 경우가 이제 민사나 행정상의 가처분 신청이 되겠는데요. 본안 소송은 1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당사자 일방이나 또는 쌍방이 항소하고 뭐 상고하고 그럴 경우라면 뭐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진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입시 일정이 전부 지나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법원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험생의 지위를 임시로라도 인정을 해주고 면접이나 실기, 뭐 성적 평가 절차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긴급 구제 절차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리고 이거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시스템을 운영한 민간 업체인지 아니면 대학인지 교육 당국인지 나라인지 실제 피해자가 소송을 하게 된다면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3: 네, 피해를 입은 유형에 따라서 소송 대상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전산장애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면 시스템을 운영한 뭐 UA 어플라이 책임이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될 수가 있고 이후 진행되는 입학 전형 자체에서의 문제점은 개별 대학을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UA 어플라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 업체에서 시스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담한 주의 의무의 그 정도 접수 마감 기한의 특성상 사실 트래픽이 몰릴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해당 업체가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전체 입시 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교육부나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위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뭐 드러나거나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바이브의 미워도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데 제주에는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에는 최고 20mm의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8도, 그렇게 전국이 23도에서 29도로 늦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따라 양양 가는 길 크게 안 막히는데요. 서양양 부근에 장애물이 있어서 지금 장애물 치우는 작업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시간 더해가면서 차들이 특히 고속도로 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다 보니까 외곽 방향으로 차들이 부쩍 느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사진이 부근 정체고요.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두유계소, 옥산 유계소에서 옥산 분기점 쪽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서울 쪽 들어가는 길도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까지 7km 미간만 밀리고 있고요. 기흥 동탄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경기권 진입할 때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매송유계소 부근에 사고 있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헌법을 개정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1: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과

0: 관련해선 전쟁 파병은 없다며 어떠한 형태든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1: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0: 네, 100분 동안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는데 먼저 모두 발언에서부터 개헌 문제가 언급됐죠?
1: 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20분 정도 진행된 모두 발언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꺼냈습니다. 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란 겁니다. 다만 연임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내각 책임제나 이원 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가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일종의 정치공세라고 인식해 그동안 말을 아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2: 네,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지율에 대한 진단과 함께 당내 통합의 메시지도 전했죠.
1: 네, 이 대통령은 먼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지만 지방선거 이후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당황하기도 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라며 자신의 부족함을 책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조용히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며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어 성남시장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치를 하는 동안 일터는 달라졌지만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큼은 한순간도 변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단 이유로 진심까지 의심하진 말아달라며 개혁에 대한 후퇴 의심은 거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0: 네, 그리고 공소 취소 논란, 또 인사 문제에 대한 입장도 정리해 주시죠.
1: 네, 이 대통령은 먼저 자신에 대한 지난 정부에서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작기소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특정 표현으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회를 향해서 특검법에서 특검의 권한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겁니다. 또 개각 인사 논란에 대해선 나름대로 검증을 거쳤지만 부족함이 있었다고 반성하며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어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네,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입장도 주목할 부분이었죠.
1: 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어떤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의에 전쟁 파병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군이나 자산 등 어떠한 형태의 파병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다른 국가들처럼 자국의 상선이나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을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또 북미 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여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는 한반도 평화에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면서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1시간 40분 동안 서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더 겸허히 경청하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고 충실하게 전달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 평가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솔직한 말과 태도로 여러 논란을 일단락지었다고 치켜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반성은 없고 남탓만 남았다고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0: 네, 우선 민주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3: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공개 지도부 회의도 이루고 당대표실에 모여 함께 기자회견을 시청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한 발 비켜 회견의 촉각을 곤두세운 건데요.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김민석 당대표가 직접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김 대표는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보는 동안 자신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면서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체적인 대목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요. 지도부 내부에선 대통령이 여러 논란을 잘 정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임 생각은 없다는 선언과 조작기소 특검은 필요하다면서도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해달라 요청한 것에 대해 호평이 많았습니다. 이를 두고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이 솔직한 말씀과 태도로 논란을 잘 일단락지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스스로 논란의 소지 자체를 없앤 만큼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 한다는 근거 없는 의혹과 정치 공세를 그만두라고 꼬집었습니다.
2: 반면 야권은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고요?
3: 네,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과 남탄만 남았다. 회견 직후 국민의힘이 내놓은 공식 논평 첫 줄입니다. 국민이 모두 옳다면서도 뭐 하나 뚜렷하게 책임을 인정하게 없다며 혹평한 건데요. 대표적인 게 공소취소 논란이었습니다. 박충건 수석대변인은 공소취소 권한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지는 김승원 후보자부터 법무부 장관에 앉히지 않겠다 선언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 역시 나는 생각이 없다는 말로 얼버무리면서 빠져나갈 뒷구멍을 파놨다고 비판했고 국민을 부동산 지옥에 빠뜨려놓고도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허황된 말만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별 의원 차원의 반응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기류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석진 의원은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한마디로 말 뒤집기 한 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지도부 차원의 입장 표명도 곧 있을 예정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오후 4시 반쯤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에 앞서 SNS도 올렸는데 현란한 말재간만 남은 하나만한 기자회견이었다며 국민 더 열받게 하는 게 목표였느냐고 꼬집었습니다.
0: 네, 이렇게 정치권의 시선은 온통 대통령 회견에 쏠리긴 했지만 국회에서는 오늘도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3: 그렇습니다. 이번 주 초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에 이어 오늘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렸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로 지난 2016년 9월 이후 공석이었습니다. 후보자가 민주당 추천으로 지명된 만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참모들을 제대로 감찰할 수 있을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거쳐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10년 만에 공석이 해소됩니다. 오후에는 9.19 평양 공동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 8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기념식도 열립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비롯해 각 정당 대표들이 참석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김 대표와는 취임 직후인 지난달 평산마을 예방 이후 두 번째 만남인데요. 김 대표는 최근 이른바 4명의 전현직 대통령 지지자들을 뭉치는 4통 통합을 강조하면서 범진보연대 추진에 나섰지만 조국 혁신당과의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반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국민을 향한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선거 이후 여러 상황 속에 국민의 실망에 직면해서 당황스러웠다며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2: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야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입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기에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기자회견이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인데 앞선 6번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지지율이 좀 낮은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시작부터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로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저도 내용도 내용이지만 톤앤 매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 그게 이제 조금 걱정이
0: 네.
3: 됐었거든요. 근데
4: 이동학
3: 자세를
4: 민주당
3: 한껏
4: 전
3: 낮추면서
4: 최고위원입니다.
3: 겸허한 이 태도를 유지하셨고 표정과 어투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무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용에서도 야당 탓이라든가 언론 탓이라든가 또는 국민 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절 없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부족함 때문이다 얘기하시는 대목에서는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게 국민들께서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마 야당의 비판은 계속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려면 이러한 말 플러스 이제 행동, 이제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아마 체감될 수 있을 때 국민들께서 더큰 지지를 다시 보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네. 앞서 보도해드렸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남탓만 남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놓은 상황인데 강 변호사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일단 대통령께서 오늘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이러한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진정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부동산 전세 제도와
6: 강전의
4: 관련해서 기자의
6: 변호사입니다.
4: 질문이 있었는데 그 기자에게 전세 제도를 없애겠다가 아니라 없어질 것이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했었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면박을 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창구로서 온 기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은 국민들께서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죠.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남탓을 한다라는 것도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한 8, 9주째 찍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 정권의 탓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김승현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은 약간 뒤로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거예요. 특히 뭐 젊은 층 많은 분들께서 개미 투자자들이 물려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본인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YTN의 단독 보도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청와대에서 갑작스럽게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던 것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 개미 국민들의 피눈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오늘 가장 중요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임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연임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께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을 받지 않기 위한 연임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공소취소와 관련한 규정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라고 국회에다가 의견을 제시하시면서도 국민들 앞에 본인이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의견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일부러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자체를 안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연임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국민들의 의혹은 마침표를 찍는 기자회견은 아니었다. 결국 전체적으로는 뭐 낮은 모습은 보이긴 했습니다만 진정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오늘 기자회견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분야별로 조금 나눠서 진행이 됐습니다. 정치 외교 분야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받았었는데 일단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지금 갈등이 서로 오고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0: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했던 그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1: 네. 민주당의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는 통합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민주당 내부에선 스스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도 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2: 네.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이후에 그러한 흐름들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은 뭐 내부에서 다 느끼고 있는 것이고 다만 목표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함께 걸어오지 않았냐.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 동시에 언어를 사용하면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취지를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또 누군가를 탓하는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네. 나의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소통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말씀으로 앞으로 행동을 좀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대통령만 노력하면 되는 건 아니죠. 지금 그렇죠. 대통령을 향해서 사실은 뭐 이제 거의 다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빌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약간 날선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개혁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강도라든가 이런 건 서로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배신한 것처럼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어떤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대통령을 밀어낸다 혹은 또 다른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발현이 된다면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아 여당이 분열되고 있구나 자기들 흔들리는구나 안정적이지 않구나 이런 인식을 계속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 동력도 당연히 생기기가 어렵겠죠. 이제 그러한 총체적 생각에서 대통령 스스로도 노력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고 당 내부 구성원들 뭐 저를 비롯해서 다 각자 개개인들이 우리가 어떤 정부를 만들려고 했었는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고 국민들에게 안정된 개혁 안정된 미래 이런 것들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 네, 공교롭게 오늘 또 기자회견 앞두고 정청래 의원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소식도 네. 전해졌는데 이 부분을 또 연결지어서 보는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4: 그렇죠.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한 3일 정도 식사조차 못하면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는 소식이 SNS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경기도지사, 추미애 지사가 계속적으로 정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이 당내 갈등이 봉합된 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개파 정치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는 데 있어서는 뉴 이재명이라는 그룹 그러니까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민생은 살리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미 진지게 떠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마저도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이건 역시 남탓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개파를 만든 사람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2년 전 총선 과정에서 본인이 당대표였던 시절에 비명행사 이런 공천을 하면서 당시 친문에 있어서의 현직 의원들 이런 분들 하위 10%, 20% 주면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공천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공천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로 죽기 살기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통령께서 2년 전에 이미 만드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전당대회 시작 국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비빔밥 오찬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게 통합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 유시민 작가라든지 여러 가지 민주당 스피커들이 계속적으로 대통령 에 대해서 공격하는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본인이 조금 더 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이 마지막에 방점이 있다고 봐요. 이재명의 동지들이니까 본인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요구를 하실 때가 아니라 본인이 먼저 다가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과연 이 통합의 메시지가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0: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1: 네, 앞서 이제 강준하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비판을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이 스스로 연임할 생각이 없다라는 네.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나왔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하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4: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지점은 본인의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연임을 하려는 것 아니냐. 개헌을 통해서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수사와 재판 이것들을 모두 무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연임에 대해서 생각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 예. 그렇다면 이번에 그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공소취소에 대한 규정은 국회에게 이런 것들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인이 수사와 재판을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받겠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글쎄 오늘 대통령께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셨어요. 습니다만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 역시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 여기에 공동대표를 했던 이력이 있어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빌드업으로서의 인사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오늘 말씀이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연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자체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마침표가 찍히진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3: 네, 지금 뭐 강 변호사 님은 이 문제를 공소 취소 문제와 이제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연임 문제 하나만 놓고 보자면 이제는 이렇게 좀 방점이 찍혔으니 더 이상 논란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2: 아, 논란이 없어야 되는 게 맞죠. 상식이죠, 그게. 그리고 연임과 공소취소가 연결되어 있다 혹은 수사 무마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연임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데 그 어떻게 수사 부마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더 됐고 더 확인까지 이제 해줬으니까 당연히 이제 수사 부마 같은 얘기는 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이 부분과 같은 아까 대통령께서도 우려하셨던 그러한 프레임에 나를 가두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상대방의 예. 어떤 상대방의 어떤 내용을 간파해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다고 보는데 저는 만약에 저거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민주당 내부 구성원들은 다 찬성을 할까요? 한 명도 찬성할 사람 없다고 봅니다. 저게 거의 개헌이라고 하는 게 헌법을 어기자라고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연임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도 허용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소취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동돼서 인위적인 공소취소 그거 없는 것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확실하게 했잖아요. 특검법에선 빼는 게 좋겠다. 피해자는 나뿐만 아니라 언론도 피해자가 있고 국민도 피해자가 있고 수많은 공직자들도 피해자가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되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해야 될 문제다. 다만 거기에 인위적으로 껴넣지 말자라고 이제 그 부분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좀 진일보된 그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또 공격을 한다면 예. 그야말로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4: 근데 이 부분은요. 네. 일단 조작기소 특검법에 지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러한 죄명 이런 것들은 이미 대통령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오늘도 본인은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억울하다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들 그리고 증거들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을 현출을 해서 거기에 회의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왜 특검을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검도 역시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 그 부분도 국민들께서 납득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이거든요. 그 지점에 있어서도 오늘은 역시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았다.

0: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부분들도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오늘 대통령이 본인은 검찰의 그 정치 검찰의 피해자다. 그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또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니요, 당연히 피해자죠. 그리고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론인들, 그리고 상관도 없는 국민들까지도 수많은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당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특검 수사는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재판과 관련돼서는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소추 과정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재판 안 받겠다고 해서 재판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임기가 끝나게 되면 그 과정은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재판 뭐 지금 진행받겠다. 아니,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라고 하는 게 외국에 대해서 국민들을 다 대표하는 것이고, 그분이 지금 민생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이 5,200만 분의 시간을 쪼개가면서 일을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국가 위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에서는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재판을 안 받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그렇게 공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3: 네. 자,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이 열리게 된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다 라면서 자세를 낮췄는데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지율 하락의 이유를 분석했는데,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4: 저는 현재 지지율 이반 현상이 좀 심각하다라고 봤어요. 신뢰가 무너진
0: 윤건영
4: 건
0: 민주당
4: 쳐다보지
0: 의원입니다.
4: 않겠다는 거예요.
5: 그러면 그 의구심의 핵심이 결국은 그 공소시효와 연인계약 이 문제다.
4: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 과연 그럴까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저도 많이 고심했지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고, 특정한 계기에 특정한 현안들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의 아픔, 반발에도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반발하나라고 하면서 애써 외면하려 했던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 네.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했다. 지금 이 원인을 스스로에게 돌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뭐 같이 이제 들으면서 저도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그렇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은 이제 야당의 비판도 있었고, 또 국민적 지적도 있었고, 또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어떤 반대 기류에 부닥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성공시키고자 했었던 그런 의혹도 있으셨을 테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제 기자회견이 있기까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반성과 성찰,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국민들께 신뢰를 얻기 위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선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마 행동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 예를 들면 인사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 정책과도 그렇고, 아까 강전의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주식 문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좀 드러날 때 대통령의 진정성이 좀더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1: 그럼
2: 하고요.
1: 정책이 앞으로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2: 일정
1: 거예요?
2: 부분은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그런 그 과정도 아마 좀 변화가 될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국민 토론회를 열면서 계속 소통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라든가 아니면은 뭐어다 보고를 받는 국가기관의 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들도 대부분 다 오픈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소통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0: 처음부터 더 뜻을 더 받들겠다, 더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는 점에서의 변화도 일정 부분 또 보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어떻게 보셨어요?
2: 정책 기조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서 노는 이야기가
1: 네.
2: 나왔거든요. 고민이 깊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오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용범 실장의 경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자진 사퇴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들께서 이유는 지금도 정확히 알고 계시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개각 과정에서 국민들께서는 김용범 실장이 제1순위로 이제 뭐 내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결국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던 방향이 김용범 실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었던 것이 아니냐 대통령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윤건영 의원이 이야기하신 부분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전체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역시 대통령께서 좀 자초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부동산 잡는 게 개국 정비보다 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전혀 잡히지가 않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대통령께서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증시가 막 올라갈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이재명 대통령 덕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어떠한 정책 결정 구조가 있었는지조차 국정의 총책임자가 모르겠다라고 지금 뒤로 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1: 네.
2: 국민들께서 신뢰를 하실래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대통령께서 스스로를 뒤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네, 그리고 지금 들으신 부분 중에 이 정책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아픔과 반발을 애써 외면한 측면이 있다. 이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아마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도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이 다음 총선 이후에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반발이 많았던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1: 네.
2: 결국에는 1주택자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들 거기에서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시고 뒤돌으시게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보듬어 안는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은 것이죠. 부동산은 총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 나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보고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께 시간을 조금 더 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국민들께서는 오늘 어쨌든 명절도 앞두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지지율의 반등을 위해서 기자회견 하셨다. 하는 거 모두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에 대해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최근 논란이 된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공소시효 논란에 대해서도 특검의 기존 기소 사건 이송과 처분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논란 차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4: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공소시효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에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어떤 비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도 어쨌든 인사 시스템 전체를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0: 저희 민주당도 이번에 인사청문회 하는 그 과정, 지명 이후부터 검증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1: 예.
0: 적잖이 당황한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판이 안 나올 수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엄청 세게 비판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인사 시스템과 관련돼서는 도덕성 검증 분야가 있을 것이고

0: 정책 분야 검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이 인사를 국민들 앞에 내밀었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이 캐릭터가 어떻게 먹힐 것인가? 또 정무적으로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건 없을까? 그런 시뮬레이션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되게 쉬운 시뮬레이션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용해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한 이 것이 굉장히 커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증이 더 깊게 들어갔었던 측면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들은 사전에 왜 그런 생각들을 못 했을까? 혹은 했다면 왜 그런 정무적인 결정을 내렸을까? 이런 것에
1: 그러게요.
0: 대해서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이제 다만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는 이게 공소시효하려고 김승원 후보자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혹을 야당에서 계속해서 제기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오늘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을 그었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겠다라고 하고 동시에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을 해보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차후에 국민의 어떤 눈높이를 맞추는 데 있어서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또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정해 나가겠다라고 의견을 밝히신 만큼 국민들께서 조금 더이그 청와대가 어떻게 앞으로 변화해 나갈지 그 부분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2: 네, 민주당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수순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긴 했는데 오늘 얘기에 따르면 임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1: 오늘 기자회견이 갑작스럽게 30분 정도 늦춰졌던 것도 아마도 오늘 오전에 나온 뭐 여론조사에 대한 반응들도 청와대에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요.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의혹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과 다른 입장,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보신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프랑스에 순방을 가셨을 때 프랑스 발로 나왔었던 청와대의 메시지가 당시 용해인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들이 이미 제기가 되었을 때였거든요. 청와대 내 인사위원회를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문회까지는 가야 된다. 프랑스에서 왔던 메시지가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용해인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김승원 후보자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 김민석 대표도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는 청와대가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국민적인 반감이 커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 국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통령께서 약간 뒤로 빠지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강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10월 2일이 되면은 이제 뭐 검찰이라는 제도 자체가 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본인이 일신의 사유로 사직을 한 상황에서 빠르게 채워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국민의 민생과 관련이 되어 있고 뭐 장윤기 사건 같은 것들에서도 드러났었죠. 경찰에 대한 신뢰, 대통령 께서 오늘 그 부분도 짚으셨는데 국민들께서 아직 경찰에 대해서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행이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한 명을 인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이 법률안 10월 2일에 검찰을 폐지하는 것을 1년 정도는 유예를 하고 국민들과 함께 숙의하자라는 메시지를 민주당이 여러 차례 냈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강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로서 10월 2일에 검찰 폐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대통령께서 숙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그리고 앞서서 이제 공소시효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은 오늘 국회로 어쨌든 이걸 좀 공을 넘겼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 부분은 대통령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잖아요. 국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1: 그렇죠.
3: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대통령께서는 뭐 결국에는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는 국회를 통해서 돌려서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이동하 최고께서 이야기하셨죠. 대통령께서 재판을 어차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임기가 끝났을 때, 지금이 아니라 임기가 끝났을 때 일반 국민과 똑같이 수사와 재판 받겠다라고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게
3: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근데 의심스러운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그때까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본인이 임명하는 특검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0: 그래서 아까 제가 기존에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대통령께서 억울하시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 증거, 진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죄를 받으시면 되는데 임기가 끝나면은 뭐 특검을 임명한다라든지 어떤 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무부 내에서도 뭐 미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미 진상조사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께서 본인이 정상적인 재판으로서는 무죄를 받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권력을 갖고 계실 때 특검이라는 제도를 쓰시려는 것이 아닌가. 특검 자체가 지금 불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자,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고심 중인 이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는데 전쟁에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없을 거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 이미 청해 부대가 파견돼서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또 사실이죠. 근데 이게 마치 전쟁의 개입 관여 또는 지원하는 파병이 아니냐. 혹시 전투병력을 보내는 거 아니냐.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습니다.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개입하지는 않고 선박을 보호하거나 또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의무의 차원에서의 파병은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지원 가능성은 지금 열어둔 상황인 거잖아요.
3: 그래도 국민 우려를 좀 부식시켰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또 특히나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여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엄청난 분란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파병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성명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프랑스라든가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도 그 근해에 뭐 가까운 바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모를 파견하고 지금 여러 본인들의 어떤 선박, 본인 국가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거기에도 우리나라 선박이 있고 그 선박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명분은 있는 것 같아서 여지는 좀 남겨주신 것 같고 다만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결국 국민들과 그리고 국회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활발하게 돼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전쟁에 개입하거나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연합전선을 펴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은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바깥에서 이것이 가능할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북미 관계의 이 역할에 진전도 있고 우리나라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미국과도 충분히 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악화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또 밝혀줌으로써 또 한켠의 어떤 걱정도 약간 덜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 예. 야당에서는 이 파병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0: 일단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에 정보를 좀 공유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 야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측, 여당 측에도 아직 정보 공유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했었던 비전투 인력 인력들을 파견하는 것, 이것을 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비전투 인력을 파견을 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 법상으로는 파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범여권, 다른 이제 소수 정당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야기했을 때 뉴 이재명 그러니까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 함께하는 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이게 이번 파병 사태로서 더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나름대로의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정도의 정보를 공유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에 대해 날석에 비판을 한다거나 그럴싸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여야가

0: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야당에서도 최대한 대통령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모습 보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을 한 제주 부경장을 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2: 네, 지난 1일 검찰로 구속 송치된 지 17일 만에 기소가 된 거고요.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이후 한 차례 구속을 연장을 시킨 바 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은 부모경장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등이 굽은 채 비틀거리는 영상으로 SNS에서 마약 좀비로 불린 3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를 내내 부인해왔지만 구속된 뒤에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김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타고 문이 열리고 경찰 호송차 한 대가 빠져나옵니다.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로 불린 3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몸을 늘어뜨린 채 구부정하게 선 모습 영상이 SNS에 퍼져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입니다. 경찰 수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간이 검사 양성 반응을 근거로 긴급 체포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금세 풀어줘야 했습니다.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A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필로폰을 확보했고 모발 정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자 지난 9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적법하게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지만 검출된 성분은 처방약과는 달랐습니다. 구속되자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범행을 스스로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네준 30대 남성도 추가로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9: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2: 합성목재 예스팀바.
11: 경동산업 주식회사.
1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6: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5: 건강해.
1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7: 건강기능식품.
18: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9: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0: 교통안전 1분 터.
21: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배기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배기성이었습니다.
2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5: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6: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25: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26: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25: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26: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2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0: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지 7년 후에 발표돼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중지 약물의 이름은 미프진입니다. 미프진은 그동안 판매와 구매가 모두 불법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7월 임신 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현재 진행 중인 식약처 허가 심사가 마무리돼야 도입이 이루어집니다. 여성단체들은 약물 도입을 적극 환영하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여성일수록 임신 사실을 늦게 알 수 있는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며 약물 도입과 함께 성교육과 상담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지약은 불완전 유산, 과다출혈 등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이고, 이에 대한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환자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도입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종교계 역시 강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임신 중지약의 본질이 태아 살해임을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서쪽 지역으로는 낮더위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서울과 광주는 28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릅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내내 주말 내내 서쪽 지역은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동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이제 계속 차가 늘고 있고요. 특히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고속도로 이용량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서해안고속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만 3건이 지금 접수됐는데요.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길 운산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대형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당진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고요. 경기권 진입에서는 서평택에서 화성유기소까지 쭉 막히고 있고, 팔탄분기점 비봉에서 팔곡터널까지 밀리는 가운데 매송유기소 부근에서는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울 요금소와 조남분기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외곽으로는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팔탄분기점에서 화성유기소까지 더디게 이동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3: 오늘 봄 미쳤다
4: 미쳤다
5: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6: 미쳤다 오와
7: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YTN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등이 굽은 채 비틀거리는 영상으로 SNS에서 마약 좀비로 불린 3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를 내내 부인해왔지만 구속된 뒤에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김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차고 문이 열리고 경찰 호송차 한 대가 빠져나옵니다.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로 불린 3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몸을 늘어뜨린 채 구부정하게 선 모습 영상이 SNS에 퍼져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입니다. 경찰 수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간이 검사 양성 반응을 근거로 긴급 체포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0: 금세 풀어줘야 했습니다.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A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필로폰을 확보했고 모발 정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자 지난 9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적법하게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지만 검출된 성분은 처방약과는 달랐습니다. 구속되자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범행을 스스로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네준 30대 남성도 추가로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1: 부산 북항에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는 수변공원 바로 옆 바다에서 포착됐는데요. 고수온의 동해안과 남해안에도 개체수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 상어가 정확하게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2: 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 있는 해안가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해안가에 상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해경이 출동해 촬영한 영상입니다. 사람들이 산책하는 길 바로 옆 바다에서 물 밖으로 꼬리를 첨벙거리며 헤엄치는 생물체가 보이는데요. 가까이에서 보면 럭비공 모양의 등 지느러미까지 명확한 상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3, 4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장 확인 결과 종류를 무태상어로 추정했습니다. 꼬리 지느러미 위쪽에 말단각과 1, 2등 지느러미 사이에 윤기선이 없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무태상어는 백상어리 정도는 아니지만 역시 공격 위험성이 높은 상어로 분류됩니다. 들어보시죠.
3: 백상아리나 청상아리보다는 공격성이 낮지만
4: 국립수산과학원
3: 위험성이 높은 어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 연근해에 서식하는 상어이긴 합니다만 과거엔 가까운 바다에서까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해안과 남해안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출몰 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무태상어는 올해 경북 울진에서도 발견됐고 경북 영덕에선 청상아리가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까지 대형상어 출현 횟수가 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건보다 2.5배 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서식지를 연안까지 넓힌 상어가 물고기를 먹으려다가 이번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까지 따라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어선과 전류기를 동원해 상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1: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주민들이 설치한 불법 막루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한 달 안에 막루를 철거하라고 명령했지만 주민들이 응하지 않자 강제 철거에 나선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현진 기자.
5: 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자 철거 작업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5: 제 뒤로 보이는 이 불법 막루를 철거하는 작업이 3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거 장비가 막루의 철제 구조물을 내리칠 때마다 큰 소리가 울려 퍼지고 뿌연 먼지도 주변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집행관들을 보내 막루 강제 철거에 나선 것은 오늘 오전 6시 반부터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막루 주변에 모여 철거에 반발한 데다가 막루 위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는 주민들도 있었던 만큼 곧바로 작업이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자치위원장이 현장에 도착해 주민들 설득에 나선 끝에 조금 전인 오전 11시부터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기동대와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250여 명이 투입돼 물리적 충돌을 막으며 법원의 철거 절차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법원과 SH 측은 오늘 중으로 막루 철거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네, 법원이 막루 철거에 나선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5: 네, 제 뒤로 보이는 이 막루는 재작년 구룡마을 입구에 주민들이 세워준 겁니다. SH와 강남구청 등 재개발 관련 기관 관계자 출입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구룡마을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돼 당국 허가 없이 건축이 금지된 장소인데요. 무허가 건축물인 만큼 법원은 지난달 SH 측이 제기한 토지 인도 소송에서 한 달 내로 불법 막루를 철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도록 철거되지 않자 법원이 오늘 직접 강제 집행에 나선 겁니다. 오늘 강제 집행의 배경에는 재개발 피해 보상과 이주 방안을 두고 몇 년째 이어져온 주민들과 SH 사이 갈등이 놓여 있습니다. SH는 임시 공공주택 제공 등 이주 대책을 제안해도 주민들이 거절해왔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을 SH가 제시했다고 반발하며 거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YTN 허현진입니다.
6: 북한 풍계리 핵실험으로 2000년 이상 잠자던 단층이 다시 움직이면서 수년에 걸쳐 지진이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대학교 김광희 교수팀과 중국 연구진이 17년치 지진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이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지하 핵실험 직후 통상 작은 지진이나 지반 붕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 몇 주가 지나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5차례 풍계리 핵실험 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는 달랐습니다. 핵실험 이후 지진이 최근까지 계속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커지고 빈도도 잦아졌습니다.
8: 6차 핵실험 이전에는 한 60회밖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9: 김광희 부산대학교 교수입니다.
8: 이후에 1330회 이상의 지진들이 발생을 한 거죠.
7: 풍계리 일대 지진 관측 자료 17년치를 중국 연구진과 함께 분석한 우리 연구팀은 숨겨진 단층대가 움직였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단층대 북북서 방향으로 적어도 2000년 이상 잠들어 있던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가 핵실험 충격으로 재활성화됐다는 겁니다. 특히 6차 핵실험 장소가 4차와 5차 핵실험장 사이에 존재해 좁은 지역에서 반복된 강력한 폭발이 지각에 큰 영향을 준 거로 분석됩니다.
8: 최소한 2000년 이상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핵실험이 내어놓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 단층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7: 위성상으로도 이 지역 지표면이 수직으로 50cm 내려앉았고 남서쪽으로 1.5m 이동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하 핵실험에 따른 지진 활동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지질 조건에 따라 수년에 걸쳐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습니다. 핵실험이 단층에 미치는 여파와 위험은 그래서 오랜 기간을 두고 정밀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게 연구진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이 만탑산의 잠자던 단층을 다시 움직였다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6: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한국이 동참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며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장은 담화에서 미국 주도의 퍼시픽 뱅가드 2026을 언급하며 이는 미국이 지역의 진영 대결을 위해 고안해낸 또 하나의 위협적인 전쟁 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대북 적대성의 신기록이 창조되고 있는 현 상황은 우리의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공세성을 띤 반응 행동에서도 신기록이 창조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수감생활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6: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1: 자, 지난 5월이었죠. 장윤기가 검찰에 송치되던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12: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13: 죄송합니다.
14: 스토킹 여성 왜 찾아갔습니까?
15: 장윤기입니다.
12: 범행 동기는 뭡니까? 반성하고 있나요? 뉘우치고 있나요?
14: 할 말 있습니까?
12: 왜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14: 증거인멸 왜 했습니까?
12: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14: 개통제 아닙니까?
13: 죄송합니다.
12: 형님 인정하시네요.
1: 보통은 이렇게 이제 검찰에 송치될 때 모자를 푹 눌러쓰거나 얼굴을 뭐 고개를 숙이면서 최대한 카메라에 얼굴이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저 때는 좀 뭔가 좀 너무 당당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옥중 근황이 전해졌는데 자신에 대해서 좀 잘못된 그런 판타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 그렇죠. 굉장히 본인의 죄에 대해서 뉘우친다라든지 아니면 반성하는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

0: 이 같이 작용기와 같은 동에서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의 입을 전해져서 이 제보가 된 내용입니다. 당시에 함께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작용기와 대화를 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그때 작용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죽였냐라고 물어보니까 아, 나한테 좀 성적인 판타지가 있다라면서 이 미성년자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1: 양지민
0: 언급했다라는
1: 변호사입니다.
0: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용기의 경우에는 이 여고생 15분간 미행을 하고 납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납치를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이 여고생을 살해한 그러한 지금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이제 죄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구속되어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뉘우친다라든지 잘못했다라든지 정말 이 유가족에게 반성한다라든지 이런 입장이 나와도 비판 가능성,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전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반성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2: 네,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또그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장윤기가 처음에는 다른 수용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처음에는 답을 하지 않다가 이후에 수용실의 창문을 통해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라는 건데 교도소 안의 환경이 이렇게 다른 곳에 수감돼 있어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3: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런 소통들이 제한되긴 합니다. 하지만은 뭐각 수용 그런 공간들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 건물 내에서의 공용으로 쓰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경우들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운동 시간이라든가 혹은 복도를 이동하면서 혹은 뭐 지금 이 사례처럼 뭐 창문을 통해서 그 틈을 통해서 옆 방이라든가 다른 방 수용자와 뭐 대화하는 것도 이건 뭐 실제로 드물지 않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접견을 가보면은 사실 뭐 다른 방에 있는 수용자의 어떤 사건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뭐 소식을 전해 듣는다든가 해서 공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도소 입장에서도 수용 시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관심 사안들 많은 사회적인 이목이 그렇게 쏠렸던 이 사건에 대해서 제소자들이 접근하고 또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하나하나 막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 그리고 이 장윤기가 교도소 안에서 노란색 명찰을 달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빨간색 명찰을 원한다라는 식의 내용의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3: 이제 뭐 교도소라든가 혹은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용자의 형량이라든가 혹은 수용자의 그런 특정한 사유에 따라서 명찰 색깔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 장윤기가 착용하고 있다는 그 노란색 명찰, 이거는 뭐 사회적인 파장이 크거나 혹은 특별한 관찰이 필요한 그래서 이른바 관심 대상 수용자에게 이제 부착을 하는 그런 명찰이고요.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빨간색 명찰. 이거는 이제 형이 확정된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형이 선고가 된 그런 수용자들에 대해서 부착이 되는 그런 명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미결 수용자 신분인데 심지어는 뭐 사형을 내가 차라리 사형을 받아서 빨간색 명찰을 달고 싶다. 이건 마치
1: 서정빈
3: 그런 표식이
1: 변호사입니다.
3: 계급장인 것처럼
4: 그러게요.
3: 해석을 하고 상당한 좀 과시욕을 보이고 있지 않나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그런 범행을 남들에게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또한번 모습이 떠올랐던 게 검거 당시에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뭐 옷을 세탁을 하고 또 머리를 또 미용실에 가서 다듬는 그런 행동들이 또 상당히 좀 파장이 컸습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하자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과시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그 과시욕의 근거가 될수 있는 또한 가지 이야기가 다른 이제 수용자가 네가 장윤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손 흔들고 뭐 이런 행동을 보였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0: 그렇죠. 물론 이 수감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본인이 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한다고 해서 전혀 이렇게 입을 닫고 뭐 우울하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지금 장윤기의 경우에는 마치 본인이 뭔가 유명한 사람이 된 듯한 사회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지탄을 하지만 마치 본인이 본인은 아,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실명이라든지 얼굴이 다 만천하에 공개됐고 나는 굉장히 좀 뭔가 영웅이 된 듯한 그러한 이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보자가 어떠한 법정에 가서 진술을 한다라는

0: 라든지 증인으로 나서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론사에 제보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런 부분에까지 이제 정보가 전달되기는 아직 미흡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되어서 재판의 결과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참고 의견서라도 제출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피력이 좀 필요한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 예.
0: 보통은 본인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해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난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가서의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장윤기는 마치 내가 빨간 그 계급장이 필요하다. 나는 누가 알아보면 이렇게 손 흔들면서 웃으면서 대화할 그런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가서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장윤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여기서 평생 살 거다, 교도소 안에서 평생 살 거다, 뭐 빨간색 명찰이 좋다, 멋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런데 장윤기가 최후 진술에서는 피해자에게 송구스럽고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옥중에서 전해진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되기 때문에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냥 법정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정에서는 뭐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눈 감은 피해 학생 그리고 가족들에게 뭐 어떠한 말도 와닿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절대 자기 죄를 잊지 않겠다. 평생 죗값을 치르겠다.
1: 네.
2: 이런 반성의 말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것과는 정상반된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안의 심각성 자체를 인식하는 그런 수준 자체가 좀 보통 사람들과는 사뭇 많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1: 네.
2: 듭니다. 사실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 뭐 다들 이제 뭐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혹은 그런 혐의들 때문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다들 뭐 사건들의 내용이라든가 경중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범죄, 악질적인 범죄는 당연히 구분을 하고 또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연예인처럼 행동을 한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그런 인식 수준과는 상당히 동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점 역시도 결과적으로는 뭐 판결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네, 장윤기에게는 사형이 구형이 됐고요. 그리고 1심 선고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인데, 이런 장윤기의 옥중 행동이 재판부 판단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아마 박사방 기억하실 겁니다. 조주빈이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아서 지금 복역 중인데, 조주빈의 교도소 생활을 담은 글도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로 넘겨질 당시의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4: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5: 조주빈입니다.
4: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 피해자들에게 할말 없으시나요?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3: 네, 앞서 저희가 장윤기의 반성하지 않는 옥중 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주빈의 옥중 생활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역시도 온라인에 이제 게시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인데, 조주빈이 이 영치금이 압류가 당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뭐 매일매일 울면서 지내는 탓에 이게 이제 독거 수용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잖아요.
1: 네.
0: 다른 이제 수감자들로부터 굉장히 좀 따돌림이라든지 어떤 폭행을 당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영치금의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이 사건도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사건이었잖아요.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조주빈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라든지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영치금도 하나의 이제 재산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일정 정도의 제한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러한 이야기는 뭐 매일 울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어느 시점으로 특정을 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실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감 생활을 시작한 초반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 뭐 사실관계 확인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예. 시점도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도 사실 우리가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일단

0: 분명히 짚어야 되는 게 이게 익명으로 또 게시된 글이기 때문에
1: 예.
0: 사실 여부를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단순히 흥미를 끌기 위해서 혹은 뭐 주목을 받기 위해서 작성된 그런 글일 가능성도 있고 혹은 상당히 좀 왜곡되거나 과장된 글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이 내용 중에서 뭐 감방 재소자들이 조시분에 대해서 뭐 폭행을 한다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그게 별개의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 교정 당국의 수용자에 대한 그런 관리 문제도
1: 관리지.
0: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이상 이것은 어디까지나 뭐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사실이다. 이 점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지금 조주빈은 40년이 넘는 징역형을 확정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고 지금 여러 뭐 헌법소원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사실상 모든 법적 수단을 다 썼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조주빈이 지금 이 박사방 사건으로는 사실 징역 42년형을
2: 예.
1: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확정된 이후에 이 강제추행으로 추가 기소가 돼서 징역 4개월이 더해졌고요. 그 이후에 또 미성년자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 기소가 되다 보니까 징역 5년이 또 확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3: 네.
1: 그래서 이걸 다 합치다 보니까 이제 47년 4개월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주빈이 헌법소원까지 내면서 다툼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상고를 할때 징역 10년 이상이 이제 넘어가는 경우에 그러한 양형 부당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데 10년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어렵거든요. 근데 본인의 입장은 나는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징역 5년에 대해서 선고받았고 확정이 됐지만 사실은 47년, 그러니까 40년이 넘는 형으로 보면 나는 충분히 상고로 제기를 하면서 양형 부당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느냐. 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었고요.
2: 예.
1: 그런데 이것이 기각당하니까 이제 헌법 소원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3: 네.
1: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할수 있는 정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헌법 소원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게뭐 재심인데 재심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한들 인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3: 예.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총동원한 수단을 다 모두 사용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3: 예, 어쨌든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치 좀비처럼 등이 굽은 채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충격을 줬던 이른바 마약 좀비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영상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에도 몇번 다뤘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마약을 한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사에서 또 마약이 검출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본인도 뭐 마약을 한게 아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구속 이후에 범행을 인정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유불리를 좀 많이 따지고 판단하지 않았나, 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예.
0: 이제 지난 9일에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이 되고 나서, 결국에는 이 수사 과정에서 올해 초에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라고 자백을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3: 예.
0: 뭐 그동안은 내가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물 때문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이제 번복을 한 거죠. 아무래도 구속되었고 또 추가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이제는 차라리 인정을 하는 게 추후에 양형에서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자백을 한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 예, 사실 그 구속영장에는 마약 소지 혐의만 적용이 된 건데 그러면 검찰 송치가 되면 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가 되는 겁니까?
1: 네, 당연히 투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소방 감정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간이 검사라든지 모발 감성에서 양성이 나왔고 그리고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약류 관리법상에 이 필로폰을 소지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까지 추가를 해서 기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두 개의 이제 이 혐의점에 대해서 형량은 똑같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기소에 되면 본인이 위법하게 한 법률행위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3: 예.
1: 소지와 투약.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선고받는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 예. 근데 이 남성은 이제 그때 계속 좀 논란이 됐던 것이 검사마다 이게 좀 반응이 다르게 나와서 이게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이냐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6월 문제 영상을 촬영했을 당시에는 이 남성이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했던 게 필로폰이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 경찰이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0: 사실 이제 뭐 필로폰도 엄밀히 말해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이긴 한데 우리가 뭐 쉽게 마약으로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 말고 다른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 때문에 이런 행동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고 특히 이제 수사를 진행하면서 포렌식 등을 진행을 해보니까 당시에 또 다른 남성과 함께 그 남성이 처방받은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을 함께 나눠 먹은 그런 흔적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 영상 당시의 원인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가 됐던 그 남성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또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 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계속 어두운 얘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좀 훈훈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전북 전주의 한 시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70대 여성을 시민과 또 119 구급대, 의료진이 힘을 합쳐서 살렸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1: 맞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시장에서 70대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3: 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1: 맞습니다. 심정지 상태가 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저렇게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그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119 구급대가 한 5분 이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즉시 또 심폐소생술을 이어받아서 저 여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심정지가 발생하면 얼마나 빨리 심폐소생술에 들어가고 그것이 효과적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 사건의 경우에는 쓰러지자마자 정말 그 누구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달려와서 바로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이거든요.
3: 네.
1: 덕분에 정말 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예. 이 사연이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알려지게 됐는데 저 70대 여성 건강하게 퇴원을 했다고 하죠?
0: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 달이 지나서야 알려진 이유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당시 이제 환자가 현장에서 9차례나 재세동을 했어야 될 정도로 심각했고 또 입원을 한 이후에도 심정지가 또 있었을 정도로 예후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뭐 당일 현장에서 환자의 그런 심장을 되살려 냈다 이거를 즉각 알리는 게 아니라 이 환자가 실제로 회복하는 것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후속 과정도 상당히 좀 세심하게 진행이 됐던 것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행히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을 뭐 전해 들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 예, 그러게요. 모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70대 여성의 목숨을 구한 훈훈한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서정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허위 종결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이 없었고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도 부실하게 작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4: 네, 제주 취재본부입니다. 네,
3: 부 경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부 경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온 지 17일 만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부경장 개인의 허위 종결뿐 아니라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상급자의 지휘 감독이 없었고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도 단체 대화방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또 실종자 가족의 소재 파악 요청에도 제때 대응하지 않는 등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경장이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행사한 사실을 확인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112 신고 처리 시스템 등의 허위 내용을 입력한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법 위반 혐의로 추가했습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기소 혐의에서 일단 빠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준비해왔었는데요.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 서부서 등을 이틀 동안 압수수색하고 경찰 내부 메신저 등을 확보해 상급자와 사건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검찰은 부경장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경장은 실종신고 두 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1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는데요. 허위 종결된 두 실종사건의 피해자들은 각각 실종 104일과 5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부경장과 함께 근무했던 경찰관 8명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제주서부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팀원 등으로 현재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3: 일본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25%로 올렸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금리를 인상한 건데요.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5: 네, 도쿄입니다.
3: 네, 일본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인상을 결정했군요.
5: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일본은행은 오늘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에서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는 1%에서 1.25%로 올랐습니다. 일본은행이 연 1%로 기준금리를 올린 게 지난 6월입니다. 불과 석 달 만에 일본은행이 또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1995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낸 이후에 보통 반년에 한 번 정도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에는 정책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찬성을 하고 2명은 반대했습니다.
3: 네, 일본은행이 전과 달리 급하게 금리를 올린 이유가 뭘까요?
5: 네, 가장 큰 이유는 물가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국제 유가가 높은데 엔화 약세까지 겹쳐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입 가격이 오르면 기업 제품 가격도 오르고 결국엔 이 소비자 물가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의 관심은 이번 인상보다는 이 향후에 추가 인상 속도와 수준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결정문을 통해 물가 상승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더 올릴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조정 시점이나 속도에 관해서는 중동 정세나 환율 변동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줄 경우엔 엔화는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 내일부터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하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에 앞서서 선수들이 머무를 선수촌 환영행사에서 태극기가 개양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뒤쪽을 보시면 큰 배를 하나 보실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숙소로 사용되는 이탈리아 선적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 호입니다. 자, 다른 사진도 함께 해보실까요? 같은 크루즈선이 뒤쪽에 보이고 있고요. 또 과거 일본 전국시대 복장으로 분장한 인물들이 이렇게 포즈를 잡고 있죠. 주최 측에서 크루즈선 입항 행사에 이들을 등장시킨 건데 왼쪽부터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나고야 3걸로 불리는 캐릭터들이었습니다. 이에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SNS에 도요토미는 임진왜란을 일으켜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린 인물이라며 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을 내건 대회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며 조직 위에 항의 메일을 보낸 사실을 밝히기도 했고요. 대한체육회도 유승민 회장 명의로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와 조직 위에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촌에 대체 왜 크루즈선이 등장했는지 의아해하셨을 겁니다. 자, 이번 아시안게임 조직위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선수촌을 새로 짓는 대신에 크루즈선과 컨테이너 조립식 숙소 그리고 시내 일반 호텔의 선수단을 쪼개서 수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로 인해 실제 참가 선수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선수단의 이동과 식사 문제도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지난 15일에는 남자 축구 대표팀을 태운 버스가 축구장이 아닌 야구장으로 향하면서 경기 시작이 지연되기도 했고요. 또 조정 국가대표팀은 입국 후에 이동 버스가 배정되지 않아서 택시로 선수촌까지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선수촌에서 제공되는 식사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로 인해 배달 음식이 선수촌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정식 개막 전부터 곳곳에서 부실 운영이 드러나면서 최상의 결과를 내야 할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 선선한 날씨에 야장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서울 종로 3가의 저녁 모습을 보고 계신데 바로 이 종로 3가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파리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신이 왜 이 골목길에 반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영국 여행 매체 타임아웃이 2026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를 발표했는데 이 서울 종로 3가가 전 세계 40개 도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했습니다. 야외 포장마차 거리에 MZ세대와 외국인들이 몰려들면서 가장 활기찬 도심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익선동 한옥마을과는 또 다른 이른바 힙한 분위기로 재탄생한 종묘 옆 서술낙길의 변신도 한몫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오래된 옛것과 새로운 트렌드가 어우러져 정말 멋지다며 엄지를 척 들어 올렸습니다. 자, 과거 어르신들의 사랑방에서 이제는 전 세계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핫한 동네로 끊임없이 변신하고 있는 종로 3가. 자, 오늘 금요일 퇴근길에는 시원한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종로 3가만의 야장 감성을 직접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9: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1: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인신세계로의 임영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무척 엄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셨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를 닮아 과묵한 편이라 부자 간에 살갑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에는 아버지와 더 서먹해졌고 명절이나 고향에 내려갈 일 있을 때 잠깐씩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한 이후 한동안 혼자 지내다가 8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 생활로 바빴고 명절에 집에 내려가면 새어머니와 형식적인 안부 정도만 나눴습니다. 새어머니에게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당시 대학생이었던 그 딸은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불렀고 가족처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황망한 상태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새어머니의 딸이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아파트와 예금이 있으니 이제 셋이서 잘 나누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새어머니의 딸이니 당연히 아버지의 가족이고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면서 부모님이 8년이나 결혼 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가족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아버지에게는 시가 약 6억 원의 아파트와 예금 1억 원 정도가 있었고 은행 대출도 약 2억 원가량 남아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자신이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간병했으니 아파트는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도 새어머니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와 살가운 부자지간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두고 갈등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걸까요? 새어머니의 딸에게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새어머니가 받은 사망보험금은 아버지의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무리 살가운 부자지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상속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게 됐다라고 하면 심정이 너무 복잡할 것 같습니다.
2: 네, 특히나 상속 문제는 부고로 인해 마음도 착잡한데 곧바로 닥쳐오는 현실적인 문제라서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2: 상속 문제로 오시는 분들은 특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내가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겪을 줄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1: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재혼한 지 한 8년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가족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새어머니의 딸도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걸까요?
2: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부모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자녀와 법률상 부모 자녀 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1: 네.
2: 즉 새어머니의 딸이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고 가족처럼 지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그 딸을 적법하게 입양하여 법률상 자녀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2: 사연에서는 새어머니의 딸이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불렀고 별도의 입양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유언이나 증여가 없는 한 새어머니의 딸이 단순히 재혼 배우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상속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1: 네.
2: 다만 실제 입양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재혼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전혼 자녀는 이제 상속권이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2: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은 새어머니의 딸한테 상속권이 없다면 결국 상속인은 친자녀인 사연자분과 새어머니 이렇게 두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새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끝까지 간병했으니까 아파트 내 몫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사연자분과 새어머니 법적인 상속 지분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2: 네, 민법상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이고
1: 네.
2: 법률상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 네.
2: 그리고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자녀 한 사람의 상속분보다 50%가 가산됩니다.
1: 네.
2: 따라서 이 사건에서 아버지의 법률상 자녀가 사연자분 한 명뿐이고 새어머니의 딸은 입양되지 않았다면 상속 비율은 사연자분을 1, 새어머니를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1: 네.
2: 그래서 이를 전체 비율로 환산하면 새어머니가 5분의 3, 사연자분이 5분의 2가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새어머니가 5분의 3, 사연자분이 5분의 2를 받는다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새어머니가 법률상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전체를 자동적으로 단독 상속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제 친자식이라고 해서 사연자분이 전부를 상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1: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속은 재산만 받는 게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는다라고 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새아버지한테 이제 2억 원의 은행 대출이 있다라고 할 때 새어머니랑 사연자분이 그 빚도 은행 대출도 함께 상속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거 이외에도 가족들이 몰랐던 빚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2: 네, 상속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파트나 예금처럼 좋은 재산만 생각하시지만
1: 네.
2: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역시 함께 상속됩니다.
1: 네.
2: 예, 따라서 사연에서 아버지에게 아파트와 예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2억 원의 대출 채무도 함께 남아있다면 이 채무도 상속관계에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 네.
2: 특히 부모가 사업을 했거나 보증을 선 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알지 못하던 채무가 나중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1: 그렇죠.
2: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단순 승인,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섣불리 상속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재산과 채무를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2: 예, 사연에서는 현재 확인된 재산만 보면 적극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 보이지만 혹시 다른 채무나 대출이 존재하는지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사연에서 또 하나가 나왔어요. 이제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받아갔다라고 하거든요. 이 아파트나 예금처럼 사망 보험금도 상속 재산으로 넣고 이것도 분할이 가능한 걸까요?
2: 예, 이 부분도 실제 상속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1: 네.
2: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특정하여 새어머니로 지정해 주었다면 일반적으로 그 보험금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에 따라 새어머니가 자신의 권리로 취득하는 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1: 그렇죠.
2: 예, 따라서 아파트나 예금처럼 당연히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2: 예, 만약 보험 수익자의 지정 내용이나 보험 계약의 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 증권과 계약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재혼 가정의 상속에서는 단순히 가족이 몇 명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혼인관계와 친재관계가 존재하는지, 입양이 이루어졌는지, 유언이 있는지, 보험 수익자는 누구인지, 채무는 얼마나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재혼했다고 해서 배우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법적인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별도의 입양이 없었다면 새어머니의 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 법정 상속인은 사연자님과 새어머니 두 사람뿐이고요. 새어머니가 5분의 3, 사연자분이 5분의 2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 결국 그렇게 나눠 가지시게 되는데요. 아파트나 예금뿐만 아니라 채무도 같이 상속된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풍성한 한가위가 성품 다가왔습니다. 가족들 먹일 음식, 고마운 분들께 드릴 선물 준비로 바쁘시죠? 그런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평범한 농산물을 유명 지역의 특산물인 것처럼 파는 원산지 둔갑도 이맘때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원산지를 속여서 팔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단순히 과태료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를 아예 적어두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은 DNA 검사까지 동원해서 이력 번호를 속였는지 철저히 가려내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도 장을 보실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은데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겉모습 식별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장 보기 전에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장을 보실 때에는 포장지에 적힌 원산지도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아이유의 밤편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로 서서히 접어들어가고 있지만 한낮에는 낮더위가 나타납니다. 서울은 현재 28도, 수원 27도, 전주 27.9도, 여수는 25.7도를 보이고 있고요. 주말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내내 서쪽 지역은 낮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동풍이 불어와서 수도권 지역은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하셔야 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 더해가는 만큼 간선도로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도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를 시작으로 영동대교까지 빼곡하게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역시 하남 쪽 가는 길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후로는 좀 속도가 나다가 이번에는 여의도 진입해서 청담대교 쪽으로 차간격 바짝 좁힙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복정사거리에서 탄천 1교까지 막히고요. 강변북도 일산 들어가는 길은 영동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원효대교,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차량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외곽에서 내부순환로 진입할 때까지 전체적으로 속도가 좀 줄어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YTN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화재 속보 전해드립니다. 1시간 전쯤 오늘 오후 2시 40분쯤에 인천 경서동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나서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화면을 보시면 네, 화염과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40분 만에 대응 1단계가 발령을 했고요. 인명피해 여부 그리고 대피 인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여서 인화성 물질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2시 40분쯤 인천 경서동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서 진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조금 전에 이제 제보 영상으로 들어온 화면이었고요.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라서 그런지 발화 제품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옆에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있어서 차량들이 이 점을 좀 주시하면서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인천 서해구 경서동 물류창고 에서 화재가 나서 지금 실시간 화면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인데요. 경서동에 있는 물류창고가 앞서서는 굉장히 검은 연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좀 회색 연기로 조금 잦아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 40분 만에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돼서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인 결과일 것 같은데요. 소방당국은 물류창고

0: 뭐 인명피해 대피 인원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추가되는 피해 관련돼서 소식이 들어오면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계속해서 대통령 기자회견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 평가는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0: 네, 민주당은 여러 논란을 일단락 짓고 국정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치켜세웠지만 국민의힘은 반성 없는 자화자찬 남탓 회견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우선 민주당 반응 어떻습니까?
2: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공개회의를 미루고 당대표실에 모여 함께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시청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한발 비켜 회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고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김민석 당대표가 직접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구체적인 대목에 대한 언급은 삼갔지만 보는 동안 자신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면서 당도 더 겸손하게 민생을 살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대통령의 민생회복과 개혁, 통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면서 이번 기자회견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국정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국민적 논란이 됐던 이슈들을 잘 정리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임 생각이 없다는 대통령의 선언과 조작기소 특검은 필요하지만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해달라고 한 데 대해 호평이 많았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이 솔직한 말씀과 태도로 논란을 잘 일단락 지었다고 평가했고요. 최근 지지율 위기에 대해 선명하게 목소리를 내온 윤건영 의원도 국민에게 진심을 전달한 것 같아 적잖이 마음이 놓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호의적인 평가 속 국민의힘을 향해 날도 세웠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스스로 논란의 소지 자체를 없앤 만큼 근거 없는 의혹과 정치 공세를 그만두라고 직격했습니다.
0: 반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죠.
2: 그렇습니다.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과 남탓만 남았다. 회견 직후 국민의힘이 내놓은 공식 논평 첫 줄입니다. 국민이 모두 옳다면서도 뭐 하나 뚜렷하게 책임을 인정한 게 없다는 혹평이 당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동혜 대표는 회견 직후 SNS에 현란한 말재간만 남은 하나만한 기자회견이었다며 국민을 더 열받게 하는 게 목표였느냐고 맹비난했습니다. 잠시 뒤 직접 취재진 앞에 서서 입장도 밝힐 계획인데요. 정정식 원내대표도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국정기조 전환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걸 확인한 절망적인 기자회견이었다며 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전 정권, 서울시장 탓으로 일관했고 레버리지 ETF에 대해선 무책임하게 발을 뺐다며 반드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공소취소와 파병 관련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부터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김용태 의원은 변명은 필요 없고 중단된 재판부터 받으라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전쟁 파병은 없다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한마디로 말 뒤집기 한 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정원입니다.
1: 약 100분 동안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7번째 기자회견. 이례적으로 시작 시간을 30분 정도 연기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막판 수정 작업까지 거쳤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연임 얘기부터 꺼냈는데요. 헌법을 개정해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단언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는 부당하다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공소 취소 조항은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등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여당은 이제 여러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호평한 반면 야권에서는 남탓과 현란한 말재간만 남았다. 빠져나갈 뒷구멍을 파놓은 회견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기자회견 직전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져서 37%로 집계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껏 몸을 낮춘 대통령의 회견이 향후 추석 밥상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3: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4: 기자회견을 보는 동안에 대통령님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5: 공소시효를 넘어서 재판입니다.
6: 지금 당장요?
5: 각급 재판부는 재판을 재개해야 되는 거고요. 검찰은 길 지정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네, 오늘의 정치운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1: 네, 대통령의 일곱 번째 기자회견. 연임 생각 없다. 공소취소 빼달라. 김승원 임명은 미정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연임 논란 이제 클리어 됐습니까?
8: 저는 클리어 됐다고 생각하고요. 연임 논란에 이어서 사실상 더 국민들을 조금 걱정하게 했던 그리고 범요건 내부에서도 지적이 됐었던 이 공소취소 하려는 거냐 마려는 거냐 사실 이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다시 이재명 대통령 열심히 일만 할 수 있도록 지지세를 좀 밀어주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합니다.
1: 예, 윤건영 의원도 이제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연임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연임 생각이 없다. 그럼 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7: 그렇죠.
1: 의심을 하나 봐요.
7: 근데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내가 연임할 생각이 없는데 당신들 왜 그래?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꾸짖듯이 저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난 생각도 없어. 막 이거 뭐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일제히 그 얘기를 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대장동 변호사였던 법제처장이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5년은 너무 짧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했던 그 국회의장이 나서서 아 이거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연임 논란이 불이 붙은 거예요. 아니 본인 측근들이 다 불을 붙여놨는데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서 내가 연임할 생각이 없다는데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꾸짖듯이 얘기하는 거는 적반하장이다. 아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화를 내면서 혹은 그 논란이 불거진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입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그러신 거예요. 본인이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 매듭을 안 해놓으셨으니까 계속 국정이 혼란스럽고 이거 갖고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정말 이상하다. 겸손하지 않으신 태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1: 클리어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다라고 혹평을 하고 계신데 이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도 이 공소 취소 조항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재판을 받겠다고 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8: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알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내란과 외환에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대통령은 소추를 받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뭐 소추가 어떤 개념인가 다 막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런 조항이 있는 거는
9: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8: 안정적으로 국정에만 매진하라고 이런 조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사실 과도한 요구라는 걸 본인도 알 것이고 사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서 안 하겠다, 공소취소 안 하겠다 이런 말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 지금 하는 거 보면 연임은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본인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뭐 9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대드락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대드덕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임을 하지 말래요. 아니 지지율이 80%, 90%가 돼도 어렵고 개헌을 두 번이나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공격을 했던 것이고 저희는 대통령께서 말로 하셔도 말하고 나면 이제 각서 써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어요.
1: 네.
8: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미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통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선거를 치른다고 여론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져주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개를 숙였다. 근데 이걸 오만한 모습이라고 하면 뭐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되나요?
1: 예. 예전에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플랜 A는 검사가 하는 공소 취소고 플랜 B는 연임 개헌이고 플랜 C는 판사가 하는 공소 기각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플랜 A와 플랜 B가 부정된 상황이니까 국민의힘이나 이제 한동훈 의원 쪽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재판을 취소하려 할 것이다.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7: 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공소 취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특검에서 공소 취소 조항을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법안을 누가 냈습니까? 민주당이 냈습니다. 공소 취소 국정조사 특위를 집권하자마자 밀어붙인 게 민주당입니다.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증인 신청해달라는 사람들, 그 객관적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부르고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불러갖고 쇼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내온 게 연어 회덮밥 무슨 저 술 파티가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주장했던 이화영 지사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추가 그 선고를 받았어요. 그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서 그게 무산이 되니까 자기들끼리 아 이제 이 조작기소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그러면서 조작기소 특검을 갖다가 법안을 만들어냈어요. 그 법안 안에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한다는 기상천외한 그런 법안을 만들어냈어요. 너무나 여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이 지금 그걸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걸 누구를 위해서 넣었습니까? 본인을 위해서 넣은 거예요. 대통령 본인이 그 이전에 저질렀던 범죄 혐의에
9: 김종혁
7: 대해서
9: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7: 위해서 그거를 무산시키려고 넣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민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하셔야죠. 아니 아까 얘기했던 연임도 마찬가지고 공소 취소도 마찬가지고 이거 본인 때문에 다 불거진 건데.

0: 완전히 유체 이탈 화법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켜보는 사람이 좀 어안이 벙벙해요. 아니, 본인 문제가 다 있었던 건데 이걸 왜 남들한테 그거 왜 집어넣었어? 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그게 맞는 얘기인가? 그렇게 얘기하신 건 좋아요. 근데 그러려면 사과를 먼저 하셨어야죠. 저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게 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1: 네.
0: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남 얘기하듯이 하셔서 저는 그 진정성이 상당히 훼손됐다. 이렇게
1: 예.
0: 봤습니다.
1: 애초에 기상천외한 공소취소 조항을 넣은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셨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신데, 그럼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제 이 공소취소 조항 빼는 건가요?
2: 사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기 전에도 이미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법사위원들 10명 상대로 한명 빼고 다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많은 방송에서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해 가지고 이 검사들의 불법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해내면 대통령께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끝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공소취소와 관련돼서 법안을 냈던 거는 사실 국민께 우려할 부분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약 100분 정도 진행됐는데요. 관련 내용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짚어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5: 만들어갑니다.
4: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7: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9: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0: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백신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일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백신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고향 등일시.
1: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어느새 달력은 9월 중반을 부지런히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요 가을이 정말 가까워진 것 같은데 또 낮이 되면 뜨거운 햇볕에 가을이 온 건가 싶기도 하죠. 계절은요 분명히 천천히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루는 아직 여름에 조금 더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름과 가을 그 틈에서 열심히 일상을 보내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응원 전해드리며 굿모닝 굿나이프 내 자산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하는 꿀팁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든든한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셔봅니다. 이규범 팀장님, 유은주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두 분도 계절이 좀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실감하시나요?
1: 그럼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이죠.
0: 저는 이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계절성 비염을 앓고 있어서 이 끝없이 나오는 재채기로 진짜 가을이 성큼 다가왔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만성 비염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제가 병원에 가서 진단 받는다 해도 진단금 나오는 건 아니죠? 병원비 쓰면 실손 의료비 정도 받는 정도죠?
1: 그렇죠.
2: 네. 제가 좋은 약초 하나 알고 있거든요.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0: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보고 정말 좋다 하면은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대공개해드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쭉 따라오시다가 우리 집도 상담이 필요하다. 보험 점검과 재무 점검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오늘도 여러분들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열어놓고 첫 코너 바로 출발합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만나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에는요, 특별히 한 주간 다 답하지 못한 답까지 더하고 더해 풍성한 이게 뭐니 상담소로 함께합니다.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첫 번째 청취자분 바로 만나보죠. 휴대전화 뒷번호 1011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에 쫓기고 회사에 쫓기는 직장인입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국세청에서 조만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패딩도 안 꺼내 입었는데 벌써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하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년 저는 세금을 토해내느라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카드를 더 쓴다면 돈을 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같이 매년 세금을 뱉어내는 피눈물 흘리는 직장인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연말정산할 때 환급받으면 기분 정말 좋고 세금 더 내야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막 머리 아프거든요. 어떻게 이분이 지금이라도 카드 지출을 늘리면 그게 더 이득이 되는 건지 전문가분이 명쾌하게 좀 해답을 주시죠.
1: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세금을 토해낸다는 것 자체가 아마 되게 소득이 높으신 분인가 봐요.
0: 그래요? 네. 웬만하면 세금을 잘 토해내지 않나요?
1: 네, 환급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0: 그럼 뭐 1011번님 지금 뭐 월급 많다고 자랑하시는
1: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답부터 드리면 이 패딩은 제가 날씨가 추워지면 꺼내 입어도 되는데 연말 정산은 지금 안 꺼내면 12월에 피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0: 무서운데요.
1: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연말 정산 뉴스를 보면 아 나도 이제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카드값 채우게 쇼핑이나 좀 해봐야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0: 나름 합리적인 소비의 이유를 찾는 거네요.
1: 아저씨 되게 웃으시는데 지금. 높은 상황인 건데 저희가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내 초과상관 다 태우는 짓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결국에는 소득공제 받기 위해 돈을 쓰는 거는 초과상관을 태우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2: 네. 당연하죠. 세금 몇십만 원 아끼겠다고 필요 없는 쇼핑을 하는 건 결국 내 통장 잔고를 걷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카드는 내 연봉의 25% 문턱까지만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써서 지출 통제를 하는 게 기본이지 세금 아끼려고 돈을 더 쓰는 건 전문가로서 절대 반대입니다.
1: 네, 진짜 똑똑한 재무설계의 핵심은 돈을 쓰면서 세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면서 세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0: 근데 그런 방법이 있어야 말이죠. 돈을 모으면서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런 뭐 진짜 마법 같은 방법이 있나요?
2: 네, 있습니다. 국세청 미리보기 성적표를 열어보고 내 카드 사용이 다 찼다면 이제부터는 소비를 멈추고 차라리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세액공제계좌에 돈을 채워넣게 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연말에 국가에서 최대 16.5%를 공제해 주니까 결론적으로는 불필요한 곳에 쓸 바엔 차라리 그 금액을 모아두는 게 더 유리한 거죠.
1: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내 연봉과 자산 상황에 맞지 않게 무작정 연금계좌에 돈을 많이 넣었다가는 나중에 쓸 돈이 없어서 중도에 해지를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모두 다 뱉어내야 되는 이제 그런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내 소득에 딱 맞는 황금 비율 투자가 필요합니다.
0: 그렇군요. 결국에는 연말에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지출을 늘리는 건 돈을 사라지게 만드는 행위일 테니까 네. 차라리 세제 혜택을 주는 곳에 넣어두면 공제를 받는 거니 그게 더 좋은 방법이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을지 지금 나는 연말 정산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건지 중간 점검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또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끝번호 0920번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자영업자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비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인데 홈쇼핑이나 지인들이 권하는 간병보험이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립니다. 잘못 가입해서 돈만 날리는 거 아닐지 우려되는데 도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간병인 보험은 어떻게 골라야 좀 현명하게 가입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2: 아, 네. 보험사들이 요새 마케팅을 정말 잘하죠. 홈쇼핑 보면 당장이라도 가입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는데요. 딱 한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의 차이를 아셔야 해요.
0: 간병인 지원 일당, 간병인 사용 일당, 그러니까 지원 일당이냐, 네. 사용 일당이냐.
1: 맞아요.
0: 단어 맞아요. 하나 네. 차이인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인 거죠?
1: 네, 이제 왜 헷갈리냐면 이제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배가 고파서 중국집에 이제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0: 먹고 싶네요.
1: 네.
2: 저도요.
1: 일단 한번. 네. 일단 간병인 사용 일당은 짜장면값 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거고요.
0: 좋은데요?
1: 네. 간병인 지원보험은 보험사가 주방장을 직접 우리 집으로 파견을 해서 짜장면을 요리해 주는 거. 이렇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이것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짜장면 값을 주느냐, 짜장면을 아예 만들어서 자장면을 내어주느냐.
1: 내어주는 요리사를 보내주느냐.
0: 오.
2: 네. 어쩜 그렇게 비유를 잘하세요. 맞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

0: 보험은 보험사가 간병인을 고용해서 환자에게 보내주는 서비스고요. 간병인 사용 일당은 내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해서 간병비를 지급하고 나는 보험회사에서 내가 가입한 금액만큼 간병비를 돌려받는 거예요.
1: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보험 상품 제도 중에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따져볼 수 있을지 그 차이를 좀 분명히 해볼까요?
2: 네, 차이를 보면 인건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간병인 지원 일당은 아무리 인건비가 올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내 돈 나갈 일이 없는 장점이 있죠. 아니면 보험사가 보내주니까.
1: 그렇죠.
2: 근데 간병인 사용 일당은 내 가족이 나를 간병해도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가입한 이 간병인 이 사용 일당에 대한 특약 뭐 15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 돈을 보험사에게 받은 돈을 내가 고용한 간병인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1: 네. 그러면은 내 가족에게도 돈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말인 거네요.
2: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 가입한 간병비 보험은 보통 매달 현금 50만 원 정도를 주는데 요즘 간병인 하루 부르면 15만 원이거든요. 사흘이면 끝나요. 돈이 진짜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고 당장 실질적인 도움을 원하신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아는 사람 통해서 이런 간병보험 가입해두면 일단은 나중에 쓸 때 활용 잘 할 거야 라고 넘겨짚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간병보험이 어떤 형태와 유형이냐를 물어보면은 확실하게 대답 못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2: 맞아요. 네.
1: 그래서 내 보험이 자장면 값을 내어주는 보험인지 아니면 주방장을 직접 보내주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또는 지금 당장 간병인 보험, 간병보험 가입에 앞서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역시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문자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끝번호 7436번님입니다. 뉴스나 광고를 보니까요. 요즘 내가 낸 보험료 만기에 100% 다 돌려주는 환급형 건강보험이 대유행이더라고요. 안 아프면 낸 돈을 다 돌려받는다니까 이거 무조건 이득 같은데 여기에도 숨겨진 함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2: 네.
1: 안 아프면 원금 돌려준다. 아프면 보험금 받으면 된다. 이거 사실 뭐 가입 안 할 이유가 없게 느껴지는데 네. 두 분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2: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단위 공짜는 없습니다.
1: 세상에 공짜는 없다.
2: 없죠.
1: 함정이
2: 네.
1: 있다는 거네요.
2: 네. 이 보험사가 내 돈을 그냥 돌려줄 리가 없다라는 건데 만기의 원금 100% 다 돌려드립니다. 라는 말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1: 왜요? 근데 있는 그대로 어쨌든 안 아프면은 보험료 다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왜 그게 거짓말인가요?
0: 거짓말은 아닌데 계산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면 한 달에 5만 원이면 될 보험을 환급형이라는 이유로 한 달에 10만 원씩 걷어가는 겁니다. 즉 내가 낸 돈 5만 원은 보장 리스크로 소멸시키고 나머지 추가로 낸 5만 원을 보험사가 수십 년 동안 굴려서 만기에 이자도 없이 원금만 툭 던져주는 구조인 거죠. 화폐같이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거예요.
1: 굳이 여기다가 적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2: 그렇습니다.
1: 그렇죠.
2: 네. 결국 이제 만기 환급형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험을 20년 납입을 하고 90세든 100세 만기든 이렇게 보장을 받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20년 납입이 끝나고 이때 돈을 받는 줄 잘못 알고 계세요. 보험이 90세, 100세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 돈을 준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은주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 보장은 소멸을 시키고 적립보험료를 나중에 이자도 안 주고 지급한다? 이건 좀 말에 어폐가 있죠. 그래서 보험은 비용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순수보장형으로 가입을 하시고 고정지출을 줄이신 다음에 나머지는 저축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1: 그럼 이거 말 자체가 조금 오류가 있어 보여요.
2: 그렇죠.
1: 만기에 네. 원금 100%를 다 돌려준다고 하니까
2: 네.
1: 우리가 낸 돈 전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순수 보장성으로 쓰인 돈은 차감하고 적립보험료만 내어준다는 거니까
2: 그렇습니다. 네.
1: 이거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맞아요. 나는 환급형이라서 나중에 돈 다 돌려받으니까 든든해라고 하는 분들 지금 바로 증권 열어보셔야 합니다. 내 보험료가 보장 대비 두 배 넘게 비싸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굳이 보험에다가 불필요한 적립, 적금을 이자도 없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따져보셔야 될 텐데요. 굿모닝 굿나잇으로 연락 주셔서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 받아보시면 그런 번거로움,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되는 번거로움 좀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셨던 내용들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코너니까요. 궁금증, 질문 있으시면 같은 번호 샵 0945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직접적인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나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모닝
0: 구조대.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모닝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아휴,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저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제 머릿속은요, 은퇴 이거 하나로 가득 찼어요. 정년은 앞으로 9년 남았고 군인 공제회로는 매달 150만 원씩 넣고 있는데요.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머리가 아파서 잠도 안 오는 지경입니다.

0: 아이고, 이게 다 얼마야? 얘들아, 엄마가 오늘 보험을 좀 싹 다 정리를 해봤다. 자, 봐봐. 엄마는 21만 원. 첫째 너는 12만 원. 둘째는 13만 7천 원. 그리고 우리 막내는 11만 3천 원.
1: 네 명에 55만 원이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0: 아우, 근데 이게 좋지가 않아. 엄마가 아무리 두드려봐도 이게 잘 안 맞네. 그리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야, 막막하다, 막막해.
2: 엄마 근데 공무원이잖아. 대체 노후 걱정을 왜 해?
0: 얘는 예나 지금이나 철딱선이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그냥 세상이 다 편해. 너 봐라. 엄마 월급이 330만 원이야. 근데 군인 공제회로 매달 150만 원이 빠져나가요. 남는 게 없어.
1: 오마이갓. 월급 반이 사라지네. 우리도 밥 먹고 살아야지.
2: 아이, 그래도 곧 만기인데 그걸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어차피 해피엔딩이야. 응? 엄마, 오늘 치킨 한번 싸.
0: 치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얘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정신 좀 차려라. 엄마, 정년 9년 남았어. 연장을 해도 길어야 2년이야. 공제회 만기가 65세인데 아유, 얘 쳐다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더 아파.
1: 아우, 그럼 그 사이에 3년이 뜨네. 월급도 없고 공제회 돈도 없어. 우리 엄마 퇴직하면 어떡하지?
0: 그러니까 그 3년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제 규범이 얼굴만 쳐다보면 내 가슴이 더 답답해서 밤에 잠이 안 온다. 첫째랑 둘째는 이미 대학생이고 막내는 철딱선이 없는 고등학생입니다. 아니, 다행히 새 자녀 교육비 걱정은 없는데 내 식구 보험료로 월 55만 원. 이게 보장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정년하고 나서 군인 공제회 만기까지 생기는 3년의 소득 공백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굿모닝 구조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게요. 철딱선이 없는 아들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 답답한 와중에 그래도 우리 청취자님이 너무 대단하신 게, 아니 소득 330만 원에 공제회로 150만 원을 저축한다? 이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1인 가정일 때, 네. 나 혼자 결혼 안 하고 살 때야 내 그쵸. 월급의 절반 네. 저축하는 그럼요. 게 가능한데 네. 아니 자녀가 셋인데도 이렇게 한다라는 건 정말 빠듯하지만 알뜰살뜰 살림을 잘 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4명 가족 보험료로 55만 원이래요. 커 보이진 않지만 이분들의 생활비 생각하면 좀 막막한 상황이긴 합니다.
1: 아, 맞아요. 오늘 그 방송 들으시는 전국의 공무원분들이나 군무원분들, 교사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 아, 나 저축 꽤 열심히 하는데 왜 늘 불안하지?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연자님이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가 최적의 보험료로 최고의 가성비를 가져갈 수 있는지였어요. 그런데 재무 상담을 병행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 시점보다 정년 퇴직 후의 현금 흐름이 막혀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0: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공무원인 분들, 특히 네. 군인인 분들, 공제회하는 네. 분들은 노후에 연금 생활하면서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현금 흐름이 좀 막막한 상황이다. 일단 공제회부터 살펴봅니다. 이게 뭔지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이 군인 공제회 저축이 쉽게 말해서 장기 저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목돈을 만들어서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도 가능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이제 현역병뿐만 아니라 뭐 간부나 예비역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오늘 청취자님처럼 군무원 역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품 자체가 연복리로 운영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0: 그렇군요. 연복리로 운영되고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하다. 듣기만 해도 좀 든든한데 우리 청취자님은 잠을 못 잘 정도라고 하니까 분명히 뭔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2: 네, 이제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아마 저축도 150만 원이나 하고 응. 또 직장도 안정적인데 뭐가 이렇게 걱정이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하지만 이 가계부 속에는 대한민국 은퇴 예정자들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가장 무서운 이 정년 퇴직 후에 진짜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가 아주 거대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0: 소득 공백기.
2: 네, 3년 있었죠, 아까.
0: 그러니까 내가 퇴직을 한 시점과 연금이 나오는 시점 사이에 3년의 공백기.
2: 맞습니다.
0: 우리가 소득 크레바스라고 얘기하는 그 소득 공백기를 얘기하시는 건데.
2: 맞습니다.
0: 퇴직하고 나서 현금 흐름이 막히는 이 구간이 그렇게나 문제가 될까요?
1: 아, 네. 이분이 매달 월급의 절반에 가까운 150만 원을 군인 공제에 넣고 있으시잖아요. 네. 공제의 저축, 비과세 혜택도 있고 복리 효과도 있어서 아주 훌륭한 저축 수단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분이 가입하신 공제의 상품은 퇴직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연금 개시 시점이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 후 3년 정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이 됩니다.
2: 자, 이분이 이제 정년 연장 혜택을 아주 운 좋게 꽉 채워서 받으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0: 네.
2: 60세에서 2년이 연장이 되면 62세에 정년 퇴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군인 공제의 연금 개시 설정을 65세 하셨어요. 그러면 62세에 퇴직을 해서 65세가 될 때까지 딱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 통장에 들어오는 수입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통째로 증발하는 무서운 이제 소득 크레바스가 생기는 건데 근데 만약에 연장이 안 돼서 원래 규정대로 이제 9년 뒤에 뒤인 60세에 퇴직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득이 없는 공백기는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됩니다.
0: 그렇죠. 근데 보통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퇴직을 하고 나서 국민연금이 65세에 나오고
2: 네.
0: 개인연금을 가입하신 분들도 사실 60세 때 딱 받기보다는 요거 좀 이렇게 뒤로 밀어가지고 연금 개시 시점을 좀 늦추잖아요.
2: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거치 기간이 늘면 연금액은 늘어나는데 결국에는 연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당장의 그 소득 공백기의 문제가 크다라는 얘기신 거네요.
1: 네, 바로 그거예요. 매달 150만 원을 공제회에 올인하느라 정작 퇴직 직후에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유동성 목돈이나 비상금 통장은 아, 정말 하나도 없으신 상태였던 거예요.
0: 아, 모든 돈이 공제회에 묶이니까.
2: 맞아요.
1: 네. 네, 그쪽으로 다. 네. 은퇴하고 연금 나올 때까지 3년에서 5년 동안 우리가 숨도 안 쉬고 굶고 살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65세 이후에 노후는 든든할지 몰라도 퇴직 직후의 삶이 완전히 얼어붙는 사각지대 폭탄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 가계 현금 흐름이 완전히 동결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 본능적으로 미래가 불안해서 밤에 잠이 안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0: 그냥 지금 딱 드는 생각은 그냥 어쩔 수 없이 60세 때 이제 퇴직하시고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또 하나의 뭔가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일을 찾아나시는 네. 방법밖에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봅시다. 어쨌든 이분이요. 정말 성실하게 저축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프로 저축러라고 불려들어도 될 만큼 소득의
2: 그럼요.
0: 절반 이상을 저축하시면서 잘 살아오셨는데 군인공제회 연금 개시 65세 전까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라는 공백기가 남아있습니다. 당장의 생활비가 쓸 돈이 없으니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을지 해결책 궁금하시죠?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의 도움받아서 우리 집도 꽉 막힌 현금 흐름을 좀 시원하게 뚫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상담 신청 문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샵 0945번의 상담 문자창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굿머니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유은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군인 공제회 저축 여기에만 모든 저축이 몰려있다 보니까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 부족해서 퇴직하시고 한 3년에서 5년 동안 쓰실 생활비가 전혀 없는 군 공무원분의 가계부 구출하기 위해 이제 두 분의 솔루션을 만나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집도 해주셨을까요?
2: 네, 오늘도 메스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명확한 목적 자금 만들기예요. 이 과도하게 묶여있던 군인공제 저축의 과감한 다이어트와 자산 분산 투자인데 65세 이후에 이제 먼 미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당장 이제 퇴직 직후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꺼냈을 수 있는 생활비가 생활비와 비상자금이 훨씬 더 급선무거든요.
0: 네.
2: 그래서 매달 넣었던 150만 원을 딱 절반인 75만 원으로 줄이시라고 과감하게 처방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저축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하면 나중에 노후자금 너무 모자라지 않을까요?
1: 아, 그 줄인 75만 원을 소비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돈의 이름표를 바꿔주는 거예요. 공제에서 줄인 75만 원을 퇴직하자마자 내 마음대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중장기 목돈 마련 저축과 중도인출이 되는 비과세 개인연금으로 포트폴리오를 황금비율로 쪼개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재분배하게 되면 은퇴 후 65세 이전까지 소득 공백기 3년 동안을 메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 네, 또 두 가지로 또 나눠봤습니다. 한 가지는 소득 공백기 3년을 메우는 저축이고요. 남은 한 가지는 지금 줄인 연금을 다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연금으로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먼저 75만 원 중에 첫 번째는 달러 저축에 매월 50만 원씩 모으는 거예요.
0: 달러 저축. 뭔가 좀 생소한데 그럼 이거는 뭐 달러로 운용이 되는 건가 싶으면서도 사실 요즘같이 환율이 좀 들쭉날쭉할 때는 이거 금융소비자들이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해요.
2: 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1달러는 10년 뒤에도 1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환율을 넣어서 계산을 하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0: 네.
2: 근데 환율이 계속 이제 상승하지도 않을 뿐더러 환율이 떨어진다라고도 감안을 해보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환율에 대한 접근보다는 외화 달러 자산, 그 이제 안전 자산을 확보하는 걸로 이제 좀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저축에는 한 가지 또 옵션이 있는 게 뭐냐면 원화 고정 납입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오히려 떨어질 때에는 같은 돈을 내더라도 적립금이 더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훨씬 소비자한테는 더 유리한 거예요.
0: 오르면 오른 대로 좋고 떨어질 때도 방어할 수 있는 무슨 선이 존재하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쉽게.
2: 네.
0: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1: 네, 두 번째는 개인연금입니다. 사실 이 청취자분이 군인공제회에 수십 년 동안 열심히 150만 원씩 납입한 이유는 젊을 때 아껴서 은퇴 후에 보상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남은 25만 원을 중도인출이 되는 개인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지금 줄인 부분을 일부 메울 수가 있는 거고요. 다행히도 군인공제회에 여태까지 25년 정도를 150만 원씩 모아두셨기 때문에 현재 75만 원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65세 이후에 월 200만 원 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달러 저축만으로도 50만 원씩 7년을 납입을 하고 또 3년을 거치하면 비과세도 되면서 5,250만 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3년의 소득 공백기 동안에 매달 155만 원을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25만 원 개인연금을 10년을 납입하고 또 65세에 개시를 하게 된다면 군인공제회로 줄인 부분을 또 일정 부분 또 메꿀 수가 있으면서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될 때 중도인출까지 할 수 있으니까 현금 흐름이 좀 더 원만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소득 공백기를 현재처럼 편하게 쓸 수 있는 마법의 생활비 통장이 퇴직 시점에 딱 맞춰 배달되는 시스템이 완성이 됩니다.
0: 이게 금융상품

0: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일반 소비자가 잘 몰라서 활용 방법을 모르는데, 중도 인출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3년의 소득 공백기를 꽉 채워서 문제없이 생활하실 수 있게끔 재무상담 도와주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나머지 이제 보장성 보험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건 어떻게 봐주셨을까요?
1: 네, 이제 사실 4명 4인 가족 보험료만 보면 55만 원이 그렇게 부담되는 정도는 솔직히 아니에요.
0: 맞아요.
1: 네, 그래도 이제 혹시나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 증권을 한번 보니까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늘릴 수도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2: 아, 네. 저희가 가입한 보험들을 꼼꼼히 확인을 해봤더니 2015년 이후에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과 3년 전에 리모델링한 건강보험 두 건씩을 네 분이서 비슷한 담보로 가지고 계셨어요.
0: 네.
2: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을 찾았습니다. 청취자님이 리모델링하신 보험은 갱신형이었고요. 자녀들이 가입한 보험은 너무 진단금 위주에만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진단금이란 게 보험 특약 중에서 제일 비싼 특약인데 한번 받게 되면 특약이 없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진단금을 부분적으로 삭제를 조금 줄인 다음에 나머지를 치료비 위주로 구성을 했더니 보험료가 오히려 떨어졌고요. 단순히 보험료를 줄이려고 진단금을 부분 삭제한 게 아니라 암과 같은 중증 진단을 받으면 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당연히 한 번의 치료도 또 끝나지도 않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비급여 치료비까지 보완을 하면서 보험료를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2: 그리고 자녀들 실손보험은 2세대 실손이긴 하지만 15년 뒤에 재가입을 해야 하는 실손이었어요. 아직 자녀들이 어리고 건강하기 때문에 무리한 보험료보단 5세대로 전환하면서 줄어든 보장을 건강보험으로 채웠더니 오히려 보장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1: 네, 그리고 이제 사연자님 보험도 최근 20년 갱신형으로 리모델링된 보험이었는데요. 사연자님이 51세시니까 첫 번째 갱신 시점이 71세가 되거든요.
0: 네.
1: 그럼 71세의 보험료율로 이제 적용되다 보니까 은퇴 후에 보험료 부담이 더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가입하신 진단금 위주의 보험은 유지를 하되 자녀분들과 마찬가지로 비갱신형이지만 치료비 위주의 보험을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 간병인 보험까지 넣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0: 최종 정리를 해볼까요?
2: 네, 기존 보험료 55만 원에서 6만 7천 원을 줄여서 총 48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보장성 보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 뜻밖의 재무 상담으로 걱정했던 부분이 시원하게 해결됐다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0: 이제는 걱정 없이 유지하시면서 은퇴를 위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부담 없이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님 고민 해결해 주신 두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윤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보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보토링크.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보험과 내 재무 상태 걱정이 된다. 방송 듣다 보니 이게 내 얘기 같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주말 동안 그 걱정 끌어안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직접적인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간단하게 상담이라고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조지 벤슨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0: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은 비교적 맑고 쾌청한 가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현재 동해안과 제주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좀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9도까지 오르고요. 남부지방 한낮에 전주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릅니다. 지금 예상하시겠지만 도심 곳곳으로 고속도로도 간선도로도 많이 밀립니다. 종로가 양방향 정체되고요. 을지로는 삼가에서 시청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태계로도 양방향 정체가 심하고요. 고속도로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는 길 동대구 분기점, 청주휴게소에서 독립기념관, 북천안에서 안성까지 길게 막히고 있고요. 안성에서 안성 분기점, 기흥 동탄에서 수원,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서울로 향하는 차들도 무척 많긴 하지만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가는 길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유계소, 그리고 해덕분기점, 대전터널에서 비룡분기점, 외관에서 70물류, 그리고 금호분기점 부근에서 정체됩니다. 수도권제 1순환고속도로 상일부근 판교 쪽으로 1차로에 사고 났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3: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하.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요일 1, 2부는 정치 한상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원기 새로운 소통연구소 소장, 성채훈 민주당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라고 밝혔죠.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조용근 경남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한 주간 이슈를 되돌아보는 뜨끈뜨끈 정치한상 시간입니다. 서종욱 변호사, 성치훈 부대변인, 하은기 소장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하은기 소장은 그 여기 오는 도중에 여기 앞에서 접촉 사고가 났다고 처리하고 온다고 약간 늦을 것 같고요. 자, 성치훈 부대변인은 저번 첫 시간이네요.
1: 예, 반갑습니다.
0: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개각 인사, 연임 개헌, 공소 취소, 부동산 그리고 파병까지 여러 분야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자, 서정욱 변호사.
2: 한마디로 저는 이제 그 반통령이다.
0: 예.

0: 오늘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진보 진영이 결집을 외치면서 우리가 지금 친노 친문 친 김대중이다,
1: 예.
0: 우리 다 동지들 아니냐,
1: 예.
0: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아무리 멀어도
1: 예.
0: 저 보수 세력하고는 이게 그래 가까운 거 아니냐,
1: 예.
0: 이걸 보고 저는 이게 대통령이라면 보수든 진보든 우리 국민 전체 대통령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결국에 진보 진영만 결집하는 반통령, 이게 정말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저는.
1: 근데 진보 진영도 결집이 안될것 같은데요?
0: 안 되더라도 그 반대도 우리 듣는 사람 보수 입장에서 보면 결집되고 안 떠나서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1: 왜 저쪽만 이렇게
0: 거리를 두느냐.
1: 달래기 했느냐?
0: 그렇죠. 그게 아쉬워요.
1: 아쉬웠다. 네.
2: 저는 일단 톤과 자세로 봤을 때 이전에 있었던 6차례 기자회견과 달리 뭔가 되게 저자세, 겸손함, 국민들께 송구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 할수 있는 적절한 톤을 잡으셨다고 보고요. 내용도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만 할수 있는 내용들 다 말하셨고, 그리고 적절한 서준, 적절한 수준,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뭐 치우치지 않는, 지금 저쪽 서정 변호사께서는 뭐 진보에 치우쳤다고 말했지만, 아, 그 질문 자체는 진보 진영 내부의 분열을 물어봤으니까 그거를 당연히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전체적인 다른 정책과 다른 뭐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요구해왔던 것들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면은 저는 국민의 전체 국민의 국가 원수로서 충분히 할수 있는 내용을 다 말하신 기자회견이었다고
1: 예.
2: 평가합니다.
1: 톤과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은 역시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그동안 요구했던 거 연임 안 한다고 똑바로 이야기해라, 그 단어를 써서 했어요 이번에. 또 공소취소 부분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회가 할 일이긴 하지만은 넣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부분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 원했던 건데.
0: 그렇죠. 연임 개헌 안 하겠다. 이거는 뭐100% 제가 이제 공감하고 평가합니다. 다만 이게 공소취소는 50점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거 특검을 통해서
1: 예.
0: 공소취소는 안 하겠다. 특검은 이제 조작 기소만 수사하고
1: 예.
0: 공소 조항을 빼라는 거고,
1: 예.
0: 아직도 한 루트가 더 있어. 거기 김성은 장관을 통해서 공소청을 통해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통해 하는 방법, 그다음에 공소청 검사 통해 하는 방법. 근데 50% 하나만 뺐거든요. 아직도 이게 저는 절반 미리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1: 그것도 따로 또 얘기해야겠네요.
0: 그것도 안 하겠다 해야지, 영원히.
1: 공소청을 통한 공소취소는 하지 않겠다, 또
0: 예,
1: 이렇게?
0: 특검뿐 아니라.
2: 뭐 어디까지 해줘야 지금. 저는 그래도 뭐 연임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저는 다섯 글자로 얘기 안 했다고 뭐라고 할줄 알았어요. 연임 안 한다라고 해야지 생각도 없다는 안 한다라 다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어쨌거나 저는 국민들이 느꼈을 때 결국 지금 뭐 장동혁 지도부나 국민의힘이나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한 발언이 아니거든요. 국민들께서 혹시 갖고 계실지 모르는 의구심 풀어주시려고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연임 관련 발언도 충분히 저는 잘하셨다고 보고, 공소취소도 지금 김승원 후보자도 도어스태핑 첫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소취소 권한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런 분이 임명이 된 이후에, 임명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근데 임명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한다, 그럼 국민 역풍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미 안 한다고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을 통해서 할 거라는 의구심을 아직도 갖고 있다? 대신 뭐 어디까지 맞춰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기다가 또 국회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이보다 더할수 있는 게 뭡니까? 공소취소가 안 되면 이제 공소기각밖에 없어요. 공소기각은 조이대 사법부가 해야 되는 건데, 조이대 사법부가 공소기각 하는 거뭐 정말 그 조작기소 특검 통해서 진짜 명백하게 드러나면 어쩔 수 없이 하겠죠. 자, 그 정도가 됐을 때 그는 국민들도 인정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뭐뭘더 해야 된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1: 그 공소취소 부분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할수 있다는 의혹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셨잖아요.
0: 예.
1: 근데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어떻게 검찰을 통해서,
0: 그렇죠.
1: 검찰총장,
0: 공소청장한테 지휘권을
1: 공소청장을
0: 통해서
1: 지휘권을 발동해서.
0: 지휘권 발동해서 이제 공판 검사한테 하는데요. 지금 아직도 우리 검찰청에 미래위원회라고 아직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12가지 혐의 계속 조작 기소를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특검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김성원 장관이 공소청장한테 지휘권 발동해서 서면으로, 그다음에 공판 검사한테서 취소할, 지금도 그 위원회가 활동이 있으니까 의심을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1: 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면은 저는 그런 의심을 할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그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어떤 지시를 한다고 받아들일 공무원들이 있을까요?
0: 지금은
1: 나중에
0: 어렵지만,
1: 정권 바뀌면
0: 아니
1: 큰일 나는데.
0: 근데 문제는 연임 개헌 안 하겠다 쿨하게 했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이렇게 공초에도 어떤 방법으로도 안 하겠다, 둘 다. 이렇게 쿨하게 하면 되잖아요. 할 생각이 없으면.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직 김성환 후보자입니다. 임명 안 했어요. 네, 좀 두고 보기로 하고. 자, 또 하나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었는데 파병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쟁 관여나 개입 파병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디 어떻게 읽혀야 될까요? 비전투병 파병 정도 아니면은 지원? 이렇게 군수 지원 이 정도로 읽히나요?
1: 군수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뭐 자국민 보호, 그 선박들 보호를 목적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거나 뭔가 이란과 미국이 전투하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병사들은 보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고 저는 대통령께서 고심이 제일 깊은 게이 호르무즈 파병 관련 발언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사실 뭐 거기 호르무즈 협에서 전쟁하는데 미국이 무슨 뭐 군함이 부족합니까? 전투력이 부족합니까? 걔네들이 부족한 게 없거든요, 미국은. 근데 미국이 부족한 건 명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뭔가 호르무즈 해협 쪽에 군사를 보냈다. 그게 뭐 비전투병이든 뭐든 보냈다는 사실 하나 자체가 트럼프는 그걸 11월 중간선거 때 아마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참전한 게 아니야. 우리는 비전투병으로서 자국민 보호하러 간 거야. 근데 트럼프가 그걸 만약에 저는 만약 그렇게 가도 이용하면 이용하라고 하면 되죠. 그럼 트럼프는 자기 중간선거 이용하고 대신에 우리는 트럼프가 이용할 거리를 뭔가 줬으니까 다른 부분 관세가 됐든 뭐 방위비 분담금이 됐든 뭐 미국 대미 투자가 됐든 거기 협상에 있어서 이걸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대통령이 그런 차원에서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저는 뭐 충분히 이게 만약 국회로 몫이다 뭐 모르겠습니다. 비전투병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논의를 라고 넘어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민하고 계시구나라고 느꼈습니다.
2: 제가 볼 때는 이게 비전투병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오늘 그 청해 부대 이야기하고 홍해까지 작전구역이 확대됐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은 제가 볼때 군함이나 아마 전투병을 보내야 돼. 호르무즈까지 작전을 확대하면요. 그럼 이게 말은 우리가 미국에 참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항행의 자유와 우리 국익을 위해 석유 수송로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전쟁 선포라고 저는 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선박 호위를 위해 갔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뭐 거의 전쟁 선포를 보고 만약에 공격을 하면 우리가 또 방어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이 명분상 미국에 참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간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쟁 참여하고 똑같아. 아마 진보 진영에서 엄청난 반대가 나올 겁니다.
0: 예, 그럴 텐데 오늘 대통령 기자간담회 이 호르무즈 파병에 관해서 뉴욕 타임즈가 기사를 썼더라고요, 벌써. 내용이 뭐냐면 한국이 파병을 거절했다 이렇게.
2: 거절했다. 앞서나고 오늘 들어보지도 않고 쓴 거예요?
0: 아니 들어보고 썼죠.
2: 아, 제가 보기에 거절은 아니고 저는 오히려 청해 부대 외에도 더 전투병을 보내 가지고 작전 구역을 넓히는 거 이게 저는 오히려 파병으로 읽었거든요. 아마 이게 뉴욕 타임즈가 한국말 이해가 좀
0: 아니면은 뭐 트럼프가 원하는 파병은
1: 그렇죠.
0: 아니다.
1: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고 지금 나온
0: 나 그렇게
1: 거고,
0: 생각한 것
1: 네,
0: 같아요.
1: 그런 정도 해소인 거 아마 압박을 가할 건데 저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오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저런 보도가 나왔다고 봐요. 결국 호르무즈 해협 파병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과의 테이블에는 너무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제에서 우리가 요딱 장군 했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쪽에서 우리는 이거 갖고 만족 못해라고 지금 맞수를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 이제 전략적으로 가야 되려면 가기 위해서는 야당 특히나 국내 언론에서 뭔가 좀 발을 맞춰줘야죠 이런 거에 대해서.
0: 예. 제가 뭐 어제 유영원 의원하고도 인터뷰했는데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진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들의 각자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지 하나로 된 의견 뭐 토론 이건 안 했다고 하는데 뭐 국민의힘 스탠스는 찬성할 것 같죠, 그죠? 왜냐면 이게
2: 지금
0: 이제
2: 이제
0: 국회 결국은 대통령이 결단한다 하더라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2: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철수 의원은 뭐 옛날부터 파병을 찬성하는 의원도 몇명 있고요. 이 문제는 이게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정말 이게 국익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도 명확하게 입장을 내놔야 돼요. 이걸 이재명 대통령 뭐 공격하는 소재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파병할지 머리를 맞대고 이거야말로 이게 여야 영수회담 이런
0: 그렇죠.
2: 걸로 이게 결정이 맞다 봐요.
0: 알겠습니다. 아까 뭐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모두 발언도 그렇고 기자 문답에서도 그렇고 진보 진영에서의 갈등 문제를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우리 같은 뿌리인데 이렇게 서로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 혐오 발언도 안 썼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 소위 말하는 김어준, 유시민 뭐 이쪽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1: 다 손을 내미신 거죠. 근데 손을 내밀었는데 과연 그쪽 그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저는 지지자분들은 이거 하나 갖고 바뀌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이미 그쪽 지금 대통령 비판하는 진보 진영 내 커뮤니티는 여전히 반응이 안 좋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 한번 갖고 안 바뀌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이 정도 손 내밀었으면 그런 말씀하신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은 바뀌어줘야죠. 화답을 해줘야죠. 그분들이 화답해주고 노력을 해야 이게 진영 간 갈등이 봉합이 될까 말까인데 글쎄요. 그분들은 지금 초반에는 조금 약간 화답하는 제스처를 취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0: 화답 안 했으면 좋겠죠.
2: 그건 아니고요.
0: 그건 아니고요.
2: 저는 이제 진보 진영의 분열이 지금 심각한데 여기에 그 대통령은 책임이 없는가? 왜? 대통령이 엄중하게 중립을 지켰으면 이 정도 안 갔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전당대회 때 정청래와 김민석 사이에 대통령이 중립이었습니까? 저는 김민석을 밀은 걸로 보여. 또 그 전에 지방선거의 경기도의사 저는 추미애와 한준호 사이에 중립했을까? 오히려 한준호를 밀었지 않을까? 이러다 보면 추미애 지사나 또 정청래 대표 오늘 입원되지만 섭섭하지 않을까요? 저는 대통령이 엄중 중립으로 좀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개입한 게 아닌가. 이 후가가 지금 이게 분열이 더 됐고 물론 이제 뭐 유시민 이런 분들도 문제가 많죠. 그러나 저는 양쪽 다 책임이 있다 봐요.
0: 근데 어쨌든 오늘 어떻게 보면은 뭐 제 부족함 때문이라 발언하면서 다시 한번 진솔하게 손을 내밀었는데 화합이 될 건지 잘 모르겠다고 우리 성 대변인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조국 원장이 SNS에 글을 썼어요.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 한 것을 쓱 이야기하면서 다행이다, 잘하셨다 이런 뜻인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성 발언을 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청와대 참모진, 집권민주당 그리고 친명평론가 유튜버의 성찰과 책임은 남아있다. 진영 갈라치기에 앞장서고 무턱대고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대통령과 정부 실책에 대한 비판자를 반명으로 몰아섰던 사람들은 섞고 대제해야 한다. 이랬단 말이죠. 손을 내밀었는데 이거를 다시 뿌리치는 모습. 이거 그 소위 말하는 친명 유튜버 또 평론가 유시민 씨는 그들을 뭐 용역 촉법이라고 규정 내렸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전당대회 때 제가 보기 평론가들은 압도적으로 김민석을 밀더라고요. 전부 이게 정청래를 비판하고요. 너무 이게 제가 봐도 이게 한쪽에 좀 치우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조국 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그 합당이 이제 물 건너가고 통합도 연대도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김민석 대표가 뭐냐면 15석 놀리는 것도 아니고 15석을 어떻게 만들어요. 교수단체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중당적을 정리해야지 통합한다. 그런데 이중당적 어떻게 정리합니까? 다운명부를 보고 어떻게 대조해서 정리합니까?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원장 입장에서는 우리를 농락하는 게 아닌가. 진짜 통합 연대할 생각이 없이 가지고 노는 거 아닌가. 아마 이런 피해의식에 젖어서 계속 대통령을 공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러니까 통합을 바라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렵다. 그럼 하나하나 고쳐나가야죠. 그런데 이렇게 섞고 대제해라. 반성해라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속고대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게 정치는 아니잖아요. 정치라는 그러니까. 게 적하고도 악수해야 되고 또 이야기해야 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1: 제가 또 뭐 저도 아마 용역 촉법 일 텐데 용역이 촉법인지 늘 이건 논쟁의 대상인데 어쨌거나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으로서 저는 바로 뭐 문장 하나하나 뜯어서 반박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오늘 화합의 메시지를 내셨는데 할만하한 할만은 많지만 하지 않는 게 지금 맞는 것 같고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저렇게 좀 삐치신 이유도 뭐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너무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과한 공격을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고 저는 그런 분들의 사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약간 뭔가 뒤끝을 약간 보였는데 우리에 계신 뭐 저 말고도 용합 촉법 아니면 유튜버 분들께서 여기에 반응하지 말고 그냥 오히려 그때 뭐 과했던 거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과한다라고 하면은 좀 머쓱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조국혁신당 쪽 분들 좀 머쓱하게.

0: 할 타이밍이다. 굳이 오늘 대통령이 화합하자고 얘기했는데 굳이 오늘 그런 글을 올리실 필요가 있나 아쉽죠.
1: 근데 이제 용역이란 말이 등장한 게그 유시민 씨가 저 평론가들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을 상찬하고 찬양할 리가 없다. 뭘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 광고 얘기가 나온 거고, 정부 광고를 받고 저렇게 할 것이다. 아니면 좋은 자리를 받고 간다. 내가 눈빛만 보면 안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다 이제 밝혀졌고. 그런데 용역은 다른 곳에서 튀어나왔어요. 그 이번에 21억, 응? 그게 정치 컨설트를 하면서 후보자가 의뢰를 하고, 또 내가 정치 컨설트로서 그거 맞고, 뭐 거기에 불법 요소는 없죠. 다만 당내 경선에서 특정인한테 그렇게 컨설팅을 의뢰받아서 경쟁자를 깎아내리고, 의뢰받은 후보자는 띄워주고, 그러면 이거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2: 그렇죠. 이게 그 박시영 이분이요. 저는 평론가도 나름대로 직업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1: 예.
2: 공정하게 평론할. 그런데 자기가 추미애한테 현수막부터 해가지고 뭐 백보 유세차까지
1: 예.
2: 21억이면 38%예요.
1: 예.
2: 이걸 다 받아갔는데 문제는 본인이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전부 이게 하도급을
1: 뭐
2: 준다
1: 그렇겠죠.
2: 보거든요.
1: 예.
2: 자, 그럼 이게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국민 세금이에요.
1: 국민 세금이 예를 들면은 뭐 인쇄업체면 인쇄업체 다이렉트로 주면 돈이 얼마 안 드는데 한번 거쳐서 하도급을 하청을 주면 돈이 더 많이
2: 예를 들어
1: 들어가니까.
2: 제가 유세차 재판을 몇번 해봤는데 그게 소개해 주면요. 거의 30에서 50%를 줍니다.
1: 커미션으로.
2: 예. 자, 그러면 이게 500만 원이면 될걸 1000만 원 불러도 추미애 측에서는 이게 박시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걸 깎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박시영 측에 50% 먹고 50% 하도급 맡겨버리면 우리 세금이 50% 낭비되는
1: 예,
2: 거예요.
1: 예를 들면 그렇다는
2: 저는
1: 거죠. 예.
2: 이거 철저하게 조사해봐야 된다. 이거는 이게 법적인 문제라 봅니다.
1: 저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법적인 문제. 변호사니까는 또 말씀하셨고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법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에서 다 알고 있고 약간 뭐 쉬쉬라기보다는 그냥 에이 그러려니 하고 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불거진 거잖아요. 근데
1: 예.
0: 불거졌으면 이제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바라볼 겁니다. 근데 절대로 법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이걸 옳게 보시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느끼실 거고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세금이 저런 대로 들어가는구나. 근데 거기서 약간의 뻥튀기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이런 것들은 뭐 밝혀봐야겠습니다만 그런 걸 한다면 이 문화 이제 유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 해명하는 분들 보니까 법적 문제였고 다 정당하게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 드리는 게 사실보다 중요한 건 인식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거 되게 안 좋게 볼 겁니다. 그렇기
1: 예.
0: 때문에 지금까지 여론조사 컨설팅 업체 끼고 뭔가 자신에게 의뢰한 사람들의 후보를 띄워주기 위해서 특정 방송에 나가게 하고 다안 나온 사람들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고 뭔가 이걸 공격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좀
1: 예.
0: 생각해요.
2: 이 부분은 수사도 한번 해야 되는 게요. 예를 들어 박시영 씨가 얼마나 먹었냐 커미션을. 이거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돼요.
1: 예.
2: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국고 다 이게 선거비용 보전을 받아가는데
1: 예.
2: 바로 가면 될걸한 단계 거쳐서 만약에 뭐 30이든 50이든 먹었다. 이거는 이게 세금 도둑질이에요. 따라서 이게 저는 김민석 총리가 뭐, 대표가 조사해 본다는데 한계가 있을 거야. 김민석 대표가 뭐 조사하면 자료 주겠어요?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경찰이 수사를 할 이런 사안을 봐요.
1: 그 지난번에도 그 제가 뭐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모 컨설턴트가 이준석 의원 측으로부터 이제 5,500만 원 아마 거기도 아마 컨설팅 명목이었을 거 연구비라고 하는데 그걸 받았는데 묘하게도 방송에 나가서 이준석 의원을 좀 띄워주는 그런 방송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방송에 안 나와요. 다 퇴출되고. 그런데 지금 이 박시영 씨는 어제 그 해명 방송 저도 봤습니다만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0: 그런 부분은 이제 법적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아마 모르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될 겁니다. 그 컨설팅이라는 게어뭐 정치 컨설팅 업체 할수 있지. 근데 제가 알기로 뭐 그런 박시영 TV뿐만 아니라 여기 이 정치권에 있는 컨설팅이라는 게 본인이 갖고 있는 채널이 있으면 거기에 지켜주는 조건 뭐 이런 걸로 컨설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비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와저 방송에 나가는 게 선거에 컨설팅을 받는 건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여론을 뭔가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0: 당내 경선을 치러왔던 그런 전안 좋은 문화라고 보는데 그거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뿌리 뽑아야 되는
1: 예.
0: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1: 컨설팅을 하면 유튜브를 같이 하면 안 되죠.
2: 그러니까요.
1: 컨설팅 하면서 내가 제안받은 그 후보자를 불러서 아, 이 후보 좋은 사람입니다. 뒤로는 돈을 받고 그러면 그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0: 그게 용역 아닙니까?
1: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국회에서도 이거는 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뭐 제도를 좀 마련하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요인 요소라고 하면 뭐 다들 부동산이 아닌가 얘기하시던 것 같은데 부동산 문제도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같아요.
2: 저는 뭐 오늘 부동산 이야기 하셨죠. 그런데 강남 집값은 약간 내렸는데 다른 지역이 올라가 뭐 평탄화 하는 것처럼 하는데 강남 집값을 잡는 게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돼야 되느냐. 부동산은 이제 중산층 우리 서민층을 상대로 주거 안정을 해주는 게 맞지 강남 집값 때려잡는 게 아니잖아요. 다소 평탄화 이것도 전 동의가 안 되고 특히 저는 황당한 게 전월세가 그 질문하니까 질문을 막아버리면서 내가 이게 전월세가 사라질 거라고 예측을 한 거지 사라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내가 주장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 기자 질문을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세금 폭탄 해가지고 결국에 전월세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전월세가 씨가 말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민들은 전월세 안 사면 집한채다줄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답변해 주셔야지 마치 기자 질문을 완전히 뭐 막아버리는 입틀막 이거는 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 봅니다.
0: 저는 입틀막이라고 보진 않고 기자가 했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들을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지적하느냐 그거 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회견 중에 대통령이 가장 그래도 좀 되게 확신에 차서 얘기한 부분이 부동산 쪽인 것 같아요.
1: 예.
0: 유일하게 집값 그래도 잡겠다라는 의지를 꺾지 않고 이거는 저는 시장에 대한 시그널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여기서 조금이라도 후퇴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가는 시장이 바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강경한 메시지를 주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공급을 좀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아마 그걸 새로 짓겠다, 뭐땅 찾겠다, 전 이런 발언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지어지고 있는 이미 재건축이나 재개발되고 있는 것 중에 막혀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 혈로를 좀 뚫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급을 확대해서 어떻게든 잡을 테니까 좀 아직까지 믿고 따라와 달라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정책적인 부분할 때 그거 얘기하면서 또 ETF는 매우 저자세로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쪽은 본인도 느끼신 것 같아요. 부동산을 내가 그래도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겠다. 대신에 다른 ETF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드릴 건 사과드리면서 저자세로 가야겠다라는 스탠스를 또 유지한 거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뭐 글쎄요 조금 더 대통령을 믿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1: 예. 그 오늘 기자회견 을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뭐 최근에 인사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추석 전에 허심탄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석 이후에 그 반등의 모멘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효과를 볼까요? 추석 이후에 어떻게 지지율이 약간 오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2: 제가 보기에 뭐 제가 뭐 혹평하는 게 아니고요.
1: 네.
2: 오늘 김성원 최고 쟁점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다.
1: 예, 아직
2: 오늘
1: 결정되지 않았다.
2: 30분 더 연장하면서 고민했는데
1: 예.
2: 아직도 고민합니까? 아마 이게 인명 강의할 걸로 보이거든요.
1: 그럼
2: 그러면
1: 철회하면 지지율 올라갑니까?
2: 좀 낫죠. 좀 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인명 강의하고 하면요. 거의 뭐 저는 지지율이 약간 이제 그 하락세를 약간 완화시키는 요 정도는 몰라도 반등은 어렵고요. 아마 정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1: 근데 그 관련 여론조사 보면 지금 부정평가 1위가 부동산이고 2위가 인사예요. 인사니까는 뭐 소속 변호사 말이 뭐 아예 아닌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일단 오늘 기자회견으로 브레이크는 확실하게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하락하는 지지율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이벤트는 순방, 개각, 기자회견, 소통 행보 요 정도인데 순방을 이제 두달 동안 하락하는 추세에서 갔다 와도 안 먹혔고
1: 예.
0: 이번 개각도 사실상 안 먹혔고
1: 예.
0: 근데 기자회견은 일단 브레이크는 저는 확실히 걸렸다고 봅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평가 2위인 인사 저는 오늘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대통령의 답변이 좀 그냥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묘하게 기류가 좀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전에는 그냥 아예 강행하겠지 임명하겠지였는데 오늘 대통령의 톤은 진짜 고민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성원 후보자와 관련된 인사가 정말 뭔가 임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0: 한다면 저는 브레이크를 넘어서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1: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추석 연휴 이후에 뭐 청와대 인사 혹은 또 소폭 개각 얘기하는 언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만일 또 이번과 같이 시끄러운 인사가 되면은 뭐 대통령 지지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테고, 거기서 좀 괜찮은 개각이 나온다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것도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이 굉장히 톤을 다운하면서 뭐 속된 말로 약간 저자세 모습도 보이고, 특히 이 같은 민주진영 쪽에는 거의 뭐 사과 형식의 그런 톤을 보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김민석 대표가 그런 저자세가 아니거든요. 아까 뭐 15석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뭐 박시영 씨 문제도 당에서 들여다보겠다, 여론조사도 들여다보겠다, 그다음에 추미애 지사 향해서는 뭐 탄핵 그런 단어도 끄집어냈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톤다운과 달리 김민석 대표는 굉장히 강경 모드인데, 조금 양쪽이 같은 모습을 해야 그 돌아선 민주 진영 일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뭐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지사도 곧 이제 뭐 예산 관련 관계 때문에 만나기로 하셨고, 그럴 때 약간의 톤 다운되는 행보를 좀 보이실 거라 보고요. 또 약간 무조건 맞춘 듯이 뭔가 톤을 맞춰간다기보다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지금 김민석 대표가 최근에 좀 세게 했던 톤이나 이런 것들은 대내외, 그러니까 당 내외적으로 다 세게 할 부분이 있었어요. 당 외적으로는 뭔가 한동훈 의원이 너무 선 넘는 공격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세게 맞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솔직히 추미애 지사의 그 모란공원에서의 발언은 정말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었거든요. 그런
1: 빌어라.
0: 예, 그 전전긍긍 그런 얘기들은 정말 정말 그 대통령께서 차마 입으로 본인이 말을 할수 없으니까 당에서 저는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가 하실 말씀하셨다고 보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대통령이 일단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으니까 오늘 이후에 저쪽 정치인들, 대통령과 비판을 하던 그분들도 그렇지만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던 분들도 약간의 톤다운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2: 제가 볼때 저는 지지율 하락에 그 이재명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김민석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3차 대전을 벌이고 있어요. 1차 대전이 정청래, 그다음에 추미애, 이제 조국하고도 이게 전쟁을 벌일, 저희가 볼때 그래요. 괜히 정청래 좀 달래주면 되지. 굳이 뭐 마이크 잡고 강의하면서 중도가 뭐 있니 없니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게 수첩은 말라 보여줍니까? 굳이 서울시장 청래 뭐 훈식이 원식이 이런 게 정청래 대표한테 상했을, 마음 상했을 거예요. 첫째. 그다음에 추미애도 그래요. 추미애가 내란 세력에 뭐 전전긍긍 이게 부적절하죠. 가만히 있으면 다그 추미애 욕할 거야. 근데 굳이 뭐 노무현 탄핵의 전조가 보인다, 또는 이게 제왕적 단체장을 뭐 어떻게 통제하겠다, 이러니까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추석 대전. 그리고 이제 조국하고 이제 또 전면전, 이번에 뭐 교섭단체나 통합에 불능 조건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하기에 김민석 대표가 도처에 지금 대통령 되자마자 레임덕이 오거든요. 그렇게 차기를 노리고 전부 경쟁자잖아. 조국, 추미애, 정청래.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도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좀 문제 있다 봐요.
1: 근데 지금 홍익표 정무수석이 추미애 경기지사를 찾아갔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아마 추미애 경기지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의 방안, 또뭐 설득이라면 설득, 뭐 이런 걸한것 같은데, 그 보도 내용은 추미애 지사가 거절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 말이 맞으려면 추미애든 조국이든 또 정청래든 김민석 대표가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끌어안는다고 껴안아질 그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죠. 뭐 정청래 전 대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그럼 김민석 대표가 병문안 찾아가서 손 내밀면 잡아줄까요?
2: 그렇죠. 손뼉도 마주치니까 뭐 제가 볼때 저희로서는 호재입니다. 하여튼 보수 쪽에서 보면. 근데 이번에 그 김지용은요, 그 김성원하고 제하고 세 명이 동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잘 알잖아요. 그런데 김지용은 전과도 없고요, 위장전이도 없고 청탁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원칙주의자예요.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장모 있죠. 장모 최은순 씨 재수사 지시해가 윤 대통령이 저 김

0: 누구는 인간다이라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1: 예, 예.
0: 아예 윤 대통령이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1: 예, 예.
0: 그래서 한동훈이 되자마자 바로 자천. 근데 또 반대쪽에서 보면 한명숙 있잖아요.
1: 예.
0: 거기 추징금 안 낸 거 있죠. 이 영치금 250만 원까지 압류해가 추징금에 해가지고 제가 볼 때 검찰 원칙주의자지 다른 건 없어요.
1: 예.
0: 그럼 이게 임명하는 게 맞죠.
1: 그 최원순 이야기는 아마 정대택 씨 사건 그거 같은데.
0: 예, 그 뭐 그쪽이.
1: 예. 뭐 그 검사들이 당시 검사들이 다 외면했는데 그 김지용 검사만 자기 얘기를 들어줬다.
0: 예.
1: 그러니까 친윤은 아니다 이건데 지금 어쨌든
0: 반윤이죠. 그것만 보면.
1: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친윤 검사다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실타래가 안 풀리는데 이 이야기는 이부에서 하은기 소장이 지금 막 도착했으니까 이부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3: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4: 화이트 라디오 이동의 유성근 선수 2부 시작합니다. 하은기 소장 뒤늦게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하은기입니다. 죄송합니다.
4: 예. 그 사고 처리는 잘 하셨습니까?
5: 네, 봄 잘 맡기고 왔습니다.
4: 아유, 예. 몸은 안 다쳤죠?
5: 네, 전혀 안 다쳤습니다.
4: 예, 다행입니다.
5: 네, 감사합니다.
4: 자, 추미애 경기지사 얘기를 하다가 광고 듣고 왔는데, 추미애 도지사가 어쨌든 지금 도정을 맡고는 있는데 중앙정치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비판도 많이 받고 있죠. 뭐 경기도 마음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추미애 지사에 대한 비난도 있고, 특히 이제 경기도 공무원들이 지금 시위도 하고 있고 뭐 그렇거든요.
5: 네. 네.
4: 여러 곳에서 할 때는 조금 시끄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추미애 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앙정치에 신경을 쓰는 것은 본인의 대권 노름 때문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5: 그 해석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 광역단체장을 하면 신문지상에서 많이 사라지죠.
4: 그렇죠.
5: 예. 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 현안이라는 건 중앙정치 위주로 가는 거고,

0: 그러면은 뭐 이슈를 별도로 만들어내거나 하지 않는 이상 보통 잊혀집니다. 근데 잊혀진다고 해봐야 그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도정 챙겨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지사 시절에 중앙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각을 세우거나 변방의 장수라고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있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그각 세워서 지금 하는 소위 여권 내 야당 이런 거 해가지고 지지받았던 건 아닙니다. 행정, 실무, 성과 이런 걸로 지지를 받았던 건데 추미애 지사께서는 지금 조금 오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여권 내 야당 노릇을 해서 차기 대선 주자가 되는 건 보수의 문법입니다. 이를테면은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리고 노무현 저기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YS. 근데 민주정부에서는 그런 모델로 대통령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 DJ 이를테면은 김대중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는 국면에서 아들 문제 생기고 이랬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차별을 안 했어요. 뭐 나는 유산도 승계하고 부채도 감당하겠다 이러셨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랑 색깔은 다르지만 제가 대선 캠프에 있었거든요. 끝까지 차별을 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민주 진영 내에서는 지지받기 되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예?
2: 제가 볼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게 추미애입니다. 추미애가 장관 때 계속 검찰총장 탄압하는 바람에
1: 예.
2: 윤석열 떴잖아요.
1: 체급 키워졌다.
2: 그래서
1: 예.
2: 이게 보수의 어머니라 하거든요.
0: 추머니. 추머니라고 합니다.
2: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미애가 이런 식으로 가면요. 다음에 총선 때 경기도도 위험하고요. 또 이게 정권 교체됩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문제가요. 본인이 뭐 말하려면 본인부터 똑바로 해야 되잖아. 아니, 1인 관사에 47평에 12억 몇천이 뭡니까? 또 이게 관용차는 왜 바꿉니까? 본인은 돈을 펑펑 쓰면서 체육대회 간다고 1,000만 원도 못 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영이 안 쓰는 거예요. 저는 추미애 이거는 절대 옹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비판해도 이거는 추미애가 전적으로 저는 100% 문제가 있다 봐요.
3: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도정을 잘하고 있다가 이런 중앙정치 얘기 좀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이재명 당시 도지사도 일 잘하면서 중앙정치 얘기 소금치범씩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 뭐 도정을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도정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뭐 관사 문제 뭐 문제 없다고 하지만 그런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비 갑자기 깎아버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망했다고 그냥 재정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치 얘기만 하니까 경기도민들이 느낄 때 저분이 경기도지사입니까? 여의도지사지? 여의도 중앙정치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얘기를 하는 것도 다른 의견 낼수 있어요. 근데 저는 방식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불만? 오케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 연락을 해보고 안 되고 안 돼도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검찰의 검사 출신 반대하는 분들과 함께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그런 장소에 가서 그렇게 언론 헤드라인 장식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지금 안 그래도 지지율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분란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다? 그냥 100% 자기 정치 하신 거죠.
1: 예. 그러니까 뭐 경기도 공무원들은 지금 진급 문제도 스탑돼 있는 상태고 인센티브를 깎았거든요. 그럼 부글부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센티브는 깎았는데 자기는 12억 관사를 전세로 얻었다. 그 관사 안 얻었으면 우리 인센티브 안 깎아도 될 것 같은데 하면은 이제 들고 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일단 추미애 지사만 이 중수청장 후보자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김용민, 박은정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3: 그 친윤 검사라는 거고
1: 아까 그 서정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 그러니까, 친윤 검사가 아닌데
3: 아니,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라 밀정이라잖아요. 뭐 나치 뭐 아이만 얘기
1: 밀정.
3: 나오고 뭐
1: 예.
3: 일제 경찰 얘기 나오고 별의별 얘기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닌 척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1: 아.
3: 그러니까 뭐 사상 검증이라도 하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 첫 아까 그건 때문일 건데 윤석열 정부 첫 검사 인사 때 좌천당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내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원칙 민족주의 때문에 뭔가 우리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나 목소리 내는데 동참했을 수는 있어도 뭔가 윤석열이라는 사람, 윤석열 사단에 충성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건 전 증명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박은정 의원, 김용민 의원 그런 분들이 말하는 거 대통령이 모릅니까? 대통령이 다 알고서도 다른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이 사람 믿을만하다라고 임명을 한 거예요.

0: 근데 이런 식으로 아예 기자회견장 저는 김영민은 소통관 잡고 기자회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 그 지명 철회하라고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이 사람들 우르르 몰고 가가지고 지명 철회하라는 그 기자회견을 그 제정신입니까?
1: 대통령 임기 4년 4개월 찬 줄 알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0: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2: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 대원 체계 과거에 반대했던 이견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들은 제가 봤을 때 곁가지예요. 김학의 사건 이런 거는 논파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라는 컨센서스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윤석열 정권 3년 이후에 만들어졌죠. 2022년 대선 무렵에 저희가 검찰개혁을 의제로 잘 꺼내지도 못했어요. 대선 때 기억을 해보시면. 왜 못 꺼냈느냐.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한다고 추윤 갈등 일으켜가지고 그 검찰개혁의 개혁의 대상이었던 그 검찰총장이 상대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됐어요. 검찰개혁한다고 밀어붙일 수 있었겠습니까? 검찰개혁이 실패한 결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러고 난 뒤에 저희가 대선에서 졌죠. 대선 지고 나서 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 그때도 김용민 의원 등이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검수완박 했죠. 그러고 난 뒤에 지방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났어요. 민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검수완박 그때 꺼낼 수 있었겠어요? 못 꺼냈다고.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는 그때 당시 여론으로 따져보면은 아직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고 얼마든지 그런 이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뭐 대통령을 공격하는 분들은 논리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근본주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과거에 당신이 무슨 이견을 갖고 있었든 어떤 맥락이든 그런 건 모르겠고 어쨌든 한 번이라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걱정했잖아 반대했잖아 그러면 자기가 없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건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논리가 뭐냐고 묻는 게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들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는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
1: 근데 그 논리가 추가된다면 검사 출신은 못 올라오겠는데요?
2: 아니 검사 출신뿐만 아니라 저 기관 자체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직제에서 검사 출신들은 다 뭐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를테면 그러면은 중수청이나 공수청이나 뭐 중수청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기관 자체가 작동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저분들 그러니까 제도는 제도대로 보고 기관은 기관대로 보면서 문제가 생기면은 건조하게 그거를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항상 뭔가 적을 설정해 놓고 그 적을 때려 눕힌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투쟁이 되는 거예요. 투쟁이. 심지어는 여권, 지금 집권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정책 노선이 다르다기보다는 저분들의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근데 검사 출신도 돼요. 이성윤 검사. 이성윤. 다른 게 박은정 검사.
1: 아니, 이성윤 검사도 수사권 조금 힘 뺄다 그랬다 반대한 적이 있어요. 그거 그때.
3: 그런 데서 이성윤을 뭐 임명하는데 누가 추미애가 안 하지 않을까?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나 논리가 잘 안 맞는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3: 저도 왜?
1: 이게 지금 대통령이 지금 1년 4개월 차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초반이지 않습니까? 초반인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성 대변인 말처럼 여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열어서 인사권을 흔든단 말이에요. 이것도 처음 본 것 같고 또 특정 인사를 청와대에서 보내서 양해를 구한다고 했는데도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1년 4개월 차에. 이것도 처음 본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진짜 국민으로서 이게 마음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진짜 짠할 정도로 너 해도 너무한다. 이걸 보는 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도 좀 이게 비주류다 보니까 처음부터 엄청나게 흔들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아마 저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게 조국 뭐 제가 비칭 안 쓰고 뭐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나
1: 쓰지 마세요.
3: 이런 분들이 생각에 우리가 진보의 주인이고 뭐 이재명 대통령은 저 굴러들어온 도라이냐 주인이다 우리가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을 너무 이게 처음부터 흔드는 것 같아요. 그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이 희만 밀정이라 했잖아요. 김지용 후보가 그러면 이게 김지용이 아이 희만이면 누가 임명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히틀러입니까? 특히 이게 밀정이면 이즘에 천황입니까? 일본 왕입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비난할 게 있지? 그건 너무 심한 거예요.
2: 아침에 제가 했던 말 그대로 하시네요.
1: 근데 이거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의 효과는 하나 나타났네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지난주까지 문조 톨레유 썼거든요. 오늘 안 쓰시네요.
2: 신청계에서 드디어 안 쓰기 시작하네요.
0: 서정욱 변호사님 정도까지도 대통령이 측근하다고 하는 거면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1: 그래요. 그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그 박시영 씨 문제. 오늘 경기도가 서면 브리핑을 했어요. 아마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서면 브리핑을 해서 근거 없는 논란에 유감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실 분들은 법적 문제도 지적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게 직업 윤리, 도덕성 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하면서 당내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컨설팅 받은 사람은 띄워줬느냐 이거잖아요.
2: 몇 년 전에 우리 왜 유튜버들 뒷광고했다가 퇴출되고 막 난리 났던 적 있죠.
1: 예예예. 예. 그러니까 광고를 받아놓고 아, 사실은 내 돈 내 산이에요. 예, 이렇게 한 예. 사람들. 예.
2: 위법입니까? 위법 아니잖아요. 그냥 대중들을 속였다라는 기반, 예. 어떤 도덕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퇴출됐는데 이거가 양상이 비슷하죠. 일팀 저도 방송 활동을 합니다만 선거가 있으면 방송 한 절반 정도를 하차하고 지방선거의 경우에 지방에 갑니다. 일주일에 세 번. 그리고 나머지 출연하는 방송들에 밝히죠. 내가 어느 선거 캠프에서 뭘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 비평이나 평론을 듣는 사람들은 감안하고 듣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민주당 인사고 지금 어느 선거 캠프에서 어느 후보를 돕고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다 감추고 이해관계를 다 감추고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그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지하는 후보를 막 띄우고 그럼 뭐 방송 사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위법은 아니지만 직업윤리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처신 문제입니다. 박시영 대표가 그 본인과 의견이 다르거나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광고비 받고 하는 거 아니야?
1: 예.
2: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막상 자기들끼리 조사해보니까 한 명도 받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본인은 본인이 지지하고 혹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 반대편인 사람들 비난했는데 보니까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21억 받고 사실 용역 계약 중이었다. 이거는 대중들한테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국민들은 우리 여의도에서 선거 컨설팅이라든가 선거 비용이라든가 이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냥 다 예산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추미애 지사께서 지금 민생 예산, 지원 예산 이런 거 끊어놨는데 자기랑 가까워 보이는 업체에 21억 용역계획 빠졌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그걸 어떻게 어떤 틀로 해석하겠어요? 아 우리한테 오는 예산은 끊는데 저기에는 얼마든지 국고 세금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쪽에 타격이 오냐면 추미애 지사 개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체에 대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비판받는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1: 예. 그러니까 문제 본질을 파악 못하고 오늘 그런 대변인 브리핑 나온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려봤고요. 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109명 의원 전원에게 국수 그러니까 아마 자기 지역구에서 유명한 구포국수하고 친필 편지까지 썼다. 뭐 러브레터 같은 겁니까?
3: 제가 여기 방송편을 좀 하나씩 보내라. 현명만 주더라고요. 저기 원외 위원장들도 좀 새롭잖아요.
1: 아 그렇네요. 원외 위원장
3: 당대표 하려면 근데 현명만 지금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요즘 조금 한동훈에 대한 비호감이 보수층에서 약간의 줄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근데 유튜브 댓글이나 봐도 예. 아, 이번에 그래도 맹활약을 좀 하고 있다. 잘 싸운 건 사실이니까요. 이번에 그래서 아마 조금 보수층에서 지지가 뜨면서 비호감도는 좀 줄었는데
1: 그럼 서정욱 변호사한테 이 보국사하고 손편지 보내면 쿨하게 받습니까?
3: 저한테 보내면 네. 감사하게 받죠.
1: 장해찬 전 최고는 바로 반품한다던데.
3: 에이 그 장해찬도 좀 통 큰 정책이야. 오늘 어제 제한테 이재명 대통령한테 선물이 왔어요. 저 반갑게 받았어요. 자랑하고 집에. 그거는 선물을 반갑게 받아야지. 그까지 돌려보내고 이거는 정치가 전쟁입니까?
1: 대통령이 선물까지 줬으면은 방송에서 너무 이제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아까 측은하다고 했잖아요.
3: 대통령이 직접 보낸 것 같지는 않고 그 밑에 수석급 비서관이 좀 선배가 있어서 아마 그분이 그냥 살짝 몰래 보낸 게 아닌가.
1: 아, 그 다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하죠.
3: 보고는 하겠죠. 제 이름 아니까 대통령이.
1: 그럼요.
3: 그러니까 뭐 저는 그걸 고맙게 받고 우리가 비판할 때 하더라도 정치는 전쟁은 아니에요. 뭐? 잘 되라고 저 쓴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1: 선물에 뭐 들어 있었어요?
3: 아직 안 따고 집에 대고 가서 자랑하려고. 아직 안 땄습니다.
1: 아니 대통령 비판을 방송에서 그렇게 하면서 또 자랑을 또 왜 합니까?
3: 뭐 그런 자랑을 건 자랑해야죠.
0: 그거 자랑하시는 순간 촉법평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시겠어요?
1: 그래요.
3: 와. 아 제가 박시영처럼 뭐 21억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선물인데.
1: 전통주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안동 소주, 전주 소주, 영호남 각각 대표소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0: 자, 세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그 추석 이후로 또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은기 새로운 소통연구소 소장, 성채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8: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유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

햇빛 아래에서는 모자나 선글라스가 필요한데요. 그래도 날 자체는 많이 시원해져서 그늘 아래는 또 괜찮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겠습니다. 일교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26.8도, 대구 24.1도, 광주 26.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퇴근길이라 가장 혼잡한 시간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체 보이고 있어서 여유 시간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운학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벌써 10km 넘게 밀리는 곳도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주감휴게소에서 회덕분기점 구간 12km 정도 막힙니다. 서울 방향은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구간 혼잡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부근에서 화성휴게소 구간 팔탄분기점에서 팔곡터널까지 총 30km가량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 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고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원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양방향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달 초 호르무즈 파병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그야말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영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먼저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진단하려면 지금 이란 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1: 네.
0: 뭐 트럼프 대통령 말 들으면은 전쟁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1: 그렇습니다. 네.
0: 근데 아까 아닌 것 같아요. 더 상황 악화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일단 이란전은 전형적인 중동 전쟁의 형태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라크전이 열렸을 때도 8년을 했고
0: 예.
1: 아프가니스탄전도 20년이 갔었는데 아하. 지금 이란전을 처음 시작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4주 만에 종료시키겠다고 들어갔는데 이미 7개월로 넘었고 이제는 손쓸 수 없는 부분이 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봉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더 계산된 확전으로 받고 있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뭐 이제 그 미국도 유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미국이 뭐 유조선을 두 척을 공격하면 이란이 이제 대응으로 세 척을 다시 미국 유조선 세 척을 공격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민간 자산에 대한 공격이 매우 커지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홍해 쪽으로 이제 원유를 사우디아라비아가 빼다 보니까 거기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사실 그 후티 반군이 사우디랑 거의 전면적 성격의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는 그 바브엘 만데브 해협도 통제하는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라크에 있었던 친이란 민병대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지하에 있었던 송유관을 파괴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세 곳에서 거의 전면전 형식의 그런 확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것이 통상 중동 전쟁에서는 이렇게 정규전보다는 게릴라전 성격의 예. 산발적 전쟁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고전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원유 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트럼프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확전할 의지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매우 민간 자산까지 그다음에 원유를 통해

0: 통제하기 위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뛰어올랐는데 미국은 이 자동차가 없으면 어떻게 돌아다닐 수 없는
0: 그렇죠.
1: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다 집집마다 차량이 몇 대씩 있고 다 차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지금 갤런당 6달러
0: 그렇죠.
1: 넘어서서
0: 예.
1: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0: 굉장히
1: 그러면
0: 어려졌죠.
1: 이란으로서는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할 테고
0: 그렇죠. 예.
1: 그러면은 중간 선거 혹은 끝나고 나서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0: 그렇죠. 그러니까 끝나지 않을 겁니다.
1: 예.
0: 이게 중동 전쟁이 굉장히 강한 게릴라전에 하는 것에 미국이 이렇게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오래 갈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계속해서 이란전에 있을 거라고
1: 아하.
0: 예상하고 있는 그러한 보도들도 있습니다.
1: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몇 차례나 한국 파병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간선거가 11월 달인데, 그래도 이제, 어떤 곳에서는 11월 달까지만 우리가 조금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는데, 미국 쪽에서 그래서 10월 말까지 보내라, 이렇게 날짜까지 이제는 특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간 끌기는 가능한 일인가요?
0: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걸 부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15일이 전쟁이 지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한국 5개국을 딱 찍어서 파병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 프랑스는 단호하게 이것을 거부하면서 우리 전쟁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전쟁 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영국, 프랑스는 좀 다자 국제 연합체를 좀 구성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바꿔서 영국, 프랑스가 이런 정상회의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그 정상 약 40여 개국 정상들이 참여해서 회의도 하고 그 바로 이어졌던 실무회의에서는 12개국 이상이 이제 군사 자산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가 여기 원유 70%가 오가는 핵심 당사자다. 그래서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고 영국, 프랑스도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제 조건은 좀 지속 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반드시 공격당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조금 종전이 되거나 아니면 지속 가능하게 휴전이 되거나 이러한 상황이 되면 해양 안보 또는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들어가겠다. 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 한프 정상회담 때도 당연히 이 얘기 나왔겠죠, 그러면.
0: 당연히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국익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1: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파병 문제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왔고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그러면 전투병 파병은 없다고 봐도 되겠죠.
0: 그렇습니다. 예.
1: 그러면 이제 비전투병 파병 혹은 군수 지원 정도로 뭐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비전투병 파병도 파병은 파병이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미국 언론들이 어떻게 썼냐면 트럼프의 요구를 이재명이 거부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기자회견 봤을 때는 거부라고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0: 저는 굉장한 대통령의 고심에 찬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 파병을 요청했을 때 파병을 안한 적이 없습니다. 예, 베트남 전도 그렇고 이라크 전도 그렇고 방법과 시기를 좀 바꿨지 파병은 했다. 그러니까 요번에 미국이 의도했던 건 뭐냐고 하면 지금과 같이 영국, 프랑스가 다자 국제 연합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건 싫다. 지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해양 자유연합이라는 MFC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전쟁을 도우라는 거였는데 아무 국가도 어느 국가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미국이 우리한테 요청했던 것은 이 MFC에 들어와서 미국의 전쟁을 도와달라는 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MFC에 지금 딱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전쟁 중에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비전투 자산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비전투 자산의 핵심은 상대국이 그 적국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이미 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렇게 들어오는 비전투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침략 행위자를 돕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투 자산이건 비전투 자산이건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외신들이 보고했던 것은 MFC를

0: 우리가 안 들어가겠다는 사실 선언과
1: 아.
0: 같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요청을 거부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1: 아,
0: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렇네요. 그런 견해로 봤을 때는 또그 외신이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0: 그렇습니다.
1: 예.
0: 예.
1: 근데 아까 영국, 프랑스 또 대한민국, 일본 말씀해 주셨는데 영국, 프랑스와 한국, 일본이 좀 다른 점은 한국도 일본도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도 직접 그런 워딩을 꺼내긴 했는데 우리 미군들이 니네 지켜주고 있는데 왜 니네는 우리를 여기 작은 작전도 안 도와주느냐 하고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우리하고 일본이 조금 압박을 더 받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가 뭐 숫자가 막
1: 예,
0: 바뀌시는데 뭐
1: 숫자는
0: 예,
1: 틀렸다고
0: 4만
1: 하더라고요.
0: 5천 명, 뭐 3만 9천 명의
1: 예.
0: 주한미군이 있으면서 한국을 방위해주고 있는데 왜미 동맹국은 미국을 안 도와주고 있냐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오는 것이 사실은 우리한테 부담도
1: 예.
0: 있고 우리는 또 다른 부담이 뭐냐 하면 그 작년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갖고 굉장히 많은 안보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핵추진 잠수함도 있고 원자력 협정 개정도 있고 그다음에 전작권 전환 내용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데
1: 그렇네요.
0: 이것이 올해 6월에 사실 1차 회의라는 이유에는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병이라든가 통상이라든가 이 모든 안보 합의, 통상 합의가 지금 파병하고 묶여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1: 아하,
0: 이게 매우 어렵다.
1: 예.
0: 그래서 사실 오늘 대통령의 그 말씀은 되게 굉장히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그런 고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MFC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쟁을 베트남전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 90년대에 파병했던 전쟁에서는 한 번도 교전을 하는 그런 파병은 없었습니다.
1: 예.
0: 전부 인도주의거나 아니면 평화 재건으로 갔기 때문에 요번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의 한미동맹 또 안보 문제만 국한된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경제 통상 부분하고 같이 엮여 있고 또핵 잠수함을 우리가 요청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하려면은 원자력 협정도 바꿔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뭐 회의나 이런 게안 열리고 있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이게 다한 묶음으로 뭉쳐져서 아마 대통령이 결단하기 어렵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예.
1: 아, 쉽지 않은데. 지금 아덴만 일대에서 청해 부대가 파병돼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 부대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0: 굉장히
1: 아,
0: 현실적이고 예,
1: 현실적입니까?
0: 가장
1: 예.
0: 그래도 효과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가 그 다자 안보 협의체를 얘기하면서 그래도 주도권을 쥘수 있었던 게 바로 다자 협의체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는 샤를 드골 항공모함 전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 호르무즈 해협 근처는 아니지만 홍해 쪽이나 좀 되게 떨어진 곳에서 즉각 들어가겠다고 배치를 하고 있었고 영국도 구축함하고 뭐 지뢰 제거함 뭐 이런 것들이 갔었습니다. 그 심지어 현재도 아직 거기에 위치하고 있고 독일도 파견됐다가 돌아온 부분도 있어서 그러한 국가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바로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청해 부대가 있는 아덴만은 굉장히 사실 가까운 지역이라 그리고 2020년도에 호르무즈의 군사적 위기가 있었을 때 이미 그 청해 부대가 그 호르무즈에 투입이 돼가지고 우리 상선들을 호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그 미국에 대한 미국도 분명히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점은 그런 청해 부대를 많이 끌어올려서 파키스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조금은 원해지만 우리도 거기다 갖다 놓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입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미국한테 보여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란 반발 안 할까요?
0: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하고 지휘 체계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파병했을 때한 번도 그 어느 군의 지휘 체계로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베트남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셨던 최명신 장군이
1: 예.
0: 단독 작전을 했었고 이라크전도 마찬가지로 자이투 부대 사단장이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자이투 거의 그 청해 부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종료되거나 지속 가능한 휴전이 되면 우리 국민 상선 보호, 그다음 해양 안보 차원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여러 다자 연합체하고 도와주러 들어가는 성격이 돼야 되고 이때는 반드시 이란하고 소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하나 말씀 더 드리면 2020년도에 우리가 소위 우리 상선 호의에 나올 때도 이란 정부하고 합의가 돼서 이것은 이란 정부가 허용해 준 상태로 데리고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것이 되려면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하고 국제사회의 연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 그럼 만일 청해 부대를 옮기는 형태로 하면 이것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0: 그게 2020년도에는 지금은 이제 저의 생각은 투입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준비 상태라면 2020년대에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지금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에 정말 그 국제 해양 안보 협의체의 일원으로 청해 부대가 들어간다면 그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또 여론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지금 뭐 여론조사 이렇게 살펴보면 뭐 어쨌든 찬성보다는 반대가 조금 높긴 한데 물론 과거 노무현 정권 때보다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때는 뭐 파병 반대가 압도적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아마 우리가 노무현 정권 다음 그걸 겪어서 이번에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 경제, 통상 이런 게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는 과거처럼 일방적인 반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국회 동의 얻기 전에 당연히 이제 정부로서는 국민 여론을 살펴볼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0: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인도적 지원이 하거나 우리가 그런 파병에 대해서 항상 찬성을 보여왔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4월 달에 그 국제사회 일원으로 국제 다자안보 협의체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MFC는 안 들어간다고 거의 선언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해양 자유연합에는 안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파병에 대한 이 국민적 여론에 대한 것은 조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반대했던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연합작전 형태의 파병은 우리 국민들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1: 그 트럼프 한마디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 중단됐지 않습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 때문에 뭐 축소했다 중단됐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0: 그렇습니다.
1: 뭐 북한과의 관계 이런 걸 그렇습니다. 언급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거는 명분이고 사실은 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던데 그렇게 보십니까?
0: 그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를 압박해야 되는 수단도 있어야 됐고 그런 불만을 실제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지금 사실 안보 협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것들이 전부 엮여 있기 때문에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미국이 우리가 동맹국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를 상대하는 것은 좀 잘못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 주둔해서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많이 지급하고 그게 벌써 그 방위비 분담금은 그 1조 원이 넘 연간 1조 원이 넘은 게 꽤 오래됐습니다.
1: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확 늘어난 거죠?
0: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5년 단위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협상은 아직 안 했습니다.
1: 지난번 트럼프 취임했을 때
0: 그때 사실상 마지막에는 거의 5배에서 10배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실제 협상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었죠.
1: 우리로서는 좀 다행이죠.
0: 네. 그때는 한 10배까지도 올려달라고 되게 요청을 많이 했었던 거죠.
1: 그런데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뭐 어디를 튈지 모르니까 뭐 주한미군을 뭐 단계적으로 뺀다든가 뭐 그런 걱정 우려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0: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이 발간한 국가 방위 전략을 보면 제1 우선순위는 당연히 미 본토 방어고 제2의 우선순위는 대중국 견제입니다. 이 브런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얘기하는 거 보면 한반도는 떠있는 항공 고정되어 있는 항공모함이다. 그다음에 단검이다. 그다음에 여기를 갖고 이제 해군의 MRO 해군들이 미국 해군들이 와서 함정을 고치고 수리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한국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세계 전략상 한국을 떠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브런슨 사령관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다영역 작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저희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 되게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방위는 이제 한국이 좀 더 주도하라고 세계 전략이 바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전작권 전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1: 아, 이게 뭐 평시 작전권을 가지고 왔고

0: 우리도 독립한 지도 꽤 됐고, 경제 세계 7대 대국이라는 얘기도 듣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잖아요. 그다음 뭐 문화 강국이고. 그런데 전 시대 작전권이 없는 게 과연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워낙 우리가 또 북한과 적대적으로 일촉즉발의 그런 대결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도 세계 군사 강대국 미국이 옆에 있으면 또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논란도 있긴 한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전작권을 회수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물론 뭐 보수 정당하고 뭐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1: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저는 그 2006년도에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을 한국이 가져가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어떠한 장관들도 우리 한국에 전작권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장관이. 근데 요번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와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매우 훌륭하다. 되게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방위에 한국은 이제 한국이 맡아서 해라.
0: 예.
1: 그리고 자기네들은 확장 억제라든가 그런 핵에 대한 것들은 자기네들이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여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 국방부에서 줄 생각을 하고 있기
0: 그래서
1: 때문에
0: 가능하다.
1: 받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 하나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란 전쟁을 보면 미국과 이란이 붙었는데 이란이 굉장히 오랫동안 잘 싸울 수 있는 건 이란의 고유의 전략을 이번에 만든 겁니다. 그 샤헤드나 뭐 석고쏘기 막 탄도미사일을 하면서 미국이 패트리어트가 모자라지고 되게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되게 약소국인데 드론을 만들어서 잘 싸우고 있는 거는 고유의 전략을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군은 고유의 전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 나면 미군 사성 장군이 지휘에 싸우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이 이제 스스로의 전략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0: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이게 뭐 우리가 진보가 정권을 잡느냐 보수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남북 관계가 조금 경색 국면으로 갔다가 대화 국면으로 갔다가 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화를 좀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전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미국하고 대화도 지금 다 닫혀놓은 상태인데 북한이 언젠가는 또 미국이나 또 우리와 대화할 그런 여건 또 시간 갖춰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도록 굉장히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응원해야 되는
0: 그럼 북미
1: 상황입니다.
0: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네요?
1: 그것은 노력과 역할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이 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고 대북정태시 정책만 철회하면
0: 하면
1: 나오겠다고 9차 당대회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은 사실 만들어져 있다.
0: 뭐 사실상 핵이 뭐 몇십 개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그건 뭐
1: 그렇습니다.
0: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외교적 성과 낼 거는 북미 정상회담뿐이 없는 상태인 거죠.
0: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대 군사학과 조영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7: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8: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9: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0: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입법, 사법, 행정을 권력의 3부라고 합니다. 국가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권력의 3부는 서로 견제하고 독립되어 권력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틀이죠.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권력들이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권력을 견제하며 감시자 역할을 하는 언론 권력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시민단체입니다. 이들 NGO는 권력의 오부라 불리며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슈 메이킹을 하며 기존 권력들을 감시합니다. 이런 기존의 권력과는 또 다른 차원의 권력이 최근 문명의 이기와 전자기기 발달과 더불어 탄생했습니다. 바로 유튜브 권력입니다. 감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 어떤 제약 없이 팬덤을 등에 업고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인지도를 넓히고 후원금을 채우기 위해 이들에게 찾아가 연신 고개를 조아립니다. 당선 후에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허리를 숙입니다. 견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이 권력자들은 팬덤을 등에 업고 금전적 이득도 취하면서 현실 권력자들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맞서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은근한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이런 권력을 주었을까요? 과거 일본에서 권한 없는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흑막 정치가 사회를 어지럽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보다 더 기괴한 일이 지금 우리 정치에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비단 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 이런 생각이 부디 쓸데없는 우려와 기우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요. 끝곡으로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 듣고 저는 물러갑니다.

0: 교통안전 1분 터.
1: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0: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와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이고 이 정부는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주택 공급 위축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수도권의 일자리와 교육, 기반시설이 몰린 구조를 근본 원인으로 짚은 뒤 2022년 이후 줄어든 주택 인허가와 착공,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최근 집값을 밀어올린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전임 정부와 자신에게 돌리는 발언을 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주택 공급이란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리고 키우는 시간이 필요한데 서울의 정비 사업을 모조리 해제하며 이런 과정을 날려버린 분이 박원순 전 시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탓해도 좋지만 서울 집값이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오랜 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만이라도 직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에 청년시민당사 가칭 허브 1, 2, 3을 마련해 10대부터 30대까지 아우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정혜 사무총장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 이름은 가칭 허브 1, 2, 3으로 10대부터 30대까지 아우르고 12.3 비상계엄을 진압한 날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민생경제 파탄과 외교 안보 참사, 그리고 헌정질서 파괴 등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 정권 실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론에 호소할 필요성에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내부 이견 없이 진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왜곡죄 시행 6개월 동안 경찰에 접수된 인원은 14,000명에 육박했지만 절반 이상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기준 전국에 접수된 법 왜곡죄 사건은 모두 1,002건으로 대상자 13,900여 명 가운데 58%는 기타 비신분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사건 가운데 70%가 넘는 725건, 11,600여 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32건에 해당하는 68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경찰이 법을 왜곡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12일 도입됐는데 고소, 고발 남용이 수사나 법관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경기도 부천시 주민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천시는 오정구 원종일동 주민센터가 지난 10일 대면 조사 대상 주민 17,000여 명 개인정보를 출력해 관내 통장 22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장에게 전달한 정보에는 개인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 정보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부천시는 뒤늦게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그제 배부 자료를 전량 회수해 파기했다면서 어제는 통장 22명에게 개인정보 미사용 확인서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하키 경기를 앞두고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울려 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가카미가 하라에서 열린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남자 하키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대한민국 애국가를 틀겠다는 장내 아나운서의 안내와 달리 갑자기 북한 국가가 송출됐습니다. 주최 측은 국가를 잘못 틀었다는 안내방송과 함께 사과했지만 방글라데시 국가가 먼저 재생됐고 애국가는 경기를 시작하려는 어수선한 순간에 연주됐습니다. 민태석 남자하키 대표팀 감독은 경기 이후 인터뷰를 통해 국제대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5도, 습도는 44%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축제.
7: 고향 등일시.
8: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9: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0: 답 나왔네. 가자.
9: 어딜요?
10: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1: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2: 평택시.
13: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9: 얼마나 걸릴까요?
13: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0: 네, 세계 최고.

0: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2: 세계 반도체 수도
0: 대한민국 수소 1번지
3: 바로 평택시.
4: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5: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4: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6: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7: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가계월세의 재료비까지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참 많죠. 이제 걱정 마세요.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급할 때 언제든 꺼내 쓰는 서울시 안심통장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라 쓴 만큼만 이자를 내니까 사장님 부담은 줄고 마음은 더 든든하게.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사장님 비상금 서울시 안심통장.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0: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1: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네. 이제 진짜 결정해야 할 타이밍이다.
12: 어 뭐야 왜 안 돼. 결제만 하면 되는데.
13: 어 아직 못했어? 이제 10분도 안 남았어.
12: 일어났나 봐. 안 넘어가는데.
13: 아이, 새롭지 계속 해봐.
12: 해봤지 계속 안 된다니까. 나 이러다 원서 못 내는 거 아니야?
14: 대학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마감 시간은 1시간 연장됐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3: 마감 1시간 연장됐대. 빨리 해봐.
11: 오케이. 어디 보자. 잠깐만.
12: 어?
11: 여기 최종 경쟁률 떴는데?
13: 어디? 잠깐만. 헐, 진짜네? 아, 나 아무것도 모르고 넣었는데.
11: 헐, 나 여기 넣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14: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공정이 된다면 어떨까요? 법이 말하는 공정한 해결은 뭘까요?
11: 그런데 앞으로 다른 시험 볼 때도 이런 일 생기면 뭐 어떻게 해야 돼?
13: 그니까 전산장애 때문에 결제 기록이니 이런 거 하나도 안 남아버리면 구제도 못 받는 거잖아.
14: 이런 일이 비단 이번 한 번으로 끝날이란 법도 없습니다. 어학시험, 자격시험, 공채 준비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비슷한 전산사고가 생길 수 있죠. 시스템 오류로 사라진 한 번의 기회, 법은 과연 어디까지 되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본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5: 네, 안녕하세요.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14: 자,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발생한 시스템 장애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건지 간단히 정리부터 해주시죠.
15: 네, 보도에 따르면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직전이었던 2026년 9월 11일 오후 5시 50분 쯤부터 UA 어플라이 등 주요 대행 사이트에 갑자기 접속자가 몰리면서 결제 및 원서 접수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을 불과 10여 분 앞두고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하다 보니 결제 단계에서 화면이 멈추거나 원서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들의 항의와 문의가 폭주했는데요. 이에 교육부와 대행업체 측은 급히 마감 시각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해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14: 네, 교육부가 구제 절차를 밟는 중인데 문제는 그 기준 같아요. 물론 피해자를 구제하려면 어딘가에서 선을 그어야 하긴 할 겁니다. 그 기준 자체가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지 어떻습니까?
15: 네, 교육부는 3일간 수험생을 대상으로 구제 신청을 받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장애 발생 시간대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명 정도로 추산했으나 9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구제 대상 기준에 대해 오후 5시 50분 장애 발생 당시 로고 기록이 있는 이용자 중 원서 작성, 저장, 제출, 결제 등을 한 기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록이 없다면 구제가 어렵다는 취지로도 보이는데요. 네. 또한 교육부는 원서 접수 기록이 복수로 존재를 한다면 마지막으로 작성 또는 수정한 건에 한정해서 구제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교육부의 구제 기준은 공정성 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일각에서는 당시 서버 장애가 극심하여 원서를 작성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기록조차 시스템에 남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마지막으로 접수하려고 애쓰다가 피해를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명할 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서버 장애 당시 마지막으로 입력돼서 있던 대학을 기준으로 구제를 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수험생이 마감 직전 몇 분을 남겨두고 다른 대학으로 바꿔서 지원을 하려다가 시스템에 그렇죠.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일률적인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라면 수험생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심한 행정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4: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정한 구제 기준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수험생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이 혹시 있을까요?
15: 네, 현재까지 교육부가 공개한 구제 기준이나 방안은 개별 수험생에 대한 어떤 법률상의 처분이라기보다는 대학들의 후속 조치에 참고가 될 만한 방침 정도의 성격이 짙어 보이고 그렇게 곧바로 해당 기준에 대해서 법률적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국공립대학교에서 해당 구제 기준을 원용하면서 특정 수험생의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일견 행정소송을 통해 그런 처분의 취소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사립대학교의 경우라면 우리 법원은 사립학교와 학생 간의 법률관계를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본다는 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의 종류가 앞선 것과 약간 다른데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입학 허가 청구 또는 적어도 응시자로서의 지위는 보전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본안 청구 또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명확히 동일한 사례는 아니었긴 한데 과거 대학 편입학 지원자가 인터넷 원서 접수하고 나서 관련 서류를 대학이 우편 발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학이 영어 성적표의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수험생에게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불합격 처리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응시생이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대학 측이 배려할 신의 측상의 의무를 인정해서 사후적으로 산출한 성적이 합격 커트라인 넘겼었던 해당 응시생이 합격자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특히 해당 판결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응시생의 과실이라기보다는 서버 장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교육부의 지침만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사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대학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14: 그런데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접수를 못한 학생들만은 아닙니다. 원래 마감 시간 전에 정상적으로 원서를 낸 학생들은 아, 나는 규칙을 지켰는데 왜 경쟁 조건이 달라지냐. 관련 서명운동도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 학생들도 경쟁 조건이 침해됐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겠습니까?
15: 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수시 원서 접수 연장에 대한 구제 철회 및 공정성 보장이라는 이름의 서명운동에 사흘 동안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인연이 참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구제 절차로 인해서 경쟁자가 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이 방면에 학생들 역시 구제 방안 자체에 대한 대응보다는 개별 대학이 구제 대상자를 실제 전형에 어떻게 포함을 시켰고 정상 접수한 본인은 뭐 불합격했지만 구제 대상자가 합격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뭐 이런 경우라면 별도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등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14: 네. 어쨌든 이 그 본인에 대한 그런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서명운동 자체가 나중에 소송이나 가처분 같은 법적 절차에 돌입했을 때 실질적으로 갖는 어떤 의미라는 게 있을까요?
15: 온라인 서명 그 자체가 뭐 어떠한 법률적인 효력이나 의미가 있다거나 뭐 증거로

0: 기능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추후 법원에 뭐 제기된 가처분 사건이나 본안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 공공의 이익 정도, 수험생의 대학 입시 절차에 대한 뭐 집단적 신뢰 정도 등의 그런 요소들을 가늠하는 것에는 참고가 될수 있겠습니다.
1: 더큰 문제는 마감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원래 마감 시각인 6시 이후 최종 경쟁률을 공개를 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부 학생들은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에서 원서를 낼수 있었던 거죠. 물론 당국은 별도로 조사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단순히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줄수 있는 겁니까?
0: 단순히 마감 연장 시간대에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준다거나 원서를 일괄적으로 무효화하는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국이 공식적으로 1시간 시간을 연장을 해서 이에 따른 것일 뿐인데 뭐 대학 측 과실로 경쟁률이 노출된 책임을 그러한 수험생에게 전가하는 양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1: 그런데 학생이 최종 경쟁률 보고 지원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 진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이런 부분까지 또 나오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원서를 뭐 취소한다. 또 다른 법적 다툼의 여지가 생기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수험생이 공개된 일부 대학들의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다음 그걸 기초로 지원을 한 것인지 단순히 서버 장애로 접수가 늦어진 건지 뭐 소위 눈치 싸움이라고 불리는 전략을 하다가 늦게 접수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이는데요. 뭐 로그 기록이나 서버 접속 시간대, 결제 시도 등 객관적인 정보를 종합해도 당시 해당 수험생이 갖고 있던 내심의 의사가 어떠했는지까지 추론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원서 접수가 취소된 학생이 발생을 한다면 가처분이나 접수 취소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송 등을 제기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뭐 결국 바꿔 말하면 어떻게 사건이 흘러가든지 간에 대규모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1: 그런데 입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소송으로 넘어가서 학생 측이 이긴다고 해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미 중요한 시기가 지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소송이 뭐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씩 걸리고도 하니까. 그렇다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서를 받아달라든지 뭐 기회를 보장해달라라는 긴급한 법적 조치를 할수 있는 것들은 없겠습니까?
0: 이런 입시 사건에서 말씀하신 긴급한 조치 같은 경우가 이제 민사나 행정상의 가처분 신청이 되겠는데요. 본안 소송은 1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당사자 일방이나 또는 쌍방이 항소하고 뭐 상고하고 그럴 경우라면 뭐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진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입시 일정이 전부 지나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법원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험생의 지위를 임시로라도 인정을 해주고 면접이나 실기, 뭐 성적 평가 절차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긴급 구제 절차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리고 이거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시스템을 운영한 민간 업체인지, 아니면 대학인지, 교육 당국인지, 나라인지, 실제 피해자가 소송을 하게 된다면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0: 피해를 입은 유형에 따라서 소송 대상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전산 장애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면 시스템을 운영한 뭐 UA 어플라이 책임이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될 수가 있고 이후 진행되는 입학 전형 자체에서의 문제점은 개별 대학을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UA 어플라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 업체에서 시스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담한 주의 의무의 그 정도. 접수 마감기한의 특성상 사실 트래픽이 몰릴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 네.
0: 이에 대해서 해당 업체가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전체 입시 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교육부나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위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뭐 드러나거나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바이브의 미워도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도시 안양시입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6: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7: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8: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일몰까지 정체고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구간 15km 정도 밀립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대동요금소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주변 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일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어제 낮 몽골에서 인천으로 올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급유사고로 결국 이륙하지 못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제주항공은 한국에서 다른 비행기를 보내 발이 묶인 승객들을 데려올 예정입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2: 칭기즈칸 국제공항 탑승구 앞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낮 1시 40분에 떠야 할 제주항공 여객기를 기다리는 건데 창밖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승객 165명이 1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결국 다시 숙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보잉 737 기종으로 제주항공은 국토부 측에 현지 급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후 보잉 측에 이대로 비행해도 되는지 확인 중이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제트 엔진용 A-1 기름을 써야 되는데 중국 비행기들이 넣는 기름이에요. 보잉사에다가 이렇게 혼유가 됐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해달라고.
2: 제주항공 관계자는 YTN에 오늘 다른 비행기를 보내 승객들을 데려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빌라 2층에 불이 나 주민 5명이 구조되고 10명이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60대 한 명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광명에서는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개 동이 탔습니다. 충북 진천에서는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5톤 화물차에 불이 나 싣고 가던 닭까지 완전히 탔는데 운전자는 몸을 피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경기도 부천시 주민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천시는 오정구 원종일동 주민센터가 지난 10일 대면 조사 대상 주민 17,000여 명 개인정보를 출력해 관내 통장 22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뒤늦게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그제 배부 자료를 전량 회수해 파기했다며 어제는 통장 22명에게 개인정보 미사용 확인서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감염병 증상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주 31명을 나타내 한 주 전보다 23%가 늘었습니다. 의심 환자 검체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도 24.6%를 기록해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독감 유행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12일에 시작하려던 고령층 독감 국가 예방접종을 다음 달 6일로 앞당겼습니다.
4: 네, 네팔 대홍수 초기 신속한 판단으로 대피령을 내려서 학생 천여 명의 생명을 지킨 교장 선생님의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YTN 취재팀이 그 학교가 있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 네팔 신호 특파원입니다.
5: 원래 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붙어있던 캠퍼스 단지.

0: 자체가 지금은 뻘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 건물과 경기장이 있던 넓은 땅에 흔적도 없습니다. 졸업생을 만나 홍수 전 학교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1: 이 건물은 지금 없어져 버린 건가요?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전부 다. 학교 졸업생입니다.
0: 그나마 언덕 쪽에 있는 대학 건물만 남았습니다.
2: 홍수로 폐허가 된 이 학교는 진슐리강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교 안을 보면 원래 있었던 건지 홍수에 떠밀려온 건지 모를 거대한 바위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뒤에는 트리브반 트리슐리라는 학교 이름을 파란 글씨로 볼 수 있습니다.
0: 원래 운동장 자리였고 바위는 당연히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흙이 좀 단단해졌길래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2: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2층 교실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교실 거의 천장까지 홍수에 떠밀려온 진흙이 가득 차 있습니다.
0: 1,000명 넘는 학생이 공부하던 학교가 8월 26일 아침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 저도 여기서 공부했습니다. 학교가 홍수로 없어져서 슬픕니다. 1,600명 정도 다니던 학교예요. 졸업생입니다.
0: 근처에서 일하던 학부모를 만나 물었더니 교장 선생님의 대피령 덕분에 아들이 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1: 제 아들도 이 학교에 다닙니다. 홍수 난 날 9시 전에 대피 전화가 오고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피시켜 살았습니다. 학부모입니다.
0: 학교를 다시 짓는 일은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빠른 판단과 용기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킨 다와디 교장은 홍수 위험이 없는 높은 지대로 학교를 옮길 계획입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3: 세계적으로 AI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AI 업계의 거물들이 영국 국왕 앞에서도 다시 한번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규제에 찬성하는 진영에서도 이 속도 조절을 넘어 개발 철학을 둘러싼 논쟁까지 벌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4: 기후변화를 주제로 꾸준히 왕실 주제 회담을 열었던 영국의 찰스 3세가 이번엔 AI 업계의 거물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찰스 3세는 개회사에서 AI가 파괴적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실존적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규제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1: 너무 늦기 전에 충분한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국 찰스 3세입니다.
4: 비록 표현은 다소 부드러워졌지만 AI 업계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규제 반대론자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 혁명이 가져올 엄청난 이점을 강조하면서 개발자 스스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1: 책임감 있는 낙관주의로 AI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이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입니다.
4: 허사비스 구글 최고과학자는 아직 인류가 이해할 수 없는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습니다.
1: 아주 새로운 기술이고 모르거나 불확실한 게 많습니다. 심지어 최고 과학자들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글 최고 과학자입니다.
4: 결국 이번 회담에서 특별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AI 규제 진영에선 속도 조절을 넘어 개발 철학을 둘러싼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를 마치 의식이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존재처럼 취급하는 엔트로픽의 개발 지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의인화 지침에 따라 AI를 학습시킬 경우 자신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하면 전원 차단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엔트로픽은 AI 훈련을 흔히 양육 과정에 비유해왔습니다.
1: 본질적으로 새로운 실리콘 종을 만들고 있고 아무리 인류를 아끼고 사랑하더라도 우리와 자원을 놓고 경쟁할 게 분명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최고 경영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AI 규제론을 일축했지만 미국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논쟁은 쉽게 정의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3: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인데 자,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큰 일교차의 건...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내일도 한낮 기온 크게 오르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덥겠고요. 또 그만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대부분 지방에서 따뜻한 가을볕이 내리쬐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동해안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비의 양은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강원 산간은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나고야는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고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특별한 계기 없이 온전히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 네, 특히 그동안 야당이 입장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던 이 연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취임 이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당일 아침 시간을 30분 미룰 정도로 신중을 기한 자리였던 만큼 사전에 준비한 모두 발언부터 쟁점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줄곧 분명한 생각을 밝히라고 촉구해왔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3: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2: 그동안 야당의 요구에 응해오지 않은 건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재차 밝혔습니다.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은 물론 자신은 해당하지 않지만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개헌 의제로 거론했습니다.
3: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내각 책임제나 이번 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야당과 내각제 등을 추진하려는 거 아니냐는 일부 여권 지지층의 의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4: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을 직접 정리하고 나선 만큼 당분간 관련 공세는 잦아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특검 법안에 들어있는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1: 다만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는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에 피해 입은 사람이 여럿이라며 악의적 수사와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는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까지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대통령은 조이대 대법원장이 최근 언급한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 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0: 이 대통령이 우리 증시의 급등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 김용범 정책실장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6: 이 대통령이 논란이 된 레버리지 ETF를 놓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세부 과정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을 당시 타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외환 시장 안정에, 즉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이게 왜 해외에 가서 하게 하느냐.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지. 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죠.
6: 또 레버리지 ETF 도입 시점이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며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시정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3: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보완을 했다는 건 그런 거죠. 차라리 그렇게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을 했더라면 괜찮지 않냐라는 비판이 가능하죠.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6: 이런 가운데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러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선은 고심 중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사회정책 강화에 정책 중심을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적당한 인물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군이 전투에 참여하는 성격의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선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며 파병 필요성 또한 분명히 밝혔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단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에서 우리 군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전투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투를 위한 군 자산을 파견하는 형태의 파병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3: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7: 다만 다른 국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해 부대를 예로 들며 사실상 파병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겁니다.
3: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7: 이 대통령은 북미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 대화 재개보다는 훨씬 쉽고 이를 통해 남북 대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다음 달 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도 기자회견의 주요 화두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퇴 의심을 걷어달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8: 검찰개혁 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 검사 수사권 폐지를 두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겠다며 불가역적 개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3: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8: 검사 정원 현행 유지나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등을 고리로 검찰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일각 시선에는 검찰의 폐악으로 가장 고통받은 건 바로 자신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애초 검찰개혁의 목표는 수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거였다며 기존 계획을 넘어선 진척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3: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공격들도 있죠.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0: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중요성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권 집중과 경찰의 비대화 우려 등과 관련한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 또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 권한들이 악용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개혁도 중요합니다.
0: 이 대통령은 개혁의 최종 목적이 국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개혁 과정에서도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등의 논란이 해소됐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명으로 일관했고 정작 국민이 원한 핵심 메시지는 없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3: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이 그동안의 국민적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연임 개헌, 공소 취소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의혹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4: 국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현안에
5: 박성준
4: 대한
5: 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4: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3: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데다 조작기소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논란은 일단락됐다는 해석입니다. 또 대통령이 이처럼 확실히 입장을 밝힌 만큼 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명 일관에 자기 진영 챙기기 뿐이었다며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연임할 생각 없다는 언급은 명확한 거부 선언이 아니라 모호한 표현으로 얼버무린 것에 불과하다고 직격했습니다.
6: 연임할 생각은 없다고 해놓고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국민 결단 운운할 것 아닙니까? 결국 아직도 연임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3: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만 봐도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라며 재판받겠다, 왜 말 못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7: 끝내 재판받겠다라는 말씀.
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국회를 향해서 자기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라면서 의용특검.
3: 여야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하나부터 열까지 팽팽히 맞섰습니다. 추석 민심 잡기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대강 대치는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8: 부산 북항에 있는 공원 수로에 대형 상어가 나타나서 해경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공격성이 높은 무태상어로 추정이 되는데 동해에서는 이 같은 대형 상어 출몰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차상현 기자입니다.
9: 여기 있다. 여기.
10: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상어가 수로 가장자리에서 유유히 헤엄칩니다. 몸길이 3m가 넘는 성체입니다. 상어가 나타난 곳은 바다와 연결된 수로가 가로지르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 먹이를 쫓다 보니 연안까지 온 거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11: 기수역으로 유입된
5: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입니다.
11: 친수공원으로 내만으로 유입된 개체를 따라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나갈 길을 찾고 있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0: 종류는 우리나라 대부분 해역에 서식하는 무태상어로 추정됩니다. 백상아리나 청상아리만큼은 아니지만 공격성이 큰 상어입니다. 산책로 가까운 곳에 상어가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해경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상어를 바다 쪽으로 몰아내기 위해 소방과 해경은 상어 퇴치기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선박 한 척으로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상어를 공원 밖으로 내보내기에 역부족이었고 상어가 스스로 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낫다는 전문가 권고에 따라 해경은 철수했습니다. 당국은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라는 안내 방송을 공원 전역에 송출했습니다. 우리 동해에서 대형 상어 출현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청상아리와 악상어, 무태상어 등 73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발견된 수와 같을 정도로 출현이 잦습니다. 수온이 높아지며 고등어와 방어 같은 날육성 먹이가 남해에서 동해로 이동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기후변화로 연안에 출몰하는 상어가 더 늘 거로 보여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8: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경서동 이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서 대응 2단계로 상향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후 3시 20분쯤에 이제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됐었는데 자 현재 시간이 6시 51분 6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시간이 조금 넘은 상황에서 2단계로 상향이 된 겁니다. 이 물류창고 1층에는 가구류가 있고 또 2층에는 화장품류가 적재돼 있어서 진화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속보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동원 현황을 보게 되면은 현재까지 장비 69대, 인력은 167명이 동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종신고 두 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던 부모경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하며 문서까지 위조했는데 이 상급자 감독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실종자에 대한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도 형식적으로 하는 등 경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문제를 밝혀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9: 부경장은 실종 사건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동료에게 인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허위 종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혼자 야간 당직 근무를 하던 중 발생했는데 상급자의 지휘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 확인한 뒤 종결하라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등 종결 사유에 따라서는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이 사건 접수 사실조차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도 형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112 신고 처리표만 공유했을 뿐 범죄 관련성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두 차례 경찰서를 찾아 소재 파악을 요청했던 68세 남성 사건도 단순 상담으로 처리됐습니다. 이후 재실종 신고가 접수돼서야 수색이 이루어졌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부경장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 행사한 혐의와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경찰은 부경장과 함께 근무했던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팀원 등 8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8: 네, 등이 굽은 채 비틀거리는 영상으로 SNS에서 마약 좀비로 불린 3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를 내내 부인해왔지만 구속된 뒤에 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12: 타고 문이 열리고 경찰 호송차 한 대가 빠져나옵니다.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로 불린 3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몸을 늘어뜨린 채 구부정하게 선 모습 영상이 SNS에 퍼져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입니다. 경찰 수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간이 검사 양성 반응을 근거로 긴급 체포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금세 풀어줘야 했습니다.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A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필로폰을 확보했고 모발 정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자 지난 9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적법하게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지만 검출된 성분은 처방약과는 달랐습니다. 구속되자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범행을 스스로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네준 30대 남성도 추가로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8: 텔레그램 마약 판매 조직과 결탁해서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가 하면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주겠다고 마약 사범을 꼬드겨 수사 자금까지 받아낸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오늘 경찰관 A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영화 범죄도시 주인공 이름을 딴 마약 조직 마석도 총책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쟁 마약 조직에 대한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2: 명절 때마다 명절 지원금을 신청하라거나 선물 받을 주소를 확인하라며 링크에 접속하게 하는 미끼 문자가 기승을 부립니다.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미끼 메시지 판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서 보호 나라를 검색해서 채널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 아래 칸에서 스미싱을 선택합니다. 그럼 판별에 필요한 문자를 채팅창에 입력하란 안내가 뜨는데 여기에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QR코드를 받았다면 채팅창에서 Q싱을 선택합니다. 그럼 Q싱에 의심되는 QR코드를 스캔하라면서 스캔 버튼이 나오고요. 터치를 하면 휴대폰 카메라가 작동이 되고 의심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등록이 끝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악성과 주의, 정상이라는 판별 결과가 뜨는데요. 이 악성으로 나온 메시지는 절대 접속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한 뒤 해당 연락처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는 악성인지 정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나오는데 범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절대 클릭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나옵니다. 정상일 때는 악성 행위가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구가 뜹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주의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해본 결과 위험성을 빠르게 판별해줬는데요. 간혹 가다가 분석 중이란 메시지가 뜨면서 더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10분 정도 뒤에 다시 눌러보거나 아예 메시지를 다시 입력하면 정상 작동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험성을 걸러주는 서비스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미끼 메시지를 걸러낼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는 일단 접속하지 말고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입력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은 절대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8: 정부는 내일부터 적용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을 지난번 9차 최고 가격과 똑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석유 최고 가격은 이전과 같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브렌트유 가격이 최근 배럴당 100불을 넘기는 등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이 올랐지만 정부는 서민 물가 부담과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정부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을 지난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기름값을 1리터에 100원 할인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20대 장남이 숨진 줄도 모르고 며칠을 함께 지낸 이른바 동거 고독사를 겪은 지적장애인 가족의 사연 YTN이 연속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단체가 발달장애인 가정을 전수조사하고 복지체계를 점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13: YTN 보도로 알려진 20대 지적장애인의 동거 고독사 비극과 관련해 장애인 부모연대가 성명을 냈습니다.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한 뒤 가족이 모두 발달장애인이라 고난도 지원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이 충분했는지 사회가 답해야 한다며 정부에 가족 전원이 장애인인 가구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돌봄 여건과 실제 복지 서비스 제공 실태를 확인해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정부가 3년마다 내놓는 보고서에는 전원 장애인 가구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만 있는 가족이 66만 가구에 이르는데 복지당국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오지는 않았던 겁니다.
14: 발달장애인만 구성된 가족들은 사실은 어떤 사회적 현상이
5: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회장입니다.
14: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게

0: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거죠.
1: 장애인 부모연대는 중랑구청에는 숨진 A씨 가족에게 복지 공백이 있었다면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본인이 복지 서비스 대상이면서 위로는 어머니를, 아래로는 동생을 부양하는 이중 돌봄 제공자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중랑구청은 구의회로부터 이중 돌봄 가구 실태 조사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요구받았는데 조사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A씨 가족 상황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3: 송인주 스스로랩 대표입니다.
2: 대해서는 안전 확인이라든가 건강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1: 단체는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A씨 동생이 휴대전화 등을 무더기로 개통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집권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의 일곱 번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 네, 관련해서 김유정, 신지호 전 국회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0: 네, 오늘 기자회견 10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4개 정도의 질문을 이제 소화를 했는데 일단 두 분의 총평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 느껴지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3: 김유정 전 국회의원입니다.
2: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한 서너 시간은 할 거야라고 다들 생각하면서 기자들도 점심 약속을 미루거나 취소하거나 아마 이랬을 겁니다. 네. 그동안 오늘이 일곱 번째 기자회견이었는데 여섯 번째까지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정리하면 모든 게 내 탓이오라는 어떤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들을 저는 진솔하게 간결하게 다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심기일전해서 다시 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다짐의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0: 네, 뭐 진정성과 진솔함이 느껴지는 기자회견이었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4: 이번 그 기자회견을 연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최근 급락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이거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오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일 좋은 거는 뭐 반등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3: 신지호 전 국회의원입니다.
4: 그 지지율 하락 그 추세를 일단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4: 그러려면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그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털어냈어야 됩니다. 깔끔하게 털어냈어야 되는데 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찝찝한 뒷맛이 아주 강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의 그 회견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과연 보탬이 된 건지, 하락 방어에
0: 네.
4: 이게 보탬이 된 건지 아니면 국민적 분노 게이지를 조금 더 높인 건 아닌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 진정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4: 진정성 측면에서는요, 그 이제 두 가지인데 이 태도 면에서는 이제 평상시 이재명 대통령답지 않은 조금 이제 겸손한 그 태도를 보였는데 문제는 내용이에요. 아까 이제 강론으로 다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공소 취소 이건 아주 제일 그 제가 찝찝한 뒷맛이라고 했는데 공소 취소와 관련돼 갖고는요 별로 진전된 게 없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뭐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 파병 이런 문제들이 사실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이 됐던 기자회견이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하나씩 살펴보고요. 일단 오늘 그럼 기자회견을 봤을 때 이렇게 정면 돌파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2: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약간 찝찝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0: 네.
2: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기자회견을 아주 컴팩트하게 간결 명료하게 정리한 것도 드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이를테면 공소취소 관련해서는 저자께서 특검을 하더라도 특검의 권한에서 공소취소 권한은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1: 예.
2: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은 또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연임 생각 없다. 본인 입으로 말해달라. 헌법적 제한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입으로 명확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본의 반응은 생각 없다는 건데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아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 화병 문제, 연임 개헌 문제, 공소 취소 문제 명확하게 정리했구나라고 저는 평가할 거라고

0: 생각합니다.
1: 예, 뭐총 100분 동안의 기자회견이었고 그야말로 좀 웃음기를 뺀 그런 기자회견이었는데 이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좀 당황했다 그러면서 신발끈을 다시 묶겠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지지율 하락의 수치로 다 나오니까 그거 보고 이상 증세를 못 느꼈다면 심각한 불감증이겠죠. 근데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 심각성을 깨달은 타이밍이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좀 늦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저는 연임기원 안 하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헌법상 연임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왜 이런 의구심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진솔한 반성부터 해야 돼요. 대통령 정무특보를 하다 국회의장으로 간 조정식 국회의장, 대통령의 참모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불을 지른 거 아닙니까? 연임계엄에. 거기에 대한 이 당연한 얘기를 대통령의 입으로 들은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공소취소 문제는 그 조작기소 그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안 준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가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미 그 민주당 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공소취소 포기한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조작기소 특검을 하는데 그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만 안 준다. 이게 뭐 온전한 해결책입니까? 그럼 조작기소라는 걸 거기서 밝혀갖고 검찰에 토스하면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 해서 뭐 검찰 잘 지휘해서 검찰에 공소취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까 아니 난 저기 내 임기 끝나면 재판 받겠습니다. 이 한마디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찝찝한 뒷맛이 남을 수밖에 없죠.
0: 끝없는 의심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정식 국회의장이나 법제처장이나 분들이 뭐 국민의 뜻 운운하면서 얘기했을 때 저희도 비판을 많이 했었죠. 아니, 헌법상 이건 안 되는 거고 국민의힘이 배가 9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마음먹으면 절대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건 애초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본인이 얘기하시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3: 네.
0: 그래서 오늘 명확하게 정리를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반응이 장동익 대표를 위시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의심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반성할 문제다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3: 네.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임계엄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 이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4: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3: 그래도 비교적 이제 전과 다르게 확고한 입장을
2: 네.
3: 밝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 만들려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것 같다,
2: 네.
3: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2: 저런
3: 들으셨나요?
2: 게 아쉬운 거예요. 조정식 국회의장, 법제처장, 또 이한주 그분, 이런 분들이 계속 군부를 뗐잖아요. 국민적 결단에 의해서 대통령이 한번더할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한번더할수 있다. 본인들 쪽에서 그런 거를 군부를 떼고 막뭐 발신을 해가지고 이게 사달이 난 건데 마치 그뭐 정적들이 이상한 프레임 만들어갖고 자기를 그쪽으로 몰아넣으려고 한 것을 그 원인으로 삼는데 조금 진솔한 반성이 아니에요.
3: 네.
1: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 글쎄요, 무슨 얘기를 해도 국민의힘은 그냥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삐딱선 탄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 입으로 얘기해라라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연임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국민의힘에서 잘 알고 있어요. 109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개헌 저지선 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 입으로 얘기해라 하는 이 반복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얘기했더니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정말 이 악순환의 굴레를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생각을 지워야만 저는 이게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애초에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생각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어떤 식의 답변을 해도 결국에는 멋대로 그냥 해석을 할 거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네요, 저는.
1: 이 내각 책임제, 이원 집정제 뭐 도입하려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터무니없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2: 그건 뭐 터무니없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연임 개헌 뭐 시도조차도 시도 자체가 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다. 그런 점은 저는 뭐 일부 진전된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저걸 가지고 당연한 걸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한 좀 성찰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고 우선 지금 뭐 내각 그 뭐죠? 내각제 개헌이라든가 이원 집정부제 이거는 네. 뭐 여야 어느 쪽에서도 뭐 이렇게 그 뭐 아주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저 얘기도 할 필요 없는 얘기였다고 봅니다.
3: 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제 화두가 됐던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한 발언도 했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4: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네, 뭐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뭐 특검법상의 이제 공소취소 조항 삭제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선을 그었다고 봐야 될까요?
0: 네, 저는 뭐 깔끔하게 매듭 지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그걸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해석들을 붙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10명 중에서 한 분인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대통령의 이 의견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다시 재론되지 않을 만큼 오늘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항상 옳다라고 오늘도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다시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오늘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이제 뭐 김 의원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명확하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의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아까 이제 신 의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취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했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기 조작기소 특검에 그 공소취소 권한을 안 준다. 뭐 이 얘기만 이제 한 것이고. 민주당 그 김민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죠? 부당한 기소를 받은 사람에게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자 야만이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굉장히 그 충격적인 망언입니다. 그리고요, 이제까지 부당하게 기소당한 우리 국민들 꽤 있겠죠. 그분들은 재판을 통해서 다 바로잡았습니다.
1: 예.
2: 그리고 재판부에서 이 검찰이 이 부당한 기소를 했다. 그러면 재판부가 공소기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 되기 전에 사건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건데 대통령이라고 있는 권력을 남용해서 본인만 이제까지 이 대한민국 그 사법 시스템이 움직여 오던 그 예외적인 무슨 케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공소취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좀 특별하게 좀 만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소취소 않겠다. 난 그냥 임기 끝나면은 재판 받겠습니다. 이 한마디 깔끔하게 못 하잖아요. 그리고 공소취소 문제가 이제 해결된 게 뭐가 있죠? 그냥 그 조작기소 특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뭐 조작의 이 진상 같은 거 규명해가지고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또 공소취소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깔끔하게 해결된 건지 모르겠어요.
0: 아니 뭐 한동훈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일일이 답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 지방선거 전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고공행진을 달렸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심이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검을 보류했었죠. 이거 아니다,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구 같은 데서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짜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 기자회견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지지율이 이런 하락 국면에서 국민들께 진심을 보여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리였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거짓을 얘기했다는 건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지지율 상황.

0: 그리고 향후에 정말 한 이제 한 4년여 남은 이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뭘한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하고 왜곡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2기 개각 인사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2: 네.
1: 대해서는 결론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2: 그렇죠.
1: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
2: 근데 그
1: 관심이거든요.
2: 대통령 그 표현이 국민 눈높이에서 잘
1: 네.
2: 판단하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국민 눈높이는 이미 확인이 된거 아닌가요? 그 김승원 후보자 적격 여부에 대해서 한번 10개 가까운 여론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거의 그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2배 정도 돼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그래서 국민 눈높이는 김승원 같은 사람을 이 정의부 법무부 장관으로는 부적격하다. 국민 눈높이는 나왔어요. 대통령이 그런 여론조사 결과 다 보고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또 이게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 보겠다 하는 거는 저는 결국 그래서 임명 강행을 위해서 오늘 임명 강행하겠다 하면은 또이 기자회견이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다 덮여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그 얘기를 않고 그냥 애매하게 빈 공간으로 남겨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갑자기 그 30분이 늦춰졌잖아요.
1: 네.
2: 그래서 저는 요 문제 가지고 막판 뭐좀 조율을 하려다가 30분 늦춰진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3: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사실 이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뭐 관련된 오늘 질답들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이 대통령은 이 정부는 한다 라면서 뭐 규제, 공급, 세제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가동할 거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지율과 연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네, 그동안에도 이제 관련 각종 이제 공급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중장기적인 대책들이 좀 많았고 그럼 당장에 어디서 사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서 뭐 용산 얘기도 나왔고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내가 헬기를 타고라도 어디 새로운 곳을 찾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난번 어느 그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 규제 뭐 세제 금융 다이 모든 부분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 안에는 그런 중장기적인 공급 대책뿐만이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같은 거 전월세 대책 세우기 위한 것도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도 규제 완화할 부분들은 좀 해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겠다. 저는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신임 정책실장도 뭐 조만간 임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임 경제부총리도 이제 재가를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경제팀이 구성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비전 제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그리고 또 중요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2: 네.
1: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쟁 관여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2: 네.
1: 선을 긋긴 했습니다.
2: 그
1: 근데
2: 대통령
1: 이제 네. 뭐 최소한으로 이제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2: 그렇죠.
1: 뭐 청해부대 뭐 그런 활동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2: 네.
1: 어떻게 봐야
2: 그래서
1: 될까요?
2: 저는 요 대목은 좀그 대통령의 고뇌가 그대로 묻어났고 그 설명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 저게 이제 군통수권자 대통령이 간단하게 한쪽 면만 보고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이런 과정이다. 그걸 비교적 저는 좀 소상하게 얘기를 해서
1: 네.
2: 그 파병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데 일정 정도 또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이제 부동산 얘기 딱 한마디만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어떤 기자가
3: 예.
2: 이 전세 제도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사라져야 할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 이전 기자회견 때그 얘기 하지 않았냐 했더니 대통령이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
3: 예.
2: 근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사라지는 추세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게 정상화 과정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1: 네.
2: 그러면 정상화 과정은 비정상적이었던 게 정상화되고 있다. 전세, 그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건 가치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져야 한다라는 의미도 충분히 해석 가능한 건데, 그 질문한 기자를 그렇게 면박 주는 거는요, 이건 진짜 대통령, 이거, 그 굉장히 그 실수하신 거라고 봐요, 저는.
0: 그러니까 저도 좀그 기자가 굉장히 무안했겠다 이런 생각은 딱 들었어요.
4: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인사와 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답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효정, 신지호 전 국회의원과 짚어봤습니다.
5: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8: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9: 안전화.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바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1: 합성 목재 예스팀바.
10: 경동산업 주식회사.
1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5: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고향
17: 등일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7: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0: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

0: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케어 8시 뉴스 시작합니다.
4: 오늘 오후 인천 경서동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이 시간에도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5: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인천 물류창고 화재 상황 전해주시죠.
6: 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인천 광역시 서해구 경서동에 있는 2층짜리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는 면적 8,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9 신고 당시 창고 밖에 보관해둔 상자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접수됐는데요. 이 불이 건물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창고 내부엔 불에 타기 쉬운 가구류와 염색약 등이 보관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40분 만에 주변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만인 오후 6시 반에는 대응 단계를 격상하고 소방청 상황대책반을 가동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저녁 7시 반쯤부터는 불길이 더 번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대응 단계를 다시 1단계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큰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창고 안팎에 있던 30여 명을 대피시킨 뒤 내부 인명수색을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해구도 주변 시민에게 안전 문자를 보내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안에 있는 시민은 밖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4: 12년째 방치되어 온 북중 접경 신압록강 대교에 차량 행렬이 줄지어 선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대형 건물용 공조 설비와 번호판 없는 승용차들도 여럿 식별됐습니다.
5: 일각에선 10월 정식 개통에 앞서 시험 통행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7: 중국 단둥 신압록강 대교가 바라보이는 길가에 번호판 없는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덤프트럭과 건설기계, 미니버스를 비롯해 승용차도 여럿 보입니다. 중국 베이징 자동차의 오프로드 4륜 구동, 제일자동차와 일본 도요타가 합작 생산한 SUV, 장성자동차의 픽업트럭 등 구체적인 차종도 식별됩니다. 세관청사 앞길엔 대형 화물차들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포대나 나무상자로 감싼 건축자재와 대형 건물에 들어가는 공조 설비도 눈에 띕니다.
8: 이건 지금 들어가는 거야. 1차선에 있잖아. 중국 단동 주민입니다.
7: 소식통들은 오후에 목격된 차량 행렬이 해가 진 뒤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신압록강 대교를 건넜다면 사실상 완공 12년 만에 첫 통행 사례가 됩니다. 일각에선 시험 개통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단둥 세관 측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8: 오늘 시험 개통을 하진 않을 겁니다. 중국 단둥 세관 관계자입니다.
7: 아직 통관과 검역, 출입국 심사 등의 절차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만큼 임시 통행이나 차량 수출은 어불성설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북한 세관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마감 공사용 자재 수송과 차량 반입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4천억 원이 투입된 신압록강 대교에 이어 북측 청사까지 지어주기로 한 중국이 건설 장비와 관용차마저 대주는 정황으로도 풀이됩니다. 베이징 북한 대사관 앞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북한 풍계리 핵실험으로 2000년 이상 잠자던 단층

0: 이 다시 움직이면서 수년에 걸쳐서 지진이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부산대학교 김광희 교수팀과 중국 연구진이 17년치 지진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이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하 핵실험 직후 통상 작은 지진이나 지반 붕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 몇 주가 지나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5차례 풍계리 핵실험 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는 달랐습니다. 핵실험 이후 지진이 최근까지 계속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커지고 빈도도 잦아졌습니다.
3: 6차 핵실험 이전에는 한 60회밖에 지진이
4: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입니다.
3: 6차 핵실험 이후에 1330회 이상의 지진들이 발생을 한 거죠.
2: 풍계리 일대 지진 관측 자료 17년치를 중국 연구진과 함께 분석한 우리 연구팀은 숨겨진 단층대가 움직였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단층대 북북서 방향으로 적어도 2000년 이상 잠들어 있던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가 핵실험 충격으로 재활성화됐다는 겁니다. 특히 6차 핵실험 장소가 4차와 5차 핵실험장 사이에 존재해 좁은 지역에서 반복된 강력한 폭발이 지각에 큰 영향을 준 거로 분석됩니다.
3: 최소한 2000년 이상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4: 김광희 교수입니다.
3: 않았었는데 핵실험이 내어놓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 단층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2: 위성상으로도 이 지역 지표면이 수직으로 50cm 내려앉았고 남서쪽으로 1.5m 이동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하 핵실험에 따른 지진 활동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지질 조건에 따라 수년에 걸쳐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습니다. 핵실험이 단층에 미치는 여파와 위험은 그래서 오랜 기간을 두고 정밀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게 연구진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이 만탑산에 잠자던 단층을 다시 움직였다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특별한 계기 없이 온전히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야당이 입장을 집요하게 요구해온 연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취임 이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당일 아침 시간을 30분 미룰 정도로 신중을 기한 자리였던 만큼 사전에 준비한 모두 발언부터 쟁점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줄곧 분명한 생각을 밝히라고 촉구해왔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6: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5: 그동안 야당의 요구에 응해오지 않은 건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재차 밝혔습니다.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물론 자신은 해당하지 않지만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개헌 의제로 거론했습니다.
6: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내각 책임제나 이원 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기 개편을 염두에 두고 야당과 내각제 등을 추진하려는 거 아니냐는 일부 여권 지지층의 의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7: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을 직접 정리하고 나선 만큼 당분간 관련 공세는 잦아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다며 그런 점까지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완벽하게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겠지만 인사 시스템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와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이고 이 정부는 할 거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과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릴 거라면서 총리실에서 매일 확인하고 자신이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증시의 급등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8: 이 대통령이 논란이 된 레버리지 ETF를 놓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세부 과정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을 당시 타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9: 외환 시장 안정에, 즉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이게 왜 해외에 가서 하게 하느냐.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지. 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죠.
8: 또 레버리지 ETF 도입 시점이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며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시정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9: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보완을 했다는 건 그런 거죠. 차라리 그렇게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을 했더라면 괜찮지 않냐라는 비판이 가능하죠.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8: 이런 가운데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러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선은 고심 중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사회 정책 강화에 정책 중심을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적당한 인물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부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는데 국익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발언이 있겠습니다. 17일로 예정됐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갑자기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세부 조건에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10: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은 한국에 분배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으로 투자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측 욕으로 이 표현을 어렵게 합의문에 넣었지만 이후 구체적인 투자 협상 과정에서도 이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9: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이거 어떻게 회수할 거냐 이걸 그러면. 수익 배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어디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하죠.
10: 당초 한미는 각 사업에서 나온 손익을 한데 모아 정산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전체 원금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미국 측이 각 사업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방안을 요구하며 협상에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또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생산전력에 안정적인 판매처와 미국 내 원전 건설 시 한국형 원전의 포함 여부 등을 두고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투자금의 규모와 송금 시점 등도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우리 반도체 기업에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데 대해

0: 에서도 기업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언제나 국민은 옳다며 앞으로 민생을 더 챙기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는데요.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통합을 향한 국정 운영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회견을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당 대표실에서 함께 지켜봤습니다. 회견이 끝난 뒤 김민석 대표는 당청 일치의 방점을 찍으며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3: 기자회견을 보는 동안에
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습니다.
2: 민주당 안에선 이 대통령이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고 국정 운영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이 이 대통령의 진솔하고 솔직한 말과 태도를 모두 높이 평가할 거라며 이번 회견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국정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민생 의지에 발맞춰 입법과 정책, 예산을 통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 지표는 개선되는데
4: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5: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민의 실제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2: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회견을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선언으로 규정했습니다.
6: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4: 정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국민이 원하는 국정 기조 전환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탓만 했습니다.
2: 특히 부동산과 주식 문제 등 현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책임을 돌리며 남탓으로 일관했다고 날을 세웠고 대통령이 친문과 친노, 친김대중 세력을 모두 동지라고 언급한 걸 두고는 국민 전체를 통합하기보다 지지층 결속에 치중했다고 꼬집었습니다.
7: 이번 기자회견은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전면적인 거부 선언인 동시에 지지층의 와해를 막아보려는 왼쪽 챙기기, 좌파 달래기였다고 평가합니다.
2: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부족함을 인정한 태도 자체는 평가하면서도 민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부족했다고 비판했고 진보당도 이 대통령 메시지가 실제 민생 개혁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성인 남녀 1,002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7%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포인트 올라 56%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외교가 1위였고 경제, 민생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후에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이 인사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8: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

0: 문화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8: 고향 등일시.
9: 듀엣토의 더 클래식.
10: 9월 18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체르니의 손가락 기교의 예술 중에서 14번이에요. 유스투스 아이히 호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18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듀엣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체르니의 손가락 기교의 예술 중에서 14번 유스투스 아이히 호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체르니라고 하면 체르니 100번, 체르니 30번 같은 피아노 교본 아시죠?
0: 그렇죠.
1: 이걸로 유명한 작곡가인데 오, 이렇게 빠르게 연주하니까 아예 다른 음악 같아요.
0: 사실 이 연주는 음반으로 나오기 전에 SNS를 통해서 엄청난 화제를 모은 거라고 합니다. 유스투스 아이히호른이라는 젊은 피아니스트인데 2009년생으로 올해 겨우 16살.
1: 16살이 SNS를 통해서 음반까지 발매했다.
0: 예, 그것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그의 데뷔 음반 더 소스가 나왔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그중 한 곡이었습니다.
1: 이렇게 어린 피아니스트가 세계적인 음반사의 주목을 받는 경우는 정말 벼락 맞을 확률인데 그것도 콩쿨이 아니고 그렇죠.
0: 그렇죠. 드물죠.
1: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죠.
0: 없었죠. 근데 보통은 유명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거나 오랫동안 연주 경력을 쌓은 뒤에 음반사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좀 다른 길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1: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히 호른은 이 어렸을 때 SNS에 자신의 연주 영상을 꾸준히 올렸고요. 전 세계 청중에게 이름을 알렸어요. 지금은 SNS를 다 합치면 50만 명의 팔로워를 이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갖고 있대요.
0: 그렇다고 아이히 호른이 SNS를 통해 갑자기 등장한 피아니스트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정식으로 피아노를 배웠고요. 9살에는 바이마르 프란츠 리스트 음악대학의 예비 학생으로 들어가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1: 그러니까 정통 클래식 교육을 받은 피아니스트가 이 자신을 알리는 요즘 스타일의 청중을 만나는 방식까지 합체된 거네요.
0: 비슷한 경우로 공대 오빠로 유명한 일본의 피아니스트 즈미노 하야토도 떠올릴 수 있는데 카틴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요. 2021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는 준결승까지 진출하면서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주목했습니다.
1: 그리고 지금은 소니 클래시컬과 계약해서 정식으로 음반 활동을 하고 있고요.
0: 예전에는 콩쿠르와 공연장이 젊은 음악가를 발견하는 중요한 무대였다면 요즘은 유튜브나 SNS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음반사 입장에서도 이미 음악을 듣는 청중이 있는 연주자를 놓치기 어렵죠.
0: 그렇죠. 음반을 내더라도
1: 이미 팬이 생겼는데.
0: 다르니까요. 이 아이히 호른의 등장은 한 명의 신동 이야기라기보다 클래식 음악가가 청중을 만나는 방식 그리고 음반사가 새로운 연주자를 발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비발디의 플라우티노 협주곡 다장조 중 2악장 라르고 그리고 그의 자작곡 Silence Fields 조용한 들판 유스투스 아이히 호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비발디의 플라우티노 협주곡 다장조 중 2악장 라르고 그리고 사일런트 필즈 조용한 들판 유스투스 아이히 호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직접 편곡한 곡이었고 두 번째 곡은 자작곡입니다.
1: 이런 모습을 보면 아직 10대의 어린 음악가지만 상당히 재능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그는 어릴 때부터 악보에 적힌 음악을 그대로 연주하는 것뿐 아니라 즉흥적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도 즐겼다고 하는데요. 음반에는 그의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오늘은 16살 나이에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데뷔 음반 더소스를 발표한 피아니스트 유스투스 아이히 호른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 16살입니다. 앞으로 어떤 음악가로 성장할지 더 궁금해집니다.
1: 그리고 아이히 호른의 등장을 보면 요즘 젊은 클래식 음악가들에게는 공연장뿐 아니라 유튜브와 SNS도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온라인에서 먼저 연주자를 발견하고 그 연주자를 좋아하게 된 사람들이 음반을 듣고 공연장까지 찾게 된다면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아주 새로운 청중이 들어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1: 앞으로 또 어떤 젊은 음악가들이 이런 새로운 길을 통해 등장할지 기대가 되네요.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그가 연주한 정통 클래식 곡 준비했습니다.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1번 유스투스 아이히 호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인신세계로의 임영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무척 엄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셨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를 닮아 과묵한 편이라 부자간에 살갑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에는 아버지와 더 서먹해졌고 명절이나 고향에 내려갈 일 있을 때 잠깐씩

0: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한 이후 한동안 혼자 지내다가 8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 생활로 바빴고 명절에 집에 내려가면 새어머니와 형식적인 안부 정도만 나눴습니다. 새어머니에게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당시 대학생이었던 그 딸은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불렀고 가족처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황망한 상태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새어머니의 딸이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아파트와 예금이 있으니 이제 셋이서 잘 나누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새어머니의 딸이니 당연히 아버지의 가족이고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면서 부모님이 8년이나 결혼 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가족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아버지에게는 시가 약 6억 원의 아파트와 예금 1억 원 정도가 있었고 은행 대출도 약 2억 원가량 남아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자신이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간병했으니 아파트는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도 새어머니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와 살가운 부자지간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두고 갈등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걸까요? 새어머니의 딸에게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새어머니가 받은 사망보험금은 아버지의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무리 살가운 부자지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상속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게 됐다라고 하면 심정이 너무 복잡할 것 같습니다.
1: 네, 특히나 상속 문제는 부고로 인해 마음도 착잡한데 곧바로 닥쳐오는 현실적인 문제라서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0: 네.
1: 상속 문제로 오시는 분들은 특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내가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겪을 줄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0: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재혼한 지 한 8년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가족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새어머니의 딸도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걸까요?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부모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자녀와 법률상 부모 자녀 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0: 네.
1: 즉 새어머니의 딸이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고 가족처럼 지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그 딸을 적법하게 입양하여 법률상 자녀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사연에서는 새어머니의 딸이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불렀고 별도의 입양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유언이나 증여가 없는 한 새어머니의 딸이 단순히 재혼 배우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상속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0: 네.
1: 다만 실제 입양 여부는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재혼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전혼 자녀는 이제 상속권이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은 새어머니의 딸한테 상속권이 없다면 결국 상속인은 친자녀인 사연자분과 새어머니 이렇게 두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새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끝까지 간병했으니까 아파트 내 몫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사연자분과 새어머니 법적인 상속 지분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1: 네, 민법상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이고
0: 네.
1: 법률상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자녀 한 사람의 상속분보다 50%가 가산됩니다.
0: 네.
1: 따라서 이 사건에서 아버지의 법률상 자녀가 사연자분 한 명뿐이고 새어머니의 딸은 입양되지 않았다면 상속 비율은 사연자분을 1, 새어머니를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를 전체 비율로 환산하면 새어머니가 5분의 3, 사연자분이 5분의 2가 됩니다.
0: 아, 그러니까 새어머니가 5분의 3, 사연자분이 5분의 2를 받는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새어머니가 법률상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전체를 자동적으로 단독 상속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제 친자식이라고 해서 사연자분이 전부를 상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0: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속은 재산만 받는 게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는다라고 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새아버지한테 이제 2억 원의 은행

0: 대출이 있다라고 할때 새어머니랑 사연자분이 그 빚도 은행 대출도 함께 상속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거 이외에도 가족들이 몰랐던 빚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거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1: 네, 상속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파트나 예금처럼 좋은 재산만 생각하시지만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역시 함께 상속됩니다. 따라서 사연에서 아버지에게 아파트와 예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2억 원의 대출 채무도 함께 남아 있다면 이 채무도 상속관계에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사업을 했거나 보증을 선 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알지 못하던 채무가 나중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0: 그쵸.
1: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단순 승인,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섣불리 상속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재산과 채무를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연에서는 현재 확인된 재산만 보면 적극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 보이지만 혹시 다른 채무나 대출이 존재하는지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근데 지금 사연에서 또 하나가 나왔어요. 이제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받아갔다라고 하거든요. 이 아파트나 예금처럼 사망 보험금도 상속 재산으로 넣고 이것도 분할이 가능한 걸까요?
1: 이 부분도 실제 상속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특정하여 새어머니로 지정해 주었다면 일반적으로 그 보험금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에 따라 새어머니가 자신의 권리로 취득하는 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0: 그쵸?
1: 따라서 아파트나 예금처럼 당연히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수익자의 지정 내용이나 보험 계약의 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 증권과 계약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재혼 가정의 상속에서는 단순히 가족이 몇 명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혼인 관계와 친재 관계가 존재하는지, 입양이 이루어졌는지, 유언이 있는지, 보험 수익자는 누구인지, 채무는 얼마나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재혼했다고 해서 배우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법적인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별도의 입양이 없었다면 새어머니의 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 법정 상속인은 사연자님과 새어머니 두 사람뿐이고요. 새어머니가 5분의 3, 사연자분이 5분의 2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 결국 그렇게 나눠 가지시게 되는데요. 아파트나 예금뿐만 아니라 채무도 같이 상속된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풍성한 한가위가 성품 다가왔습니다. 가족들 먹일 음식, 고마운 분들께 드릴 선물 준비로 바쁘시죠? 그런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평범한 농산물을 유명 지역의 특산물인 것처럼 파는 원산지 둔갑도 이맘때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원산지를 속여서 팔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단순히 과태료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를 아예 적어두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은 DNA 검사까지 동원해서 이력 번호를 속였는지 철저히 가려내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도 장을 보실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은데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겉모습 식별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장 보기 전에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장을 보실 때에는 포장지에 적힌 원산지도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아이유의 밤편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포항과 제주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동쪽 지역과 제주 지역에 비 소식 있는데요.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 경북 동해안과 북송 산지에 5에서 10mm, 제주 지역은 최대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로는 전국 하늘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안성에서 난 사고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분기점 1차로와 3차로에서 난 사고는 1시간 반째 수습 중인데 버스 사고고요. 여파로 남사 진위 나들목부터 사고 지점까지 8km 정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구간, 비봉에서 팔곡터널 구간 각각 9km씩 밀립니다. 한강 주변은 아직 막히고 있는데요. 용산과 마포, 강남과 여의도에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강변북로는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구리 방향은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사근에서 상계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정체 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FM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특별한 계기 없이 온전히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특히 그동안 야당의 입장을 집요하게 요구해온 연임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취임 이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당일 아침 시간을 30분 미룰 정도로 신중을 기한 자리였던 만큼 사전에 준비한 모두 발언부터 쟁점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줄곧 분명한 생각을 밝히라고 촉구해왔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3: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1: 그동안 야당의 요구에 응해오지 않은 건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재차 밝혔습니다.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은 물론 자신은 해당하지 않지만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개헌 의제로 거론했습니다.
3: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내각 책임제나 이번 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야당과 내각제 등을 추진하려는 거 아니냐는 일부 여권 지지층의 의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4: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을 직접 정리하고 나선 만큼 당분간 관련 공세는 잦아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서 특검 법안에 들어있는 공소 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2: 다만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 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는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에 피해 입은 사람이 여럿이라며 악의적 수사와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는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까지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대통령은 조이대 대법원장이 최근 언급한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 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1: 취임 이후 7번째로 치른 이번 기자회견은 화기애애했던 지난 회견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2: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부터 자세를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사과했습니다. 이어서 임혜진 기자입니다.
6: 대통령께서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연단에 선 이재명 대통령. 지난 472일간 최선을 다했음에도 지지율이 갑자기 하락하자 당황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0: 토로했습니다.
1: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야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0: 하지만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모두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세심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성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어려움을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여준 이들이 더는 실망하지 않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해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0: 최근 지지율 하락에 불씨를 당긴 개각 인사 논란에 대해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예고했습니다.
1: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또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가 판단한 것과 또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역시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0: 다만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1: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이 대통령은 100분 동안 준비해온 모두 발언의 20분을 할애하고 모두 14개의 질문을 소화했습니다.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까이 이어졌던 신년 기자회견,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비교하면 농담도 답변의 길이도 줄었습니다. 기자단과의 거리도 더 가까워져 1.5m 이내로 좁혀졌는데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더 겸허히 경청하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전달하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이 전투에 참여하는 성격의 파병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선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며 파병 필요성 또한 분명히 밝혔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단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에서 우리 군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전투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투를 위한 군 자산을 파견하는 형태의 파병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1: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3: 다만 다른 국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해 부대를 예로 들며 사실상 파병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겁니다.
1: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3: 이 대통령은 북미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 대화 재개보다는 훨씬 쉽고 이를 통해 남북 대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증시에 급등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4: 이 대통령이 논란이 된 레버리지 ETF를 놓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세부 과정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을 당시 타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외환시장 안정에 즉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이게 왜 해외에 가서 하게 하느냐.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지. 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죠.
4: 또 레버리지 ETF 도입 시점이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며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시정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1: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보완을 했다는 건 그런 거죠. 차라리 그렇게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을 했더라면 괜찮지 않냐라는 비판이 가능하죠.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4: 이런 가운데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러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선은 고심 중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사회정책 강화에 정책 중심을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적당한 인물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첫 대미 투자에 대한 국회 보고가 보류된 것과 관련해서 거의 합의가 됐다지만 일부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최종 발표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미 투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관세 협상 과정을 돌아보며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합의문에 넣을지를 두고 직전까지 타협이 안 되다가 끝내 우리가 원한 바대로 됐고 이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은 즉흥적으로 관계나 압박, 강요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도록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등의 논란이 해소됐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명으로 일관했고 정작 국민이 원한 핵심 메시지는 없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5: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이 그동안의 국민적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연임 개헌, 공소 취소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의혹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6: 국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7: 박성준
6: 자세로
7: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6: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5: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데다 조작기소특검법의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논란은 일단락됐다는 해석입니다. 또 대통령이 이처럼 확실히 입장을 밝힌 만큼 야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명 일관에 자기 진영 챙기기 뿐이었다며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연임할 생각 없다는 언급은 명확한 거부 선언이 아니라 모호한 표현으로 얼버무린 것에 불과하다고 직격했습니다.
8: 연임할 생각은 없다고 해놓고
7: 정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국민 결단 운운할 것 아닙니까? 결국 아직도 연임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5: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만 봐도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라며 재판받겠다, 왜 말 못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9: 끝내 재판받겠다라는 말.
7: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대신 국회를 향해서 자기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라면서 의용특검.
5: 여야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하나부터 열까지 팽팽히 맞섰습니다. 추석 민심 잡기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대강 대치는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0: 실종신고 두 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하며 공문서까지 위조했는데 상급자 감독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실종자에 대한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도 형식적으로 하는 등 경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문제를 밝혀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11: 부경장은 실종사건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동료에게 인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0: 허위 종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혼자 야간 당직 근무를 하던 중 발생했는데 상급자의 지휘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 확인한 뒤 종결하라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등 종결 사유에 따라서는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이 사건 접수 사실조차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도 형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112 신고 처리표만 공유했을 뿐 범죄 관련성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두 차례 경찰서를 찾아 소재 파악을 요청했던 68세 남성 사건도 단순 상담으로 처리됐습니다. 이후 재실종 신고가 접수돼서야 수색이 이루어졌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부경장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 행사한 혐의와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경찰은 부경장과 함께 근무했던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팀원 등 8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1: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고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고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두 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학교 교문 앞에서 전기 충격기를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협한 혐의로 30대 교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자신이 일하는 구미의 한 남자중학교 교문 앞에서 전기 충격기를 들고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학생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행동으로 다친 학생이나 교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고양
6: 특례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어느새 달력은 9월 중반을 부지런히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요 가을이 정말 가까워진 것 같은데 또 낮이 되면 뜨거운 햇볕에 가을이 온 건가 싶기도 하죠. 계절은요 분명히 천천히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루는 아직 여름에 조금 더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름과 가을 그 틈에서 열심히 일상을 보내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응원 전해드리며 굿모닝 굿나이프 내 자산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하는 꿀팁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든든한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셔봅니다. 이규범 팀장님, 유은주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두 분도 계절이 좀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실감하시나요?
2: 그럼요. 이제 나이가 그렇죠. 들면 들수록. 네.
0: 저는 이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계절성 비염을 앓고 있어서 이 끝없이 나오는 재채기로 진짜 가을이 성큼 다가왔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만성 비염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제가 병원에 가서 진단 받는다 해도 진단금 나오는 건 아니죠? 병원비 쓰면 실손 의료비 정도 받는 정도죠?
2: 그렇죠. 네.
3: 제가 좋은 약초 하나 알고 있거든요.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0: 아,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보고 정말 좋다 하면은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대공개 해드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쭉 따라오시다가 우리 집도 상담이 필요하다. 보험 점검과 재무 점검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오늘도 여러분들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열어놓고 첫 코너 바로 출발합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만나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에는요, 특별히 한 주간 다 답하지 못한 답까지 더하고 더해 풍성한 이게 뭐니 상담소로 함께합니다.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첫 번째 청취자분 바로 만나보죠. 휴대전화 뒷번호 1011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에 쫓기고 회사에 쫓기는 직장인입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국세청에서 조만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패딩도 안 꺼내 입었는데 벌써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하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년 저는 세금을 토해내느라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카드를 더 쓴다면 돈을 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같이 매년 세금을 뱉어내는 피눈물 흘리는 직장인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연말정산할 때 환급 받으면 기분 정말 좋고 세금 더 내야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막 머리 아프거든요. 어떻게 이분이 지금이라도 카드 지출을 늘리면 그게 더 이득이 되는 건지 전문가분이 명쾌하게 좀 해답을 주시죠.
1: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세금을 토해낸다는 것 자체가 아마 되게 소득이 높으신 분인가 봐요.
0: 그래요? 네. 웬만하면 세금을 잘 네. 토해내지 않나요?
1: 네, 환급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0: 그럼 뭐 네. 1011번님 지금 뭐 네. 월급 많다고 자랑하시는 건가요?
1: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답부터 드리면 이 패딩은 제가 날씨가 추워지면 꺼내 입어도 되는데 연말 정산은 지금 안 꺼내면 12월에 피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0: 무서운데요?
1: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연말 정산 뉴스를 보면 아 나도 이제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카드값 채우게 쇼핑이나 좀 해봐야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0: 나름 합리적인 소비 이유를 찾는 거네요.
1: 지금 되게 웃으시는데 지금. 웃픈 상황인 건데 저희가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내 초과상관 다 태우는 짓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결국에는 소득공제 받기 위해 돈을 쓰는 거는 초과상관을 태우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2: 네, 당연하죠. 세금 몇십만 원 아끼겠다고 필요 없는 쇼핑을 하는 건 결국 내 통장 잔고를 거덜내는 것과 같습니다. 카드는 내 연봉의 25%부터까지만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써서 지출 통제를 하는 게 기본이지 세금 아끼려고 돈을 더 쓰는 건 전문가로서 절대 반대입니다.
1: 네, 진짜 똑똑한 재무설계의 핵심은 돈을 쓰면서 세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면서 세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0: 근데 그런 방법이 있어야 말이죠. 돈을 모으면서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런 뭐 진짜 마법 같은 방법이 있나요?
2: 네, 있습니다. 국세청 미리보기 성적표를 열어보고 내 카드 사용이 다 찼다면 이제부터는 소비를 멈추고 차라리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세액 공제 계좌에 돈을 채워넣게 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연말에 국가에서 최대 16.5%를 공제해 주니까 결론적으로는 불필요한 곳에 쓸 바엔 차라리 그 금액을 모아두는 게 더 유리한 거죠.
1: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내 연봉과 자산 상황에 맞지 않게 무작정 연금 계좌에 돈을 많이 넣었다가는 나중에 쓸 돈이 없어서 중도에 해지를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모두 다 뱉어내야 되는 이제 그런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내 소득에 딱 맞는 황금 비율 투자가 필요합니다.
0: 그렇군요. 결국에는 연말에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지출을 늘리는 건 돈을 사라지게 만드는 행위일 테니까 네. 차라리 세제 혜택을 주는 곳에 넣어두면 공제를 받는 거니 그게 더 좋은 방법이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을지 지금 나는 연말 정산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건지 중간 점검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또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끝번호 0920번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자영업자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비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인데 홈쇼핑이나 지인들이 권하는 간병보험이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립니다. 잘못 가입해서 돈만 날리는 거 아닐지 우려되는데 도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간병인 보험은 어떻게 골라야 좀 현명하게 가입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2: 아, 네. 보험사들이 요새 마케팅을 정말 잘하죠. 홈쇼핑 보면 당장이라도 가입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는데요. 딱 한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의 차이를 아셔야 해요.
0: 간병인 지원 일당, 간병인 사용 일당, 그러니까 지원 일당이냐, 네. 사용 일당이냐.
1: 맞아요.
0: 단어 맞아요. 하나 네. 차이인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인 거죠?
1: 네, 이제 왜 헷갈리냐면 이제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배가 고파서 중국집에 이제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0: 먹고 싶네요.
1: 네.
2: 저도요.
1: 이따 한번. 네. 이때 간병인 사용일당은 짜장면값 10,000원을 현금으로 주는 거고요.
0: 좋은데요?
1: 네. 간병인 지원보험은 보험사가 주방장을 직접 우리 집으로 파견을 해서 짜장면을 요리해 주는 거. 이렇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이것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짜장면 값을 주느냐. 짜장면을 아예 만들어서 자장면을 내어주느냐.
1: 내어주는 요리사를 보내주느냐.
0: 오.
2: 네. 어쩜 그렇게 비유를 잘하세요. 맞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보험사가 간병인을 고용해서 환자에게 보내주는 서비스고요. 간병인 사용 일당은 내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해서 간병비를 지급하고 나는 보험회사에서 내가 가입한 금액만큼 간병비를 돌려받는 거예요.
0: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보험 상품 제도 중에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따져볼 수 있을지 그 차이를 좀 분명히 해볼까요?
1: 네, 차이를 보면 인건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간병인 지원 일당은 아무리 인건비가 올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내 돈 나갈 일이 없는 장점이 있죠. 왜냐면 보험사가 보내주니까.
0: 그렇죠.
1: 근데 간병인 사용 일당은 내 가족이 나를 간병해도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가입한 이 간병인 이 사용 일당에 대한 특약 뭐 15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 돈을 보험사에게 받은 돈을 내가 고용한 간병인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0: 네. 그러면은 내 가족에게도 돈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말인 거네요.
1: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 가입한 간병비 보험은 보통 매달 현금 50만 원 정도를 주는데 요즘 간병인 하루 부르면 15만 원이거든요. 사흘이면 끝나요. 돈이 진짜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고 당장 실질적인 도움을 원하신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아는 사람 통해서 이런 간병보험 가입해두면 일단은 나중에 쓸 때 활용 잘 할 거야 라고 넘겨짚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간병보험이 어떤 형태와 유형이냐를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내 보험이 자장면 값을 내어주는 보험인지 아니면 주방장을 직접 보내주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또는 지금 당장 간병인 보험, 간병보험 가입에 앞서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역시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문자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끝번호 7436번님입니다. 뉴스나 광고를 보니까요. 요즘 내가 낸 보험료 만기에 100% 다 돌려주는 환급형 건강보험이 대유행이더라고요. 안 아프면 낸 돈을 다 돌려받는다니까 이거 무조건 이득 같은데 여기에도 숨겨진 함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네.
0: 안 아프면 원금 돌려준다. 아프면 보험금 받으면 된다. 이거 사실 뭐 가입 안 할 이유가 없게 느껴지는데 네. 두 분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1: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0: 세상에 공짜는 없다.
1: 없죠.
0: 함정이 네. 있다는 거네요.
1: 네. 이 보험사가 내 돈을 그냥 돌려줄 리가 없다라는 건데 만기의 원금 100% 다 돌려드립니다. 라는 말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0: 왜요? 근데 있는 그대로 어쨌든 안 아프면은 보험료 다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왜 그게 거짓말인가요?
2: 거짓말은 아닌데 계산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면 한 달에 5만 원이면 될 보험을 환급형이라는 이유로 한 달에 10만 원씩 걷어가는 겁니다. 즉 내가 낸 돈 5만 원은 보장 리스크로 소멸시키고 나머지 추가로 낸 5만 원을 보험사가 수십 년 동안 굴려서 만기에 이자도 없이 원금만 툭 던져주는 구조인 거죠. 화폐같이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거예요.
0: 굳이 여기다가 적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1: 네. 결국 이제 만기 환급형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험을 20년 납입을 하고 90세든 100세 만기든 이렇게 보장을 받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20년 납입이 끝나고 이때 돈을 받는 줄 잘못 알고 계세요. 보험이 90세 만 100세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 돈을 준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은주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 보장은 소멸을 시키고 적립보험료를 나중에 이자도 안 주고 지급한다? 이건 좀 말에 어폐가 있죠. 그래서 보험은 비용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을 하시고 고정 지출을 줄이신 다음에 나머지는 저축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0: 아, 그럼 이거 말 자체가 조금 오류가 있어 보여요.
1: 그렇죠.
0: 만기에 네. 원금 100%를 다 돌려준다고 하니까
1: 네.
0: 우리가 낸 돈 전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순수 보장성으로 쓰인 돈은 차감하고 적립보험료만 내어준다는 거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이거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맞아요. 나는 환급형이라서 나중에 돈 다 돌려받으니까 든든해라고 하는 분들 지금 바로 증권 열어보셔야 합니다. 내 보험료가 보장 대비 두 배 넘게 비싸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굳이 보험에다가 불필요한 적립, 적금을 이자도 없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따져보셔야 될 텐데요. 굿모닝 굿나이프로 연락 주셔서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 받아보시면 그런 번거로움,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되는 번거로움 좀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셨던 내용들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코너니까요. 궁금증, 질문 있으시면 같은 번호 샵 0945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직접적인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나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모닝
0: 구조대.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모닝 구조대. 오늘의 출동사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저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제 머릿속은요, 은퇴 이거 하나로 가득 찼어요. 정년은 앞으로 9년 남았고 군인 공제회로는 매달 150만 원씩 넣고 있는데요.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머리가 아파서 잠도 안 오는 지경입니다.

0: 아이고, 이게 다 얼마야? 얘들아, 엄마가 오늘 보험을 좀 싹 다 정리를 해봤다. 자, 봐봐. 엄마는 21만 원. 첫째 너는 12만 원. 둘째는 13만 7천 원. 그리고 우리 막내는 11만 3천 원.
1: 네 명에 55만 원이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0: 아우, 근데 이게 좋지가 않아. 엄마가 아무리 두드려봐도 이게 잘 안 맞네. 그리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야, 막막하다, 막막해.
2: 엄마 근데 공무원이잖아. 대체 노후 걱정을 왜 해?
0: 얘나 지금이나 철딱서니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그냥 세상이 다 편해. 너 봐라, 엄마 월급이 330만 원이야. 근데 군인공제회로 매달 150만 원이 빠져나가요. 남는 게 없어.
1: 오마이갓, 월급 반이 사라지네. 우리도 밥 먹고 살아야지.
2: 아이, 그래도 곧 만기인데 그걸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어차피 해피엔딩이야. 응? 엄마, 오늘 치킨 한번 싸.
0: 치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얘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정신 좀 차려라. 엄마, 정년 9년 남았어. 연장을 해도 길어야 2년이야. 공제회 만기가 65세인데 아유, 얘 쳐다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더 아파.
1: 아우, 그럼 그 사이에 3년이 뜨네. 월급도 없고 공제에 돈도 없어. 우리 엄마 퇴직하면 어떡하지?
0: 그러니까 그 3년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제 규범이 얼굴만 쳐다보면 내 가슴이 더 답답해서 밤에 잠이 안 온다. 첫째랑 둘째는 이미 대학생이고 막내는 철딱선이 없는 고등학생입니다. 아니, 다행히 새 자녀 교육비 걱정은 없는데 내 식구 보험료로 월 55만 원. 이게 보장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정년하고 나서 군인 공제회 만기까지 생기는 3년의 소득 공백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굿모닝 구조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게요. 철딱선이 없는 아들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 답답한 와중에 그래도 우리 청취자님이 너무 대단하신 게, 아니 소득 330만 원에 공제회로 150만 원을 저축한다? 이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1인 가정일 때, 네. 나 혼자 결혼 안 하고 살 때야 내 그쵸. 월급의 절반 네. 저축하는 그럼요. 게 가능한데 네. 아니 자녀가 셋인데도 이렇게 한다라는 건 정말 빠듯하지만 알뜰살뜰 살림을 잘 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4명 가족 보험료로 55만 원이래요. 커 보이진 않지만 이분들의 생활비 생각하면 좀 막막한 상황이긴 합니다.
1: 아, 맞아요. 오늘 그 방송 들으시는 전국의 공무원분들이나 군무원분들, 교사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 아, 나 저축 꽤 열심히 하는데 왜 늘 불안하지?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연자님이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가 최적의 보험료로 최고의 가성비를 가져갈 수 있는지였어요. 그런데 재무상담을 병행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 시점보다 정년 퇴직 후의 현금 흐름이 막혀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0: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공무원인 분들, 특히 네. 군인인 분들, 공제회하는 네. 분들은 노후에 연금 생활하면서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현금 흐름이 좀 막막한 상황이다. 일단 공제회부터 살펴봅니다. 이게 뭔지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이 군인 공제회 저축이 쉽게 말해서 장기 저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목돈을 만들어서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도 가능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이제 현역병뿐만 아니라 뭐 간부나 예비역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오늘 청취자님처럼 군무원 역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0: 그리고 상품 자체가 연복리로 운영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1: 그렇군요. 연복리로 운영되고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하다. 듣기만 해도 좀 든든한데 우리 청취자님은 잠을 못잘 정도라고 하니까 분명히 뭔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 이제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아마 저축도 150만 원이나 하고 또 직장도 안정적인데 뭐가 이렇게 걱정이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가계부 속에는 대한민국 은퇴 예정자들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가장 무서운 이 정년 퇴직 후에 진짜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가 아주 거대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1: 소득 공백기.
0: 네, 3년 있었죠, 아까? 네.
1: 그러니까 내가 퇴직을 한 시점과 연금이 나오는 시점 사이에 3년의 공백기.
0: 맞습니다.
1: 우리가 소득 크레바스라고 얘기하는 그 소득 공백기를 얘기하시는 건데
0: 맞습니다.
1: 퇴직하고 나서 현금 흐름이 막히는 이 구간이 그렇게나 문제가 될까요?
2: 아, 네. 이분이 매달 월급의 절반에 가까운 150만 원을 군인 공제에 넣고 있으시잖아요. 공제 저축, 비과세 혜택도 있고, 복리 효과도 있어서 아주 훌륭한 저축 수단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분이 가입하신 공제의 상품은 퇴직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연금 개시 시점이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 후 3년 정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이 됩니다.
0: 자, 이분이 이제 정년 연장 혜택을 아주 운 좋게 꽉 채워서 받으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60세에서 2년이 연장이 되면 62세에 정년 퇴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군인 공제의 연금 개시 설정을 65세 하셨어요. 그러면 62세에 퇴직을 해서 65세가 될 때까지 딱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 통장에 들어오는 수입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통째로 증발하는 무서운 이제 소득 크레바스가 생기는 건데, 근데 만약에 연장이 안 돼서 원래 규정대로 이제 9년 뒤에 뒤인 60세에 퇴직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득이 없는 공백기는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됩니다.
1: 그렇죠. 근데 보통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퇴직을 하고 나서 국민연금이 65세에 나오고
0: 네.
1: 개인연금을 가입하신 분들도 사실 60세 때딱 받기보다는 요거
2: 맞아요.
1: 좀 이렇게
2: 네.
1: 뒤로 미뤄가지고 연금 개시 시점을 좀 늦추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거치 기간이 늘면 연금액은 늘어나는데 결국에는 연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당장의 그 소득 공백기 문제가 크다라는 얘기신 거네요.
2: 네, 바로 그거예요. 매달 150만 원을 공제회에 올인하느라 정작 퇴직 직후에 바로 꺼내 쓸수 있는 유동성 목돈이나 비상금 통장은 정말 하나도 없으신 상태였던
1: 아,
2: 거예요.
1: 모든 돈이 공제회에
0: 맞아요.
2: 묶이니까. 네, 그쪽으로 다. 은퇴하고 연금 나올 때까지 3년에서 5년 동안 우리가 숨도 안 쉬고 굶고 살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2: 65세 이후에 노후는 든든할지 몰라도 퇴직 직후의 삶이 완전히 얼어붙는 사각지대 폭탄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 가계 현금 흐름이 완전히 동결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 본능적으로 미래가 불안해서 밤에 잠이 안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 그냥 지금 딱 드는 생각은 그냥 어쩔 수 없이 60세 때 이제 퇴직하시고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또 하나의 뭔가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일을 찾아
0: 네.
1: 나서는 방법밖에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봅시다. 어쨌든 이분이요. 정말 성실하게 저축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프로 저축러라고 불려들어도 될 만큼
0: 그럼요.
1: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시면서 잘 살아오셨는데, 군인공제회 연금 개시 65세 전까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라는 공백기가 남아 있습니다. 당장의 생활비가 쓸 돈이 없으니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을지 해결책 궁금하시죠?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의 도움받아서 우리 집도 꽉 막힌 현금 흐름을 좀 시원하게 뚫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상담 신청 문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샵 0945번의 상담 문자창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굿머니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유은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군인 공제회 저축 여기에만 모든 저축이 몰려있다.

0: 보니까 당장 꺼내 쓸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 부족해서 퇴직하시고 한 3년에서 5년 동안 쓰실 생활비가 전혀 없는 군 공무원분의 가계부 구출하기 위해 이제 두 분의 솔루션을 만나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집도해 주셨을까요?
1: 네, 오늘도 메스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명확한 목적 자금 만들기예요. 이 과도하게 묶여있던 군인공제 저축의 과감한 다이어트와 자산 분산 투자인데 65세 이후에 이제 먼 미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당장 이제 퇴직 직후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꺼내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생활비와 비상자금이 훨씬 더 급선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매달 넣었던 150만 원을 딱 절반인 75만 원으로 줄이시라고 과감하게 처방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저축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하면 나중에 노후자금 너무 모자라지 않을까요?
2: 아, 그 줄인 75만 원을 소비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돈의 이름표를 바꿔주는 거예요. 공제에서 줄인 75만 원을 퇴직하자마자 내 마음대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중장기 목돈 마련 저축과 중도인 출이되는 비과세 개인연금으로 포트폴리오를 황금비율로 쪼개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재분배하게 되면 은퇴 후 65세 이전까지 소득 공백기 3년 동안을 메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 네, 또 두 가지로 또 나눠봤습니다. 한 가지는 소득 공백기 3년을 메우는 저축이고요. 남은 한 가지는 지금 줄인 연금을 다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연금으로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먼저 75만 원 중에 첫 번째는 달러 저축에 매월 50만 원씩 모으는 거예요.
0: 달러 저축, 뭔가 좀 생소한데 그럼 이거는 뭐 달러로 운용이 되는 건가 싶으면서도 사실 요즘같이 환율이 좀 들쭉날쭉할 때는 이거 금융 소비자들이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해요.
1: 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1달러는 10년 뒤에도 1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환율을 넣어서 계산을 하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환율이 계속 이제 상승하지도 않을 뿐더러 환율이 떨어진다라고도 감안을 해보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환율에 대한 접근보다는 외화 달러 자산, 그 이제 안전 자산을 확보하는 걸로 이제 좀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저축에는 한 가지 또 옵션이 있는 게 뭐냐면 원화 고정 납입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오히려 떨어질 때에는 같은 돈을 내더라도 적립금이 더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훨씬 소비자한테는 더 유리한 거예요.
0: 오르면 오른 대로 좋고 떨어질 때도 방어할 수 있는 무슨 선이 존재하니까
1: 네.
0: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쉽게.
1: 네.
0: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2: 네, 두 번째는 개인연금입니다. 사실 이 청취자분이 군인공제회에 수십 년 동안 열심히 150만 원씩 납입한 이유는 젊을 때 아껴서 은퇴 후에 보상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남은 25만 원을 중도인 치료 되는 개인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지금 줄인 부분을 일부 메울 수가 있는 거고요. 다행히도 군인공제회에 여태까지 25년 정도를 150만 원씩 모아두셨기 때문에 현재 75만 원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65세 이후에 월 200만 원 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달러 저축만으로도 50만 원씩 7년을 납입을 하고 또 3년을 거치하면 비과세도 되면서 5,250만 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3년의 소득 공백기 동안에 매달 155만 원을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25만 원 개인연금을 10년을 납입하고 또 65세에 개시하게 된다면 군인공제회로 줄인 부분을 또 일정 부분 또 메꿀 수가 있으면서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될 때 중도 인출까지 할 수 있으니까 현금 흐름이 좀 더 원만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소득 공백기를 현재처럼 편하게 쓸 수 있는 마법의 생활비 통장이 퇴직 시점에 딱 맞춰 배달되는 시스템이 완성이 됩니다.
0: 이게 금융상품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일반 소비자가 잘 몰라서 활용 방법을 모르는데 중도 인출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3년의 소득 공백기를 꽉 채워서 문제없이 생활하실 수 있게끔 재무상담 도와주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나머지 이제 보장성 보험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건 어떻게 봐주셨을까요?
1: 네, 이제 사실 4명 4인 가족 보험료만 보면 55만 원이 그렇게 부담되는 정도는 솔직히 아니에요.
0: 맞아요.
1: 네, 그래도 이제 혹시나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 증권을 한번 보니까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늘릴 수도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2: 아, 네. 저희가 가입한 보험들을 꼼꼼히 확인을 해봤더니 2015년 이후에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과 3년 전에 리모델링한 건강보험 두 건씩을 네 분이서 비슷한 담보로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을 찾았습니다. 청취자님이 리모델링하신 보험은 갱신형이었고요. 자녀들이 가입한 보험은 너무 진단금 위주에만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진단금이란 게 보험 특약 중에서 제일 비싼 특약인데 한번 받게 되면 특약이 없어지는

0: 단점이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진단금을 부분적으로 삭제를 조금 줄인 다음에 나머지를 치료비 위주로 구성을 했더니 보험료가 오히려 떨어졌고요. 단순히 보험료를 줄이려고 진단금을 부분 삭제한 게 아니라 암과 같은 중증 진단을 받으면 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당연히 한 번의 치료도 또 끝나지도 않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비급여 치료비까지 보완을 하면서 보험료를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0: 아, 그리고 자녀들 실손보험은 2세대 실손이긴 하지만 15년 뒤에 재가입을 해야 하는 실손이었어요. 아직 자녀들이 어리고 건강하기 때문에 무리한 보험료보단 5세대로 전환하면서 줄어든 보장을 건강보험으로 채웠더니 오히려 보장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1: 네, 그리고 이제 사연자님 보험도 최근 20년 갱신형으로 리모델링된 보험이었는데요. 사연자님이 51세시니까 첫 번째 갱신 시점이 71세가 되거든요.
0: 네.
1: 그럼 71세의 보험료율로 이제 적용되다 보니까 은퇴 후에 보험료 부담이 더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가입하신 진단금 위주의 보험은 유지를 하되 자녀분들과 마찬가지로 비갱신형이지만 치료비 위주의 보험을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 간병인 보험까지 넣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2: 최종 정리를 해볼까요?
0: 네, 기존 보험료 55만 원에서 6만 7천 원을 줄여서 총 48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보장성 보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 뜻밖의 재무 상담으로 걱정했던 부분이 시원하게 해결됐다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2: 아, 이제는 걱정 없이 유지하시면서
1: 네. 네. 네.
2: 은퇴를 위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부담 없이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님 고민 해결해 주신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윤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보험과 내 재무 상태 걱정이 된다. 방송 듣다 보니 이게 내 얘기 같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주말 동안 그 걱정 끌어안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직접적인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간단하게 상담이라고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조지 벤슨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밤바람이 제법 쌀쌀해서 주무실 때도 창문 꼭 닫고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륙은 더 큽니다. 내일도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 5mm 내외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오전에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10mm, 제주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동 부근 2차로와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분째 처리 중인데 시간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부산 방향은 안성분기점 1차로와 2차로에서 난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2시간 넘게 처리 중인데요. 남사 진위 나들목에서 사고 지점까지 8km 정도 밀립니다. 서경주에서 경주 가는 길, 서울산에서 양산분기점 구간 빗길 주의 구간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장수에서 송내 구간 정체입니다. 일산 부근에서 고양까지 3차로와 4차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월곶분기점에서 정체 되고 서창 분기점에서도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MHz YTN 뉴스 앱.

0: 그동안 야당이 입장을 집요하게 요구해온 연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먼저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취임 이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당일 아침 시간을 30분 미룰 정도로 신중을 기한 자리였던 만큼 사전에 준비한 모두 발언부터 쟁점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줄곧 분명한 생각을 밝히라고 촉구해왔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2: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1: 그동안 야당의 요구에 응해오지 않은 건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재차 밝혔습니다.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물론 자신은 해당하지 않지만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개헌 의제로 거론했습니다.
2: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내각 책임제나 이번 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계개편을 염두에 두고 야당과 내각제 등을 추진하려는 거 아니냐는 일부 여권 지지층의 의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3: 이 대통령이 연임개헌 논란을 직접 정리하고 나선 만큼 당분간 관련 공세는 잦아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이 전투에 참여하는 성격의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 그러나 우리 상선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파병 필요성 또한 분명히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단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에서 우리 군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전투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투를 위한 군 자산을 파견하는 형태의 파병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2: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5: 다만 다른 국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해 부대를 예로 들며 사실상 파병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겁니다.
2: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5: 이 대통령은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 대화 재개보다는 훨씬 쉽고 이를 통해 남북 대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반드시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0: 농지 전수조사도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웅래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세금 줄이고 대출 풀어준 탓에 빚내서 집 사게 된 상황을 직격한 겁니다.
2: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 그 빚으로 뭘 했느냐 다 부동산을 샀죠.
6: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막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핀셋 지원하겠지만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 정책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난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합니다.
1: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역시 투기 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잘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며 자기 걸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거스를 순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0: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그거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거를 가려내기 위해서죠. 제가 소명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농지 조사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많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변화를 체감하면 국민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2: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3: 네, 관련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4: 대통령님께서는 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네,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강남은 뭐 꼭대기, 다른 데 이렇게 낮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내리고 여기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난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입니다. 어렵습니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
2: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지역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며 애초에 집값 안정은 관심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두혁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폭등은 가격 평탄화라고 주장하고 공급 부족은 남 탓으로 돌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3: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 강남의 집값이 내리고 강북이나 외곽 지역은 오르는 현상을 평탄화 작업의 진행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비판이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었다며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증시의 급등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3: 김용범 정책실장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5: 이 대통령이 논란이 된 레버리지 ETF를 놓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세부 과정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을 당시 타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외환시장 안정에, 즉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이게 왜 해외에 가서 하게 하느냐.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지. 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죠.
5: 또 레버리지 ETF 도입 시점이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며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시정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0: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보완을 했다는 건 그런 거죠. 차라리 그렇게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을 했더라면 괜찮지 않냐라는 비판이 가능하죠.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5: 이런 가운데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러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선은 고심 중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사회 정책 강화에 정책 중심을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적당한 인물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0: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사태와 관련해 야권이 한 목소리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지난 1월 금융당국 실무회의부터 청와대 비공개회의까지 짜인 각본대로 해당 상품이 도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개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해당 상품이 위험성 분석이나 회의록 하나 없이 대통령 업무 보고 과제 이름으로 단 140여일 만에 졸속 도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 다음 달 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도 오늘 기자회견의 주요 화두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퇴 의심을 거두어달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개혁 통합은 검찰개혁 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 검사 수사권 폐지를 두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겠다며 불가역적 개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3: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2: 검사 정원 현행 유지나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등을 고리로 검찰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일각 시선에는 검찰의 폐악으로 가장 고통받은 건 바로 자신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애초 검찰개혁의 목표는 수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거였다며 기존 계획을 넘어선 진척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3: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공격들도 있죠.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2: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중요성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권 집중과 경찰의 비대화 우려 등과 관련한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또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 권한들이 악용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개혁도 중요합니다.
2: 이 대통령은 개혁의 최종 목적이 국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개혁 과정에서도 이를 잊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등의 논란이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명으로 일관했고 정작 국민이 원한 핵심 메시지는 없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4: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이 그동안의 국민적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연임 개헌, 공소 취소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의혹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5: 국민 앞에 솔직하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4: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데다 조작기소특검법의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논란은 일단락됐다는 해석입니다. 또 대통령이 이처럼 확실히 입장을 밝힌 만큼 야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명 일관에 자기 진영 챙기기 뿐이었다며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연임할 생각 없다는 언급은 명확한 거부 선언이 아니라 모호한 표현으로 얼버무린 것에 불과하다고 직격했습니다.
6: 연임할 생각은 없다고 해놓고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국민 결단 운운할 것 아닙니까? 결국 아직도 연임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4: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만 봐도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라며 재판받겠다, 왜 말 못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8: 끝내 재판받겠다.
7: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않았습니다. 대신 국회를 향해서 자기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 라면서 의용특검.
4: 여야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하나부터 열까지 팽팽히 맞섰습니다. 추석 민심 잡기.

0: 국기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대강 대치는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정작 법정에 서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은 봉창 90분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SNS에 임기 너머의 나라는 그려내면서 임기 너머의 재판은 이약물고 약속하지 않는 모습이 애처롭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건 공소 취소 없습니다. 한마디였다고 적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 대통령이 6.29 선언이 아니라 전두환의 4.13 호헌 선언을 택했다며 특검법으로 수사는 해놓고 공소 취소 조항만 빼겠다는 건욕덜 먹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지층을 향해 진영끼리만 뭉치자, 버리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를 잡았다며 국민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추미애 김어준에만 겁먹은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성인 남녀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7%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포인트 올라 56%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위였고 경제, 민생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이 인사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이 27%,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 3%, 진보당과 이회 정당이 각각 1%였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 정당 대표가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는 물음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경우 긍정평가가 30%, 부정평가가 48%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21%가 긍정, 61%가 부정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으로 임기는 6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여야 합의로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돼 어제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임명 재청했습니다.
2: 오늘 오후 인천 경서동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밤 10시가 가까운 지금 이 시각에도 마무리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
3: 네, 인천 경서동 물류창고 화재 현장입니다.
2: 네, 지금은 화재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제 뒤로 불이 났던 창고가 보이실 텐데요. 한쪽 철골 구조물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여전히 매캐한 연기 냄새도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에 있는 2층짜리 물류창고에서 불이 난건 오후 2시 4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40분 만에 주변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만인 저녁 6시 반에는 대응 단계를 격상하고 소방청 상황 대책반을 가동하기도 했는데요. 총력 진화 끝에 지금은 대응 단계가 모두 해제되고 10분 전쯤 큰 불길도 잡혔습니다.
2: 네, 인명피해가 제일 걱정입니다. 어떻습니까?
3: 소방당국은 현재까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재 직후 창고 안팎에 있던 30여 명은 몸을 피해 다치지 않은 거로 전해집니다. 119 신고 당시 창고 밖에 있던 상자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접수됐습니다. 이 불이 건물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커졌던 상황입니다. 또 창고 면적이 8,000제곱미터에 달하고 내부엔 불에 타기 쉬운 가구류와 염색약 등이 보관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거로 전해졌는데요. 현장 소방 관계자는 중간에 다행히 화재가 번지는 걸 막아 창고에 보관된 배터리 등이 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경서동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2: 지난해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83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공공부문 계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83조 1천억 원 적자로 지난 2020년부터 6년 연속 적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 수입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 수입, 연금 보험료 등 사회 부담금을 중심으로 지난 2024년보다 4.7% 늘어난 1,192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4주간 적용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을 기존과 똑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분쟁 심화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는 추세지만 추석을 앞둔 여건 속 민생 물가 등을 고려해서 동결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정부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을 또다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4주간 적용되는 최고 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중동전쟁 종식 분위기가 짙었던 지난 6월에 하향 조정한 이후 세 번 연속으로 그대로 묶어둔 겁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하는 방향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 9차 지정 이후로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를 보면 초반엔 배럴당 $80 후반대였던 가격이 최근은 $10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중동 분쟁이 갈수록 심해지는 영향으로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 상향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앞둔 시점 정부는 물가 안정과 환율 하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격을 동결했다는 설명입니다.
5: 최근 서민들의 물가 부담, 지난 최고가 지정 동향과
6: 양기옥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입니다.
5: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두고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다만 지난 3월 한시적 조치로 도입한 석유 최고 가격제가 6개월 넘게 이어져 쌓이고 있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단 올해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정부가 6개월을 기준으로 잡은 예비비는 4조 2천억 원대. 여기에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1조 4천억 원으로 반영됐습니다. 전반적인 국민 부담은 누적되는 여건에 정부도 중동 상황을 주시하며 출구 전략을 모색해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7: 유가가 좀 안정이 됐으면 정부가 퇴로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
8: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입니다. 시점이긴 하다.
4: 또 공급가격 상단이 묶이면서 손실을 보게 된 정유사에 대한 보상은 아직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까지 정유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올해 안에 1차 손실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 보상 범위 등을 두고 정유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0: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정된 90분을 넘겨서 약 100분 동안 서서 진행이 됐고요. 또 이전 기자회견과는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것도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2: 일단 대통령이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국정 상황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3: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2: 책임과 성찰을 보여준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러 가지 논란거리, 의혹거리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국정 발목을 잡아왔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란이나 의혹을 해소하겠다. 근데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임했던 기자회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어떤 계기가 없이 이제 이루어진 첫 번째 기자회견이었는데. 예.
4: 굳이 계기를 찾는다면 최근에 급락하고 있는 국정 지지율
3: 또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입니다는
4: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부족했다라는 표현을 13번 쓰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말보다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진정성 있는 여러 말씀들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말의 진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죠. 특히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여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예. 이왕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임명을 철회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 짧은 총평만 드리겠습니다.
0: 예.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보셨을 텐데 과연 여러분들이 보신 의견하고 이 두 분 의견 오늘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한번 지켜보시죠.

0: 현안별로 이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연임 개헌 그리고 공소 취소였는데 먼저 연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0: 예, 아주 힘주어서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는데 그럼 연임 문제는 확실히 선을 그은 걸로 보이십니까?
2: 그렇게 봐야겠죠. 일단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그동안에 조금 오해를 살 만한 언급들이 있었잖아요. 국회의장께서도 그랬고 또 법제수장도 그랬고 그러니까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개헌 제안을 해도 그 개헌 제안이나 논의가 힘을 못 받습니다.
0: 예.
2: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이게 이제 국정과제 1호거든요. 개헌이라는 게. 그래서 개헌 논의의 뭐 동력을 좀 만들기 위해서라도 오늘 저 분명하게 연임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정리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 오늘도 이제 개헌 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했고 얼마 전에 이제 여당 대표도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조건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0: 연임 관련해서는 오늘 뭐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있었지만은 모두 발언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 좀 쓴 발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3: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한 문제에서 몇 가지 약재들 가운데 하나가 연임 개헌과 관련해서 과연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진일보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정황, 그러니까 헌법을 통해서도 본인이 안 된다라는 것 대신에 본인이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본인으로서는 좀 억울했던 부분이잖아요. 나 자꾸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라고 하냐.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억울하더라도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선 진일보한 발언이었다라고 평가하는데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연임과 관련된 의지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예.
3: 그러나 완전히 뭐 연임 안 하겠다라고 해서 또 이 논란이 종식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진일보한 메시지를 예. 냈다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0: 네, 두 분 모두 일단락됐다, 진일보했다 좀 의미를 부여하셨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공소 취소 그리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 김 후보자를 임명하실 계획이신지
5: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진 못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그럼 일단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일단 넘어왔는데 임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그럼 있다고 보십니까?
2: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께서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0: 예.
2: 아까도 이제 여러 사안, 그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과 논란,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한 취지가 있는데 김승원 후보자를 연이어서 임명을 한다면 다시 공소 취소 관련된 논란이 살아나면서 이게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사실 김승원 후보자의 검증 단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증을 했어야 되고

0: 보기에는 청문회 전략도 좀 미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인 참고인을 전혀 안 부른 게 오히려 후보자나 여당한테 득이 된게 아니고 독이 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하나도 줄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야당의 공세가 워낙 거센데다가 무엇보다 국민적인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여론이 조금이라도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럴 기미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의 큰 슬로건이 어쨌든 국민의 뜻을 더 깊이 살피겠다는데 국민의 뜻은 반대가 명확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김성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말만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실제 대통령께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조금은 더이 지금의 기조에 맞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임명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 뭐 오늘 나온 답변은 다소 뜻밖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때만 하더라도 오늘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거다 이런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애초에는 아마도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이상 본인이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미 압도적 반대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닐 겁니다. 오늘 애초에 10시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이 10시 반으로 미뤄지는 과정에서도 오늘 나온 갤럽의 국정 지지율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들도 있는 걸 보면 그만큼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말로만 의지의 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과연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설득과 이 말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 국민의 눈높이를 살펴보겠다라고 했다면 지금의 여론을 반영해서 임명 철회를 하든 아니면 김승원 의원이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이잖아요. 당과의 조율을 통해서든 청와대와의 물밑 조율을 통해서든 자진 사퇴의 방식이든 어떤 식으로든 이걸 정리하지 않고 임명하게 될 경우에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본인의 발언과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한 것과는 완전히 상충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요. 그두 가지를 야당에서도 이제 연결지어서 보던데, 그러니까 김 후보자를 임명을 하면은 그것은 곧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다. 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0: 아무래도 김승원 후보자 지명이 그렇게 해석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거 아니냐. 김승원 의원이 뭐 공소 취소 의원 모임 대표도 맡고
1: 그렇죠.
0: 또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김승원 후보를 이대로 임명하더라도 저는 여러 가지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직무 수행의 정당성 논란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 주도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입법적으로 그거 하지 않겠다고 오늘 대통령께서 선언을 했고 그러면 이제 뭐 검찰을 지휘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럴 만한 지금 권위나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김승원 후보자를 이대로 임명해도 공소 취소는 불가능한 사안이고 게다가 이 김승원 후보자 여러 가지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그걸 계속 의심하는데 이 상황에서 굳이 임명을 해가지고 얻을 실익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정치적 부담은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래도 그 실패를 인정하는 게 부담이 좀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 대통령께서 보이신 태도 또그 대통령께서 그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책임을 인정한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대로 김승원 후보자 임명은 훨씬 더큰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오늘 조금 이제 이 대통령이 복잡하게 얘기한 감이 없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주지 말고 조작기소 규명에만 집중해달라 이제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한동훈 의원은 공소취소는 꼭할 거지만 욕을 덜 먹는 방법을 찾겠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요.
2: 지난번에 국정조사를 했잖아요.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려고 했지만 조작 기소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쌍방울 임원들이 나와서 대북송금 대가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조작 기소

0: 였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시 특검을 통해서 조작 기소를 규명해내고 그걸 통해서 공소시효를 하겠다는 건데, 이쯤 되면 본인이 공소시효의 뜻이 없다면 아예 특검도 가지 않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보지만, 특검 강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공소시효 권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법과 사실 또 원칙에 따라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작용되는 법과 원칙 사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특검을 통해서. 그러면 그걸 갖고 법무부에 가서 검찰을 통해서 공소시효를 하겠다라는 시나리오까지는 접어두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공소시효에 대한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특검도 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특검 추천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1: 예, 그러시군요. 자, 두분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대통령의 연임 발언, 그리고 공소 취소와 관련된 발언을 두고 여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이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된 이제 특검 내용 S만 바꿨다라는 이거는 대통령 말씀하신 이제 민주당 입장을 적대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3: 아니, 그거는 이제 대통령 말씀이시고요.
4: 박상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3: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당의 입장을 아직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5: 김성환 후보자 관련해서 아직 임명 결정이 못 하셨다고.
3: 그것도 제가 그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오신 말씀을 제가 여기서 해설과 해석을 붙이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6: 국민이 원하는 답은 단 하나.
4: 정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당당히 재판받겠다. 그것입니다. 변함없이 본인을 강제 정치 수사의 피해자라고 강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승원은 최종 결론을 못 내렸다고 합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자인한 것입니다.
1: 네, 일단 앞서서 이제 박성준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걸 좀 꺼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7: 그러니까 당 대변인이다 보니까 아직 당의 입장이 최종 정리가 안 돼서 일단 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조만간아마 당 입장을 정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법사위 의원들도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그 민주당의 기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상당한 진일보가 있는 거죠. 일단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당시에 공소취소 의원 모임을 만들고 법안을 발의해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제동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을 통해서 좀 인위적인 방법으로 공소취소한 경로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조작기소특검법이 만들어져서 수사해서 기소하고 그리고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이 나면 그걸 근거로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순리대로 처리되는 그런 경로가 남아있는데 그 시간이 한참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당장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러면 공소취소 가능한 조항을 빼고 특검법 빨리 통과시키자 이렇게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야당의 반발이 상당할 거고 지금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나 관리하는 게 급선무지 그게 급선무는 아닐 거거든요.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6월 달에 여당에서 처리하려고 시도를 했던 때에 비해서는 현실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전 대통령께서도 그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다만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아는 사실은 따로 있다. 그러나 그조차도 증명돼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가지고 무리하진 않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것에는 애초부터 나도 반대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민주당이 과연 이제 어떻게 그 법안을 진행할지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좀 전에 이제 재판 받겠다는 말이 없었다. 공소 취소의 미련을 못 버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비슷한 아까 그 네. 의견 같습니다.
0: 네, 국민의힘의 그 최고위원회를 여는 장면에 뒤에 백드랍이라고 하죠. 10글자 써 있는 거 보셨을 것 같아요. 연임 안겠다와 재판 받겠다였거든요.

0: 연이 많겠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재판 받겠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한 의혹을 여전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거고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잖아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억울하다. 그것을 뭐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국민들은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공소 기각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인 상황에서 공소 취소라는 것은 검찰이 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예.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이에요.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검찰총장 대행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가 6.3 지방선거 결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라는 사후적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관련해서 대통령이 재판 받겠다라는 다섯 글자 얘기하시면 돼요.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어려운 법정 용어들로 뭐 법과 사실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 뭐 이송과 관련해서 그걸 제거해달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국민에게 정말 중학교 2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나는 떳떳하게 재판 받아서 나의 무죄를 증명해내겠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계속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어려운 말로 자꾸 현혹하는 말하면 오히려 본인 점수를 깎아먹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대통령의 일곱 번째 기자회견에 대해서 현안별로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대통령 오늘 검찰개혁 그리고 여권 내 갈등과 관련해서도 상당 시간을 할애하면서 답변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예, 검찰개혁 확실히 하겠다. 의심하지 말아달라. 다시 한번 이제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른바 코어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3: 저는 오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심했을 대목이 네. 저 이제 내부 문제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걸 어디까지 어떤 네. 방식으로 담을까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인데 어떻게 보면 지지층 내부의 문제, 진영 내부의 문제. 근데 그게 작은 문제라면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결코 지금 간과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문제고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또 큰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예.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층들에게 혹은 그 진영 내부에 메시지를 안 낼 수가 없었고요. 제가 조금 의외로 봤던 건 모두 발언에 좀 전에 했던 우리 모두가 친노 친문이고 친 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인데 이게 모두 발언에 들어갔어요. 네. 질의응답이 아니고. 그건 조금 이색적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두 발언은 어쨌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데 이게 마치 이 대통령의 지지층에게 하는 말씀으로 혹은 예. 당원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서 그에 대해서 또 문제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그런 반응이 나오리라는 걸 예상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모두 발언에 포함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지층 내에 여러 가지 정서적 갈등이 굉장히 커요. 대통령께서 그걸 조금 이제 치유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나 정책 방향에 있어서 혹은 정책 의지에 있어서 예. 당신이 변한 건 없고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선명한 개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개혁의 실질적인 의미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내용을 가지고는 토론을 하자. 다만 지지층들 사이에서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서로를 뭐 멸칭으로 부르고 이렇게 이제 균열이 발생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에 내 스스로가 원인 제공을 한 게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치유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여권 내 갈등 이걸 이제 봉합하려고 이제 상당히 이제 노력을 했다, 공을 들였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보면. 최민희 최고위원은 상처에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고 근데 반면에 딴지 게시판에서는 회견 전후에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 상당히 들끓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0: 네, 뭐 추미애 경기지사

0: 나도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는데,
1: 그렇죠.
0: 이번에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한 걸 보면, 이 정도 메시지 갖고 최근에 균열이 일고 있는 민주당 내 강성 지지자들과 이른바 뉴 이재명 그룹 간의 갈등이 치유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입니다.
1: 네.
0: 저는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도 우리는 모두 친노, 친문의 친김대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 예.
0: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같은 얘기를 반복한 걸 보고 좀 놀랐어요.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본인의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모두 친노, 친문, 또 친김대중이다라고 하면,
1: 예.
0: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았던 51%의 국민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마치 민주당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할 때 우리가 갈등하면 안 된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상대와 열심히 싸워야 된다, 이
1: 예.
0: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조를 끄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모두 발언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대통령다움을 보여주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1: 예.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추미애 경기지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은, 개혁에 대한 약속은 구두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개혁 조치를 해내야 국민이 지도자를 바라볼 때 신뢰와 존경, 사랑이 새로 생긴다. 이게 이제 오늘 국회 오후에 있었던, 국회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참석을 해서 했던 발언이라, 이재명 대통령을 뭐콕 집어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해석이
2: 뭐 그렇게
1: 되거든요.
2: 해석이 되죠.
1: 네.
2: 대통령이 내란스럽게 옆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그건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1: 네.
2: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그 지사는 본분이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광역단체장입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도 아니고 법사위원장도 아닌데, 경기도지사로서의 역할이 아닌, 어떻게 보면 중앙 정치에 어떤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집착하는 게 과연 자기 본분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강성 지지층의 의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지만, 저게 이를테면 민주당 정치인들의 평균적인 지금 인식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가 저렇게까지 반발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1: 김지용 후보자.
2: 네, 김지용 후보자가 뭐 친윤 검사다. 근데 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들인데다가 두 번이나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2: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검증하라 그랬어. 근데 행안부에서 다시 한번 검증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 정도라면 받아들여야지.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1: 예.
2: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1: 그럼 앞으로 대통령이 김지영 후보자를 그러니까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2: 저는
1: 분기점이네요.
2: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 예.
2: 추미애 그 지사의 저런 언행에 대해서는 당에서 단호하게 저는 뭐 경고를 하든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의 광역단체장이고. 그러니까 어떤 정권에서도 이를테면 경기도지사와 같은 그런 광역단체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두고서 저런 수위의 언사를 했던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1: 네.
2: 저거 일종의 하극상인 거죠. 그리고 뭐 문제 제기하는 게 별다른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탈레반이 되면 안 되잖아요.
1: 예. 자, 김지용 중수청장, 초대 중수청장이죠. 이제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큰 관심거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3: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난 게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입니다. 어렵습니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부는 합니다.
4: 과거 대통령님은 전세제도와 관련해서 한국에 있는 특이한 사금융 제도다,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는 말씀하셨는데.
3: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4: 네.
3: 사라져야 한다고 했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1: 자, 오늘 명확하게 답변한 것이 있고 좀 애매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명확하게 답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근데 이 정부는 한다고 하고 이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면

0: 지금 서울 부동산 문제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책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자회견하는 것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온 거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이 정책 기조면 분명히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공부문의 공급 강화 이런 것들로 부동산 시장 잡을 수 있다고 했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 초기에 왜 못 잡았겠습니까? 결국엔 민간 부문의 공급이 전체 공급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민간 부문의 공급 확대 없이 서울시장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뭐 기존 아파트들을 사고 파는 데 대한 대출 규제는 그렇다 쳐도 신규 아파트 공급 확대에 필요한 대출 확대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국정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고 오히려 공소취소나 연임과 같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메시지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혀 국민적 설득에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1: 예, 지금 그러니까 정광재 소장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여론조사들 보면은 정말 부정평가의 1순위로 꼽는 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2: 근데 저 부동산 정책이 부정평가 1인데 그 내용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뭐 예를 들어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집값 관리가 안 됐다. 근데 이런 측면의 부정적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수도권의 그 이 국민 수도권 주민들의 반은 전월세에 삽니다.
1: 예.
2: 근데 전월세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대통령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전월세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전월세 가격이 막 폭등하고 공급 물량이 부족한데 없었습니다. 때문에 정부 부동산 정책이 아직은 제가 보기에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투기를 억제하고 이른바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줄여나가겠다, 없애겠다는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라는 거고요. 아까 이제 민간 정비 사업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를테면 업계에서 요구하는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는 사실은 그 이제 투기를 굉장히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용적률 규제 뭐 다 풀고 이를테면 뭐 임대 주택 의무 비율 같은 거 없애고,
1: 예.
2: 그다음에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없애고, 그다음에 뭐 집단 대출이나 그 부동산 PF나 이런 규제 다 없애고, 근데 그런 걸 했다가 감당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때문에 오세훈 시장마저도 그걸 강조하면서 그렇게 과감한 규제 완화나 이런 거를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요. 일단 오늘 공급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건 공공이 할 수 있는 공급은 최대한.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하겠다.
1: 예.
2: 그리고 지난 그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거의 공급 절벽이었기 때문에 그게 누적돼서 나타난 문제지 이 정부에서는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1: 예.
2: 정책 방향이 명확히 다른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거나 이제 이른바 시장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전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정책 방향과는 명확한 거고 대통령은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의 옳음을 증명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이제 전세 문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은 내가 언제 없애겠냐고 했냐 없어질 거라고 했지. 이제 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요거를 이제 눈에 띄는 부분으로
0: 네.
1: 오늘 지적하시는 분들 이제 상당히 많았고.
0: 네. 상당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번의 기자회견과 달리 이번 그 기자회견은 차분한 어조로 상당히 그 국민께 송구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발끈한 것 같습니다.
1: 예.
0: 근데 기자가 질문하려고 했었던 것은 일부 워딩이 좀 틀렸겠지만 전월세 문제, 특히 전세가 빠른 속도로 없어지면서 그것이 오히려 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었거든요.
1: 네.
0: 그럼 그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그 질문이 틀렸으니까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었고. 자,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이 이제 끝났고요. 과연 그러면은 이게 계기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오를 것이냐. 마침 오늘 또 그 지지율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긍정평가가 3

0: 37% 이렇게 나왔고요. 부정평가가 56% 더 벌어졌죠.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과연 그러면은 이번 오늘까지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다음 주 월요일 조사 결과 또 나올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 일단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그 뭐랄까 하방 압력이랄까 그 저지선은 뭐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첫 술에 배부르기가 어렵잖아요. 당장 지지율의 뭐 반등, 상승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고 또 국민들이 좀 지켜보자. 이런 시선도 있을 겁니다. 네. 대통령께서 오늘 여러 가지 좀 진솔한 뭐 성찰, 반성 뭐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실제 실천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지켜보겠다. 네. 이렇게 관망하는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뇌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김승원 후보자 임명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이제 당상 가시적으로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다가 네. 지금 국민 여론이 여전히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공소취소나 이런 문제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대통령이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변화하는지 혹은 뭐 말로만 변화한다고 한 건지 그 시험대가 될 그 지금 이슈가 네. 김승원 후보자 임명인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 지금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고 오늘 기자회견과 엇박자로 비칠 수 있는 데다가 공소취소 논란 이런 게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저는 여당도 그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긴 했지만 좀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2: 네. 오늘 그 부정평가는 1%포인트가 그러니까 그 긍정평가는 1%포인트가 떨어졌는데 그렇죠. 부정평가는요, 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모르겠다. 그냥 뭐 중간자적인 평가를 하던 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네. 돌아선 부분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그 지지자들로 끌어오는 것과 반대 의견으로 돌아선 사람을 다시 지지하는 사람으로 끌어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은 커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지난주로 떨어질 때는 2%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1%포인트가 하락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데 과연 이 정도의 기자회견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네.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법무장관을 임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네. 큰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0: 예.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과연 김승현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냐. 다음 주에 눈여겨볼 걸로 두 분 다 점쳐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실종신고 두 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이 상급자의 부실한 감독과 형식적인 심의 등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3: 부경장은 실종사건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동료에게 인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허위 종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혼자 야간 당직 근무를 하던 중 발생했는데 상급자의 지휘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 확인한 뒤 종결하라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등 종결 사유에 따라서는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이 사건 접수 사실조차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도 형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112 신고 처리표만 공유했을 뿐 범죄 관련성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두 차례 경찰서를 찾아 소재 파악을 요청했던 68세 남성 사건도 단순 상담으로 처리됐습니다. 이후 재실종 신고가 접수돼서야 수색이 이루어졌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부경장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 행사한 혐의와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경찰은 부경장과 함께 근무했던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팀원 등 8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

0: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검거한 마약 사범들에게 수사에 협조하면 재판에 유리한 자료를 제공해 주겠다고 꼬셔 위장 수사에 필요한 7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고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고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두 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NS에서 마약 좀비로 불린 3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를 내내 부인해왔지만 구속된 뒤에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타고 문이 열리고 경찰 호송차 한 대가 빠져나옵니다.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로 불린 3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몸을 늘어뜨린 채 구부정하게 선 모습 영상이 SNS에 퍼져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입니다. 경찰 수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간이 검사 양성 반응을 근거로 긴급 체포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금세 풀어줘야 했습니다.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A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필로폰을 확보했고 모발 정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자 지난 9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적법하게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지만 검출된 성분은 처방약과는 달랐습니다. 구속되자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범행을 스스로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네준 30대 남성도 추가로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0: 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뒤 하의를 입지 않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아침 9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서울지하철 1호선 부평역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하의를 벗은 채 거리를 걸어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 북항에 있는 공원 수로에 대형 상어가 나타나 해경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2: 공격성이 높은 무태상어로 추정되는데요. 동해에서는 이 같은 대형 상어의 출몰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3: 여기.
4: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상어가 수로 가장자리에서 유유히 헤엄칩니다. 몸길이 3m가 넘는 성체입니다. 상어가 나타난 곳은 바다와 연결된 수로가 가로지르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 먹이를 쫓다 보니 연안까지 온 거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5: 기수역으로 유입된 물고기를 따라서
6: 지완성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입니다.
5: 개체를 따라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나갈 길을 찾고 있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 종류는 우리나라 대부분 해역에 서식하는 무태상어로 추정됩니다. 백상아리나 청상아리만큼은 아니지만 공격성이 큰 상어입니다. 산책로 가까운 곳에 상어가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해경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상어를 바다 쪽으로 몰아내기 위해 소방과 해경은 상어 퇴치기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선박 한 척으로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상어를 공원 밖으로 내보내기에 역부족이었고 상어가 스스로 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낫다는 전문가 권고에 따라 해경은 철수했습니다. 당국은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라는 안내 방송을 공원 전역에 송출했습니다.
7: 현재 공원 수로에 상어가 침몰을 하였습니다. 해안가 주민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동해에서 대형 상어 출현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청상아리와 악상어, 무태상어 등 73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발견된 수와 같을 정도로 출현이 잦습니다. 수온이 높아지며 고등어와 방어 같은 날육성 먹이가 남해에서 동해로 이동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기후 변화로 연안에 출몰하는 상어가 더 늘 거로 보여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0: 중국

0: 정보 조직의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이적, 군기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900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육군 병장이었던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에게 7차례에 걸쳐 1,700여 만 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한국군 단독 훈련 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1: 광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총선을 9달 앞둔 지난 2023년 7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5천만 원을 부정수수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실체적 사실관계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길을 가던 70대 여성이 느닷없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습니다.
1: 30분간 심장이 멈춘 위기 속에 시민과 구급대원, 의료진이 마음을 모은 현장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김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건물 밖으로 향하던 한 70대 여성. 비틀비틀하며 힘겹게 옷걸이를 붙들더니 풀썩 그대로 쓰러집니다. 지금부터 시작된 골든타임. 일단 곧바로 119 신고가 접수됩니다.
3: 여기 중앙상가
4: 신고자입니다.
3: 어느 분이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세요.
5: 잠시만요. 말씀해 주세요.
4: 소방 관계자입니다.
5: 구급차가 출동하고 있고요.
2: 다급한 상황에 신고자 의지가 흔들리는 것도 잠시.
3: 아이고 감각이 없어. 처음에 빨리 오세요.
5: 감각 없으니까 심폐소생술 해주시라고요. 구급차는 타고 있어요.
2: 소방 상황실 근무자 지도로 어수선한 현장이 조금씩 정돈됩니다.
5: 한 손을 이에 다른 손 포개해서 깍지 끼워서 올려놓으시고 여기 속도 들리시죠?
3: 네. 네
5: 수직으로 눌러주세요. 5cm 깊이로 누르고요. 가슴 정상을 누르시는 거예요. 네,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눌러주세요.
2: 응급처치로 뛰기 시작한 심장이 다시 멈춰서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6: 네, 선생님 지금 유어레스트란 상황이고 라인은 지금 잡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BP 총 7번 나왔습니다.
2: 현장 구급대원들의 보디캠을 통해 전문의의 실시간 처방이 계속됩니다.
7: 에피네프린 1mg을 3분마다 투여해 주십시오.
2: 이 환자는 병원에서 한 달가량 치료받은 끝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8: 환자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9: 윤재철 전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입니다.
8: 119 구급대의 약물 투여 등 전문 소생술, 병원의 최종 치료까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처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2: 심장이 멈춰섰던 절체절명의 시간은 병원 도착 전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보여준 기적의 30분이 됐습니다. 전북지역 심정지 환자의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은 19.3%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 저희 할머니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YTN 김민성입니다.
1: 자, 예선부터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국립중앙박물관의 분장놀이 행사. 내일 드디어 결선을 치릅니다. 온라인에서도 많이 보셨죠? 누가 진짜 국보인지 재치 넘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빛나는 결선 참가자들의 모습. 함께 보면서 우승은 누굴까 주인공 한번 점쳐보시죠. 이 국중박 분장놀이란 박물관 유물을 주제로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분장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전국에서 275팀 643명의 참가자들 가운데 결선에 오른 25개 팀의 면면을 볼까요? 자, 손가락을 뺨에 댄 반가사유상, 금방이라도 종소리가 울릴 것 같은 성덕대왕 신종, 기와까지 야무지게 복원한 얼굴 무늬 수막새입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금방이라도 펄떡거릴 것만 같은 잉어 모약 연적까지 재치와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입니다. 여기에 모델 이혜정 씨가 변신한 간돌검은 물론 사자 대신 사람들이 바치는 쌍사자 석등까지 우리나라 대표 유물을 소재로 한 참가자들의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커진 규모로 전국 4개 권역에서 예선을 치렀고요. 총 1만 명의 관람객이 이런 즐거운 경쟁을 지켜봤습니다. 최종 결선에 오른 25개 팀의 화려한 무대는 바로 내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상 5개 팀에 각 300만 원이 주어지는 등 인기만큼이나 상금 규모도 한층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국중박 분장놀이가 우리 유물을 즐기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수도 지난달 이미 5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관람객들의 발길은 더 빠르게 늘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서 2배 늘어난 29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K-POP에 대한 세계적 주목도가 우리나라 전통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점 등이 인기 비결로 꼽히는데요. 연간 관람객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600만 명을 넘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 관람 흐름은 어떨까요? 아마 지난해 세운 650만 관람객 기록을 넘어서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0: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 45일 만에 관객 수 1,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 유니버설 픽처스는 오늘 오전 오디세이의 누적 관객 수가 1,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겨울왕국 2, 아바타, 알라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이어서 국내 개봉 외화 가운데 1,100만 관객을 넘은 여섯 번째 기록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궁궐과 조선 왕릉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창덕궁 후원을 제외한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궐과 종묘 그리고 조선 왕릉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특별한 계기 없이 온전히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 특히 그동안 야당이 입장을 집요하게 요구해온 연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취임 이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당일 아침 시간을 30분 미룰 정도로 신중을 기한 자리였던 만큼 사전에 준비한 모두 발언부터 쟁점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줄곧 분명한 생각을 밝히라고 촉구해왔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12: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11: 그동안 야당의 요구에 응해오지 않은 건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재차 밝혔습니다.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물론 자신은 해당하지 않지만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개헌 의제로 거론했습니다.
12: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내각 책임제나 이번 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야당과 내각제 등을 추진하려는 거 아니냐는 일부 여권 지지층의 의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2: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을 직접 정리하고 나선 만큼 당분간 관련 공세는 잦아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특검 법안에 들어있는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1: 다만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 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는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에 피해 입은 사람이 여럿이라며 악의적 수사와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는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0: 항소심 판결에까지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 대통령은 조이대 대법원장이 최근 언급한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 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2: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정작 법정에 서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은 봉창 90분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SNS에 임기 너머의 나라는 그려내면서 임기 너머의 재판은 이약 물고 약속하지 않는 모습이 애처롭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건 공소 취소 없습니다 한마디였다고 적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 대통령이 6.29 선언이 아니라 전두환의 4.13 호헌 선언을 택했다며 특검법으로 수사는 해놓고 공소 취소 조항만 빼겠다는 건 욕 덜 먹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일부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는데 국익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4: 17일로 예정됐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갑자기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세부 조건에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4: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은 한국에 분배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으로 투자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측 욕으로 이 표현을 어렵게 합의문에 넣었지만 이후 구체적인 투자 협상 과정에서도 이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람만 한다. 이거 어떻게 회수할 거냐 이걸 그러면. 수익 배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어디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하죠.
4: 당초 한미는 각 사업에서 나온 손익을 한데 모아 정산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전체 원금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미국 측이 각 사업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방안을 요구하며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또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생산 전력의 안정적인 판매처와 미국 내 원전 건설 시 한국형 원전의 포함 여부 등을 두고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투자금의 규모와 송금 시점 등도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우리 반도체 기업에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기업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3: 다음 달 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도 기자회견의 주요 화두였습니다.
2: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퇴 의심을 걷어달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검찰개혁 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 검사 수사권 폐지를 두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겠다며 불가역적 개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1: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5: 검사 정원 현행 유지나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등을 고리로 검찰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일각 시선에는

0: 검찰의 폐악으로 가장 고통받은 건 바로 자신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애초 검찰개혁의 목표는 수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거였다며 기존 계획을 넘어선 진척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1: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공격들도 있죠.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0: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중요성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권 집중과 경찰의 비대화 우려 등과 관련한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 또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 권한들이 악용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개혁도 중요합니다.
0: 이 대통령은 개혁의 최종 목적이 국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개혁 과정에서도 이를 잊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일 불거지고 있는 여권 내부 갈등에 대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함께했던 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팠다고 언급했습니다.
3: 또 혐오와 멸칭을 멈추고 포용하자고 당부하며 통합을 강조했는데 여권의 내부 갈등이 수습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1: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여권 내부 갈등을 의식한 듯 지지층을 향해 먼저 통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했던 분들이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포용을 당부했습니다.
1: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4: 검찰개혁 과제 완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핵심 지지층에 러브콜을 보내고 개혁 후퇴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 갈등이 불거진 데는 민주당 제1당원인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1: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4: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5: 당내는 늘 토론과
6: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있는 것이죠. 네. 얼마나 지혜롭고 평화롭게 하느냐. 저는 그것에 달렸다고 봅니다.
4: 이 대통령이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지지층 분열 극복 호소에도 나선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진정성이 드러났다고 호평하면서도 앞으로 민주당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이 분열적 태도와 독선적 자세를 버려야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을 감싸 안으며 화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범여권이 갈등을 넘어 새로운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언제나 국민은 옳다며 앞으로 민생을 더 챙기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3: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통합을 향한 국정운영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회견을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당 대표실에서 함께 지켜봤습니다. 회견이 끝난 뒤 김민석 대표는 당청 일치의 방점을 찍으며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8: 기자회견을 보는 동안에 대통령님과
6: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8: 같은
6: 대표입니다.
8: 생각,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습니다.
7: 민주당 안에선 이 대통령이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이 이 대통령의 진솔하고 솔직한 말과 태도를 모두 높이 평가할 거라며 이번 회견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국정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민생 의지에 발맞춰 입법과 정책, 예산을 통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9: 지표는 개선되는데 국민이 체감

0: 하지 못하는
1: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0: 개선에 나가겠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민의 실제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2: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회견을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선언으로 규정했습니다.
3: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국민이 원하는 국정기조 전환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탓만 했습니다.
2: 특히 부동산과 주식 문제 등 현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책임을 돌리며 남탓으로 일관했다고 날을 세웠고 대통령이 친문과 친노, 친김대중 세력을 모두 동지라고 언급한 걸 두고는 국민 전체를 통합하기보다 지지층 결속에 치중했다고 꼬집었습니다.
4: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기조
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정면적인 거부 선언인 동시에 지지층의 와해를 막아보려는 왼쪽 생기기, 좌파 갈래기였다고 평가합니다.
2: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부족함을 인정한 태도 자체는 평가하면서도 민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부족했다고 비판했고 진보당도 이 대통령 메시지가 실제 민생 개혁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5: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으로 수도권 부동산 대책 포럼을 꾸렸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검증하겠다며 정책 공조에 시동을 건 모습인데 범보수 야권 연대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공통 문제인식 아래 범보수 야권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울 마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가칭 수도권 주거혁신 포럼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오는 30일 창립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박수민 의원이 책임연구위원을 맡았고 국토위원장 4선 유희동 의원과 5선 권영세 의원, 배준영, 김재섭, 최수진 등 주로 수도권 의원들이 중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검증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진짜 수도권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수도권 재탈환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대안세력으로서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건데 한 달에 두 번 모임을 통해 실제 공동입법까지 나아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온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로 포럼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 의원 측은 경기 남부권 의원으로서 정부의 획일적이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 탓에 무너진 주거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취지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보수 통합이라는 어젠다 아래 여권의 분열상과 대비되는 효과까지 일석이조를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총선이 불과 2년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 포럼이 단순 정책 모임을 넘어 보수 연대와 재편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에 청년 시민당사 가칭 허브 1, 2, 3을 마련해 10대부터 30대까지 아우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정혜 사무총장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 이름은 가칭 허브 1, 2, 3으로 10대부터 30대까지 아우르고 12.3 비상계엄을 진압한 날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 개혁신당의 사무처 당직자들이 앞으로 역할과 거취 판단을 비대위에 맡긴다며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당직자들은 오늘 성명을 통해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처가 먼저 변화를 뒷받침하고 쇄신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0: 2026 아이치 다구야 아시안게임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현지에선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 선수들이 모이는 공식 행사에 임진왜람의 주범 도요토미 히데요시 캐릭터가 등장하더니 이번에는 입국장에서 우리 선수단의 태극기 입장까지 가로막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인천공항을 출국할 때만 해도 당당히 대형 태극기를 들고 섰던 기수 신유빈 서승재 선수. 하지만 일본 주부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설 땐 태극기가 사라졌습니다. 현재 공항 경찰이 보안상의 이유를 들며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을 막아섰기 때문인데요. 기대를 빼고 들어가겠다는 제안마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져 과도한 제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열린 선수촌 환영 행사에서는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의 장본인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분장한 무장대가 등장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대회 조직위가 이를 공식 SNS에 올리기도 하는 등 화합을 도모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침략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을 노출한 걸 두고 역사적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의 비좁은 컨테이너 숙소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의전과 역사적 문제까지 거세지자 대한체육회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개막 전부터 드러난 일본 측의 잇따른 미숙한 운영, 씁쓸함을 남기고 있는데요. 아시아 각국의 화합과 스포츠 정신을 다지는 축제의 장인 만큼 남은 기간 더 성숙하고 세심한 태도로 대회를 이끌어 나가려는 주최 측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여러 논란이 뒤따르고 있는 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우리나라의 하키 경기에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 나고야에서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태극기가 펼쳐지고 애국가가 나와야 될 상황에 북한의 국가가 연주됩니다. 남자 하키 경기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지난 15일 크루즈 입항 행사 때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한 데 이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의 연속. 대한체육회는 개막도 전에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에 두 번째 항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공식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악한 컨테이너 숙소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보다 사정이 나은 크루즈에선 2인실에 3명이 또 남녀가 한 방에 배정되는 실수도 잇따랐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새로운 대안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2: 대회 이후 흰 코끼리가 남는 걸 원치 않습니다. 논의가 쉽지 않았지만 타협도 아니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대안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OCA 선수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1: 지난주 내린 폭우도 악재입니다. 대회 조직위는 2021년 하계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치른 아쉬움을 극복하고 팬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드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지만 흥행은 아직 확신이 아니라 기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 사람들이 아시안게임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언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고야에서 대회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히로사와 이치로 나고야 시장입니다.
1: 현장 스태프들의 손길이 바빠지면서 공식 개막 하루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인들의 축제. 일본 최대의 제조업 도시 나고야는 미래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 이번 아시안게임을 준비했는데요. 개막 도전에 그 전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3: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0: 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 즉 낙태죄는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지 7년 후에 발표돼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중지 약물의 이름은 미프진입니다. 미프진은 그동안 판매와 구매가 모두 불법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7월 임신 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현재 진행 중인 식약처 허가 심사가 마무리돼야 도입이 이루어집니다. 여성단체들은 약물 도입을 적극 환영하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여성일수록 임신 사실을 늦게 알 수 있는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며 약물 도입과 함께 성교육과 상담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약은 불완전유산, 과다출혈 등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이고, 이에 대한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환자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도입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종교계 역시 강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임신 중지약의 본질이 태아 살해임을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9월 18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체르니의 손가락 기교의 예술 중에서 14번이에요. 유스투스 아이히 호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18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듀엣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체르니의 손가락 기교의 예술 중에서 14번 유스투스 아이히 호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체르니라고 하면 체르니 100번, 체르니 30번 같은 피아노 교본 아시죠?
0: 그렇죠.
1: 이걸로 유명한 작곡가인데 오, 이렇게 빠르게 연주하니까 아예 다른 음악 같아요.
0: 사실 이 연주는 음반으로 나오기 전에 SNS를 통해서 엄청난 화제를 모은 거라고 합니다. 유스투스 아이히호른이라는 젊은 피아니스트인데 2009년생으로 올해 겨우 16살.
1: 16살이. SNS를 통해서 음반까지 발매했다.
0: 예, 그것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그의 데뷔 음반 더 소스가 나왔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그중 한 곡이었습니다.
1: 이렇게 어린 피아니스트가 세계적인 음반사의 주목을 받는 경우는 정말 벼락 맞을 확률인데 그것도 콩쿨이 아니고 그렇죠.
0: 그렇죠. 드물죠.
1: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죠.
0: 없었죠. 근데 보통은 유명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거나 오랫동안 연주 경력을 쌓은 뒤에 음반사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좀 다른 길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1: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히 호른은 이 어렸을 때 SNS에 자신의 연주 영상을 꾸준히 올렸고요. 전 세계 청중에게 이름을 알렸어요. 지금은 SNS를 다 합치면 50만 명의 팔로워를 이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갖고 있대요.
0: 그렇다고 아이히 호른이 SNS를 통해 갑자기 등장한 피아니스트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정식으로 피아노를 배웠고요. 9살에는 바이마르 프란츠 리스트 음악대학의 예비 학생으로 들어가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1: 그러니까 정통 클래식 교육을 받은 피아니스트가 이 자신을 알리는 요즘 스타일의 청중을 만나는 방식까지 합체된 거네요.
0: 비슷한 경우로 공대 오빠로 유명한 일본의 피아니스트 즈미노 하야토도 떠올릴 수 있는데 카틴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요. 2021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는 준결승까지 진출하면서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주목을 했습니다.
1: 그리고 지금은 소니 클래시컬과 계약해서 정식으로 음반 활동을 하고 있고요.
0: 예전에는 콩쿠르와 공연장이 젊은 음악가를 발견하는 중요한 무대였다면 요즘은 유튜브나 SNS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음반사 입장에서도 이미 음악을 듣는 청중이 있는 연주자를 놓치기 어렵죠.
0: 그렇죠. 음반을 내더라도
1: 이미 팬이 생겼는데.
0: 다르니까요. 이 아이히 호른의 등장은 한 명의 신동 이야기라기보다 클래식 음악가가 청중을 만나는 방식 그리고 음반사가 새로운 연주자를 발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비발디의 플라우티노 협주곡 다장조 중 2악장 라르고 그리고 그의 자작곡 Silence Fields 조용한 들판 유스투스 아이히 호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비발디의 플라우티노 협주곡 다장조 중 2악장 라르고 그리고 사일런트 필즈 조용한 들판 유스투스 아이히 호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직접 편곡한 곡이었고 두 번째 곡은 자작곡입니다.
1: 이런 모습을 보면 아직 10대의 어린 음악가지만 상당히 재능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그는 어릴 때부터 악보에 적힌 음악을 그대로 연주하는 것뿐 아니라 즉흥적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도 즐겼다고 하는데요. 음반에는 그의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오늘은 16살 나이에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데뷔 음반 더소스를 발표한 피아니스트 유스투스 아이히 호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 16살입니다. 앞으로 어떤 음악가로 성장할지 더 궁금해집니다.
1: 그리고 아이히 호른의 등장을 보면 요즘 젊은 클래식 음악가들에게는 공연장뿐 아니라 유튜브와 SNS도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온라인에서 먼저 연주자를 발견하고 그 연주자를 좋아하게 된 사람들이 음반을 듣고 공연장까지 찾게 된다면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아주 새로운 청중이 들어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1: 앞으로 또 어떤 젊은 음악가들이 이런 새로운 길을 통해 등장할지 기대가 되네요.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그가 연주한 정통 클래식 곡 준비했습니다.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1번 유스투스 아이히 호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수도권 의원들이 중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검증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진짜 수도권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수도권 재탈환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대안 세력으로서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건데 한 달에 두 번 모임을 통해 실제 공동 입법까지 나아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온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로 포럼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 의원 측은 경기 남부권 의원으로서 정부의

0: 16% 오른 6,894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가 3.37% 오른 26만 원대로 회복했고, SK하이닉스가 6.42% 올라 185만 원대로 올라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은 1.28% 오른 832선에서 개장해 0.6% 오른 82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실종 신고 두 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부 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하며 공문서까지 위조했는데 상급자의 감독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 특히 실종자에 대한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도 형식적으로 하는 등 경찰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 문제를 밝혀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2: 부 경장은 실종 사건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동료에게 인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허위 종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혼자 야간 당직 근무를 하던 중 발생했는데 상급자의 지휘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 확인한 뒤 종결하라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등 종결 사유에 따라서는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이 사건 접수 사실조차 알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도 형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112 신고 처리표만 공유했을 뿐 범죄 관련성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두 차례 경찰서를 찾아 소재 파악을 요청했던 68세 남성 사건도 단순 상담으로 처리됐습니다. 이후 재실종 신고가 접수돼서야 수색이 이루어졌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부경장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 행사한 혐의와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경찰은 부경장과 함께 근무했던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팀원 등 8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길거리에서 몸을 축 늘어뜨린 채 찍힌 영상이 SNS에 퍼져 마약 좀비로 불린 3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 권선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어제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올해 상반기부터 지난 7월까지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하고 자신이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1: 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뒤 하의를 입지 않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아침 9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서울 지하철 1호선 부평역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하의를 벗은 채 거리를 걸어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서울 강남 지역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 입구의 불법 망루가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2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1: 일부 주민들이 철거에 반발했지만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3: 마을 한가운데 횡하니 선 망루 주변으로 흰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모여듭니다. 곳곳에서 괴금이 울려 퍼지고 뿌연 먼지도 흩날립니다. 구룡마을 입구에 세워진 10m 높이 불법 망루가 철거됐습니다. 마을에 드나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와 강남구청 행정인력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지 2년 만입니다. 지난달 법원은 망루를 설치한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한달 안에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자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철거에 주민들이 몰렸고 일부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4: 내집 마련에 꿈을 안고 올라간 거예요, 다. 목숨도 다 내놓고 지금 울분을 가라앉히느라고 내가 지금 약을 몇 개를 까먹고.
3: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를 포함한 경찰관 25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을 끈질기게 설득해 4시간 만에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0: 철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관과 주민들 사이에 우려했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SH는 지난해 구룡마을 땅 소유권을 전부 취득해 2029년까지 아파트 단지를 준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방식과 피해 보상 방안을 놓고 거주민들과 부딪혀왔습니다.
1: 요구 조건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으니까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게 협의해서 또 타 토지를 매입하게 해달라.
0: 막눈은 철거됐지만 재개발 추진을 둘러싼 SH와 주민들의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2: 20대 장남이 숨질줄도 모르고 며칠을 함께 지낸 이른바 동거 고독사를 겪은 지적장애인 가족의 사연과 관련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장애인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정을 전수조사하고 복지체계를 점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YTN 보도로 알려진 20대 지적장애인의 동거 고독사 비극과 관련해 장애인 부모연대가 성명을 냈습니다.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한 뒤 가족이 모두 발달장애인이라 고난도 지원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이 충분했는지 사회가 답해야 한다며 정부에 가족 전원이 장애인인 가구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돌봄 여건과 실제 복지 서비스 제공 실태를 확인해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정부가 3년마다 내놓는 보고서에는 전원 장애인 가구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만 있는 가족이 66만 가구에 이르는데 복지당국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오지는 않았던 겁니다.
5: 발달장애인만 구성된 가족들은 사실은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면 대응을 못합니다.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게 사각지대에 노이가 있었던 거죠.
4: 장애인 부모연대는 중랑구청에는 숨진 A씨 가족에게 복지 공백이 있었다면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본인이 복지 서비스 대상이면서 위로는 어머니를, 아래로는 동생을 부양하는 이중 돌봄 제공자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중랑구청은 구의회로부터 이중 돌봄 가구 실태 조사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요구받았는데 조사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A씨 가족 상황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6: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 확인이라든가 건강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4: 단체는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A씨 동생이 휴대전화 등을 무더기로 개통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9: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쳐다보아도 혹시 뒤돌아보아도 오고 또 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 너는 없는 걸 다 주지 못해 나는 그래서 미안한 나는 한없이 가진 걸 주어도 줄수록 더욱더 부족한 마음은 하늘에 반짝이는 저 별보다 맑은 마음이죠 이런 내 마음도 모른 채 그대는 날 또 지나쳐 떠나죠 언제든 기다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100분간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특검법안에 들어있는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는데요. 다만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 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는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에 피해 입은 사람이 여럿이라며 악의적 수사와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는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까지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8: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0: 더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한다며 자신은 연임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자신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해 왔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이 전투에 참여하는 성격의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선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파병 필요성 또한 분명히 밝혔습니다. 홍천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검토 중이신지 생각을
2: 이재명
1: 해보셨습니까?
2: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단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에서 우리 군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전투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투를 위한 군 자산을 파견하는 형태의 파병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3: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2: 다만 다른 국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해 부대를 예로 들며 사실상 파병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겁니다.
3: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2: 이 대통령은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 대화 재개보다는 훨씬 쉽고 이를 통해 남북 대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증시에 급등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4: 이 대통령이 논란이 된 레버리지 ETF를 놓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세부 과정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을 당시 타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외환시장 안정에, 즉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이게 왜 해외에 가서 하게 하느냐.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지. 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죠.
4: 또 레버리지 ETF 도입 시점이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며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시정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3: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보완을 했다는 건 그런 거죠. 차라리 그렇게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을 했더라면 괜찮지 않냐라는 비판이 가능하죠.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4: 이런 가운데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러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선은 고심 중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사회 정책 강화에 정책 중심을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적당한 인물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꼽으며 반드시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도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세금 줄이고 대출 풀어준 탓에 빚내서 집 사게 된 상황을 직격한 겁니다.
3: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0: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 그 빚으로 뭘 했느냐 다 부동산을 샀지.
1: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막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핀셋 지원하겠지만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 정책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난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합니다.
1: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역시 투기 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잘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며 자기 걸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거스를 순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0: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그거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거를 가려내기 위해서죠. 제가 소명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농지 조사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많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변화를 체감하면 국민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2: 이처럼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3: 대통령님께서는 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네,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강남은 뭐 꼭대기, 다른 데 이렇게 낮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내리고 여기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난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입니다. 어렵습니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
2: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 강남의 집값이 내리고 강북이나 외곽 지역은 오르는 현상을 평탄화 작업의 진행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비판이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 부족 책임을 전임 정부와 자신에게 돌리는 발언을 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주택 공급이란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리고 키우는 시간이 필요한데 서울의 정비 사업을 모조리 해제하며 이런 과정을 날려버린 분이 박원순 전 시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탓해도 좋지만 서울 집값이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오랜 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만이라도 직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집값이 주춤한 강남을 보고 기대를 걸거나 서울 외곽의 키 맞추기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확신을 버리고 머릿속부터 리셋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언제나 국민은 옳다며 앞으로 민생을 더 챙기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는데요.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통합을 향한 국정 운영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회견을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당 대표실에서 함께 지켜봤습니다. 회견이 끝난 뒤 김민석 대표는 당청 일치의 방점을 찍으며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5: 기자회견을 보는 동안에 대통령님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습니다.
4: 민주당 안에선 이 대통령이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고 국정 운영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이 이 대통령의 진솔하고 솔직한 말과 태도를 모두 높이 평가할 거라며 이번 회견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국정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민생 의지에 발맞춰 입법과 정책, 예산을 통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 지표는 개선되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민의 실제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4: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회견을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선언으로 규정했습니다.
7: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정기조 전환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탓만 했습니다.
4: 특히 부동산과 주식 문제 등 현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책임을 돌리며 남탓으로 일관했다고 날을 세웠고 대통령이 친문과 친노, 친김대중 세력을 모두 동지라고 언급한 걸 두고는 국민 전체를 통합하기보다 지지층 결속에 치중했다고 꼬집었습니다.
8: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선언인 동시에 지지층의 와해를 막아보려는 왼쪽 챙기기, 좌파 달래기였다고 평가합니다.
4: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부족함을 인정한 태도 자체는 평가하면서도 민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부족했다고 비판했고 진보당도 이 대통령 메시지가 실제 민생 개혁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특별한 계기 없이 온전히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야당이 입장 요구를 집요하게 요구해온 연임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먼저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취임 이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당일 아침 시간을 30분 미룰 정도로 신중을 기한 자리였던 만큼 사전에 준비한 모두 발언부터 쟁점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줄곧 분명한 생각을 밝히라고 촉구해왔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7: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6: 그동안 야당의 요구에 응해오지 않은 건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재차 밝혔습니다.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물론 자신은 해당하지 않지만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개헌 의제로 거론했습니다.
7: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내각 책임제나 이번 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야당과 내각제 등을 추진하려는 거 아니냐는 일부 여권 지지층의 의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8: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을 직접 정리하고 나선 만큼 당분간 관련 공세는 잦아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는데 국익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발언이 있겠습니다.
2: 17일로 예정됐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갑자기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세부 조건에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2: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은 한국에 분배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으로 투자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측 요구로 이 표현을 어렵게 합의문에 넣었지만 이후 구체적인 투자 협상 과정에서도 이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이거 어떻게 회수할 거냐, 이걸 그러면. 수익 배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어디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하죠.
2: 당초 한미는 각 사업에서 나온 손익을 한데 모아 정산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전체 원금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미국 측이 각 사업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방안을 요구하며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또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생산 전력의 안정적인 판매처와 미국 내 원전 건설 시 한국형 원전의 포함 여부 등을 두고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투자금의 규모와 송금 시점 등도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우리 반도체 기업에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기업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상선과 원유 수송,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파견된 청해부대 활동 강화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워싱턴 DC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두고 국내에서 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파병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 조율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또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양국 외교장관 차원의 의견 접근 가능성도 관심 대상입니다. 취임 이후 일곱 번째로 치른 이번 기자회견은 화기애애했던 지난 회견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부터 자세를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사과했습니다. 이어서 임혜진 기자입니다.
4: 대통령께서
5: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연단에 선 이재명 대통령. 지난 472일간 최선을 다했음에도 지지율이 갑자기 하락하자 당황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3: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야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5: 하지만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모두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세심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성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어려움을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여준 이들이 더는 실망하지 않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해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5: 최근 지지율 하락에 불씨를 당긴 개각 인사 논란에 대해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예고했습니다.
3: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또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가 판단한 것과 또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막 그것은

0: 역시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1: 다만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0: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대통령은 100분 동안 준비해온 모두 발언의 20분을 할애하고 모두 14개의 질문을 소화했습니다.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까이 이어졌던 신년 기자회견,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비교하면 농담도 답변의 길이도 줄었습니다. 기자단과의 거리도 더 가까워져 1.5m 이내로 좁혀졌는데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더 겸허히 경청하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전달하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등의 논란이 해소됐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명으로 일관했고 정작 국민이 원한 핵심 메시지는 없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3: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이 그동안의 국민적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연임 개헌, 공소 취소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의혹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4: 국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3: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데다 조작기소특검법의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논란은 일단락됐다는 해석입니다. 또 대통령이 이처럼 확실히 입장을 밝힌 만큼 야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명 일관해 자기 진영 챙기기 뿐이었다며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연임할 생각 없다는 언급은 명확한 거부 선언이 아니라 모호한 표현으로 얼버무린 것에 불과하다고 직격했습니다.
5: 연임할 생각은 없다고 해놓고 결국 나중에는 국민 결단 운운할 것 아닙니까? 결국 아직도 연임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3: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만 봐도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라며 재판받겠다, 왜말 못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6: 끝내 재판받겠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회를 향해서 자기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라면서 의용특검.
3: 여야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하나부터 열까지 팽팽히 맞섰습니다. 추석 민심 잡기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대강 대치는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 고수익에 원금 보장?
10: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100분간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특검 법안에 들어있는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는데요. 다만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 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는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에 피해 입은 사람이 여럿이라며 악의적 수사와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는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까지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언급한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 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한다며 자신은 연임을 한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자신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해왔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또 내각 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작은 터무니없는 거라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로 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선을 그었습니다. 전투를 위한 군 자산을 파견하는 형태의 파병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1: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0: 다만 다른 국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해 부대를 예로 들며 사실상 파병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겁니다.
1: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0: 이 대통령은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0: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 대화 재개보다는 훨씬 쉽고 이를 통해 남북 대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증시에 급등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3: 이 대통령이 논란이 된 레버리지 ETF를 놓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세부 과정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을 당시 타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외환시장 안정에 즉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이게 왜 해외에 가서 하게 하느냐.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지. 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죠.
3: 또 레버리지 ETF 도입 시점이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며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시정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1: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보완을 했다는 건 그런 거죠. 차라리 그렇게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을 했더라면 괜찮지 않냐라는 비판이 가능하죠.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3: 이런 가운데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러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선은 고심 중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사회정책 강화에 정책 중심을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적당한 인물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꼽으며 반드시 투기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도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세금 줄이고 대출 풀어준 탓에 빚내서 집 사게 된 상황을 직격한 겁니다.
1: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 그 빚으로 뭘 했느냐 다 부동산을 샀죠.
4: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막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핀셋 지원하겠지만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 정책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난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합니다.
4: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역시 투기 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잘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며 자기 걸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거스를 순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1: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그거 강제로

0: 하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죠. 제가 소명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농지 조사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많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변화를 체감하면 국민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특별한 계기 없이 온전히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야당이 입장을 집요하게 요구해온 연임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먼저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취임 이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당일 아침 시간을 30분 미룰 정도로 신중을 기한 자리였던 만큼 사전에 준비한 모두 발언부터 쟁점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줄곧 분명한 생각을 밝히라고 촉구해왔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7: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6: 그동안 야당의 요구에 응해오지 않은 건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재차 밝혔습니다.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물론 자신은 해당하지 않지만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개헌 의제로 거론했습니다.
7: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내각 책임제나 입원 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야당과 내각제 등을 추진하려는 거 아니냐는 일부 여권 지지층의 의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8: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을 직접 정리하고 나선 만큼 당분간 관련 공세는 잦아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5: 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현재 계류돼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공소시효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져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도 기자회견의 주요 화두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퇴 의심을 거둬달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개혁 통합은 검찰개혁 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 검사 수사권 폐지를 두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겠다며 불가역적 개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7: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9: 검사 정원 현행 유지나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등을 고리로

0: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 또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 권한들이 악용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개혁도 중요합니다.
0: 이 대통령은 개혁의 최종 목적이 국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개혁 과정에서도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와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되어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이고 이 정부는 할 거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두고는 정책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후임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며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부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는데 국익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17일로 예정됐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갑자기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세부 조건에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3: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은 한국에 분배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으로 투자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측 욕으로 이 표현을 어렵게 합의문에 넣었지만 이후 구체적인 투자 협상 과정에서도 이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이거 어떻게 회수할 거냐, 이걸 그러면. 수익 배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어디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하죠.
3: 당초 한미는 각 사업에서 나온 손익을 한데 모아 정산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전체 원금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미국 측이 각 사업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방안을 요구하며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또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생산 전력의 안정적인 판매처와 미국 내 원전 건설 시 한국형 원전의 포함 여부 등을 두고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투자금의 규모와 송금 시점 등도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우리 반도체 기업에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기업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상선과 원유 수송,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파견된 청해부대의 활동 강화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워싱턴 DC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두고 국내에서 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파병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 조율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양국 외교장관 차원의 의견 접근 가능성도 관심 대상입니다. 취임 이후 일곱 번째로 치른 이번 기자회견은 화기애애했던 지난 회견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부터 자세를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사과했습니다.

0: 이어서 임혜진 기자입니다.
1: 지금 대통령께서
2: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연단에 선 이재명 대통령. 지난 472일간 최선을 다했음에도 지지율이 갑자기 하락하자 당황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3: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야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2: 하지만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모두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세심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성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어려움을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여준 이들이 더는 실망하지 않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해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2: 최근 지지율 하락에 불씨를 당긴 개각 인사 논란에 대해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예고했습니다.
3: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또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가 판단한 것과 또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역시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2: 다만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3: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 대통령은 100분 동안 준비해온 모두 발언의 20분을 할애하고 모두 14개의 질문을 소화했습니다.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까이 이어졌던 신년 기자회견,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비교하면 농담도 답변의 길이도 줄었습니다. 기자단과의 거리도 더 가까워져 1.5m 이내로 좁혀졌는데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더 겸허히 경청하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전달하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등의 논란이 해소됐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명으로 일관했고 정작 국민이 원한 핵심 메시지는 없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4: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이 그동안의 국민적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연임 개헌, 공소 취소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의혹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5: 국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4: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데다 조작기소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논란은 일단락됐다는 해석입니다. 또 대통령이 이처럼 확실히 입장을 밝힌 만큼 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명 일관에 자기 진영 챙기기 뿐이었다며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연임할 생각 없다는 언급은 명확한 거부 선언이 아니라 모호한 표현으로 얼버무린 것에 불과하다고 직격했습니다.
6: 연임할 생각은 없다고 해놓고 결국 나중에는 국민 결단 운운할 것 아닙니까? 결국 아직도 연임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4: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만 봐도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라며 재판받겠다, 왜 말 못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7: 끝내 재판받겠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회를 향해서 자기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라면서 의용특검.
4: 여야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하나부터 열까지 팽팽히 맞섰습니다. 추석 민심 잡기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대강 대치는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8: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1: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A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토요일 뉴스타트 시작합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특별한 계기 없이 온전히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 특히 그동안 야당의 입장을 집요하게 요구해온 연임에 대해선 전혀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취임 이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당일 아침 시간을 30분 미룰 정도로 신중을 기한 자리였던 만큼 사전에 준비한 모두 발언부터 쟁점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줄곧 분명한 생각을 밝히라고 촉구해왔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3: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2: 그동안 야당의 요구에 응해오지 않은 건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재차 밝혔습니다.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물론 자신은 해당하지 않지만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개헌 의제로 거론했습니다.
3: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내각 책임제나 이번 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야당과 내각제 등을 추진하려는 거 아니냐는 일부 여권 지지층의 의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4: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을 직접 정리하고 나선 만큼 당분간 관련 공세는 잦아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또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특검 법안에 들어있는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1: 다만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는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에 피해 입은 사람이 여럿이라며 악의적 수사와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는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까지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대통령은 조이대 대법원장이 최근 언급한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 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0: 다음 달 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도 이번 기자회견의 주요 화두였습니다.
1: 이 대통령은

0: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1: 검사 정원 현행 유지나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등을 고리로 검찰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일각 시선에는 검찰의 폐악으로 가장 고통받은 건 바로 자신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애초 검찰개혁의 목표는 수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거였다며 기존 계획을 넘어선 진척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0: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공격들도 있죠.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1: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중요성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권 집중과 경찰의 비대화 우려 등과 관련한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 또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 권한들이 악용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개혁도 중요합니다.
1: 이 대통령은 개혁의 최종 목적이 국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개혁 과정에서도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다며 그런 점까지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그제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이후 7번째로 치른 이번 기자회견은 화기애애했던 지난 회견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3: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부터 자세를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사과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4: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연단에 선 이재명 대통령. 지난 472일간 최선을 다했음에도 지지율이 갑자기 하락하자 당황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0: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4: 하지만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모두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세심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성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어려움을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여준 이들이 더는 실망하지 않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해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0: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4: 최근 지지율 하락에 불씨를 당긴 개각 인사 논란에 대해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예고했습니다.
0: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또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가 판단한 것과 또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역시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4: 다만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0: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이 대통령은 100분 동안 준비해온 모두 발언의 20분을 할애하고 모두 14개의 질문을 소화했습니다.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까이 이어졌던 신년 기자회견,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비교하면 농담도 답변의 길이도 줄었습니다. 기자단과의 거리도 더 가까워져 1.5m 이내로 좁혀졌는데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더 겸허히 경청하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전달하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등의 논란이 해소됐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3: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명으로 일관했고 정작 국민이 원한 핵심 메시지는 없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5: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이 그동안

0: 공안이 국민적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연임 개헌, 공소 취소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의혹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 국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0: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데다 조작기소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논란은 일단락됐다는 해석입니다. 또 대통령이 이처럼 확실히 입장을 밝힌 만큼 야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명 일관해 자기 진영 챙기기 뿐이었다며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연임할 생각 없다는 언급은 명확한 거부 선언이 아니라 모호한 표현으로 얼버무린 것에 불과하다고 직격했습니다.
2: 연임할 생각은 없다고 해놓고 결국 나중에는 국민 결단 운운할 것 아닙니까? 결국 아직도 연임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0: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만 봐도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라며 재판받겠다, 왜 말 못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3: 끝내 재판받겠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회를 향해서 자기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라면서 의용특검.
0: 여야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하나부터 열까지 팽팽히 맞섰습니다. 추석 민심 잡기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대강 대치는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4: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정작 법정에 서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은 봉창 90분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SNS에 임기 너머의 나라는 그려내면서 임기 너머의 재판은 이약 물고 약속하지 않는 모습이 애처롭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건 공소취소 없습니다. 한마디였다고 적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 대통령이 6.29 선언이 아니라 전두환의 4.13 호언 선언을 택했다며 특검법으로 수사는 해놓고 공소취소 조항만 빼겠다는 건욕덜 먹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상선과 원유 수송,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파견된 청해부대의 활동 강화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대화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 안정의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면서 이를 위해 지금도 사전 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증시에 급등락의 영향을 준 것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4: 김용범 정책실장 후임 인선에 대해선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6: 이 대통령이 논란이 된 레버리지 ETF를 놓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세부 과정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을 당시 타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7: 외환시장 안정에, 즉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이게 왜 해외에 가서 하게 하느냐.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지. 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죠.
6: 또 레버리지 ETF 도입 시점이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며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시정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7: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보완을 했다는 건 그런 거죠. 차라리 그렇게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을 했더라면 괜찮지 않냐라는 비판이 가능하죠.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6: 이런 가운데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러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선은 고심 중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사회정책 강화에 정책 중심을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적당한 인물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5: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4: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8: 대통령님께서는 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7: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네,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박람은 뭐 꼭대기 다른 데 이렇게 낮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내리고 여기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블루 그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난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입니다. 어렵습니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
5: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 강남의 집값이 내리고 강북이나 외곽 지역은 오르는 현상을 평탄화 작업의 진행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비판이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전임 정부와 자신에게 돌리는 발언을 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주택 공급이란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리고 키우는 시간이 필요한데 서울의 정비 사업을 모조리 해제하며 이런 과정을 날려버린 분이 박원순 전 시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탓해도 좋지만 서울 집값이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오랜 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만이라도 직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5: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으로 수도권 부동산 대책 포럼을 꾸렸습니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검증하겠다며 정책 공조에 시동을 건 모습인데 범보수 야권 연대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9: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공통 문제 인식 아래 범보수 야권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울 마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가칭 수도권 주거혁신 포럼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오는 30일 창립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박수민 의원이 책임연구위원을 맡았고 국토위원장 4선 유희동 의원과 5선 권영세 의원, 배준영, 김재섭, 최수진 등 주로 수도권 의원들이 중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검증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진짜 수도권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수도권 재탈환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대안 세력으로서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건데 한 달에 두 번 모임을 통해 실제 공동 입법까지 나아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온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로 포럼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 의원 측은 경기 남부권 의원으로서 정부의 획일적이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 탓에 무너진 주거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취지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보수 통합이라는 어젠다 아래 여권의 분열상과 대비되는 효과까지 일석이조를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10: 총선이 불과 2년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 포럼이 단순 정책 모임을 넘어 보수 연대와 재편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1: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016년 9월 19일 토요일 듀엣토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요 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쿠프랭의 틱톡 쇼크.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미슈카 러시디 모멘의 연주였습니다. 지난주 새로 나온 음반 중한 곡이었습니다. 라모아 쿠프랭, 엘리자베트 자케트 라게르 등 프랑스 바로크 시대의 건반 음악이 오늘날 피아니스트들의 핵심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것과 달리 프랑스 바로크의 건반 음악은 상대적으로 잘 다뤄지지 않는 편이죠. 최근에는 알렉상드르 타로를 비롯한 피아니스트들이 쿠프랭과 라모 등의 프랑스 바로크 음악을 현대 피아노로 연주하면서 이 작품들이 가진 섬세한 색채와 우아함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죠. 미슈카 러시디 모멘의 이번 음반도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음반 제목이 홀 오브 미러스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화려한 거울의 방. 현대 피아노로 연주하는 베르사유의 음악 더 들어보시죠. 라모가 작곡한 새들의 부름, 그리고 자케 드 라 게르의 사르방드, 미슈카 러시디 모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랑스 바로크 시기의 건반 악기 음악이었습니다. 라모가 작곡한 새들의 부름, 그리고 자케 드라게르의 사라방드, 미슈카 러시디 모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듀엣 웨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시죠. 2호 이사님입니다. 끝난 줄 알았던 갱년기 증상이 다시 시작되어 요즘은 힘이 들어요. 몸이 아프니 일상생활도 겨우겨우 에너지를 짜내서 하거나 못해낼 때도 있어서 마음까지 가라앉는데요. 그러다 문득 다가올 짙은 가을에 꼭 봐야 할 곳을 적다 보니 기분이 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슬디는 워낙 꽃구경 단풍구경 안 한다고 했지만 이번 가을은 신곡 제발을 부르러 전국을 다니면서 지나가는 단풍구경 많이 했으면 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그렇죠. 제가 꽃구경 단풍구경을 가지 않지만 그래도 다니다 보면 볼 테니까, 네, 야외 공연 하다 보면 또 꽃도 단풍도 보게 되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으면 좋겠네요. 듀엣 제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발. 네. 3266님입니다. 엄마가 포기김치를 새로 담가주셔서 듀엣 음악방송을 보며 먹었어요. 수육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고 했더니 엄마가 수육을 슬기라고 잘못 들어서 빵 터졌어요. 수육이랑 이랬더니 슬기랑으로 들으셔가지고 슬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고. 네, 슬기가 아니라 수육이었습니다. 슬. 네, 수육 슬기. 감사합니다. 3861님 공연 가고 싶습니다. 69세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 15년 정도 쳤네요. 피아노 교습은 결혼 전까지 했고요. 11살 외손녀가 지금 피아노를 몇 년째 배우고 있네요. 손녀랑 특별한 나들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진과 함께 손녀의 사진. 아, 11살. 하, 11살이고 동생인 것 같은데 제 조카랑 둘이 나이가 비슷하네요. 제 조카가 지금 12살, 9살이니까 비슷하네요. 지난주 경기 아트센터 공연 티켓 선물,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이죠. 율리아 아살 피아노 리사이틀 경기 아트센터 소극장 10월 6일 화요일 7시 반입니다. 손녀랑 피아노 공연 보러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꼭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티켓을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름을. 저희가 이름을 모르면 이 선정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꼭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55님입니다. 전 방금 슬기데이 들으며 정원 보러 나왔는데 분노의 찰일이 생겼어요. 가을꽃 봉오리들을 새들이 다 따먹고 파헤쳐놨네요. 이것들을 잡아 패대기에 치고 싶으나 그럴 순 없고 정말 열받네요. 이러다 가을 정원이 전멸하겠어요. 으유, 유슬기의 9월의 바람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근데 새들도 먹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내가 만들어놓은 농작물을 멧돼지가 와서 파헤쳤으면 모르겠지만 이 가을 꽃을 새들이 먹은 건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본인 정원이신가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정원을 갖고 오시는 상태에서 그 정원을 만약에 새들이 했으면은, 아, 그건 또 정원을 개인 정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개인 정원이시라면은 열받죠. 네, 그 마음을 달래고자 유슬기 9월의 바람 신청하셨네요. 네. 아무튼 이 가을이 되니까 꽃도 그렇고 경치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좀 날씨도 그렇고 선선해서 돌아다니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그렇네요. 가을의 분위기를 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롱이 님입니다. 이번 무화과 농사가 풍년이어서 엄청 달고 맛있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특히 빵 위에 크림치즈랑 같이 올려서 먹어도 맛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세로로 잘린 참외 위에 올려진 씨들이 송충이처럼 보여서 괜히 징그러워 그 부분만 빼고 먹었던 적이 있어요. 요즘 듀엣토 덕분에 오랜만에 음악방송도 챙겨보고 너무 즐겁네요 하셨네요. 네, 무화과 맛있죠. 무화과를 저도 먹어본 게 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는 무화과를 과일로 먹었나 싶을 정도로 무화과에 대한 그게 없었어서 저도 무화과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맛있더라고요. 무화과 진짜 뭐 그냥 통째로 먹어도 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싹 먹으면 그 아삭함, 뭐라고 해야 돼? 아삭하다? 아닌데 뭔가 과일인데
케이크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 과즙이 나오면서 달달한데 그게 부서지는 그 안의 느낌이 되게 파사삭 사라지는 뭐랄까 아삭 뭐라 그럴까 그 두촌쿠 같은 두촌 부드러운 두촌쿠 같은 느낌이랄까 사르륵 저 무화과 좋아해요 무화과 맛있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뒤에 도가 신곡을 내서 음악방송 활동을 했죠 예 여러분은 오랜만에 음악방송을 보셨겠지만 저는 난생 처음 음악방송을 나간 겁니다 예 물론 2018년도에 음중에서 특별 무대로 노래를 한 적은 있어요 저희가 가요 대제전에서 아이돌 메들리를 부르고 나서 음중에서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특별 무대로 다른 장르의 소개로 그림 끝에를 부른 적 있지만 이렇게 다른 아이돌들처럼 한 주 내내 이렇게 음방을 돌다니 예 꿈만 같았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야 여기 있을 수 있다니 가수를 꿈꿨던 고등학교 친구를 음방이 끝나고 만났는데 그걸 보더니 감동이라고 감격했다고 자기 꿈을 대신 이뤄줘서 고맙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지금 사업을 해서 한 300억대 자산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전교 꼴찌였어요. 네. 전교 꼴찌였던 그 친구가 지금은 AI 사업을 하면서 뭐 회사를 차려가지고 거의 뭐 CEO죠, CEO. 심지어 음반 이런 마케팅 활동도 하고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만났다가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저희들 때문에 음방을 다 챙겨보시고 참 감사합니다. 룬님, 분노라. 저는 분노에 다 차면 그냥 손절해요. 어쩌면 슬디랑 비슷하겠네요. 단지 게이지가 차는 게 오래 걸리는 것뿐. 화를 안 내는 게 아닌데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남의 감정을 존중하는 걸 바라는 게 어렵다는 거 알지만 최소 한계선을 알아차리는 눈치들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족 간의 관계에서 또는 친구 간의 관계에서라면은 이런 말이 맞고 뭐 직장과에서의 관계라면 뭐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 눈치를 보진 않으니까 오히려 아랫사람이 기분 나빠도 참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니까 하긴 요즘은 윗사람도 아랫사람 눈치를 보겠죠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뭐 군대에서 예를 들면 뭐 아래 선임이 후임 눈치를 보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사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저는 단점 장점 둘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4007님 2020년 9월은 제게 참 남다른 시간입니다 재발이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깊이 가슴 속에 새겨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이 좋은 계절에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은 제발 빨리 일어나고 듀엣토는 새로운 음원으로 제발 대박나고 여러분들도 제발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용기 내어 평소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아 상호칠님 이게 아직도 그 남편분께서 아직 안 일어나셨나 보는데 아 이게 참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걱정이 됩니다. 이 건강이라는 게 참 정말 중요하죠. 그때 중환자실로 가셨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지는 모르겠고, 좀 빨리 일어나셨으면 좋겠네요. 누워 계신다고 하니까. 네, 힘내십시오. 다들 제발 건강하십시오, 제발. 부띠부띠님, 따끈한 제발 녹음 당시 더 불타오르도록 뜨거웠을 제발. 랩인가요? 따뜻한 제발 녹음 당시 더 불타. 제발. 라임을 맞추셨는데? 따끈한 제발. 8005님, 실디, 엄마가 옷 입으시다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전주에 가서 모시고 왔어요. 수요일에 입원해서 토요일 수술하세요. 그래,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듀더클로 위로받을 수 있어 다행이에요. 뒤에 뒤에 제발 들려주세요. 아니, 이게 참 건강을, 그쵸. 어르신들이 고관절이 부러지시면은 이게 붓기가 어려워가지고 아예 계속 입원 치료하셔야 되거든요. 움직일 수가 없어서 고관절은 젊은 사람이 부러져도 붓기 힘들어서 아유 고관절이라뇨 아휴 참 다들 제발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술 잘 되어서 얼른 완쾌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발 아스트로파지님 저의 노래방 애창곡을 듀디가 부르니 다르네요 율리우스 아살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네요 화요일 저녁이라 못 가지만 성황 이루세요 공연 관람평은 몇 페이지라도 쓸수 있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공연을 보셔야 관람평을 쓰셔야죠. 공연 보고. 아무튼 모든 공연 보실 때마다 이렇게 관람평을 남겨주시면 모든 우리
공연장에서 아주 아주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분들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저희 더 클래식 우물정 공고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율리우스 아살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 우물정 공고사업 50원의 유료 문자로 티켓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름을 꼭 함께 적어주세요. 저희 신곡 제발을 신청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네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제발은 뭐 가을에 나왔다고 하지만 뭐 언제 들어도 되는 노래니까 언제든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 들려드리겠습니다. 듀엣토의 제발 이어서 유슬기 9월의 바람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9월의 바람만큼이나 9월이면 자주 듣게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Earth, Wind and Fire의 명곡 September. 이 곡을 클래식 편곡으로 들어보시죠. 클래식 크로스오버 그룹 피아노 가이즈의 연주입니다.

9월 19일 토요일 실기데이 1부 마치겠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소프라노 리세 다비드센이 베르디의 오페라 아리아를 모은 새 음반이 지난주 발매되었죠. 리세 다비드센은 현재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드라마틱 소프라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번 음반에서는 맥베스의 레이디 맥베스를 비롯해 가면 무도의 아멜리아, 운명의 힘의 레오노라, 돈 카를로의 엘리자베타, 그리고 아이다까지 베르디가 남긴 서로 다른 여주인공들의 아리아를 한 음반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중 한 곡, 오페라 아이다 중에서 리토르나 빈치토르, 소프라노 리세 다비드센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3: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겐 YTN만이 있을 뿐입니다. YTN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잖아요. 24시간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채널 24번 YTN. 뉴스는 역시 YTN이 최고입니다. 채널 24번, 헷갈리면 안 돼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이 전투에 참여하는 성격의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3: 그러나 우리 상선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파병 필요성 또한 분명히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단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에서 우리 군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전투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투를 위한 군 자산을 파견하는 형태의 파병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5: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4: 다만 다른 국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해 부대를 예로

0: 풀며 사실상 파병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겁니다.
1: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0: 이 대통령은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0: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 대화 재개보다는 훨씬 쉽고 이를 통해 남북 대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한다며 자신은 연임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희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자신 역시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란 요구는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해왔단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계류돼 있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과 관련해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3: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꼽으며 반드시 투기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2: 농지 전수조사도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세금 줄이고 대출 풀어준 탓에 빚내서 집 사게 된 상황을 직격한 겁니다.
1: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 그 빚으로 뭘 했느냐 다 부동산을 샀지.
4: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막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핀셋 지원하겠지만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 정책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난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합니다.
4: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역시 투기 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잘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며 자기 걸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거스를 순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1: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그거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거를 가려내기 위해서죠. 제가 소명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이 대통령

0: 17일로 예정됐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갑자기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세부 조건에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0: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은 한국에 분배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으로 투자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측 욕으로 이 표현을 어렵게 합의문에 넣었지만 이후 구체적인 투자 협상 과정에서도 이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이거 어떻게 회수할 거냐 이걸 그러면. 수익 배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어디가 손해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하죠.
0: 당초 한미는 각 사업에서 나온 손익을 한데 모아 정산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전체 원금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미국 측이 각 사업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방안을 요구하며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또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생산전력의 안정적인 판매처와 미국 내 원전 건설 시 한국형 원전의 포함 여부 등을 두고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투자금의 규모와 송금 시점 등도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우리 반도체 기업에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기업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2: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연일 불거지고 있는 여권 내부 갈등에 대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함께했던 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고 언급했습니다.
3: 또 혐오와 멸칭을 멈추고 포용하자고 당부하며 통합을 강조했는데 여권의 내부 갈등이 수습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여권 내부 갈등을 의식한 듯 지지층을 향해 먼저 통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했던 분들이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포용을 당부했습니다.
1: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4: 검찰개혁 과제 완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핵심 지지층에 러브콜을 보내고 개혁 후퇴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 갈등이 불거진 데는 민주당 제1당원인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1: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4: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5: 당내는 늘 토론과 갈등, 약간의 긴장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롭고 평화롭게 하느냐, 저는 그것에 달렸다고 봅니다.
4: 이 대통령이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지지층 분열 극복 호소에도 나선 가운데 조국 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진정성이 드러났다고 호평하면서도 앞으로 민주당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이 분열적 태도와 독선적 자세를 버려야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을 감싸 안으며 화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범여권이 갈등을 넘어 새로운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언제나 국민은 옳다며 앞으로 민생을 더 챙기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는데요.
3: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통합을 향한 국정 운영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회견을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0: 회견을 당 대표실에서 함께 지켜봤습니다. 회견이 끝난 뒤 김민석 대표는 당청 일치의 방점을 찍으며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1: 기자회견을 보는 동안에 대통령님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습니다.
0: 민주당 안에선 이 대통령이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이 이 대통령의 진솔하고 솔직한 말과 태도를 모두 높이 평가할 거라며 이번 회견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국정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민생 의지에 발맞춰 입법과 정책, 예산을 통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지표는 개선되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민의 실제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0: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회견을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선언으로 규정했습니다.
3: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정 기조 전환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탓만 했습니다.
0: 특히 부동산과 주식 문제 등 현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책임을 돌리며 남탓으로 일관했다고 날을 세웠고 대통령이 친문과 친노, 친김대중 세력을 모두 동지라고 언급한 걸 두고는 국민 전체를 통합하기보다 지지층 결속에 치중했다고 꼬집었습니다.
4: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선언인 동시에 지지층의 와해를 막아보려는 왼쪽 챙기기, 좌파 달래기였다고 평가합니다.
0: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부족함을 인정한 태도 자체는 평가하면서도 민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부족했다고 비판했고 진보당도 이 대통령 메시지가 실제 민생 개혁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5: 이어서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이란과 친이란 후티가 같은 날 대규모 반미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를 향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며 무장 동원력을 과시했는데 다음 주 유엔 총회와 미중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둔 시점이어서 그 의도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6: 수십만 군중이 테헤란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참가자들은 미군 공습에 폭사한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들고 행진했고 히잡을 쓴 여성들도 총을 들고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무장 태세를 과시하며 수십만 자원병들이 적들에겐 악몽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된 반미 관제 시위. 내부 결집과 체제 건재를 과시하는 동시에 최악의 경제난에 따른 국내 불안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같은 날 예멘 수도 사나에서는 홍해에 이어 사우디 본토까지 위협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는 친이란 후티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후티는 자신들이 발사한 드론이 메카를 공격했다는 사우디의 주장은 모략이자 가짜 뉴스라며 거듭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우디와의 군사적 충돌이 이슬람 성지를 공격하는 행위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을 향한 대대적인 항전 태세를 과시한 이란과 후티, 유엔 총회와 걸프국 회담, 미중 정상회담까지 다음 주 줄줄이 이어지는 외교전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0: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썽.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4: 고향 특례시.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듀엣토의 더 클래식, 오늘은 슬기대입니다.

0: 슬기대 2부 첫 곡은 알비노니 아다지오 조수미의 노래였습니다. 올해는 조수미가 세계 무대에 데뷔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수미는 1986년 이탈리아에서 리골레또의 질다 역으로 데뷔했는데요. 올해 이를 기념해 지난 5월 창원을 시작으로 전국 20개 도시를 순회하는 40주년 기념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에는 서울예술의전당에서도 기념 무대를 열었고 9월 8일에는 전국의 클래식 전공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약 2,000명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 전석 무료로 초청해 공연을 갖기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뉴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뉴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아트센터 인천입니다. 공연 기획팀 박지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잘 지내셨죠?
1: 네.
2: 이게 한 달이 금방 갑니다.
1: 맞습니다. 예, 어느새 한 달이.
2: 금방, 지지난주 뵀던 느낌으로
1: 맞아요.
2: 느껴지는데 이게 한 달이군요.
1: 벌써 9월입니다.
0: 네. 8월에 오셨을 때랑 날씨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1: 네, 네, 맞아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굉장히 선선해져서 그쵸. 창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2: 송도는 더 춥지 않나요?
1: 거기는 이제 바람의 그죠? 도시라서 서서히 이제 맞습니다. 바람이 몰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예, 거기는 머리를 하고 가면 안 되는 도시입니다. 바람에 다 날립니다.
1: 네.
0: 자,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공연이 바로 오늘 오후 5시에 있네요. M&M 시리즈 세 번째 무대 마르티누 N 2역 2호 공연 준비는 잘 되어가고 계신가요?
1: 네, 저희 세 번째 M&M 시리즈 세 번째 무대죠. 마르티누 N 2역 2호 공연이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지휘는 이번에도 지휘자 지중배 선생님이 함께 하시고 KBS 교향악단이 또 함께 연주할 예정입니다.
0: 야, 그러니까 오늘 방송 나가고 이제 오후에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그죠?
1: 네. 2역 2호 로. 협연자에 대한 궁금.

0: 마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팀장님도 공연장에서 또 이제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0: 네, 당연히 저도 공연장에 있을 겁니다.
1: 오늘은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시고 이제 바로 가실 테니까 박지환 팀장님을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밀고 있는 우리 아생이네 오드리도뚜.
0: 네. 네, 꼭 아는 척을 해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
1: 그래서 그러신가요? 역시 살도 빼신 것 같고 지금 점점 더 이렇게 미모의 관리를.
0: 라디오에 출연하려다 보니 미모 관리를 제가 또 해야 되지 않나.
1: 저희 보이는 라디오를 해주세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을 화면에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디를 떴든지. 이제 안 되겠습니다. 자, 아세님 벌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가을. 공연장은 이 가을이면 성수기죠?
0: 맞아요. 아마 전국 공연장들의 그 캘린더를 살펴보시면 해외 연주단체들의 내한 공연이 집중될 때가 이 가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공연장도 9월부터 12월까지 해외 단체와 또 연주자들의 공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주하기도 하고 기대감도 큽니다.
1: 10월에는 어떤 연주자들의 공연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줄 공연 몇 개인가요?
0: 예, 두 개의 공연과 그리고 마지막에 짧게 덧붙일 게 하나 더 있습니다.
1: 짧게 덧붙일 게 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연부터 소개해 주시죠.
0: 네, 장기 앤케라스 첼로 리사이틀인데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장기엔 케라스가 사람 이름인가요?
0: 네, 맞습니다.
1: 이 장기엔인가요?
0: 장기엔 케라스까지가
1: 한 사람?
0: 네, 맞아요. 네.
1: 장의
0: 장기엔이 first name이고 케라스가 last name.
1: 이게 줄이 가 있길래
0: 네네.
1: 외국 이름이라 장기엔인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니까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6곡 다 하는 건가요?
0: 네, 맞아요. 6곡 전곡을 그 피아노나 그 어떤 악기의 반주 없이 오롯이 첼로만으로 연주됩니다.
1: 이게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보통 첼로 혼자 하다 보니까 그죠? 야, 공연 시간이 꽤 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걸까요?
0: 인터미션 포함해서 약 3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인터미션이 한 뭐 15분?
0: 15분? 네, 맞습니다.
1: 3시간이요?
0: 네, 이제 전곡을 한 번에 끊지 않고 쭉 연주하게 되는데요. 이런 무대가 흔치는 않습니다.
1: 네.
0: 네, 연주를 해도 이틀에 나눠서 한다든지 혹은 일부 곡들만 한다든지 하는데요.
1: 네.
0: 장기앤케라스의 경우엔 한 번에 전곡을 완주하는 것을 택했고 그 이전 내한에도 이렇게 한 공연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안보로 연주해서 정말 제가 보고 감탄했던 기억이 있어요.
1: 그래서 이름이 장기앤이군요. 어쩐지. 이게 사실 무반주 첼로 모음곡만 하면은 진짜 긴 건데.
0: 맞아요.
1: 야, 보통이 알 텐데. 이게 근데 사실 이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연주에서 전곡을 듣는 게 사실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연주 시간도 길고 첼리스트가 혼자 무대를 채워야 되니까 이 부담되는 일이라서 안 하는데 대단하네요.
0: 네, 맞아요. 근데 이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을 또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아카데믹한 그런 곡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관람하시려고 또 티켓 구매를 하셨어요.
1: 네. 전국의 첼리스트 분들 다 오실 것 같아요. 진짜 다 듣기 힘드니까.
0: 일반 분들도 또 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제 이 길게 연주하시는 우리 장기엔 케라스라는 연주자는 어떤 분인가요?
0: 네, 프랑스 첼리스트고요.
1: 네.
0: 개인적으로 저도 아주 매력적인 연주자라고 생각하는 분이세요.
1: 어떤 점이 또 그렇게?
0: 그 어떤 한 시대 작품에 머무르지 않고 네. 바로크 음악부터 가장 최근의 현대 음악까지 두루 섭렵한다는 점에서 놀랍고요. 바흐, 베토벤, 브람스 등 고전 작곡가들의 작품 연주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현대음악 단체인 앙상블 앵테르공통포행이라는 단체의 멤버로도 활동을 했어요.
1: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발음해 주세요.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앵테르공통포행.
1: 이 정확한 이것까지 알 발음까지 하셨습니다. 앵테르. 네.
0: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장기앤케라스라는 연주자가 굉장히 열려 있는 연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양한 장르를 또 관심이 있고
1: 네.
0: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두루 섭렵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매력적인 연주자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지휘자 피에르 블레즈와 10년 넘게 함께 활동하면서 리게티 블레즈 작품 녹음으로 그라모폰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1: 지금 저는 어떤 이야기도 안 들려오고 우리 박지현 팀장님의 그 프랑스 발음이 브러 발음이 역시
0: 네
1: 전공 분야시잖아요.
0: 네. 감사합니다.
1: 여러분
0: 오래전에 전공
1: 그래도 다릅니다. 야, 이거 보통

0: 테리 콩탱포랭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아.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현대 음악 전문가인 거네요.
1: 네, 맞아요. 현대 레퍼토리에 많은 애착을 가진 연주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네. 그런데 또 동시에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으로 두 번이나 음반을 발매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네. 2007년에 발매된 케라스의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음반은 디아파종 황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애호가들의 필청 음반으로 빠지지 않는 음반입니다.
0: 오, 엄청난 분이셨네요. 이게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면 디아파종 황금상이 프랑스의 권위 있는 클래식 음반지 디아파종에서 수여하는 상인데 매달 심사를 통해서 뛰어난 예술적 성과를 달성한 음반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는 그 각 분야별 네. 그 해의 최고작을 선정해서 올해의 디아파종 황금상을 시상하는데 그 권위와 명예가 그라모폰 어워즈와 비견된다고 하네요.
0: 야, 이게 뭐 저는 이름을 처음 들어봐서 그랬는데 엄청난 연주자였군요.
1: 맞습니다.
0: 이런 분을 또 어떻게 모셨나 몰라. 아세님 대단하신데.
1: 네, 아트센터 인천에서만 저희가 그러니까. 보실 수 있는 공연.
0: 여기 있으면 공연하시고 다시 나가세요.
1: 네, 네, 맞습니다.
0: 보통 내한하시면 보통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실 텐데.
1: 맞아요.
0: 오, 야, 아세인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혹시 이분 프랑스 분이죠?
1: 네.
0: 그러면 이제 우리 오시면은 박신혜 팀장님이 불어로 통역을 하시나요?
1: 제가 그러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네. 아, 통역자가 또 있군요.
1: 아, 네. 네. 영어로 아마 말씀하시지 않을까.
0: 아, 그렇군요. 네. 아,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아, 아쉽습니다. 자, 현대 음악과 바로크 음악에서 모두 독보적인 건 흔치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매력적인 연주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맞아요. 네. 흔치 않죠. 근데 제가 이분을 이제 처음에 소개할 때 매력적인 연주자라고 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0: 또 다른 이유가 뭔가요?
1: 이 장겐 케라스가 이 곡을 무용수들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0: 첼리스트가 무용수랑?
1: 맞아요. 함께 공연을 또 했었어요.
0: 바흐 무반주를?
1: 네. 벨기에 유명한 안무가죠. 네. 안네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커와 로사스 무용단이 함께 만든 삶의 한가운데에서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케라스가 무대 위에서 이 여섯 곡을 연주하고 무용수들이 또 춤을 추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0: 아, 처음 봤어요. 클래식 연주하면서 무용수가 있는 거? 오페라도 아니고? 첼로 연주가 준데 무용이 함께 해주는.
1: 맞아요. 근데 요즘 좀 그런 시도들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어떠셨어요? 혹시 보셨어요?
1: 아, 저는 직접은 네. 못 봤고 저도 영상으로만 봤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무반주 첼로 모음곡 6곡이 사실 전부 춤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케라스가 그 안네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커와 약 7년간 협업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24년에 두 번째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앨범을 또 발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만에 재발매가 된 건데 이 음반 역시 디아파종 황금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0: 아, 그러면 진짜 이런 전곡 연주를 꽤 많이 하나 보네요.
1: 맞아요. 이 연주자분이 저희 공연장에서 이제 한국 내한 전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 무반주 전곡 모음곡을 또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0: 같은 곡을 또 녹음했다고 하면은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이번 연주회가 더 기대가 되는데 이번 연주회는 무용은 없죠?
1: 무용은 없고.
0: 아,
1: 네.
0: 아쉽네요.
1: 네. 첼로로만 연주합니다.
0: 네. 아마 네. 이전 연주를 보신 분들도 이번 10월 공연을 또 보러 오실 것 같습니다.
1: 네. 많이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네. 또 그동안 이제 이 연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0: 우리 박정현 팀장님께서 느끼실 때 우리 이 연주회의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요?
1: 저는 항상 이 곡을 들을 때면 아, 이 곡이 춤곡이구나 하고 느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케라스 연주는 특히나 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심각하게 무겁게 듣지 마시고 자유롭게 선율에 맞는 춤들을 상상하면서 각자의 춤들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아, 춤을 머릿속으로 춤을 추면서 들썩들썩 일어나시지 말고요. 네, 의자 앉아서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4일 일요일 오후 3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공연하는 장기엔 케라스 첼로 리사이틀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연주회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번엔 고음악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 아트하우스 17이라는 공연입니다.
0: 아트하우스? 무슨 어떤 공연장, 영화관 이름 같은 느낌이네요.
1: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단체 이름입니다.
0: 아하.
1: 2018년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창단된 고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 단체예요. 아,
0: 고음악이면 이제 뭐 앙상블 같은 거죠?
1: 네, 맞습니다. 고음악 연주 단체이기도 한데요. 그 연주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성악가, 배우, 무용수, 안무가, 작가로 구성된 제작진이 있고 그 작품마다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옛날 악기로 하는 고음악을 주로 하는 팀인가 보네요.
1: 네, 그런데 이 앙상블에 이제 붙은 별명이 있는데요. 고음악계의 무법자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고음악 축제인 네덜란드 위틀레흐트 고음악 축제가 이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0: 왜 이런 무법자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1: 보통 고음악은 그 시대 악기의 연주법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1: 이 단체는 거기에 이제 연극, 무용, 영상, 무대 미술, 이야기를 담아서 연주자들이 마치 극중 인물처럼 하나의 스토리를 들려주듯 연주를 합니다.
0: 아, 연주자 그럼 연기도 하나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객석에 앉아 계신 관객 입장에서는 음악회인지 연극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 둘을 합친 하나의 음악극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음악이 중심이 된 음악극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공연 매우 궁금합니다.
0: 아, 직접 보신 적 없지만 이제 초청 와서 하는 거니까.
1: 네네.
0: 그래서 아트하우스라는 이름이 그런가 봅니다. 사실 고음악이라고 하면은 뭐 아직도 낯설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 베토벤, 뭐 라흐마니노프, 베르디, 푸친을 연주한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어떤 느낌인지 알지만 고음악은 아무래도 주목도가 떨어지다 보니 이런 시도를 하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아마 고음악만의 어떤 가치가 일반 대중분들한테는 또 많이 알려지지 않은
0: 그렇죠.
1: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이런 대중적 인지도를 넓히는 데는 좀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물론 이제 공연을 직접 보신 적 없겠지만 이 공연을 준비하시고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 팀장이 보셨을 때 이 공연의 관람 포인트가 또 있다면요.
1: 네. 일단 연주회에서 일반 연주회에서 자주 못 보시는 악기들이 나옵니다.
0: 네네.
1: 하프시코드를 비롯해서 비올라 다감바, 떼오르보 같은 옛 악기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소리의 질감이 일반 연주회와는 다릅니다. 모던 악기 어떤 시원시원하고 쨍쨍한 소리가 아닌 제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소박하고 어떤 뽀송뽀송한 질감의 소리들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감들이 아트센터 인천의 음향과 잘 어우러져서 관객들이 아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면은 공연장이 어딘가요, 이거는?
1: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0: 콘서트홀이면 대극장?
1: 맞아요. 근데 저희가 워낙 음향이 좋다 보니까
0: 네.
1: 소리가 볼륨이 좀 이런 작은 고음악 연주회에 굉장히
0: 또? 예.
1: 굉장히 좀 저희 공연장의 음향과 어우러져서 네, 이런 공연이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보통 네. 고음악을 대공장에서 안 하지 않나요?
1: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조금 더 작은 공연장이면 이제 훨씬 또 이 소리를 전달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0: 네.
1: 저희 공연장은 1700석 규모이긴 하나
0: 네.
1: 음향이 워낙 또 좋기 때문에 이런 고음악, 고악기 들을 음향을 전달하는데도 충분히 그 아름다운 어떤 잔향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거 자체가 엄청나네요.
1: 네,
0: 고음악 저 대극장에서 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1: 아,
0: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1: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씩 좀 고음악들을 많이 하시는데
0: 네.
1: 대극장에선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0: 하프시코드로 네. 예. 대극장이 울리다니.
1: 또 잘 안 들리죠 뒤.
0: 아, 선생님 대단한데요.
1: 극장에서는. 네, 한번 꼭
0: 궁금합니다.
1: 꼭 오세요.
0: 나오는 분들은 또 어떤 분일까요?
1: 음악 감독으로는 이제 하프시코드 연주자 미하엘 헬이란 분이 이제 음악 감독을 맡으셨고요. 오페라 연출가 토마스 페프트가 연출을 맡았고 소프라노 소피 데인만 그리고 바리톤 디트리 헨셀 등이 출연을 합니다.
0: 아, 성악가들도 계시군요.
1: 네, 맞습니다.
0: 와, 이게 고악기로 성악가랑 연주하면 이게 악기가 들리려나? 궁금합니다. 네, 프로그램이 독특하네요.
1: 네, 1부와 2부로 나뉘는데요. 완전히 좀 다른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연 두 편을 하루에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부가 사운즈 오브 에벤게르트.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에벤게르트의 소리입니다.
0: 에겐베르크가 뭐죠?
1: 에겐베르크가 17세기에 지어진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있는 성 이름입니다. 이 17세기 에벤베르크 성을 배경으로 한 바로크 궁정 문화를 조명하는 프로그램들로 일부가 구성이 됩니다. 당시에 그 궁정에서 연주됐을 법한 그런 소나타와 아리아들이 이어지는데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곡들을 이때 소개하게 됩니다.
0: 아, 진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름도 너무 어렵습니다. 에겐베르크 성. 그럼 2부. 2부는 뭔가요?
1: 네, 2부의 제목이 Remember Me인데요. 네. 이 제목이 어디서 왔냐면 퍼셀의 오페라 디도와 아이네아스 마지막 장면입니다.
0: 아, 그 디도의 탄식.
1: 맞습니다. 네. 버림받은 여왕이 죽음을 앞두고 부르는 노래인데요. 나를 기억해달라. 그런데 내 운명은 잊어달라. 이 곡이 2부 전체 주제를 함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과 고향, 그리고 유럽 역사 속에서 강제로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존 다울란드의 노래들 그리고 오래된 민요들로 아름답게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400년 전 노래로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체를 고음악의 무법자 혹은 고음악의 아방가르드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0: 아, 고음악계에서 엄청난 팀이었군요. 이게. 아, 그래서 이렇게 대극장에서 공연하는구나. 10월 10일 일요일 오후 3시 아트하우스 17 고음악 공연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트하우스 17 그럼 출연진도 17명인가? 궁금합니다.
1: 네, 출연진도 많으세요. 네.
0: 그리고 아까 짧게 소개하신다고 했던 그 마지막 그 뭐죠?
1: 아, 네. 저희가 10월 9일 금요일인데요. 한글날이죠. 네. 이날과 이제 10월 10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저희 아트센터 인천 야외에서 음악회를 엽니다. 음흠. 야외 음악회 제목이 어쿠스틱 브리즈라는 제목인데요.
0: 브리즈, 산들바람. 네. 제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1: 네. 10월 초에 아트센터 인천 앞이 정말 좋거든요. 네. 수변으로 펼쳐지는 노을과 또 야경을 보면서 감성 가득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0: 아하, 좋습니다. 이 고음악부터 아쿠스틱 브리지 야외마켓까지 10월도 정신없이 바쁘시겠네요.
1: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10월에 가을 나들이도 할 겸 저희 아트센터 인천에 많이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저희가 네. 오늘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0: 오늘도요?
1: 네.
0: 아, 이렇게 매달 저희가 해드리는 게 없는데.
1: 아, 저희가 지난달에 사실 준비를 못해서.
0: 아, 그건 네. 제가 봤을 때 그냥 한번 쉬셔도 됐습니다.
1: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잊지 않고 준비를 했는데요.
0: 아...
1: 아트하우스 17 공연에 모두 10분을 초대합니다. 티켓 R석 1인 2매를 5분께 선물로 드릴게요.
0: 예, 자꾸 이러시면은 청취자분들이 아세님만 나오기를 바랄 텐데 큰일 났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뭐 좋다 이런 얘기죠. 네, 청취자 여러분 아세님에서 또 청취자 티켓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 아트하우스 17 공연 보고 싶으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전 0945 샵 0945로 티켓 신청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1인당 2매씩 5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때 이름을 꼭 함께 적어주셔야 당첨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름을 꼭 적어주십시오. 아, 오늘도 이렇게 선물을 가져와 주신 우리 아세닌 박지현 팀장님께 뒤덮을 토요 매거진 항상 여쭤보는 꿀팁이죠. 오늘은 아세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꿀팁 정보 질문은 공연장에서 물 마시는 곳이 어딘가?
1: 네. 이런 질문들 저희도 관객분들한테 많이 받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공연장에 근무를 저는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0: 네.
1: 이런 질문을 주셔서 제가 좀 공연장 곳곳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0: 왜 도우셨어요? 그 밑에 직원을 시켜서 야 정수기 어디냐 네. 이렇게 하셨어야죠.
1: 아니 저도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질문이 있어서 마침 또 예, 체크를
0: 예.
1: 해보니
0: 예.
1: 총 4개의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0: 공연장 안 해요.
1: 네, 1층에 이제 1층 객석 앞에는 물품 보관소 맞은편과 카페 맞은편에 각각 한 대씩 있고요.
0: 네.
1: 그리고 2층 객석과 3층 객석은 각각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저희 아세닌을 찾으시는 분들 이 꿀팁 정보를 기억하셨다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1층에 두 곳, 2층에 한 곳, 3층에 한 곳, 정수기가 네 대.
1: 네.
0: 하긴 왜냐면 공연 보다 보면 정말 목이 마르거든요.
1: 네.
0: 침이 바짝바짝 마르죠. 그 아세닌도 아무래도 음료수나 이런 걸 들고 들어갈 수는 없죠.
1: 물, 생수만 가능합니다.
0: 생수, 잠글 네. 수 있는 것만.
1: 네. 네.
0: 이게 왜 생수만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항상 잠그면 되는데 왜. 그럼 생수는 인터미션 기간에 마실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오, 뚜껑이 있는 거는 맥주 안 되냐고 지금 피디님께서.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맥주 마시면 공연 관계자가 아니라 옆에 관객이 저기요 이러면서 쫓아낼 수도.
1: 네. 아, 한 번에 어떤 관객분이 정말 예.

0: 그 텀블러에 커피를 이렇게 담아서 입장하셨다가 그걸 네. 뒤늦게 이제 저희
1: 어시아가
0: 발견하고 제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 간혹 흘리시거나 이러면 객석에 흘리시면 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또 냄새의 부분도 있고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저희
1: 물은 괜찮지만
0: 네, 생수로 아, 좀 제한을
1: 하긴 설탕이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가 있거나 커피가 들어가 있으면 안 지워지기도
0: 네,
1: 하고
0: 네 맞습니다.
1: 그럼 텀블러에 몰래 다른 음료를 가져갈 경우 텀블러를 맡겼다가 다시 받나요? 아니면 텀블러 음료를 다 버려야 되나요?
0: 맡기시면 되는데 네. 이제 이렇게 감추시고 또 입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는 그것까지는 또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1: 그럼 중간에 발견했다. 네. 텀블러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0: 밖에다
1: 끝날 때 가져가시라고. 아,
0: 맞습니다.
1: 그렇게 네. 안전하게 다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벌금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 네. 관람 예절을 중요하겠네요.
0: 그렇죠.
1: 다음에는 관람 예절에 관한 꿀팁을 한번 뭐 아니면 꿀팁보다는 이제 각자 공연장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겪었던 관객과의 에피소드를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를 듣다 보면은 이제 진상이 어떤 그렇죠. 관람객인지 네. 어떤 게 아주 기억에 남는 관람객인지 남을 것 같네요. 아주
0: 준비해 오겠습니다.
1: 아주 좋은 네. 그러니까 박진영 팀장님 지금 수많은 관람객을 만났을 것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진상 관람객 다음번에 와서 말씀해 주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자, 지금까지 아센인의 공연기획팀 오드리 도트를 닮으신 박지원 팀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10월 4일 일요일 오후 3시 아트센터 인천에서 연주회를 갖는 장기엔 케라스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2024년 새로 녹음한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음반 중 한 곡입니다. 첼로 모음곡 1번 중에서 첫 번째 곡 전주곡 장기엔 케라스의 첼로 연주입니다.

9월 19일 토요일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아세닌 공연 티켓 선물도 있죠.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 아트하우스 17. 그리고 지난주 경기 아트센터 공연도 티켓 신청 계속 받겠습니다. 경기 아트센터 공연은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공연,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율리우스 아살 피아노 리사이틀입니다.

원하시는 공연 티켓 신청해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시면 되고요. 보내실 때 이름을 꼭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꼭 부탁드려요. 오늘 끝곡으로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방송 중인 드라마 포엔즈에서 선우예건이 한 깜짝 출연해 많은 화제를 모았죠. 드라마 속 하우스 콘서트 무대에서 리스트의 피아노 곡을 연주했습니다.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1번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듀에토 유슬기였고요. 인태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콜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토요일에 오늘 아침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0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9도, 춘천 27도, 광주 30도가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 동해안은 5mm, 제주에도 많게는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성묘객이 늘어나면서 평소보다 교통량이 증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덕소 삼배 나들목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6km 구간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면 남사진이 나들목에서 남사 나들목까지 3km 구간 밀리고 있고 천안 부근에서 다시 2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계기 없이 온전히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8: 특히 그동안 야당이 입장을 집요하게 요구해온 연임의

0: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먼저 정인용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취임 이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당일 아침 시간을 30분 미룰 정도로 신중을 기한 자리였던 만큼 사전에 준비한 모두 발언부터 쟁점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줄곧 분명한 생각을 밝히라고 촉구해왔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2: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1: 그동안 야당의 요구에 응해오지 않은 건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재차 밝혔습니다.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은 물론 자신은 해당하지 않지만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개헌 의제로 거론했습니다.
2: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내각 책임제나 이번 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야당과 내각제 등을 추진하려는 거 아니냐는 일부 여권 지지층의 의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3: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을 직접 정리하고 나선 만큼 당분간 관련 공세는 잦아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조작기소 특검 법안의 공소 취소 권한 조항을 없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은 국회가 신속히 특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표현으로 오해가 확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이 전투에 참여하는 성격의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 하지만 우리 상선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파병의 필요성 또한 분명히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단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에서 우리 군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전투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투를 위한 군 자산을 파견하는 형태의 파병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2: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5: 다만 다른 국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해 부대를 예로 들며 사실상 파병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겁니다.
2: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5: 이 대통령은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 대화 재개보다는 훨씬 쉽고 이를 통해 남북 대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부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는데 국익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17일로 예정됐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갑자기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세부 조건에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0: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하죠.
1: 당초 한미는 각 사업에서 나온 손익을 한데 모아 정산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전체 원금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미국 측이 각 사업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방안을 요구하며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또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생산전력의 안정적인 판매처와 미국 내 원전 건설 시 한국형 원전의 포함 여부 등을 두고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투자금의 규모와 송금 시점 등도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우리 반도체 기업에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기업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규제와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돼 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이고 이 정부는 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과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릴 거라며 총리실에서 매일 확인하고 자신이 진척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두곤 정책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어떤 과정으로 결정되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3: 취임 이후 7번째로 치른 이번 기자회견은 화기애애했던 지난 회견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2: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부터 자세를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사과했습니다. 이어서 임혜진 기자입니다.
4: 지금 대통령께서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연단에 선 이재명 대통령. 지난 472일간 최선을 다했음에도 지지율이 갑자기 하락하자 당황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0: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야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4: 하지만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모두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세심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성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어려움을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여준 이들이 더는 실망하지 않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해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0: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4: 최근 지지율 하락에 불씨를 당긴 개각 인사 논란에 대해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예고했습니다.
0: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또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가 판단한 것과 또 다른 판단들이 제의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역시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4: 다만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0: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이 대통령은 100분 동안 준비해온 모두 발언의 20분을 할애하고 모두 14개의 질문을 소화했습니다.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까이 이어졌던 신년 기자회견,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비교하면 농담도 답변의 길이도 줄었습니다. 기자단과의 거리도 더 가까워져 1.5m 이내로 좁혀졌는데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더 겸허히 경청하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전달하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배기성입니다.

0: 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6: 고양 특례시.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점점 완연한 가을 하늘 아래 아침 공기가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0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9도, 춘천 27도, 광주 3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는데요. 나오실 때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기질은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맑은 하늘 아래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고양시에서는 마라톤 행사로 도로 통제가 있습니다. 오전 7시 45분부터 10시까지 문촌 18단지 사거리에서 선말다리 사거리까지 양방향이 통제됩니다. 우회로인 중앙도 이용하실 때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 준비로 현재 사직로 성산대교 방면 경복궁역에서 사직단 사거리까지 무대 설치로 전 차로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반대에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 일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동차 전용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가로 향하는 차량들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목동 나들목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이제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따라 지금 김포 쪽으로도 한강대교 남단에서 서강대교 남단까지는 시속 30km 안팎입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신갈 쪽으로 교통량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7km 구간 밀리고 있고 이전 오산에서 남사 나들목까지도 이제 7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 덕소 3패 나들목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는 6km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월 19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저는 양수진입니다. 초가을의 주말, 선선한 날씨와 딱 어울리는 음악들과 함께합니다. 7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바로 만나보죠. 혼내의 데이 원.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1: 여러분의 미래를
0: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0: 함께
1: 함께
0: 만들어갑니다.
1: 만들어갑니다.
0: 재능대학!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9월 19일 토요일 아침 7시 뉴스의 뮤직 혼내 데이 원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광고 전에 만나고 오신 이 시간 첫 음악이었습니다. 초가을 주말 아침입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고요. 큰 비 소식도 없고 야외 활동하기에는 무척 좋은 토요일이 되겠는데요. 추석 한 주 앞두고 성묘나 벌초 가시려고 일찌감치 나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은 어떤 토요일을 시작하셨는지 이야기 나눠주세요. 생방송입니다.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YTN 라디오 앱 채팅창 통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9849님 어서 오시고요. 4723번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맑은 기운 느껴볼 수 있는 노래 두 곡 들어봅니다. 톰 미쉬의 무비, 플레이어의 베이비 컴백.
10: My cheek brushes against his, smooth on stubble for a moment, and then it's gone. He walks along the platform as if in a dream. Every fiber in me wants to shout and scream, stop, to run across to him and take him in my arms, to tell him I love you, you silly, silly man, I love you. But instead, I stand still, heart cracking. Those little curls on the back of his head bouncing as he steps out of my life.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톰 미쉬 플레이어의 목소리 차례로 만나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이란 전쟁에서 숨진 미군 장병이 공식 집계된 18명보다 4명에서 5명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사상자 분석 시스템에는 지난 2월 시작된 장대한 분노 작전에서 발생한 미국 사망자가 14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이 작전이 종료되고 나서 휴전 시기에 숨진 4명은 해외 작전에 의한 것으로 따로 분류돼 있지만 당국자 5명은 미군 사망자가 최소 22명, 다른 당국자는 23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의 에너지 가격과 대출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선거 민심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의회 주도권을 결정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집을 사는 것부터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까지 거의 모든 비용이 불과 일주일 전보다 더 비싸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4%가 상승한 반면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3.1%에 그치면서 임금 상승률이 5개월째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920번님, 방금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신기하게 중간에만 무지개가 생겼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와, 이 아침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예쁜 무지개가 하늘에 떠있다니요. 와, 감사합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저도 굉장히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상쾌한 가을 하늘 선곡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딸내 가족과 함께 유람선 여행 갑니다. 0120번님. 와, 바깥 나들이하기에는 정말 딱 좋은 가을 날씨인데 미세먼지도 없으니 얼마나 쾌청하고 좋을까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6195번님도 화창한 토요일 아침 애청자분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파이팅입니다. 6195번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노래 두 곡을 만나보는데요. 이번에는 가요로 준비했습니다. 윤건의 가을에 만나,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워싱턴 DC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한국의 대미 투자와 정상회담의 후속 안보 협의, 북미 대화 동력 마련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두고는 국내에서 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파병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 조율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분기점 인근에서 12톤 화물차와 승용차, 관광버스 등 차량 5대가 연이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버스 승객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7시 뉴스의 뮤직 GOD의 보통날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YTN 라디오 해봅시다. 3분 건강 유비무환이 방송됩니다.
1: YTN 라디오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월요 스페셜 3분 건강 유비무환 제2편 소리 없이 찾아오는 노년기 우울증.
2: 의정부 일지대학교 병원 정신과 전문의 서민철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노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3: 연세가 드시면은 우울하거나 기운 없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2: 네.
3: 그러다 보면은 늘 재미도 없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노년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 예, 본인들이 실제로 좀 걱정되고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오셔야 될 텐데 알아채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이나 패턴을 보면 이거 우울증이다, 병원 가야 된다,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3: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 보통은 한 5가지 정도를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2: 네.
3: 그게 이제 표정

0: 손과 말, 인지, 몸, 행동 그 다섯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어느 날부터 웃음이 하나도 없고 굳은 표정에 뭘 해도 좀 무미건조한 모습이 오래간다면 주위에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다음으로는 말인데 네. 내가 살아서 뭘 하냐 특히나 이제 뭐 죽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보다 기억력이 너무 떨어졌다고 걱정하시거나 뭐 너무 작은 결정도 내리시지 못한다라면 조금 걱정해 주실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맛도 너무 없다라고 하시고 체중이 빠지거나 여기저기가 뭐 알 수 없는 통증들이 많다라고 하시면 그 경우도 사실은 우울한 것들의 신호일 수도 있고요. 즐겨보시던 TV도 보지 않으시고 전화도 받지 않으신다. 옷차림이 좀 흐트러진다. 이러는 경우도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무엇보다 약물치료의 효과가 사실 좋다고 들었는데 거부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0: 그래서 저는 고혈압하고 많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저는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실은 약간의 어떤 편견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결국은 몸의 병과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처음에 집중적으로 잘 치료받게 되시면은 이후에는 약을 많이 줄이거나 아예 뺄 수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니까 크게 너무 다르지 않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가족들이나 부모님들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드리는 게 가장 좀 좋을까요?
0: 네, 우리가 우울한 기분하고 우울증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1: 네.
0: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들, 의욕이 모두 사라지는 것들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디 나가서 운동하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같이 나가서 바람을 좀 쐬고 같이 장도 본다든지 간식을 사 먹는 이런 일상활동들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퇴근길 네. 요새 노을이 예쁩니다. 집에 어르신들한테 전화 걸어서 엄마 노을이 너무 예뻐서 전화 걸었어요. 한마디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의정부울지대학교 정신과 서민철 교수였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6: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7: 답 나왔네.
8: 가자!
6: 어딜요?
8: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9: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0: 평택시!
11: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6: 얼마나 걸릴까요?
11: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8: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1: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2: 세계 반도체 수도.
8: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2: 바로 평택시.
13: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4: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3: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5: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16: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7: 체크.
1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0: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4: 가계월세의 재료비까지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참 많죠. 이제 걱정 마세요.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급할 때 언제든 꺼내 쓰는 서울시 안심통장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라 쓴 만큼만 이자를 내니까 사장님 부담은 줄고 마음은 더 든든하게.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사장님 비상금 서울시 안심통장.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아침 하늘이 차차 맑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0.7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9도, 춘천 27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한 주 앞두고 오늘 고속도로는 벌초나 성묘객이 늘어나면서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겠습니다. 오늘 하루 도심에서 지방으로 47만 대가 빠져나가고 지방의 수도권 쪽으로는 50만 대가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부선과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하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오산에서 남산 나들목까지 7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망양 휴게소에서 천안 나들목과 6km 구간 정체되고 있고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두 휴게소까지 9km 구간과 옥산 휴게소를 지나 옥산 하이패스까지도 이제 2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꼽으며 반드시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2: 농지 전수조사도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세금 줄이고 대출 풀어준 탓에 빚내서 집 사게 된 상황을 직격한 겁니다.
4: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 그 빚으로 뭘 했느냐 다 부동산을 샀죠.

0: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막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핀셋 지원하겠지만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 정책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난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합니다.
0: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역시 투기 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잘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며 자기 걸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거스를 순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1: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그거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거를 가려내기 위해서죠. 제가 소명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농지 조사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많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변화를 체감하면 국민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2: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 강남의 집값이 내리고 강북이나 외곽 지역은 오르는 현상을 평탄화 작업의 진행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비판이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현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기여 의지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2: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양국은 투자 협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파병 문제 논의가 가장 관심이 컸는데요. 회담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나요?
4: 네,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 오전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에 진행이 된 겁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잠시 전 특파원 간담회에서 오늘 회담 결과를 설명했는데요. 먼저 관심을 모았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협의가 결실을 내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5: 양국 간 진행 중인 대미 전략 투자서
6: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5: 이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하고 루비오 장관은 협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무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4: 네, 정부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 대미 투자 양해각서 체결과 1호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보고 일정이 미뤄진다며 다음 주로 연기를 했죠. 조 장관은 오늘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포함한 주요 합의 사항에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도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루비오 장관도 우리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대화와 외교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북미 대화를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5: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4: 하지만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실제로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 아직 진전된 상황은 없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과도 만나 전시 작전권 전환과 확장 억제 협력 등 주요 현안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콜비 차관은 국방비 증액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동맹 역량 강화 또 역할 확대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0: 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으로 임기는 6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여야 합의로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돼 그제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으로 수도권 부동산 대책 포럼을 꾸렸습니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검증하겠다며 정책 공조에 시동을 건 모습인데 범보수 야권 연대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공통 문제 인식 아래 범보수 야권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울 마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가칭 수도권 주거혁신 포럼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오는 30일 창립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박수민 의원이 책임연구위원을 맡았고 국토위원장 사선 유이동 의원과 오선 권영세 의원, 배준영 김재섭, 최수진 등 주로 수도권 의원들이 중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검증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진짜 수도권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수도권 재탈환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대안 세력으로서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건데 한 달에 두번 모임을 통해 실제 공동 입법까지 나아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온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로 포럼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 의원 측은 경기 남부권 의원으로서 정부의 획일적이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 탓에 무너진 주거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취지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보수 통합이라는 어젠다 아래 여권의 분열상과 대비되는 효과까지 일석이조를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1: 총선이 불과 2년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 포럼이 단순 정책 모임을 넘어 보수 연대와 재편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식약처 청탁부터 가족조합 의혹까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의혹을 검증해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는 기대 이하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악마 논란으로 시작됐습니다.
3: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4: 안 말하고 있습니다.
5: 김동화
3: 가족들이
5: 의원입니다.
3: 빼먹는 게
5: 주진우
3: 한마디예요.
5: 의원입니다.
2: 핵심 의혹인 식약처 청탁을 두고 수사한 검찰의 화살이 돌아갔고 이른바 민원 치료제의 동물 실험이 조작인 줄 알았냐는 질문엔 엉뚱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6: 선생님이 법원 판결문에 있지 않습니까?
7: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5: 김승원
2: 가족조합
5: 후보자입니다.
2: 관련 의혹엔 후보자의 눈물과 여당의 박수, 야당의 비아냥이 오갔습니다.
7: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8: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경경기세요?
5: 김태규
2: 결국
5: 의원입니다.
2: 청문회 자리는 여당의 방어 속에 그동안 제기된 의혹 중 일부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야당 역시 추가 자료를 통한 공박보단 대부분 호통에 그쳤는데 정작 후보자 관련 의혹을 확인할 증인과 참고인이 없었던 점도 이런 맹탕을 만드는데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40명 넘는 증인을 부르자고 주장했지만 다수 여당은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5: 서영교
6: 인사청문회입니다.
5: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2: 하지만 여야 대치가 만만치 않게 치열했던 조국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때도 의혹별로 11명의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9: 조국 후보의 아버지가
5: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9: 운동학원이 더 좋아졌습니까?
10: 좋아진 면도 있고 안 좋아진 면도 있고
5: 김형갑 당시 운동학원 이사입니다.
2: 한동훈 의원의 과거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 4명의 증인이 청문회장에 출석해 날선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11: 한동훈 후보자가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5: 김건희
11: 민주당
5: 의원입니다.
11: 씨와 통화도 자주 하고 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 자택에 방문할 때 네. 가서 식사를 할때 그때 측근이라고
5: 한동수 당시
11: 대검찰청
5: 감찰부장입니다.
2: 이번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서로 엇갈린 주장들을 가려내기보단

0: 여야의 정쟁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앞으로도 반복해야 하는지 정치권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창립자가 11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는 2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제넨셀 창립자 강모 씨를 불러서 조사합니다. 앞서 세종메디칼은 지난 2021년 10월 강 씨의 주식과 제넨셀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112억여 원을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이 중단되고 대규모 투자 손실까지 겹치면서 상장 폐지 위기를 맞자 부정확한 정보 탓에 112억 원을 손해봤다며 강 씨를 고소했습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11: 고향 등일시.
1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3: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4: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공기질은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맑은 하늘에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0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9도, 춘천 27도, 광주 3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는데요. 나오실 때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제21회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연세로 신촌전철역에서 연세대앞 굴다리 500m 구간이 전면 통제됩니다. 우회로인 성산로 방향은 우회전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6 서리풀 뮤직 페스티벌로 19일인 오늘 자정부터 모레 월요일 새벽 4시까지 서초대로 서초역에서 서초 3동 사거리 구간이 전면 통제됩니다. 그리고 현재 집회 무대 설치로 숭례문의 시청 교차로까지도 전 차로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반대에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일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강변을 구리 방향 나들이 차량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성산대교에서 서강대교, 마포대교 지나 동작대교 북단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 듣는 시간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저는 양수진입니다. 일상의 여유를 더해줄 음악과 주말에도 꼭 챙겨드려야 할 뉴스, 이 시간도 함께합니다. 9월 19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는 8시 뉴스 앤 뮤직은 빅 마운틴의 Baby I Love Your Way, 이 곡으로 출발할게요.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9월 19일 토요일 아침, 상쾌한 가을 공기가 참 반가운 토요일 아침입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앤뮤직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주는 좋은 선물, 뉴스앤뮤직, 이 시간도 음악 선물 전해드릴 테니까요. 계시는 곳에서 편안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참여해 주셔도 돼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마이클 잭슨의 Loving You, 로베타 플렉의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로베타 플렉의 목소리였고요. 이보다 앞서 전해드린 곡은 마이클 잭슨의 Loving You였습니다. 노래 두 곡 만나봤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으로 임기는 6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여야 합의로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돼 그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앞서 조일의 대법원장은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 강남의 집값이 내리고 강북이나 외곽 지역은 오르는 현상을 평탄화 작업의 진행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비판이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지옥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며 애초에 집값 안정은 관심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폭등은 가격 평탄화라고 주장하면서 공급 부족은 남 탓으로 돌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선 보고는 받았지만 누군가 결정했을 거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했다며 특검 수사밖에 답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 반발을 개혁에 대한 반대로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태도는 갈라치기라고도 직격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전 8시 35분 4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 주말 뉴스 앤 뮤직입니다. 1069번님도 들어와 주셨네요. 3920번님은 아는 지인에게 보내야 할 문자를 저한테 잘못 보내셨는데 이건 그냥 제가 잘 읽고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 아이가 롯데월드 그 놀이동산을 다녀왔는데 되게 피곤하시다고요. 그쵸, 고단하죠. 그래서 주말이 있는 거기도 합니다. 주말을 더 피곤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딱 이틀을 알차게 휴식을 취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어떤 주말 계획 갖고 계신가요? 추석을 한 주 앞두고 있어서 매우 바쁘고 분주하게 이번 주말에 보내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뉴스 앤 뮤직이 일상을 채워주는 음악 전해드릴 테니까요. 곁에 가까이 두시고 힘들 때마다 또는 고단할 때마다 음악으로 좀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노래 두 곡을 띄워드립니다. 어반자카파의 Beautiful Day, 나윤권의 기대 만나볼게요.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미 국채 금리 상승과 반도체주 강세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18%가 하락한 51,682.6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가 사흘째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부 완화했지만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다시 5% 웃돌았고 2년물 금리는 4.741%까지 오르며 202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여파로 풀이됩니다. 반면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드포스 500 지수는 0.17%가 오른 7,650.5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39%가 상승한 26,522.55에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 피해가 우려만큼 크지 않아 원유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1.58% 내린 배럴당 100.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마트는 오는 23일까지 농림축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국산 문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을 최대 40% 할인하고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과 연계해 사과와 배, 한우 국거리 등 30여 가지의 품목을 최대 40% 할인합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시 뉴스앤뮤직 노래 두 곡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화요비의 그런 일은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전해드리고요. 저는 9시 20분 9시 뉴스앤뮤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

0: 고성장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아침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맑은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 춘천 27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 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강원 산지에서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 동해안은 5mm, 제주에도 많게는 20mm의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안성 분기점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부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9km 구간 정체되고 있고 반대 신갈 방향 북천안 나들목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이제 25km 구간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터널에서 비룡 분기점까지 2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 덕소 삼배나들목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 4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선 특검 법안에 들어있는 공소 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2: 다만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 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는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에 피해 입은 사람이 여럿이라며 악의적 수사와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는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까지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